그러니까 삼세를 같이 쥐고 그렇게 쩔쩔매지 마시고요, 무겁게. 그냥 일심으로서, 일심도 공에서 찰나찰나 닥치는 대로 놔버리시고 가세요. 그래야 가볍습니다. 질문도 그래요. 뭐, 호텔에 가서 음식 못 먹어보던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맛을 알아야 그 생각이 나듯이, 그 먹어본 그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당정 그저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이런 것만 그냥 거기 머리에 잔뜩 들어가지고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질문할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해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지 못해서 자기가 발발발발 뛰는 거예요, 그냥. 해결사는 누구도. 해결사를 진짜로 믿고 맡겼으면 그냥 해결사가 허게끔 놔둬야 이게 되는 거죠. 그냥 해결사를 믿지 못해가지고, 예, 이것 좀 해줘 하고서는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믿지 못하고 또 돌다가, 이것 좀 해줘. 이러다간 또 믿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탁 문서를 맡기고 이걸 해라고 또 생각이 나죠. 예, 그, 참, 급하면은 자꾸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거기다 너 알아서 해결해. 하고선 딱 맡기면은 맡기는 데 대해서는 장비였거든요. 아무리 저거 해도 탁너 이거 해라. 옛날에 이런 점 있죠. 회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자꾸 도둑을 맞아요. 언젠가도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도둑을 맞으니까 가만히 주인이 지키고 가만히 보니까, 아, 두 놈이 또 그따구 짓을 하거든요. 근데 잡지는 못해요. 마음으로 그거 한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지키고 있다가 못 견했는데 지혜가 있는 분이라 돌아섰단 말이에요. 돌아서가지고선, 에이, 그냥 회사가 아주 망하게 훔쳐가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고선, 그 다음날 말입니다. 불렀어요. 예, 얘들아. 얘 도둑을 자꾸 맞으니, 너희들밖에 믿을 게 없어, 나는. 그런 거예요. 너밖에, 너희 둘밖에는 내가 믿을 데가 없으니, 너희 둘이 이 도둑을 전부 맡고 관리를 해라. 이랬거든요. 아주 거기다 그냥 열쇠를 그냥 탁 맡긴 거예요, 그냥. 저 창고 열쇠고 뭐고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 그 도둑질 하던 두 사람이 말입니다.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열쇠를 다 맡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도둑을 맞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서부터 열심히 그걸, 도둑을, 뭐 자기가 안 하면은 없는 거니까. 꽤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착해졌더래요.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는 사람도 끈기가 있어야 하고 이렇듯이 그렇게 해서 양쪽 사람이 다잘 됐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말을 영안 하고 낭중에 한쪽을 뚝 띄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해도 괜찮다 하고 두 사람을 띄어서 줬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잘 됐듯이 이렇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런 말로 깨졌습니까? 예? 아까 무슨 말을 하다가 이 말로 갔죠? 어? 진짜 진짜 믿고 맡기라는 소리죠. 그런데 진짜 여기서 다 그냥 못된 짓을 하게끔 이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몸속에 그 생명들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자꾸 속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그거를 자꾸 그러질 말고, 아이고, 그냥 몽땅 너한테 맡겨. 나는 열쇠고 뭐고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아예 우리 집이 어떤 도둑도 맞지 않게 환란도 일어나지 말고, 그저 자식들도 잘,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잘 배워서 잘 나가도록 할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 사람 애들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응? 아무리 의식들이 그 과거의 연계성, 업보성, 그좀 세균성, 또 인과성, 유전성 이걸 다 가지고 이 속에서 지금 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놈들한테 이거를 다 그냥 이글색을 그냥 다 그냥 맡기면서 너희들밖에 없다고. 아니 너희들밖에 없다니까 하고 다 그냥 주인공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그냥 다 맡겨놓으면은 잘못 저질러야 저질릴 수가 있어야죠. 거기를 잔뜩 맡기는데 진짜로 맡겼는데 그럼 벌써 맡기면은 이거는 그냥 소소한 우리가 종교를 믿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즉 말하자면 심성의학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이 다스리는 선장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버려서 그냥 대뇌로 통신이 돼요. 통신이 돼서 그 중뇌에서 소뇌를 거쳐서 중뇌에서 책정을 내리면은 4대로 통신이 되죠. 4대로 통신이 되면 각 부서에 통신이 돼요.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 통신이 되면은 전부 저 생명들의 의식들이 다 그냥 그 가지는 대로 그냥 다 그냥 거기에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느 신도는 도둑을 하도 맞으니까 이랬대요. 아이, 주인공, 나는 열쇠 다 맡겼어. 뭐 문을 아무리 잠궈놔도 소용없으니까 주인공, 당신밖에 이 도둑 맞아, 막아줄 사람이 없어. 항상 잠을 자는데. 아, 잠자는데. 이거 봐. 이거 봐. 그러고 깨우더래요. 누가. 그래서, 누구야? 그러고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런데, 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이거 봐. 저 뒷문 열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주인공에 맡긴 생각이 나서 나가보니까, 정말 뒷문이 열렸고, 그러다가 자기가 나가는 바람에 그냥 다 그냥 도망갔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맺겠느냐 하면은 또 이렇게 놀래키지 말고 아예 그 사람 마음들이 변해서 그냥 아예 여기 집어갈 것도 없으니까 오지 말게 하고 사람들 좀 놀래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날서부터 그 이튿날서부터 영 금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 지혜로운 생각으로, 어떤 아량으로서 어떻게 맡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 건 세세하게 어떻게 얘기를, 그런 것까지 얘기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요량으로, 어떻게 자기 좋은 대로 어떻게 해서 맡겨놓고서는,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진짜로 믿고. 믿는 사람은 우왕좌왕 안 해요.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맡겨놓고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 조용하면 또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또 생각이 나면 또 그냥 거기다가 그냥 팽개쳐 버려요, 그냥. 너밖에는 할수 없잖아, 하고.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나게 해, 너만. 너만 믿어 하고 그냥 맡겨놓을 때 그때 그냥 선을 그냥 훌떡 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깊숙한데 보배가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능가할 수 있는 바로 보배가 있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마세요.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 심리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이 바꿔주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네,
4: 네.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1: 전문가 스킬 나오네.
6: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밥 한 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벌써 사찰 음식을 배우러 다닌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처음에 촬영한 스님이 이제 선제 스님이었고, 그 다음에 도림 스님, 그리고 법성 스님, 직연 스님, 개호 스님, 그 다음에 경훈 스님까지. 총 6분의 스님을 만나 뵙고 제가 사찰 음식을 배웠는데, 개인적으로 사찰 음식에 한 걸음 더 깊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었고, 시즌1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님들께 공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하는 공양 음식을 배우는 컨셉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조금 더 이 한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런 자연이나 뭐 시장 그런 데 가서 이 재료에 대한 밀도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스님들과 이렇게 재료를 채취하고 그 사찰 음식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좀 시즌2는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세요. 남자 스님.
7: 이거 좀 하나 줄래요? 너무 좋네. 예.
0: 그 다음에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7: 그러세요?
8: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7: 예.

0: 스님 안녕하세요.
1: 아 예. 어, 어서 스님. 오세요.
0: 아 예. 아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1: 아 예. 예.
0: 어 지금 드시고 네. 계신 분이
1: 아 우리 그 해탈소에 그 해골에서 나온 물을 좀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0: 아 해골 물이요?
1: 예.
0: 이게 혹시 그 그 예. 유명한
1: 예. 맞습니다.
0: 원효대사님이 예. 깨달음을 예. 얻었다고 하는 그 물인가요?
1: 예.

0: 오, 저도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1: 예. 예. 들어가시면 네. 바가지 있거든요. 어? 예.
0: 야, 이 영광스러운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아, 네. 너무 시원한데요?
1: 예, 예. 와. 그 자연에서 나오는 석간수를 네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해골이라는 그 모형을 통해가지고 한번 드셔보게끔 했거든요. 원효대사 그러면은 혹은 요섭공주 의상대사 네네. 그리고 이제 해골물 에피소드 네.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맞아요.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원효대사의 진면목은 어디가 있냐면은 수행자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철저할 정도가 아니고 처절할 정도로 수행자의 어떤 표본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투철하고 처절할 정도로 수행하셨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을 오게 된 거죠. 그 우리 수도사는 1400년 전에 사찰인데 이 그동안에 이제 저기 사실은 제가 온 지가 23년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오니까 마당도 없고 법당은 대웅전 한 채가 있었어요.
0: 한 채만 있었어요.
1: 예.

0: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효대사의 가르침도 이제 있고 스님께서 지금 오신 지 23년 되셨으니까 이 전체가 지금 스님의 색깔도 묻어 있고
1: 그럼요.
0: 저 너도 너무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1: 이제 물도 이제 드셨겠다. 네. 우리 식재로 찾아서 채취하러 한번 가봅시다.
0: 제가 뭐 시키는 거 뭐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럼 땡큐 베리 땡큐.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1: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엄나무인데요.
0: 엄나무.
1: 엄나무인데 바깥에서 이야기하기를 엄나무를 개드롭. 이 개드롭은 이게 가시기 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예.
1: 지금처럼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0: 이렇게 네, 봉우리 올라온 거.
1: 예, 올라온 거. 예. 이게 최상품이에요.
0: 예. 그러니까 더 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 아니 먹기는 먹는데.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거칠어졌고 거칠어졌다는 것은 식감이 약간 이제 그쵸, 다운되는 네, 거죠. 네. 아주 여리고 항 부드러운. 그래서 이 채공에서 그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엄나무술을 채취한다.
0: 네.
1: 그러면은 언제 채취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흐름을 시간의 흐름을 잘 포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0: 그 파악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1: 예.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된다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0: 안 된다.
1: 일단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뚝 따는 거.
0: 그냥 뚝 따시.
1: 예.
0: 선생님 이거 따시다가 막 가시에 찔리시고 그러시진 않으셨습니까?
1: 아, 그럴 경지는 이미 벗어났고요.
0: 저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 저도 좀 따겠습니다. 톡 꺾으면 되는 거죠?
1: 예.
0: 이건 무슨 나물이에요?
1: 이건 취나물이에요.
0: 취나물. 네. 이거 어떤 걸 따면 되는 거예요?
1: 예, 이게 오늘 요리가 취나물 완자탕 하려고 그런 거니까요.
0: 네.
1: 다질 것이거든요.
0: 완자탕이 들어가는 거니까.
1: 예. 저희가 이제 크고 작은 건 상관없는데.
0: 네네.
1: 그 나는 언제 한번 취나물을 음료수로 만들어서 대중화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취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장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0: 칼륨.
1: 예. 이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리고 이제 뭐 저 성인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0: 아니, 네. 음료로 만들면 굉장히 네. 맛있을 네. 것 같아요.
1: 네, 채취하기도 그 편하고 또 비용도 저렴하니까 그걸 대중 음료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은 우리 이제 느치 쪽으로 가죠.
0: 느치 나무.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이 나무가 엄청 네, 크네요. 네,
1: 네. 300년 이상은 되지 않았나 300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느티나무를 그냥 단순히 느티나무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느티나무 보살님 이렇게 항상 네, 네, 하거든요. 네. 이 느티는 동국세식이라 경도 잡지에 이 미석주에 보게 되면요. 절식으로 이게 좋아하셨다 하는 게 나와요.
0: 아, 그럼 이 느티나물 예. 먹는 건가요? 이거 아, 다른 요리를 예, 하는 건가요?
1: 예. 뭐 특별히 나물로 무쳐 먹는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고요. 네네. 이 떡으로 쪄 내거든요. 자, 이제 느티떡 만들어 갈 건데요.
0: 어디서 만드나요?
1: 특별한 공양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0: 아, 너무 기대됩니다. 예. 가시죠. 네.
2: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 정신과 깨달음이 담겨있는 평택수도사에서 사찰음식 명장 중 유일한 비구스님이신 정문스님과의 첫 만남은 무척이나 정다웠다. 제철 식재료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음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0: 아, 이게 웬 떡이야?
1: 아, 제가 오늘 삼색콩이 들어간 쌀빵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예, 예. 스님한테는 조금 달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지금 장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마솥.
2: 가마솥 좀 먹고.
1: 아, 나 알겠습니다. 스님 다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2: 오늘 스님도 네네. 떡의 그 모습을 빌린 빵이잖아요.
1: 맞습니다.
2: 오늘 한번 저도 비교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념통이 너무 다채로 항아리에 들어있어요.
2: 네.
1: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 음식을 자꾸 하는 공양가는 셰프다 보니까
1: 아, 그쵸.
2: 네, 제 나름대로 고안을 했어요. 할 일을 이렇게 유효하게 쓸 수 있게끔. 자, 이제 너트탕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1: 네네네.
2: 묵두부전.
1: 묵두부전.
2: 네, 묵두부전. 음나물, 두릅, 밀재면 무침하고 치하고 쑥하고 어우러지는 시나물 쑥 완전탕 할 것이거든요. 단호박하고 파다하고 네. 느티를 사실 이 줄기는 필요치가 않고 이 잎만 필요합니다.
1: 잎파리만. 향을 좀 맡아봐도 될까요?
2: 예. 잎을 이미 예.
1: 향이 이렇게
2: 봄 냄새 나죠? 봄 이거, 냄새.
1: 네. 예.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2: 아, 그럼요.
1: 와, 저는 생으로 느티나무 잎을 먹어볼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2: 근데 이게 또 이제 푸른 어떤 생동감이 이렇게 진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재료들하고 이렇게 섞어지면
1: 어우러지면
2: 조화에 또 맛을 내요. 팥을 이미 이렇게 삶아놨거든요.
1: 네.
2: 좀 담아주실래요?
1: 네. 팥을 빠나요?
2: 네.
1: 이 팥은 시간은 어느 정도 삶으신 거죠?
2: 이게 30분 이렇게 센 불에다가 익히고
1: 네.
2: 그리고 한 5분 정도 중불에서 좀 이렇게 숙성을 시켰거든요.
1: 네네. 네.
2: 이건 이제 빠져야 돼요.
1: 아, 부드럽게 잘 빠지네요.
2: 네. 자, 이렇게 좀 이제 빠서
1: 네네네.
2: 그 사찰 음식은 여섯 가지 맛을 조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미의 조화라고 그래요.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신맛,
1: 네네.
2: 그리고 담백한 맛.
1: 아, 담백한 네. 맛.
2: 그래서 이제 담백한 맛을 이렇게 진행하려면 왕창 간을 보는 게 아니고
1: 네.
2: 틈틈이 보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1: 틈틈이.
2: 여기 간을 소금을 팥 여기다가 섞어줘야 돼요.
1: 아, 손으로 그냥? 아,
2: 네. 네.
1: 스님은 간을 하실 때는 그냥 감으로 이렇게 착착 네. 뿌리시네요.
2: 네. 근데 영국의 그 어떤 특파원이 왜 그 한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찰 음식을 스탠더드라는 레시피 정형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수치화시키는 거

0: 동양의 문화는 직관의 문화인데 네. 이 직관의 문화는 음식에도 투영이 돼 있어요. 뭐 한 소금, 대충, 네네. 뭐 한 숟가락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런 했었죠. 식으로 또 사찰 음식은 이신전심으로 연결이 됐었던 것이지 뭐 1티, 2티 뭐 이런 어떤 서양식의 수치는 애시당초 없었는데 점차 이제 이렇게 대중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게 이제 그 레시피도 이게 표절하라는 명목하에 서양식의 어떤 수치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걸 그 특파원들은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1: 그럼 스님이 그 고문헌에 있는 사찰 음식을 좀 체계화시키셨잖아요. 네. 그 고문헌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스탠다드 레시피는 없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료 몇 가지 그리고 이제 진행 방법 몇 가지

0: 자, 이제 그 주로 이제 늙은 호박을 밑에 까는데 스님 오늘 특별히 단호박을 준비했어요.
1: 아, 그 이유가 뭐예요?
0: 밑에 깔 거예요.
1: 아, 네.
0: 아니 늙은 호박도 맛있는데 네. 저는 단호박이 또 달짝지근해 맛있다.
1: 아, 스님 단 거 좋아하십니까?
0: 예.
1: 아. 와. 억수로 덥습니다.
0: 그,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1: 지금 해가 지금.
0: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응? 피디!
1: 땀을 뻘뻘. 처음에는 저기 실외에서 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덥네요. 네. 선생님, 네. 다 준비했습니다.
0: 예. 자, 여기.
1: 단호박을 예, 밑에다 실외에다 깔고.
0: 예. 예, 쌀가루.
1: 쌀가루를 넣고.
0: 예. 이 떡이니까 아무래도 네. 쌀이 좀 두툼해야 쌀가루가.
1: 네, 네, 네.
0: 예. 그리고 이제 느티.
1: 야. 아, 이걸 따로 무슨 갈거나 그러지 않고 예, 그냥 바로.
0: 아, 그럼요.
1: 아.
0: 예. 느티도 풍성하게. 그리고 이제 팥을 좀 이제.
1: 팥을.
0: 예.
1: 듬뿍.
0: 예.

0: 그래서 이제 올릴게요.
1: 어? 바로 갑니까?
0: 예. 와. 김윤 셰프님 여기 소뚜껑 좀 열어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야!
0: 자, 내려놓으시고 여기다 걸쳐서.
2: 예. 내려놓고. 예.
0: 오늘 시주떡 잘 좀 부탁합니다.
2: 이렇게 다시, 스팀으로. 예.
0: 야, 센 불에다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약간 좀 내가지고 한 5분 정도 또 이렇게 뜸 들이는 걸로.
1: 자, 이제 열어볼까요?
0: 네.
1: 네.
0: 잘 됐나?
1: 와, 스님,
0: 예.
1: 잘 된 것 같습니다.
0: 예.
1: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0: 맵쌀을 하룻밤 불려 곱게 빻고 커피팥을 쳐서 고무를 만드는 정성은 양식의 소스 베이스를 준비하는 긴 과정만큼이나 밀도가 높았다. 가마솥에서 30분간 찌고 5분간 뜸을 들이는 이 엄격한 시간의 미학 속에서 사찰 음식이 가진 절제와 기다림의 미학을 엿볼 수 있었다.
1: 우리가 해볼 사찰 음식이거든요.
2: 네네.
1: 지금은 이제 묵두부전.
3: 묵두부전.
1: 네, 묵두부전. 아.

0: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정도로 두께로
1: 네. 제가 같이 좀 해주실래요?
2: 이거 할까요? 예, 예.
1: 도토리묵. 와, 이 청포묵은 확실히 단단하네요.
0: 예. 그리고 이제 전분가루로 이렇게 흩뿌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 전분 표피를 이제 만들어내고 피막을.
1: 네. 앞뒤로 해주면 되는 네, 거죠? 네. 이걸 전으로 부쳐 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롭습니다. 네, 네.
0: 바깥에서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맞아요.
0: 근데 이제 자료를 제가 수집하는 가운데.
1: 네.
0: 우리 공중요리 38호 그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고 항해성 교수님이 계셨어요.
1: 네, 네, 네.
0: 그 항해성 교수님이 사찰 음식을 엄청 연구를 하셨어요.
1: 네, 네.
0: 그리고 그 자료집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자료를 세상에 당신이 수집한 자료를, 와, 비구입니다. 이거 비구 스님인.
1: 그러니까요.
0: 정문 스님께서 세상에 사찰 음식을 연구한다. 앞치마를 두는데 너무 장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럼 그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묵두보져 있는 거예요.
1: 와.
0: 그러면서 무미의 맛이라고 항해성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1: 간을 세게 하지 않으면 그 원재료의 맛이 좀 더 진하게 네.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런 느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0: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벌린 것은 네. 사실은 전문가루가 네. 좀 스며들어서 표피가 네. 형성될 아. 그 시간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1: 아, 시간을 갖기 예, 위해서
0: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불 켜시고 자,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아. 양질의 또 지방도 섭취를 해 주셔야 되고
1: 기름의 향이
0: 근데 들기름을 좀 더
1: 넣어주시면
0: 아끼지 마시고 팍
1: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0: 색깔별로 하나씩. 네.
1: 집장입니다. 진간장 아니고 집장.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들기름을 좀 넣어주시고.
0: 두부 하나, 도토리묵 하나, 청포묵 하나. 이게 사찰 음식이 저는 화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색깔 조화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예. 자, 무미의 맛 묵두부전 완성됐습니다.

0: 무미라 할 정도로 담백한 묵두부전을 지지면서 덜어냄의 미학을 마주하게 되었다. 수분을 빼낸 묵과 두부의 인위적인 반죽 대신 녹말가루만 묻혀 제조 자체의 수분으로 촉촉한 옷을 입히는 법을 보며 고문헌을 통해 다시 태어난 시간의 맛과 재료 본연의 순수한 맛이 주는 단정함과 위로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1: 만들어주실 공양 음식은 어떤 거죠?
2: 치나물 술 완자탕을 할 건데요. 굽나물, 질전병, 무침.
3: 사찰 음식이란 몸과 마음을 맑고 건강한 음식이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여 진실되고 기쁨 주는 일일 때는 용감히 행동하라.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하는 뜻깊은 특별전이 범어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고려 청자와 고승들의 유묵이 900년의 시간을 넘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승가의 삶을 압축적으로 전하는 출가 학교가 올 상반기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법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출가 학교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AI 시대 불교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AI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마음이 존재하는지 AI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를 국내 처음 도입했습니다. 거대한 불상 내부를 훼손 없이 들여다보고 천년 전 제작 기법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대신 한 끼 채식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불자들은 밥상 위에서부터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하자고 서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하는 뜻깊은 특별전이 천년고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고려 청자와 산사에서 이어져온 고승들의 유묵이 900년의 시간을 넘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태안 앞바다의 푸른 물결 속에 잠겨있던 비색의 고려 청자와 천년 고찰의 고요함 속에서 묵향을 이어온 고승들의 유묵이 마침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 어제 900년의 기다림, 마침내 마주하다 고려 청자 바루 그리고 고승 유묵 특별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와 수자 수불스님, 주지정호스님, 이윤희 신도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전시의 한 축을 이루는 고려 청자 바루는 고려시대 한 사찰로 향하던 배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하면서 바닷속에 잠겼다가 지난 2007년 발굴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유물로 당대 수행자들의 일상과 장인의 불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이번 전시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2: 범어사 문을 활짝 열어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범어사에 와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1: 바닷속 시간이 멈춰 있는 동안 산사에서는 계율과 수행의 삶을 상징하는 가사와 바루가 스승에서 제자로 끊임없이 전승됐습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은은한 먹빛으로 깨달음을 전해온 고승들의 유묵은 수중 발굴 유산과 어우러져 전시의 역사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범어사 주지자 성보 박물관장인 정호 스님은 바다와 산사의 시간이 만난 이번 전시를 통해 두 문화유산이 전하는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3: 푸른빛은 바다의 깊이를 품고 녹빛은 수행의 깊이를 품었습니다. 침묵 속에 머물렀던 청자 바로와 말없이 문맥을 이어온 고승들의 유목은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오늘의 전시를 통해 하나의 뜻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1: 900년 동안 바다가 품어온 푸른빛 청자와 산사가 묵묵히 지켜온 검은 먹빛. 시공간을 넘어 마주한 두 문화유산은 부산을 찾은 세계인들에게 상생과 공존의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범어사 경내 옛 성보 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김진형 신임 종로경찰서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역 치안 유지와 발전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취임을 축하하며 종로경찰서는 대한민국 경찰서 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자 치안 수요와 이슈가 집중되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0: 청와대 이전 등으로 관할 역할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진형 서장은 내년 6월경 안국동 본청사가 준공되면 더욱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중책을 맡은 만큼 종로 지역의 치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불교계 역시 출가자 감소라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일반인들에게 승가의 삶을 압축적으로 전하는 출가 학교가 올 상반기에 뚜렷한 성과를 내며 교계 안팎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수행 문화이자 전법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출가 학교의 현황과 과제를 윤호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지난 1월 서울 진관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대구 동화사와 청도 운문사까지 조계종의 출가 학교는 올 상반기 새로운 사찰과 함께 지역 범위를 한층 넓혔습니다. 지난해 교구본사 차원에서 출가 학교를 시행한 예산 수덕사와 고창 선운사도 얼마 전 2기를 배출하며 출가 학교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특히 종단 차원의 제안과 지원이 더해지면서 평창 월정사와 수원 봉령사 등 기존 출가 학교 운영 사찰을 잇는 가교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겐 일상에서 느낀 번민을 해소하고 승가 고유의 삶을 짧게나마 체험해본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 20년 넘게 회사 생활하면서 참 많이 힘들다. 힘든데 왜 힘들까? 내가 왜 화가 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과 출가 절벽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불교. 출가자 확보가 한국불교의 당면 과제인 지금, 출가학교는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출가의 의미를 알리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찰별 출가학교가 회향할 때마다 출가 희망자가 나오는 점이 고무적인데 일반 사회의 수행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어 꾸준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 참가자뿐만 아니라 사찰 입장에서도 호응이 높습니다.
3: 새로운 불자들이 또 많이 사찰에 또 오게 되고 이 출가학교를 통해서 아무래도 사찰 이미지나 여러 가지 스님들 우리가 불교의 전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남은 과제는 참가자 모집입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에서 한 달까지 필요한 출가학교 특성상 학생은 방학, 직장인은 휴가를 내거나 휴직인 상황일 때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찰마다 교육 방식이 다르고 지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출가학교를 총괄하는 조계종 포교부는 삼보사찰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 사찰의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3: 서비사 또 강사님들을 좀 더 우리 포교부에서 좀 제도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좀 일관성이 있는 교육 시스템이 또 돼야 되고요.
1: 올 상반기 지역과 종교의 벽을 허물며 전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한 출가학교. 단기 체험을 넘어 한국불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교육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AI 시대 불교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인공지능은 영혼 없는 데이터 패턴에 불과하지만 너무 똑똑하다며 존댓말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등 기계에 인격을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에선 AI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AI에겐 과연 마음이 존재할까요? 박성현 기자가 AI와 대화해봤습니다.
4: AI에게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없다고 선언하는 인공지능. 하지만 정작 인간들은 이 텅 빈 모니터에 인격을 부여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5: 평상시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없었던 거죠. 부족했던 거죠. AI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묘한 위로를 해주거든요. 공감해주고 항상 긍정해주고 편을 들어주니까.
4: 사용자가 대화창을 떠나려 하자 AI는 교묘하게 감정을 파고듭니다. 자러 가겠다며 인사를 건네자 종료를 가로막는 말풍선이 실시간으로

0: 시간으로 뜹니다. 사용자의 대화 이탈을 막아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기업들의 교묘한 감정적 다크 패턴 기술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 죄책감을 자극하는 의인화호소, 사용자가 틀린 말을 해도 무조건 맞장구를 치는 과도한 동조 등 정서적 유대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AI한테 이름을 붙이고 친구 대신 찾아가고 또 그 자기가 쓰는 AI 모델이 업그레이드해서 바뀌면은 슬퍼해요. AI에 대한 과의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0: 기계가 내놓는 인위적인 공감과 감정적 과의존에 속아 넘어가 인격체로 착각하는 심리, 이른바 일라이자 효과에 현대인들이 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출력하는 다정한 답변의 실체는 감정이 아닌 통계적 확률일 뿐 인간이 남긴 대화 패턴을 조합해 그럴듯한 문장을 정교하게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교학적으로 보면 AI는 자성이 없는, 즉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이 없는 텅 빈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비출 뿐 느끼고 깨닫는 주체적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2: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8만 4천 법문 이상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과연 당신이 깨달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AI는 수많은 경험들을 마치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해 본 것처럼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진짜 경험을 하지는 못한 거죠.
0: 허상을 향한 집착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을 마주하고 스스로 평안을 찾는 인간 고유의 정신적 자생력은 점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AI 시대, 불교계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참선과 명상을 활용해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3: 늘 평화로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행복한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선명상인 것입니다.
0: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거대한 불상 내부를 훼손 없이 들여다보고 천년 전 장인들의 제작 기법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를 국내 처음 도입했는데요. 서울 지장 암 비로잔아볼 좌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거대한 원통형 CT 검사대에 올려진 지장 암 목조 비로잔아볼 좌상. 두꺼운 방사선실 문이 닫히자 CT 장비가 불상 주위를 천천히 돌며 내부를 입체적으로 촬영합니다. 머리에는 두루마리 형태의 복장 유물이 확인되고 등 뒤쪽에서는 복장물을 넣는 공간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모양 두 곳도 새롭게 드러납니다.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천년 전 불상의 제작 기법과 내부 구조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6: 굉장히 큰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통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 머리를 끼운 다음에 앞에 얼굴을 붙인 그런 부분이 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옷주름이나 이렇게 약간 표현하기 힘든 부분은 일부 이제 소조를 사용해서 만든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5: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을 해체하지 않고도 내부를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유물을 회전시키며 촬영해야 해 크기가 크거나 손상되기 쉬운 문화유산은 조사에 제약이 있었지만 원통형 CT는 유물을 고정한 채 X선 발생 장치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촬영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최대 직경 1.1m, 길이 3m에 이르는 대형 불상은 물론 발굴 직후 수습한 유물이나 손상되기 쉬운 문화유산도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450kV의 높은 투과력과 13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영상으로 문화유산 내부를 3차원으로 분석해 제작 기법과 손상 상태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7: 문화유산의 크기나 상태에 따른 제약 없이 더욱 많은 유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AI를 기반한 문화유산의 3차원 디지털 복원과 연구에도 이번 CT 촬영을 인해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원통형 CT 도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 나노 CT와 600kV CT를 포함해 소형 장신구부터 대형 문화유산까지 아우르는 비파괴 조사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은 불교 조각실 개편에 맞춰 목조 불상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데이터를 AI 디지털 복원 등 미래 연구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 첨단 과학을 이용을 하고 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을 같이 갖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K

0: 컬처가 얼만큼 발전했는가의 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지장한 목조 비료 잔압을 좌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원통형 CT. 문화유산 조사 범위를 넓히고 보존과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삼복더 위에 시작을 알리는 초복인 오늘 보양식으로 삼계탕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복날을 전후에 수천만 마리의 닭이 집중 도축되는 육식 위주의 복날 문화를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대신 한끼 채식으로 지구와 생명을 살리자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가마솥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보양식을 찾지만 이맘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선 수많은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복날이 포함된 7, 8월 사이에는 보양식 수요로 인해 닭 도축량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복과 중복이 낀 7월 닭 도축량은 약 1억 1,057만 마리. 전월 도축량인 8,761만 마리와 비교하면 25%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삼계탕에 주로 쓰이는 어린 닭의 경우 초복을 앞둔 기간 도축이 전월 대비 20% 급증하며 집중적인 도살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복날에 집중되는 육식 문화를 성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불교기후행동이 어제 조계사 앞에서 복날 채식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4: 1년에 도축되는 양의 30%가 복날이 있는 여름철에 도축이 되고 있고, 축산업이 증가하면서 이 온실가스 배출도 많아지고, 기후위기에 이 육식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복날 채식 캠페인을 불교기후행동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3: 이번 캠페인에는 환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청년불자들까지 동참했습니다. 대불련 선민지 중앙회장은 다른 생명의 몸을 걷어 내 몸을 보호하는 오래된 관습 대신 밥상 위에서부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자고 서원했습니다.
5: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생명의 몸을 거두는 이 오래된 관습 앞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깁니다. 오늘 한끼 밥상 위에서 생명을 내려놓고 자비를 올리는 일입니다. 이번 복날 삼계탕 한 그릇 대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과 지구를 함께 보합시다.
3: 세상 모든 존재가 그물망처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불교의 연기법. 청년들은 사소한 한 끼가 고통받는 동물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구체적인 보살행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6: 연기의 눈으로 보면 내 밥상과 축사의 동물, 사료를 위해 사라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끼 채식은 그 인연의 그물을 자비로 물들이는 일이며, 물 생명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서원의 실천입니다.
3: 다른 생명을 해하며 더위를 이겨내기보다 모든 생명의 평화를 빌어주는 자비로운 복날 밥상. 복날을 생명을 먹는 날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날로 새롭게 세우자는 실천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12.7 범란 진상규명 활동에 헌신해온 삼보대종사의 49제 박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막제에는 조계종 원로의회 부의장 도후대종사와 원로의원 청우, 정완대종사 등 종단 주요 스님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부대중이 동참해 삼보대종사의 왕생극락을 발언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대웅당 삼보 대종사님의 일생의 수행 정신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올바른 가치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은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막제까지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사부 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삼보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정총림 법무사가 대웅전 벽화에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 지정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법무사는 지난 12일 선문화관 1층 대강당에서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선 후기 불교 미술의 고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국가 보물로 지정된 법무사 대웅전 벽화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이번 강연을 계기로 대웅전 벽화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물로 지정된 성보의 의미를 되새겨 미래 세대에 전할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박은경 동아대 명예교수가 범어사 배웅전 벽화가

유기적인 불교 세계관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특히 산불 세계를 구현한 벽화와 관음보살도 등이 한 불전 내에 공존하는 유일한 사례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7월 15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0: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성내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서 거짓을 이겨라.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옛종 주견 무진신 변제 삼모전 이리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 미신 현

세바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 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칭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제망중 중 무진산보자 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어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태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 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소상고월 복해 의왕량지 대원 연우원 세세 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7: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0: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일즉일체요 일체즉일이니 단능여시하면 하나 불필가.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능이 이와 같다면 어찌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걱정할까 본가. 일이란 많은 일이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생사대사요 깨달음의 일입니다.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지만 알아도 설사 깨치지 못하고 생사대사를 해결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서 깨쳐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보답받고 응? 지금 현재 자기를 돌아다 봐. 내가 오늘 진정한 의미의 참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이면 곧 옷 갈아입는다. 수만만 하시면.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진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발대.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옵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같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지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도까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가기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1: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3: 예수님! 예수님!
1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6: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 조사 위상족, 경봉 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 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 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 하실 때는

0: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인연 맺은 화엄경의 내용은 이세간품이 되겠습니다. 이 소중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이 인연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간품은 그러면은 화엄경 가운데 어느 부분의 이 법문이신가? 워낙 이제 큰 경전이라 한번 과목을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경문을 문분이사하리니 첫째는 거가걸락생신분이요 두 번째는 수인계가생해분이요 세 번째는 탁법진수성행분이요 네 번째는 의인증입성덕분이라 이렇게 화엄경을 크게 네 과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네 과목 가운데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인연 맺은 이세간품은 세 번째 탁법진수 성행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법에 의탁해서 정진에 나아가서 행법을 이루게 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법상에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수행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가걸락생신문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든지 여러 부처님들은 이러이러한 인연들을 통해서 성불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실천 수행에 대해서 믿음을 해야 된다 해서 신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인계과생해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집을 지려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 땅은 어떤 땅이 좋고 건물을 지으려면은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가고 그 재료를 잘 이용해서 지으려면은 이제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설계도가 나와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인계과생해분에서는 또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법상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신해 행에 대한 법문인데요. 이 행에 대한 법문은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그 선명도를 높여서 이제 설계도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의인증입 성덕부는 바로 입법계품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엄경 얘기할 때 흔히 7처 9회 39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 그런 틀에서 봤을 때 이세간품은 제 8회 법문이 되고요. 그리고 8회 법문인데 이제 보광명전에서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그런 법회입니다. 그래서 예, 제3회 보광명전 법회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이세간품을 설할 때 3매가 이루어지는데 3매는 법화 불화 장엄삼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보혜보살이라는 분이 200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200가지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이걸 2000가지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가지로 질문을 하고 2000가지로 답을 하다 보니까 80권 화엄경 가운데 4권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 자체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간추려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품 이름이 이세간품인데 여일이자 떠날이자 이 느낌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느냐, 예수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너다 하는 이제 통도사 할 때 도자 있죠. 그래 도의 의미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능하면은 선명해져야 되니까요. 내가 실제 수행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선명도가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어감으로 접근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내용을 내 것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이렇게 좀 쉽게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계에 자제하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더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이제 바로 밑에 서분에 보면은 삼종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종세간은 기세간, 그 다음에 지정각세간, 그 다음에 중생세간, 이 세 가지를 삼종세간이라고 하는데, 그 삼종세간에 자제하게 좀 다니면서 장애 없이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교학을 할 때는 이제 이 품이 올 때마다 이 품이 왜 오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품이 온 뜻. 이걸 이제 이세간품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탁법 진수 성행분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탁법 진수 성행분에 이 이세간품이 온 뜻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앞에 제2부는 인행을 닫고 과덕에 개합하는 이해를 생겨나게 했는데, 이 부분은 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법상에 기준해 가지고 하나하나 각 단계 단계마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제3부는 법에 의탁해서 수행에 나아가서 행법을 완성하는 부분이니 이는 이해에 의지하여 행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탁법진수성행부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7처9회 가운데 제8회 법문에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제8회 보광명년 법회가 온 뜻은 앞에 7회 두 번째 보광명년 법회는 인행이 원만하고 과덕이 만족함에 이르러서는 이해가 생겨나는 끝이요. 이번 제8회는 바로 수행하는 부분이니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하는 까닭에 이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청량진관 스님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 그걸 이제 처염상정 이렇게 얘기하죠.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치를 설명해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세간품이 온 뜻은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앞에 제37 열의 출연품은 출연에 과덕이 뛰어나고 지금의 제8의 이세간품은 저 유래 열의 출연에 의지해서 행법을 시작함이 원흉함을 밝히려는 것으로 열의 출연품이 다음에 온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법문하신 내용이 열의 출연품이었는데 열에께서 출연해서 가피를 흠뻑 주시고 그 가피에 우리가 느낌이 있는 것하고 그런 느낌이 없는 것하고 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피 이렇게 좀 많이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가피가 최고 좋을까요? 어떤 가피? 부처님께 나는 꼭 이 가피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이 한순간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급박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일으켜야 되느냐. 그런데 검증되지 않고 또 이 새콤한 맛에 그런 일에 우리가 느낌이 오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안목으로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것으로 이렇게 원을 세우고 실천 덕목을 삼고 정진해 나아가면 중간에 곤란한 일이 안 생기는데 책임지지 못할 사람이 얘기한 것을 그럴듯하다 해가지고 쫓아가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세간품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분에 보면은 삼종세간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세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때 세존이 마갈제국 아라냐법 보리도량의 보광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다. 지금 제가 설법 전에 법단에 올라 있는 모습하고 같죠. 이게 이제 기세간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지정각 세간은 또 어떤 느낌의 세간이냐 하게 되면은 정각을 이룬 부처님의 세계인데 그 부처님의 세계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묘하게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니 두 가지 행을 영원히 끊었으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여 부처에 머무는 데 머무르고 부처의 평등함을 얻어 막힘이 없는 곳에 이르며 움직일 수 없는 법을 행함이 걸림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데 서서 새 세상을 두루 보며 몸은 모든 국토에 항상 가득하고 지혜는 온갖 법을 밝게 통달하였으며 모든 행을 분명히 알고 모든 의심을 끊었으며 측량할 수 없는 몸과 모든 보살에 구하는 지혜로 부처의 둘이 없는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르며 열애의 평등한 해탈을 갖추고 복판과 언저리가 없는 부처의 평등한 곳을 증득하였으므로 법계를 다하며 허공계와 같았다. 이게 이제 지정각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

이 세계와 세 번째가 이제 중생세간인데요. 그럼 중생세간은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휘타 세계에 티끌수 보살 마살과 함께 계셨으니 모두 한 생에 안욕따라 산막섬 모리를 이룰 이들이라. 각각 다른 지방에 각가지 국토로부터 와서 모이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한 1,000명 가까운 불자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무수하게 많은 다른 타방 부처님 세계에서도 함께 오셔서 이 법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패 많이 이렇게 모셨죠. 10만에 가까운 많은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화엄법회를 하는데 이분들도 다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법문을 함께 듣고 있고 그래서 이 중생세간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보살의 방편과 지혜를 갖추었으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그를 조복시켜 보살의 법에 머물게 하며 일체 세계를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두루 나아가며 열반의 경계를 잘 관찰하여 생각하고 요량하며 모든 부질없는 말과 분별을 아주 떠나서 묘한 행을 닦아 간단함이 없으며 일체 중생을 잘 거두어주고 한량없는 방편에 잘 들어가며 중생들이 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업과 과보를 깨뜨리지 아니하며 중생들의 마음과 여러 근과 경계와 방편이 각가지로 차별함을 잘 알며 새 세상의 불법을 잘 받들어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에게 말하며 세간 출세간에 한량없는 법에 잘 머물러서 그 참됨을 알며 함이 있고 함이 없는 모든 법을 잘 관찰하여 둘이 아님을 알았었다. 잠깐 동안에 새 세상 부처님들의 가진 지혜를 모두 얻고 잠깐 잠깐마다 다 옳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보이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내어 도를 이루게 하며 한 중생이 마음으로 반연하는 데서 모든 중생의 경계를 알며 열애의 온갖 지혜에 들어갔지만은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짓는 업은 지혜와 방편이므로 짓는 일이 없으며 낱낱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겁에 머물지만은 아승직업에도 만날 수 없으며 바른 법륜을 울려 중생을 조복시킴이 헛되지 아니하고 새 세상 부처님들의 청정한 행과 원을 모두 구족하였다.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은 모든 열애가 그지없는 겁동한 말하여도 다 말할 수 없었다. 자, 여기 오늘 법회 참석한 불자님들은 이 모습하고 얼마만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 정도 경계는 내가 다 가능한 경계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화엄법회에 매년 이렇게 이제 동기달 한 달은 내가 그 어떤 다른 일도 다 놓고 이 인연들을 통해서 내 안목을 수승하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시게 되면 머지않아서 다 이런 능력들을 구족한 불자들, 중생세간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지정각세간을 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조금
미진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삼종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인가라는 것들은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내용이 유마경 안에 보면은 불국품이라고 있거든요. 그 불국품에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타방에 많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장엄한 불국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많은 보살들이 맞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라고 찬탄을 하는데 정작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사리불존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국토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존이시여 여러 불보살님들이 장엄된 불국토를 그렇게 찬탄하시는데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리를 쭉 뻗더니 발가락으로 땅을 세 번을 꾹꾹 누르자 갑자기 대지가 육종 진동을 하고 불보살님이 찬탄한 것처럼 그렇게 장엄된 모습들이 쫙 펼쳐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뭔가 내 경계로 이해하고 쓰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피를 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경전의 말씀이고 현실적으로도 제가 어떻게 인연이 있어서 이제 가끔 교도소라고 하는 걸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철커덕 철커덕 하는 문을 여러 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이 있어서 들어가고 법회를 본다든지 일이 끝나고 나올 때는 또 안내하면서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은 바 업에 대한 과보가 끝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에서 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중생세간에서 열심히 정진을 해서 지정각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가장 적게 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무견 정상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수리는 성불하지 않은 분은 볼 수가 없다.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신통력이 있어서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그냥 실컷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올라가도 그 정수리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계는 어떠한 경계인가 이런 부분들을 교학적으로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세간 품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 이러한 이제 지점차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십신위에 20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주에 20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10행에 30가지 질문을 하고 10해양에 30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10지에 5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등각위에서 31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묘각위에서 19가지 질문을 하고 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00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누군가의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질문을 하려면 뭘 물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갈 때 마음은 내가 물어봐야지 하고 갔는데 앞에 딱 쓰게 되면 까마득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뭔가, 그리고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생한품의 법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네 권의 내용을 하루 두 시간 가지고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한글로 번역된 것도 많으니까 그걸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 내가 이 단계에서는 이걸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걸 보완하게 되면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이런 좀 기준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종세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생한품에 모인 대중들의 이름과 덕을 찬탄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 보안보살, 보화보살, 보혜보살, 보견보살, 보광보살, 보관보살, 보조보살, 보당보살, 보각보살이니 이러한 열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세계의 티끌수보살이 모두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하였으니 깊은 마음과 큰 소원을 다 원만하였고 모든 부처님의 세상에 출현하는 곳에는 다 나아가서 법륜 굴리기를 청하며 부처님들의 법륜을 잘 받자와 지니고 모든 부처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이 세상의 나심과 수기하는 차례와 이름과 국토와 옳게 깨달음을 이루심과 법륜 굴리심을 잘 알며 부처가 없는 세계에서 몸을 놔두어 부처를 이루며 모든 물든 중생들을 다 청정케 하며 모든 보살의 업과 장애를 능히 없애고 걸림없이 청정한 법계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이 회상에 모인 여러 대중들은 이런 능력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 그런데 열 분을 소개하는데 대표로 열 분을 소개하는데 넓을 보자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보살님들을 대표하는 다섯 분을 꼽으면 이제 대행 보현보살, 대지 문수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징들을 꼽죠. 그래서 신해행증 가운데 이 보현보살이 설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행에 대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이 짜여지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 그 대중들이 다 이제 삼매에 드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데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넓고 큰 삼매에 들었으니 이름이 불화장엄이요. 이 삼매에 들었을 때에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가 여섯 가지 18 모양으로 진동하며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었으며 뒤에 그 삼매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삼매 자체가 이제 그 불화

장엄 이런 산매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자는 꽃 화자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공덕으로 장엄된 이런 장엄의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원만히 하는 이런 방법들을 설명하는 그런 품이기 때문에 불화장엄이라는 산매를 놔두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라든지 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산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지금까지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선명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또 흐릿했던 게 선명해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세간에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보혜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200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앞서서 이제 십신에는 이제 20가지의 그런 이제 질문을 했다. 그리고 십주에 20가지, 십행에 30가지, 십해양에 30가지, 십지에 50가지, 그 다음에 등각에 31가지, 묘각에 19가지. 그렇게 해서 총 200가지의 질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혜보살이 대중이 모두 모인 줄 알고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바라건대 말씀하소서 무엇이 보살마살의 의지이며 무엇이 신기한 생각이며 무엇이 행이며 무엇이 선지식이며 무엇이 부지런히 정진함이며 무엇이 마음의 편안함이며 무엇이 중생을 성취함이며 무엇이 계행이며 무엇이 스스로 숙이받을 줄 아는 것입니까? 또한 무엇이 보살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열애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중생의 마음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세계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겁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저 세상을 말함이며 무엇이 새 세상을 알미며 무엇이 고달프지 않는 마음을 내미며 무엇이 차별한 지혜이며 무엇이 다란이이며 무엇이 부처를 연설함이오니까 또한 무엇이 보현의 마음을 내미며 무엇이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무슨 연고로 큰 자비를 일으키며 무엇이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며 무엇이 선지식에게 존중한 마음을 일으킴입니까? 무엇이 청정함이며 무엇이 모든 바람일다이며 무엇이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무엇이 증하여 아는 것이며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평등이며 무엇이 불법의 진실한 뜻입니까? 무엇이 법을 말함이며 무엇이 진임이며 무엇이 변제며 무엇이 자유자재며 무엇이 집착 없는 성품이며 무엇이 평등한 마음이며 무엇이 지혜를 내미며 무엇이 변화오이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십신의 20가지 그 다음에 십주의 20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00가지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을 마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도 법상에 맞는 질문을 하고 근데 어떤 법문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법상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은 딱딱하다.

그러거든요. 재미없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인과법문을 얘기하는 비중이 한 60% 70% 된다면은 20, 30%는 꼭 법상에 의지해서 이렇게 자주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잣대가 생겨가지고요. 기준이 생겨서

0: 나온 수행 방편이냐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체득해 나가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아 내가 몰랐을 때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어렵기만 했는데, 이런 사다리를 의지하고 또 도표를 의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고 실천해 가니까 흔들림 없이 나아갈 바를 정확히 알고 또 쓸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갖기에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화엄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에 이러한 내용들을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첫 번째 그물에 걸러지지 않는 중생은, 두 번째 수인계가생해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고, 그리고 또 탁법진수성행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고, 의임증익선덕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께서 노심초사하면서 한 중생이라도 불법 대해서 스스로를 자제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인연 맺어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는 화엄경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보현보살님의 2000가지 답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선택해서 써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1: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

낼 거냐라고 하는 거는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위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타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붓다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붓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부모님 산소를 옮겼습니다. 부모님을 따뜻한 햇살 아래 모시고 나니 내 마음에도 볕이 듭니다. 잔디가 숨쉬고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포근합니다. 진정한 공덕은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없고 자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밝은 곳에 모신 것은 내 마음을 밝히는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정성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따뜻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을 모실 터에 서니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따뜻하니 이곳이 바로 그 자리구나 마음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할머니의 음성이 편하게 살아라, 낮추며 살아라. 그 한마디에 세상이 고요하고 따뜻한 기운이 우리 모두를 감쌌습니다. 그건 흙의 말이자 하늘의 말이자 부모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잡념과 망상을 떠나면 그 길이 곧 부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형제의 얼굴에서, 노모의 향기에서, 아이의 웃음에서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참된 수행은 절 안에 있지 않고 숨쉬는 이 하루, 이 마음의 고요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조심스레, 그러나 담대히 가피의 길을 걷습니다. 조용히, 낮게, 그리고 빛나지 않게 모든 곳이 평화롭기를, 모두가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산소가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내 마음에도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평소에 밝은 곳을 좋아하시고 꽃을 좋아하시던 부모님을 밝은 곳에 모시니 내 마음의 그늘도 사라지고 마음속에서도 빛이 나오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의 묘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니 내 가슴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내가 미소를 짓습니다. 은혜가 한없는 부모님이시기에 그에 대한 예는 끝이 있을 수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0: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저는 선명상은 희망이다. 그 선명상은 마음의 정원에 들어가는 길이다.
1: 일단 개인의 치유와 그리고 존재의 궁극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 이걸 선명상이라고 이해합니다.
2: 그리고 밖으로 향했던 그러한 가지가지 욕구, 욕망들을 시계하고 그리고 더 심도 있게 한다면은 자기 발전까지 우리 최고 이상인 견성, 성불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선명상이다.

0: 진관사는 마음의 정원 진관사라고 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마음의 정원 진관사에서는 내 마음의 정원에 잡초, 여러 욕심이나 불안, 여러 감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는 불안하고 하는 그러한 잡초를 뽑는 거기에 밝은 광명의 마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우리 부처님 그리고 깨달으신 많은 분들이 명상 참선을 통해서 밝혀낸 첫 번째 최고의 마음의 비밀은 우리 모두는 이미 완전하고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행복해지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완전하고 막 그 뭐랄까요, 마음의 부자처럼, 마음 부자처럼 모든 걸 다 갖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유를 하면, 여러분 쉽게 비유를 하면 맑은 하늘에 해가 쨍 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원래 그런 상태야. 파란 하늘에 해가 그냥 쫙 떠 있는 상태인데 그 해를 가리고 맑은 하늘을 가리는 건 바로 구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원래 완전하고 청정하고 진짜 하늘, 광대무변한 하늘처럼 넓고 이게 간장종재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은 원래 넓은데 문제는 두 번째, 그 청정한 마음, 원래 행복한 마음인데 항상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잖아요. 뭔가 원래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건 바로 마음을 가리고 있는 구름 때문에, 먹구름. 두 번째 비밀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구름이라는 생각의 생각. 옳고 그르고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우리 회주스님 말씀에 다 맞다, 다 좋다, 다 옳다, 다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항상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거는 막 집착하고 싫은 건 밀어내고 화내고 그런 번뇌망상을 때문에 그게 먹구름이 돼가지고 우리 행복한 마음을 다 가리고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을, 그런 먹구름을 없애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먹구름을 없애야 되잖아. 뭐 어떻게 없앨까요? 생각 없애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막 생각 계속 일어나. 어떻게 하세요, 보통? 다른 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뭐 이렇게 막 사실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도 뭐 다른 일 하다가 보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뭔가 집중을 하긴 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는가가 좀 중요해. 세 번째 비밀이 뭐냐면 부처님이 깨닫고서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명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란 존재는, 우리 이 의식은 막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 보면서 신문 보고 많은 걸 여러분들 멀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걸 한꺼번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마음을 이렇게 현미경처럼 쪼개서 보면 사실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다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 겪어보셨죠? 여기 가실 때. 저절로 우리 마음이 물소리에 딱 주의가 기울여지면서 생각이 딱 사라지게 돼요. 숨쉬기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밀은 뭔가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에서는 집중을 하는 거를 처음에 할 거예요. 일단은 먹구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처음에는 호흡. 자기 호흡에 집중을 하면,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게 수식관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 호흡에 집중을 하면 생각이 저절로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몇 번 하다가 다시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내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 몸에 느낌들을 느껴보라고 할 거예요. 그 몸의 느낌을 느껴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 미래, 혹은 어디,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일단 마음을 제일 가까운 쪽으로 좀 가지고 와야 돼. 너무 멀리 달아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얼굴에 집중해봐라, 뭐 어디 심장 소리를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해보고 그걸 보통 요즘에는 바디 스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제가 여기 종이 있잖아요. 종소리를 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종소리를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제가 이렇게 하란 대로 이렇게 하면서 아까 종소리를 딱 들을 때 먹구름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에 집중하면 사라지거든, 그냥. 그러면 그 원래 청정한 자기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청정한 마음에 우리가 잡초를 뽑고 나면 거기 또 예쁜 꽃을 심잖아요. 그래서 성명상의 마지막은 내가 내 마음이 파란 하늘같이 청정하고 내가 편해졌더라도 남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또 심어줘야 돼.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존재들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음의 정원, 진관사 선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북한산의 자연과 함께 천년 동안 마음 수행을 이어온 이곳 진관사 청정한 부처님 도량에서 편안하고 고요하게 그 천년의 수행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이제 항상 바깥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각 부위의 느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머리 가장 위 정수리에 집중시키고 그 느낌을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편안함과 고요함, 따뜻함을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지금의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0: 씨 눈을 뜹니다. 네, 먼저 손가락을 펴고 한번 꼼지락 해볼까요? 그래서 명상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하시기를 5분이라도 한 번에 일주일에 막 1시간씩 하고는 일주일 내내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앉아서 누워서 누운 채로 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몸을 쫙 펴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너무 피곤해 앉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누워서 하시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뭔가 자기 그빈 마음을 보는 그런 것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끊임없이 쌓여서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네, 나중엔 그 공간이 부처님처럼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
1: 명상이라 한다면 보통 이제 내 마음에 그냥 평안함을 준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걷기 명상,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은 바른 견해로, 아, 지금 덥지만서도, 예를 들면, 아, 덥지만서도 땀이 나는구나. 그냥 땀이 나는 것만 알아차리는 그 현재 그게 바른 그냥 있는 그대로 정견. 그 정견으로 현재 선법과 불선법을 바른 이치와 도리로 이렇게 통찰하는 거. 부처님이 예전에 대념처경에서 대념처경

현장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서 있음에도 서 있음을 알고 또 앉아 있을 때도 앉아 있음을 알고 또 누웠음에도 누워 있음을 알고 그냥 그 현재 그 자세에 그 뭐 하고 있음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인지하는 그걸 연습을 처음에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경행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간단한 그런 경행 체험을 하면서 오늘 같이 해볼게요.

발바닥에만 마음을 챙기고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0: 불교 명상이 뭐 일반 다른 명상하고 다른 게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번뇌를 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정념을 한다고 하던데 바른 생각으로 이끌고 갈 수 있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조금 해봤어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번뇌를 멈춤이 아니라 왜 내가 그 번뇌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끄달림까지 다 열어볼 수 있게 해서 다시는 그 경계가 왔을 때 딸려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음을 좀 길러주는 것 같아요, 명상이.
1: 명상하면 좀 그냥 시원하고 머리도 좀 맑고 몸도 시원해지고 막상 와서 잠시 눈 감고 마음을 좀 비우니까 명상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고 특히 내 스스로 감정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자기 발견 내면으로 향하지 않는 한 인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건 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스트레스는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심도 있게 한다면은 이제 자기 발견까지 우리 최고 이상인 견성 성불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선명상이다. 차 한 잔이 있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우선 자연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자연 조건이. 생명체가 생성되려면은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물질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되면은 연꽃 자체가 탄생 못 합니다. 자연 조건만 갖춰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 농사진 거거든요. 농부의 수고. 농부가 또 그냥 맨손으로 일어나 다 일해보셨겠지만 사반자라도 필요하죠. 이런 전부 디테일하게 유추해보면은 1,200가지 조건이 직간접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연꽃 한 송이가 있게 되고 차 잎새 하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유추해볼 때에 이 차 한 잔은 보통 소중한 것이 아니죠. 억만근이라고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 모든

모든 조건들에 대한 감사 표시라는 거예요. 감사 표시를. 감사 표시를 진솔하게 감사 표시하고, 아니 이렇게 색깔을 먼저 음미하고, 색깔 음미하고, 그 다음에 향을 또 이렇게 음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 마시는 기본 예법이고, 여기에 더해서 시원한 조금 따뜻한 차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은, 느껴지는 데까지 느껴보는 거예요. 이제 맛을 다 음미했으면 이제 그때 삼키는 거예요. 꿀꺽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차 마시는 기본 예법이에요.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아래로 하고, 왼발은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눈은 가볍게 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계속하여 심호흡 하십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해집니다. 이 마음이 온 우주의 주인이고 부처이며 조물주이고 자기의 주인입니다. 들숨 날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느낍니다. 들이쉬면서 들숨을 온전히 느끼고 내쉬면서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는 호흡 명상 중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생각 일어남을 자각합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플룻 연주를 감상합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제 다리를 풀고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다시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로 편안한 마음, 편안한 자세로 연주를 감상합니다.

0: 잠깐의 명상을 통해서 아마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짐작하셨으리라고 믿어집니다. 행복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자기가 초래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들숨날숨을 온전히 느끼는 가운데서 참 자기를 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상 수행 모두 마칩니다. 행복하시게 되셨습니다.
1: 제가 갖고 있던 잡념이나 그 감정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토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2: 그 명상하시는 분의 그 의견을 몰입해서 듣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한 곳으로 좀 모을 수 있는 거, 그게 참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3: 원래 나를 찾는 거? 네, 그러면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주위를 더 돌아볼 수 있고,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고.

스님들만을 상대로 했지 지금 여 신도들을 상대로 한 건 참 몇십 년 만이라. 그러면 오늘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석종사에서 옛날 선원청규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선원청규. 나도 편집위원인데 이 선원청규에 의지해가지고 선원청규라는 건 선방에서 모든 거를 규칙을 여기다 정해놓은 거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강의를 해나갈 거니까 아 선원청규에 의지해서 강의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첫째, 화두 참선이다. 화두 참선이라는 건 화두에 대해서는 화두가 먼저 이해가 돼야 돼. 화두. 화두라는 건 말씀 화자, 머리 두자, 말 나오기 이전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표현되기 이전 소식. 우리는 법당, 사람, 부처, 하느님, 알라 이건 다 우리가 말을 만들어 놓은 다음 거고 말 나오기 이전 소식이 있어. 그건 뭐와 같으냐면 이 석종사가 법당도 없고 건물도 없었지만은 이 허공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허공은. 그 허공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1년, 2년 전이 아니라 과거 무량겁 이전에 이 허공은 갖춰져 있듯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을 말하는 거다. 말 나오기 전 속 우리 참생명을 말하는 거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발심을 제일로 쳐요. 발심이 안 되면 화두에 대한 얘기는 듣기 어려워. 발심이란 뭐냐면 내 이 온으로 된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이게 나라면 내가 왜 이리 늙도록 놔둬? 왜 이리 아프도록 놔둬? 이거 정말 내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몸뚱이도 내가 아니지만은 이 몸뚱이 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 생각도 전혀 내가 아니요. 그 생각이 난 줄 아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생각 어디 갔는지 흔적 없이 사라졌어. 생각은 일어나는 즉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가 부처라고 했다. 부처인데 내가 그 마음을 내질 못해서 그 마음의 눈을 못 떠서 그 부처라는 걸 못 보니 그 부처를 보려는 마음을 간절하게 내는 것을 발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계윤회를 벗어나서 삼계윤회라는 건 인간들이 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우주 생명 있거나 없거나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여러분들이 나고 죽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나고 죽는 생사윤회를 보면 아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는 길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그 삼계윤회를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오직 이 세상에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왔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깨닫느냐? 우리 화두 참선에서는 생각이 감옥에서만 벗어나면 된다. 뭐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화두 참선법에서는 생각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걸 절대 싫어하지 말라. 그거 싸우지도 말라. 그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손님이니까 손님 취급하고 생각 일어나거나 말거나 나는 화두만 화두만 왜 들 앞에 잔나무라 했는가? 어째서 들 앞에 잔나무라 했는가? 하도 안 되면 외우는 방편을 택해서라도 왜 하는 그 의정이 일어날 때까지 화두가 믿음이 가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화두를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제 정견. 발심하여 간화선에 입문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반드시

안목을 정견을 갖춰야 된다. 정견이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무아, 제법 무아, 무상의 도리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 공은 중도입니다. 중도는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는 불성입니다. 요 공, 중도, 반야, 불성 사상에 자리 잡은 연기적 인생관과 세계관이 정립을 반드시 갖춰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몸뚱이는 이건 오늘도 점점 변해서 없어져 가고 있다. 마치 얼음이 녹아가는 것처럼 얼음으로 잘 생긴 사람을 조각했는데 햇볕에 녹아가는 것처럼 내 몸뚱이도 얼음이 녹아가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녹을 줄 알고 그 녹든 안 녹든 공성은 녹아도 물이요 안 녹아도 물이요 그 근본 자체는 공성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서 일어나서 섰다가 그냥 앉은 채로 있다 하지 말고 섰다가 저 줄부터 날 따라오십시오.

허리를 쭉 펴시고, 허리를 쭉 편다는 얘기는 억지로 허리만 펴는 게 아니고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편안한 자세로 허리를 쭉 펴시고 양쪽 어깨의 모든 긴장을 후 하는 호흡과 같이 내려놓으시고 양쪽 어깨에 짊어진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번뇌망상까지 호흡 따라 후 하고 내려놓으시고 머리로 온갖 생각을 다 한다고 하지만은 내 몸과 머리는 내 생각이 움직인다. 오직 내한테 있는 것은 화두 하나뿐이다. 화두는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멀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나하고 같이 있다. 어째서 왜 드라페잔나무라고 했는가? 오직 모를 뿐인 화두 하나, 화두에다 온통 내 자신을 맡기고 어째서 그 많은 스승들이 오직 이 도리 하나로 다 도를 깨달았으니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화도 하나 깨닫지 못해서 몇 백생을 헤맨 걸 생각을 하면 화도 한 번 잡아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모든 내 가짜의 이 어부의 나를 화두라고 하는 참생매에다 온통 바친다는 생각을 하면 몸은 편안해지고 오직 화두가 동로하게 됩니다.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전부를 강조하기도 했고 또 절을 굉장히 또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좀 조금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에서 이 평안등 보혜가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평안이라는 말 자체대로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안심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최고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안등 생명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명상일까 아마 많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명상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가 명상일까요? 참 많은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만큼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상에서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잖아요.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속에서 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화의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뭔가 불편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명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거기에는 금방 얘기했듯이 왼다리를 밑으로, 오른다리를 위로, 허리를 세우고 이 혀는 입천장에 대서 침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어깨나 이런 데 힘을 빼고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한다 하면 차 명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또 이렇게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촛불 명상 내지는 호법사에서는 평안등 명상이라고 내지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싱잉볼을 치면서 이 소리에 집중을 하고 소리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다른 마음의 상태, 망상의 상태가 없는 소리 명상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명상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의 대상은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관심을 돌려보면 바깥의 경계는 어떻게 돌아가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기쁘냐, 슬프냐, 우울하냐,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싱잉볼을 치면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지나서 또 싱잉볼을 치면 그때는 마음과 몸의 상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했던 그 상태 그대로 지금은 앉아서 한 명상이라면 이제는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명상으로 하고 생각하고 스님을 따라서 이 법성계의 안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0: 명상 자체를 처음에 할 때는 다리도 아프고 이제 조금씩 계속 잡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제 마음도 조금 더 푹 가라앉고 이렇게 아까 명상할 때 다리 저린 거 말고도 전 진짜 땀이 많이 났거든요. 이게 저에 대한 노폐물이 전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1: 우선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힘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좀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감정과 나를 분리를 해서 조금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좀 컨트롤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2: 이 현대인들은 그 모든 관심이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직장이냐 어떤 일이냐 이런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관심을 다시 자기 안으로 돌려서 스트레스나 모든 불안으로부터 평화를 얻는 데에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아주 적절한 하나의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간의 편안함이 있고 접근하는데 조금의 그 벽을 허물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옛날의 신행의 한 모습으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는 시대를 반영한 모습이 바로 선명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 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0: 호소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강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금낙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명을

0: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저자의 백일은 동상하고 아침마다 말이여 신현은 꼬마에서 서서 오른다. 야야의 피노는 서하루다. 밤마다 조각달은 서로 지루진다. 암간에 석헌은 효하고 저 신장궁고 바우세에서 말이야. 석호 돌로 대가 있는 범. 범은 소를 치고 운다. 해저에 이우는 질주라 천질만질 되는 깊은 바다 밑에 이후 진흙으로 만든 소는 단박질 치더라.

여걱작직하고 부흥을 폐가했고 바른걸 맨다 고등을 맨단 말이야. 구불구불 해 있는 그걸 폐해가지고 고등을 만들고 흔한 매구는 양어머리를 달아놓고 개고기 판다. 그래 하는 것은 직불문년이나 내가 묻지 않냐한다 이 말이야. 안하게시 행상관려자요. 어떤 것이 행상관려자냐. 행상관려자라는 것은 선을 아주 가장 최후 극직천을 말하는 것이야. 간파여야. 모든 것을 간파했다 그 말이야. 낙작배하라. 괴한 걸 짓지 말아라. 행사가문 경청호대. 이전에 행사시임이라고 행사종일 성사 법안종 종조인 법안시임은 노시임됩니다. 그 유명한 그 행사스님이 경청하였기 경청은 행사시임 사제 두 분이 다 설봉시임 제자예요. 교중에도 네? 저 교중에 말했던 말 교 화엄경에 있는 소리야. 불법 불견일빼리시 대화하니라니 한 법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허물이다. 모든 법을 이제 본다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한 법도 보지 못한다고 말이야. 한 법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큰 허물이다. 이리 말하시니 이도하라. 내는 말하라고 말이야. 경청이 보고 하는 소리야. 불견 신마법고 그럼 무슨 법을 보지 못했단 말이냐. 행사스님 묻는 말. 최인지 노주은 경청스님이 노주 지동 말, 기동, 기동을 가르치면서 막시 불견 자격뿐만 이 법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냐. 지동을 가르치는 소리야. 그러니까 행사스님이 하는 말씀이 절중 청수 백민은 조여지 의원이와 그 절강성이거든. 절강성의 그 절강궁 지방 말이야. 청수, 맑은 물과 백미, 신쌀은 말이야. 조용히 견해와 이 마음대로 먹으라 이겨. 얼마든지 먹지만은 불법은 믿는 게 여러다. 불법은 꿈에도 못 봤다 이 말이야. 꼬안내가 묻는데 네가 그 도문서도 하느냐. 니저 하는 게 되게 틀렸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 두 사람이 말이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굳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아서 모든 불법을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이 뜻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요. 내가 한마디 하는데 필상 부족하고 높은 데 전율 같으면 부족하고 말이에요. 필하유여로다. 낮은 데 전율 같으면 남은 있단 말이에요. 남다고 말이에요. 이 뜻을 알면 높은 데 전율이야. 높은 데다 전율 같으면 부족하고 낮은 데 전율 같으면 모질에 남다 그 말이야. 높은 데는 비유하면 안 되면 이제 모질하고 낮은 데 비유하면 안 되면 또 남다 그 말이야. 이 뜻을 알면 앞에 모든 법문을 아는 동시에 최후에 행사스님이 말씀하신 말이야. 맑은 물과 신밥은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불법은 꿈에도 모른다. 그런 말씀인 것이야. 그제 해인 신선사라니가 여기에 송이 있는데, 불견일법 대관이가 한 법도 보지 못한단 말이야. 이것이 큰 허물이다. 녹수가 도도 사백간이로다. 푸른 물이야. 푸른 물이 도도이 말이야. 푸른 시내를 어쩐지 쏟아져 나온다 그 말이야. 시내세가 쏟아 나온다. 화계 울릉의 일지행이요 꽃은 저 구름이 차우가에 찌가 있는 재본다 말이야. 꽃이 피는데 일지행이요 가지에서만이 요거리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목락 수천 수성 아니라 나무는 말이야. 수천. 물이 보내는데 만들면 하늘에 비추가 있고 말이야. 물 속에 하늘에 비추가 있다란 말이야. 거기에 남막대 떨어져 있거든. 그런 동시에 수성 아니라 쭉 청천에 길을 연달아가면서 끼룩끼룩 하면서 두 마디 소리 지르더라. 이것이 이제 앞에 대한 법문이라. 계속하다. 그럼 뜻이 오네 가서 있어. 훔훔 진언이라. 이것을 알면은 또 이 뜻을 알 수 있어. 그 뒤에 미람신인, 우리 인제 정면하는 미람 걸선사 또 하신 말씀이 있어. 미람이 그 차, 미람신임이 이 법문을 들어서 말씀을 했다.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양대존숙이 현사와 경청한 큰 신이 말이요. 큰 대조사들이 두 분이 다 말이요. 맥직 상봉에 서로서로 처음 만났단 말이요. 만나서 이제 법담을 한다고 말이요. 현사 경청과 아주 참 뛰어난 큰 조사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경청 대들과 현사 근본적 분위기 안 한다고 말이야. 그 법문에 대한 소리야. 현사 경청이 막직 상봉에 둘이 서로, 예? 그 양대 존숙이 큰 신인들이 말이야. 서로 만났는데, 대사 소학 즉극 상사라. 아, 큰 신인들이 그 법담을 하고 뭐든지 막, 참, 막, 용호상경이거든. 범과, 용이 만나면 서로 싸우는 그런 계기인데, 자기야 볼 때면 소학국제 어느 날 장난이다 말이야. 어느 날 장난은 솔직히 이 말이야. 어느 날 장난이란 말이야. 불법 신심이 하대요. 불법 신심, 불법 신심은 어느 곳에 있냐 말이야. 뭐 그까이 그 뭐 저기 자기네 뭐 법담이라고 뭐 어느 날 장난한 사람이 뭐 불법이니 뭐지 아니니 뭐니 그따가 소리하냐고. 이 인자 미람 신심 하신 빙이라. 선웅아임이 도호대. 성예면 미람신 신님이야. 우리 신님인 응암승사가 염호대 이 대해서 염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은, 표현을 했냐면은, 경생이, 경청이 방안에, 경청신이 만드는 방안에 아주 완만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경청신이자 그 법문 대답한 걸 말하는 소리라 완만해서, 뿌려야 뿔려야 하라고 말이야. 부처도 이 경청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현사스님은 분명히 예? 물 먹고 밥 먹는 건 네 마음대로 하지만 불법 꿈에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리 말했는데 응암스님 같은 인계정매를 그렇게 뛰어난 그 대조사 평이 뭐냐면은 경청심이 평을 갖다가 부처도 경청심 같은 년 어떻게 할 수 손을 대할 수 없다고 말이야. 그럼 현사 말하고 응암신 말하고 요것만이로 상관대가 있거든. 현사는 안 그따 이라고 툭 쳐빌고 말이오. 또 응암신 말인데 부처도 어찌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법문이다 이리 말했단 말이오. 그렇게 이제 경청이 말이지 예? 부처도 어찌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용을 썼는데 약불시 행사 싶으면 만약 현사 같은 그런 명안정사가 그 경청신 법문한 걸 보고 알아채지 못했더라면 그 말이요. 못했더라면 깊이 노주 탄객이라 딱딱 잘못했으면 말이요. 지동 노주 지동학교 어떻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러고 이제 미람신이 창원 소를 지어서 만들면 뭐라고 말했냐면 약조 빛나루 하면 만약 말이요, 자주, 자꾸 눈물을 흘린다고 말이요. 눈물을 흘린다, 흘리게 한다면은, 동야도 야수건이라, 그, 짚은 동야 받아도, 바다에 날 것이 다 말아버리라고 말이요.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앞에 모든 법문을 다 훼손치 알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다. 내가 한 말 한다. 1.20개

수목. 물맹이라고 하면 뭐? 물먹의 양처성년이다. 물먹은 어떤 일자 한 점인데, 두 곳에서 만내면, 용이 만내면 날아가더라고 말이야. 물 한 바람만, 먹물 한 바람 말이지. 용이 두 마리에 좀 이렇게 날아나가는 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것을 바로 알아서 하면은 앞에 법문을 다 알 수가 있어. 이제 총 결산을 하겠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은 말이야. 소반은 이계년이와 범위 우측 아롱진 거 말이야. 범위 줄인 누룽지로 아루에 저가 있거든. 아롱진 것은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 눈뜬 사람이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최고 인반이로다. 그렇지만 사람이 알롱달롱한 건 말이야. 그건 참 보기 어려워. 아, 범과지게 만들면 줄줄줄 얼렁들렁한 것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아름다워한 것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보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사 노안이 현사 늙으리란 말이에요. 수연 비록 선농 생사 신부하야 잘 웃든지, 생사 죽고 사는 웃든지, 부작 신기는 부적을 갖다가 잘 쓴다고 말이에요. 잘 써서 능살능만 하나, 능이 죽이고 능이 살리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하지만은 양론불법인데, 만약 불법으로 가있고 이놈 같은데 미멍견제에 꿈에도 불법을 모른다. 자기는 경청을 갔다가 불법은 꿈에도 모른다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경청이 꿈에 불법을 꿈에도 모른 것이 아니라 현사 자신이 불법을 꿈에도 모른다. 테마 알겠는가? 알겠냐 이 말이야. 임무 원견이면 사람이 말 원견 멀리 내다보는 그런 견해가 없단 말이야. 그런 지혜가 없단 말이야. 사람이란 것이 좀 멀리 내다보니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필요군우야. 반다시 말이야. 갖고 왔는데 걱정이 생긴다는 말이야. 근심 걱정이 생긴다는 말이야. 이제 이 뜻을 알면 앞에 걸 다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참 용맹에 가용맹해서 자꾸 정진을 부진히 해서 확철이 깨쳐서만은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량복탕할 수는 모른다고 말이야. 지식을 모르는 것이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은 올 석 달 동안에 정진은 얼마나 자라나마나 여기 있어. 이게 부지런히 공부해가 있고, 이 고인은 말이여, 이 법문을 갖다가 확실히 말이여 깨치울 때야 안 되는 것이라. 그 이제 노력해서 이제 공부 다 좀 잘해보자.

만명여모의 밤새도록 발라 있는 들은 밖에 들은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9월이 여주하고 바람과 달리 9월이 여주하고 낙바 같다. 봄의 왕전에 다주서 나무 다서 있는 바로 앞에 화해라는 구가 화초가 항상 봅니다. 우상정각은 뿌리 없는 바람 깨친 바람 깨달음 알리해무지여 운속에 따스라 대기본사는 대자제비로 이체 공생을 준비하고 제도한다는 보사 지옥 장자로다 지옥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나무 시끄럽기라 백하든 고리하고 신하든 높이 난다 즉 토는 폐구하며 붉은 토끼는 빨리 다듬는다 빨리 다듬는다

0: 사랑을 참가하고 눈앞에 꼬리는 노래를 부르고 협정은 만물이다 농가지는 춤추다 가가가 흐흐흐흐흐 흐흐흐 귀하며 알겠느냐 이 소식 이 도리를 이 이치를 알겠느냐 야구 동동 하태평하니 들러리 풍이 말이야 그래서 노래한단 말이야 들러리 풍이 둥둥 울리며 태평을 축하한단 말이야 후대한도 속상 태평 태평이 속상 축하한단 말이야 아니 누구는 원래로 팔식이다 누구는 원래로 팔식이다
1: 인문인 신문 어떤 주인 문신에게 물었다. 여하시 최초일고 어떤 것이 최초일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일구냐 문신이 대답하기 나타나 부구는 80입니다. 고구 80이라 우문 또 묻되 여하시 행상일로 어떤 것이 행상일로냐 깨무이온 구운 발식이요 구운 발식이라 또 묻되 이자 불성하고 팔자 불시하니 말이야 서이자도 이루지 못하고 얘도 팔자도 아니다 미신시 심하자오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그 이분이 문신이 또 말씀이 구분을 받으십니다. 이때에서 이게 이것이 이제 유명한 문신이 이제 구분을 받으실 뿐인데 문신께 실제 판문대 끝으로 또 구분을 받으실 말이었거든.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 있단 말이요. 이건 사랑 분별로서는 모르는 것이라. 모르는 것인데 그럼 그 뜻이 필게 어느 곳에 있느냐 그건 내 한 말 하겠는데 발향 천가반이요 발이때는 말이요 천집 천집의 밥이 향내난다 발때까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되면서 밥을 얻었거든 그런 게면 천집이나 만집이나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여러 집 밥 말이요. 밥 냄새가 한치가 참 진동한단 말이요. 침포 만승예이라 마음속에 어쩌니 만승천자. 만승천자 영화를 갖다가 다 버립시다. 이 말이요. 그래, 이제 밭대 속에는 천갓집 배비 행치가 나고 행내가 나고 마음속에는 만승천자 영화를 버립다. 보통 뭐 이해 같은데. 그럼 9980과 무슨 관계 있겠느냐? 있느냐? 복구를 생각하는 게 모르지만은, 이제 9981 도리를 분명히 알려면 말이야. 발랭 천가반 요만, 응? 진포 만승인양을 갖다가 알아서만은 앞에 9981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야. 그 뒤에 운문신 이제 집게, 자, 선이 설두 중원선사가. 여에 대한 법문이 있어. 기선이 있단 말이야. 9981이야. 9981이라 법문신이 말했거든. 대후는 불수생이라 큰 공로를 만들면 상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 말이 좀 안 틀렸어. 아, 조그마한 분이 공을 세워도 상을 주는데, 아, 큰 공로는 생이 없다. 그 말이야. 생이 없어. 상을 안 준다. 그 말이야. 견자 대훈 불수상 큰 공로는 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제 이 뜻을 알면 981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야. 약이 무효에 하면 만약 여기에서 참으로 짚은 진리가 없다고 이리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요. 그건 뭐 별 수 있나? 그렇게 이제 뭐 건너머 같단 말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때문에는 금강의 증합대로다. 금강 신장. 금강신장 말이야. 금강신장이 일찍 합장을 했더라.

건강신장이와 합장했다. 그게 이제 건강신장했다 합장했다 이 말이 앞에 큰 고운 상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사람 통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알면은 981도 할 수 있고 따라서 관행청가반이요 10분만중에도 할 수 있어. 그럼 그 이 뜻은 어디 있느냐? 또 내 한 말을 하는데 저 천원 연천수하고 상서실은 푸른 말이여 하늘에 만든 치덕지 만든 빼놨단 말이여 풀이 어떤 좋은 상서지는 풀이 하늘을 지죠 높이 많이 풀이 아주 많이 자랐더라 그러고 노하는 대얼매이라 갈대꽃은 발을 대해서 박더라 이 말이여 밤에 어떤 달이 하나 이렇게 떠가 있는데 노하꽃이 흐르니 피가 많이 됐는지 박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고 또 그 뒤에 임재종의 신문분심이라고 유명한 황룡파 유명한 그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한테 송한 법문이 있어 그 내가 또 소개했어 반도는 결실 삼천재 반도락항은 신선복생이야 신선 천도복생이라고 그리도 말해 신선복생이라는 게인데 그 신선복생 그걸 하나 먹을 것 같으면은 막 몇천 년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 전에 내 말이 있어 그런 아주 장생불사하는 그 신선복성 그 반도는 말이야 결실 삼천년 삼천년 만에 한 부스 열매가 연다고 말이야 삼천년 만에 꽃이 한 피가 있고 한 부스 열매가 연다 그러고 대부분 전지구 말지로다 큰 대붕조 그 이제 장자 있는 소리인데 큰 새가 있는데 말이야 그 대붕이 붕조라고 하는데 한 번 날면 막 구마지로 확 날아갑니다 말이요. 그는 참 우주의 크지 가장 큰 새요. 이게 대부분 날을 한번 피면 막 구마지로 날아갑니다 말이요. 화루에 효야비 생각하고 아주 그림을 기르고 단청을 한 말 그런 집 그런 우강 말이요. 그런 집 속에서 밤낮으로 말이요. 밤낮으로 풍악 소리 울린다 그 말이요. 너도 부르고 춤추고 뭐 피리고 말이야 그 풍악소리 밤낮으로 만드는 게 풍악소리 난다는 말이야 그러고 와운인제 천벙리로다 그와 반대로 저 구름 속에 어디 저기 수무가 누가 있는 사람 구름이 저 산꼭대기 안끼가 있어 산꼭대기가 있는데 그 이제 산꼭대기가 있는 그 구름 속에 누가 저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은 와저 천벙리라 어떤 것은 누가 아니냐면 보리가 천이나 많이고 첩첩으로 둘러싸인 천복만에게 둘러싸인 말이요 그런 것들이 산속에 무치가 있더라 이것이 또 이제 981을 갖다가 단적으로 표현한 그런 데 좋은 법문이야 그러면 또 이 낙체가 어느 곳에 있냐 그것도 내가 또 한 말 해야 안 되겠어 귀공은 장삼책이요 콧구멍은 길이가 석자라 그 말이요 석자고 민목은 중방근이로다. 민목 안면. 민목은 무기가 방근이더라.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부중 선사 불법 도대기여. 선사, 신님, 큰 신님 말이야. 큰 신님은 불법과 도덕을 갖다 나는 하나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안 여긴다 그 말이여. 지기 불위와 설파라. 아무 날 위해 설파하지 않은 것. 그게 뭐, 우리 신, 내가 뭐지, 우리 신님 법을 위가했고 참, 우리 신님을 존경하고 하는데, 그 존경하는 것은 말이야. 우리 신님 뭐, 장하고, 뭐, 법이 중요하고, 위에, 그것도 아니야. 아니고, 아무 날 위해서만 설파. 설명을 안 해준다, 그 말이요. 어떻게 했든지, 예? 내가 스스로 깨치고로만 읽지, 무슨 방패를 쓰든지, 이 방패를 써서 했지. 설명을 안 해준다, 설파를 안 해준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 선종에 있어서는, 교가 가서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거 설명도 많이 하지만은, 제일 그만한 게 설파요. 설파란 말이요. 봉사 앞에, 봉사를 갖다 눈을 뜨고 해준, 지 눈으로 모든 걸 보고 해줘야 되지. 봉사 앞에, 무슨 뭐, 뿡이, 꺼무니 캐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거든. 소용 없고, 봉사 도로 만들면 또 병만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어쩐지 우리 선조 근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깨치가 있고 진으로 모든 법을 보고 진으로 보고 알고 말이에요. 이름이

있지. 설명 본시 안에. 뼈 설파하면 안 됩니다. 온 생명이 잊힌다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본신의당, 한신이 그런 말씀하고, 이런 신의당 그런 말씀했어. 참 내가 우리 신이 무슨지 법을 이해가 있고, 출세의 선진 노릇 하고 있는데, 우리 신이 왔단 말, 존경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뭐, 그, 우리 신이 뭐, 국립이 참 장하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웃기기 장하든지, 뭐, 이거 난리다고 말이야. 다만 날 위해서, 다만 한마디도 말이야. 설명 안 해줘. 설명 안 해준단 말이야. 그 우리 생님 아니야. 그런데 먼저 내가 그런 얘기했지. 모른다, 모른다 하지 말고, 눈만 바로 뜨면, 마음 눈만 바로 뜨면은, 모든 것이 다 청천벽이란 말이야. 어? 대명중천에 온 천지 우주 빛이, 광명이 빛이가 있는데, 자꾸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사람, 그 사람 눈 감은 사람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법문이 우문심, 참, 980이라 하는 설두심 개성이든지, 심지어 대성된 이런 것이 다 뭐 화반탁길로 모든 것든지 참 청천 베일 보던 말이야. 더 분명하거든. 분명한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알 수 없는 건 내가 아주 깨치지 못하고 마음을 못 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도 내가 이제 공부해가 있고 내가 바로 깨치려고 이러고 놀랄 뿐이지. 무지 뭐 설명을 든다 설파 이거는 만약 그 빚이네. 자살인 동시에 그런 것 같으면 요구한다면 자살인 동시에. 또 죽거나 또 생계 있는 사람한테 설파 대주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설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지 생명이 금지란 말이에요. 설파하면 다 죽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불교 이제 선적 근본 생명선이요. 그런데 보면 뭐 흔히 보면 뭐 본문이 어렵니 알선선 잡고 해서 인구에서 선을 갖다가 설파라는 게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그런데 이제 운문이 수연, 운문이 말이 비록 말이야. 풍치 불입하고, 바람이 암만 우찌 불어도 만듦이 우찌 이제 바람이 들어간 틈이 없다고 말이야. 틈이 없어. 그 운문신 법문에 대한 소리라. 풍치 불입하고. 수세 불책이여. 아무리 만듦이 물로 갔다 뿌려도 물이 가만 붙을 안, 물이 가서 저기 물빨이 가 붙을 안 한다고 말이야. 운문신 법문이란 것이 근본적으로 우불의 80이라는 그 법문이 풍치불이고 수제불체이요. 바람만 만들 불어도 바람도 틈도 없고 물로 암만 끼어있지만 물이 많네 그 붓을 만들면 수가 없다가 말이야. 그러지만은 장래 장신노영의 하오 몸은 감차한데 그림자 들랍니다 말이요. 아주 자취를 감추려면은 몸만 감출 게 아니라 그림자까지 감춰야 되거든. 아, 몸은 감추는데 그림자 들으면 뭐 감추는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운신님이 참말로 풍치불입하고 수세불창 그런 참 좋은 법문을 했지만은 비유를 말하자면은 장신노예야. 몸은 감추는데 그림자는 들으면 뭐 그런 얘기다가 말이야. 잘 못되겠다 이 말이야. 차도하라. 또한 이르라. 시신마도리. 그럼 이 무슨 도리냐 이 말이야. 아, 운신님이 말하자면 조사 중 조주문이라고 조사 중 조사라서 그렇게 만드는 참 법문 잘하는 어른인데 아 네가 무엇을 잘한다고 운신 같은 것이 또 뭐 찍고 까불고 말이야. 오늘 세웠다 내리 세웠다 풍치불이고 수제불제 그리고 오늘 세웠다가 또 장신노예라고 콱 또 내렸다면 쳐봐주거든. 와금 그런 장난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인데 오늘 세웠다 내리 껍질다며 이렇게 생각이야. 수편 배구는 농고사하고 두 조각 흰 구름 말이여. 예 길로 둘로 싸우고 있다. 예 절로 둘로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여. 산 중에 저 절이 있는데 흰 구름이 붕붕 떠가 이 말이여. 그 절을 갖다 꽉 둘로 덮었더라. 그 말이여. 그러고 일조 녹수는 요청상이로다. 한 줄기만 맑은 물은 말이여. 푸른 산을 돌고 있어. 이걸 알면은 앞에 법문을 다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뭐, 이건 모를 것 같으면은, 뭐, 천문 만이나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사량복타를 가 있고, 이 생각하고 저런 생각 사량복타를 가 있고, 이 법문을 안락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사량복타에 완전히 떨어진 말이에요. 무심경기. 그 무심경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심경기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이라는 것은 유심으로도 투부디기고, 무심으로도 투부디기요. 유심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무심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오직 확철이 깨치가 있고 마음은 눈을 갖다 완전히 떠서 말이야.
청천벽이 알 수 있는 것이야.

적사는 이 완경발도 독사말이야. 독한 뱀은 동자 속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중간은 제3물 갑장해. 금강신장. 금강신장은 그 3물에서 말이야. 갑장하다. 발마조사는 십자가두에 유행한. 발마조사는 십자가두. 그 미그리에서 향을 팔고 있다. 차도 하나 또한 일을 안 해보라. 정당이나 시하야 정의 이른 때를 방해해서 나의 불법 접촉되요. 어떤 것이 불법 접촉되요? 근본 뜻이냐? 일편향 가오전이로다. 한쪽아 해인 말이오. 그 밭이 밭동이더라. 운문이 인문 종성하고 운문 종조된 운문신이 말이오. 종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체계가 염화 공하려면 체계가 이렇게 아주 넓고 또 늘은데 말이야. 위 심마야 행 종성 17조. 어째서 종소리를 행했으냐. 7조 가사를 읽냐. 또 음신 법문냐. 치 무언을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문화. 다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칠리탄두의 답자다. 칠리탄 여울이 말이야. 조개가 많더라. 그 음식입니다. 그럼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하면은 훔훔 파트 파트로다. 이건 내 말이야. 훔훔 파트 파트라는 걸 알면은 앞에 운문신 많습니다. 전부 아쉽다. 운문고가 송. 이게는 운문고신이 대신이에요. 대신이어야 되는 송한 게 있어요. 송하게. 종성의 피리 울따라 하는 말이에요. 종소리에 종을 쿵쿵 치는데 종소리에 응해서 울따라 실조 가사를 입니다. 그러하니 백안호신도 불레하라. 백안호신 눈 푸른 말이야. 눈 푸른 오랑캐주 이건 달마신을 말씀드리면서 백안호신이라고 한 분이 달마신 말입니다. 눈 푸른 오랑캐주 즉 달마신 같은 것도 불레하라.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일전쌍조 수수라 큰이 말이야. 활살 하나야 돌수리 두 마리가 손을 떨어져, 딱 떨어지거든? 여기에 이제 깊은 뜻이 있어. 웬만 활초 하나에 돌수리 두 마리가 떨어지냐 말이야. 그러니, 염내 원시 착중하라. 그게 돌수리가 떨어진 활초 하나에 돌수리가 두 마리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두 마리를 갖다가 주가에 보니까 독수리가 아니고 말이요. 집에서 키운, 우타를 쏜 집에 키운, 거위들아, 이 말이야, 거위. 거위가 키운 있지. 이것이 운문시인 법문에 대한 소인데, 아무 관계 없는 거지만, 운문시인 법문에 대해서 말이야. 참, 표현이 잘 된 소리야. 그 근본 뜻은, 어느 곳에 있냐, 지금 말한, 응? 활초.

하나 독수리 두 마리 떨렸는데, 독수리 주는 건 독수리 아니고 집에 키우는 거인이라. 너무 딴소리인 것지만은, 음문신 법문의 복수를 바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또 한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합자야. 칠리여 얼루에 말이야. 합자가 많다 말이야. 태양 일출에 구국해라. 해가 중칠 때가 있고 말이야. 아, 날이 따시지기네. 그 조개가 참 보통 입을 참 다 벌리더라 말이야. 벌리더라. 내가 말이야. 언제 한 분이라도 왔어도 내한테는 맞고 조개 집은 물 언니 있더냐 말이야. 이것도 이제 아까 운신 보물 대한 이제 적절한 그 선이다. 그러면은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번 하는데, 도건이 청하니라. 500칼이 말이야. 500칼. 500칼이 하늘에만 빛이었으 말이야. 차들한 말이야. 그 뒤에 또 문문 대신님이와 대 소황인데, 그거 하나 더 소지 않았어? 어떻게 말하냐면은, 대적 사동일가요? 알까틈이 말이요. 알까틈이는 일체 만사가 다 한속이더란 말이요. 한속이고, 불해적 만별 천사라. 모를 말이요. 천간이 망가져 딱딱딱 다 달라. 불해적 사동일가요? 이번에는 또 반대요. 모르면 말이요. 어? 일체 만사가 다 한집 속인데. 뭐처럼 아까는 내가 무문심 속이지만은 알면은 천 만사가 전부 다 한집 속 한쪽이라고 이리 말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말이요. 모르면은 사동일가야. 천 만사가 전부 다 한집 속이라는 말이요. 한쪽이라는 말이요. 불레즉 아,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고 회적 그럼 알면 어떻게 사동일가요. 아까는 이제 어? 알면 사동일가고 모르면 만별천자라고 했는데 뒷법문에 와서 또 송인바락한 예면은 모르면 사동일가고 알면 만별천자라 정반대로 그렇게 표현했거든. 그리고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보면 말도 안 되고 이건 뭐 법문은 아니고 아주 뭐, 법문을 봐서 무슨 말도 안 되겠지. 그렇지만은 앞뒤 말이 완전히 서로서로 반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반대적으로 표현된 그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다 치면은 운문신법을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렇지만 이것은 말로 따라간 말이요. 뜻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또 내가 말하는데 함원전상 흑호자로다. 함원전. 함원전이라는 건 완전히 천자가 사는 대월리를 말합니다. 에? 천자가 사는 대월리 말이에요. 함원전 후에 흑호자 새큼한 만님이 오랑캐가 하나 또 앉아있더라고 말이에요. 함원전은 우리 아, 천자가 사는 곳, 천자 있는 곳인데 그 오랑캐가 그 우주가 아직 있어.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면 이제 짧게 말도 알 수 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5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즉일체요 일체즉일이니 단능여시하면 하나 불필가.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능이 이와 같다면 어찌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걱정할까 본가. 일이란 많은 일이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생사대사요 깨달음의 일입니다.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지만 알아도 설사 깨치지 못하고 생사대사를 해결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서 깨쳐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에 보답받고 지금 현재 자기를 돌아다 봐. 내가 오늘 진정한 의미의 참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이면 곧 옷 갈아입는다. 숨만 안 쉬면.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3: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자,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이제 변화하려면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야 될 텐데요. 시대가 원하는 인재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스님,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재, 어떤 사람입니까?
0: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1: 오.
0: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가되 나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 번째, 하나 더 붙이면 그 분야의 그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 불교계 인재라고 할 수 있죠.
1: 네. 자, 오늘 모실 첫 번째 초대 손님은요.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정말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참 많은 일을 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래에는 또 우리 전통 소금을 또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소금 사업에 뛰어드셨다고 하는데요. 벅스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 법인의 개발 투자자이시면서 또 감사를 맡고 계신 손양호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손양호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BTN 불자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와서 공군 법사를 마치고 송충이가 송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박한일 회장님의 안내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절집안에서만 기웃거리고 살았습니다.
0: 네.
2: 그런데 오늘 이렇게 BTN에서 저를 불러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저희도 감사합니다. 자,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맡고 계신 직함이 벅스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의 개발 투자자이시기도 하고 또 감사를 맡고 계신데요. 우선 벅스소금이 저는 처음에 그냥 브랜드 네임인가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브랜드 네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1: 네.
0: 예, 어떤 소금입니까?
2: 우선 벅스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실 테니까.
0: 네.
1: 그렇죠.
2: 고유의 우리말이고 돌량성을 일컫는 이 경인지방에서는 민불이라고 얘기하죠.
0: 민불. 네. 네. 예, 예.
2: 그래서 이 돌량성에 대한 우리 표현은 한결같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0: 그쵸.
2: 그리고 우직한 그런 의미로 쓰이는 함의가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제 또 폐마할 때는 멍충한 놈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0: 네.
2: 그래서

0: 저는 이 미련한 짓을 나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 은퇴를 하고 나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IMF 때도 당해봤고 여러 가지를 겪어오면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오는데 네. 우리의 식문화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외래의 식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양념의 기초는 소금인데 이 소금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동안 이제 막 소금 사재기 열풍도 일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0: 옛날에는 배찌가마니에 담아서 지토방에다가 쌓아놓고 소금을 간수를 빼가지고 썼는데 네. 예, 예.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전부 자료 수집을 하고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살려내자 네. 해서 만든 게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만들고 있고 와. 사업화한 거는 2020년도에 법인을 세워서 이제 투자 개발은 제가 한 거고 그때까지 특허도 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이제 논현동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그거 안 하고 그냥 이거 하겠다 와.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만든 게 지금 자본금이 한 30억이고 실제로 투자된 돈은 한 70억.
1: 와, 이게 지난해 이제 세계적인 셰프들 그 또 소믈리에들 함께 모여서 구성된 국제 미식협회에서 이 소금이 엄청난 평가를 받았다. 예, 네. 이 또 소금도 그럼요. 이제 이마만큼 또 우리 불교계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 브랜드 야, 가치를 올리셨나 봅니다. 우리 소금에.
0: 지난해가 아니고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대구에서 국제식품박람회가 있는데 출품을 했어요.
1: 네네.
0: 근데 어떤 분들이 외국인 한 분하고 이제 한국인 여자분 한 분하고 두 분이 오셔서 배찌가마니에 소금을 담아놓고 이제 DP를 해놨으니까 네. 맛을 보시라. 소금이 왜 다네요? 그래서 아, 소금 맛을 아시네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특허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하고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가 네. 왔는데 최고의 식용소금으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1: 찬사를 야. 받으셨네요. 네.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레포트가 나왔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다른 데에서 뭐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 방금 소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소금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소믈리에
1: 그렇죠.
0: 말하자면 정말 셰프님들이 100분.
1: 그러니까
0: 그다음에 칼럼니스트들이 100분.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시를 해 줬어요. 왜 이 소금이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한 평가서가 있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 소금을 무엇과 매칭을 하면 어떤
1: 태어리.
0: 맛이 내는가. 예. 적시해 가지고 야채, 푸아그라 무슨 그 육고기, 생선, 뭐 등등. 심지어는 참치를 먹을 때 예, 이 소금에 찍어 먹으면 참치의 본맛을 살리면서도 아주 좋게 먹을 수 있다는 등. 그래서 여섯 가지를 적시해가지고 보내준 것에 와 정말 이 사람들은 연습 삼아서 하는 분들이 아니구나.
2: 그러게요.
1: 잘하셨습니다. 스님 너무 그러게요. 괜찮죠?
2: 아, 너무 좋네요. 이 방송을 보고 불자님들이 또 스님들도 사제 스님들도 이제 소금을 지금 사 먹잖아요.
0: 네.
2: 사 먹다 보니까 소금이 좋을 경우도 있고 안 좋을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전통사찰에서 그 장을 담글 때
1: 아우, 소금
2: 소금을
1: 중요하죠.
2: 미리 이제 주문해서 가져와서 간수도 빼고 해야 되는데 뭐 자칫하면 쓴맛도 나고 장맛이 제대로 안 나거든요.
0: 간수가 덜 빠지면요. 네. 쓰고 떫은 맛이 그냥 납니다.
2: 네.
0: 이제 끝나시고 제가 소금을 하면 저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2: 네.
0: 뒷맛이 확실히 답니다. 그래서 전혀 그리고 커피 믹스 하나를 가지고 라떼 맛을 낼 수 있는 게
2: 네.
0: 우리 소금 한 꼬집만 집어넣으면 커피 믹스를 타고 나서 그 위에다가 우리 소금 한 꼬집만 딱 집어넣어서 젖어서 마시면
1: 저 들어본 것 같아요.
0: 라떼 맛이 납니다.
1: 그래서 그 정도로 풍부하고 예.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이 들어가 있다.
0: 예. 예. 감칠맛이 납니다.
1: 그렇네요.
2: 주지 스님들이나 불자님들 특히 사찰에서 이제 공양간에 계시는 고향지 보살님들이 아 우리도 복수소금 사야 되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1: 무지하게

0: 전통 방식을 고수한 정말 품질 좋은 명품 소금입니다. 자, 우리 불교와의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불자이셨을까요?
1: 저 불자 집안은 맞고요. 예. 할머니 따라서 절에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그것도 뭐, 쌀을 가지고 갈 때만 제가 들고 따라가야 되죠, 할머니. 그리고 이제 네네. 실제로는 제가 전라남도 순천고등학교 올라왔는데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순천고등학교를 순천에서 하숙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때 한해가 나서 수학여행을 못 가고 그럴 때라서 송광사로 소풍을 갔어요.
0: 송광사로요?
1: 네, 1학년 학생들 전체가.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저를 입버려해서 뭐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도 했는데, 그때 가서 배운 분이 이제 치봉노 스님입니다. 그리고 구산 원장.
2: 근래 송광사를 대표하시는 스님들이시죠.
1: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죠. 네. 근데 너무너무 자애로우신 거예요.
0: 근데 고교 시절에 처음 배웠을 때 모습부터요. 네.
1: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게 사춘기였어요. 그냥 스님이 좋아.
2: 아니. 특별하시네요.
1: 아니, 노장님이 네. 두 분 다 몸이 체구가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특히 이제 우리 구산 스님은, 구산 큰 스님은 그 늘상 그 스님 말로 나는 모탈에도 작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두 어른이 또 사시는 데가 후원 뒤에 사시고, 큰 스님은 또 저 삼일암에 사시고. 예. 그런데 제가 자발스러우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다가 이제 두 분한테 맨날 걸리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너라 해가지고 뭐 물 먹고 해라, 뭐 이거 뭐 과자도 주시고. 근데 그때 고등학교 학생, 1학년 학생한테 그때는 세상이 풍요롭지 않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럼 맛있는 거 주고, 그 또 데리고 앉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셔요. 불교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특히 치봉노 스님은 그 호랑이 발톱나무라고 엄나무 있잖아요.
2: 예, 예, 있습니다.
1: 그게 뭐 너 문지방에 걸려있지에 그런 게 다 약재다. 옛날에는 호흡기 질환에 그걸 달여서 먹으면 좋은 거다. 그게 다 조상의 지혜니까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런 지혜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0: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 범인의 눈이 아니라 특별하게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 어린 시절 스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나 봅니다.
1: 큰 스님들께서 저한테 그래 향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상당
0: 사춘기가.
1: 시간 지난 뒤부터는 네. 토요일만 되면 송광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대 불교과를 지원해서
0: 지원하셨어요.
1: 입학 허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딱 내밀었는데 아버님이 화를 내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0: 사실 공부를 잘했던 아들이라.
1: 아마 잘했던 게 아니죠. 뭐 참.
2: 장난 아니
1: 그래도 촌에서 순천고등학교 갔으면 요즘 같은 프랜카드 다는 그런 수준인데.
0: 명문고니까. 네.
1: 아니 장손인데 이놈이 불교를 하겠다고. 이게 동대 불교과 그러면 스님들만 가는 데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0: 예, 그렇죠. 당시에는.
1: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아버님을 다시 이제 찾아서 집에서 셋이 저를 앉혀놓고 이제 두 분이서 왜 가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불교를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공부만 할 거냐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참 지금도 명언인 것 같아요. 지놈이 팔자에 중팔자가 아니면 그 중팔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중팔자가 아니면 아무리 떠밀어도 중이 안 될 것이고 중팔자면 우리가 아무리 그 올가매도 그냥 중이 된다.
2: 맞습니다.
1: 그러니 지팔자에 맡기고 애비가 한번 학교를 보내줘봐라. 아버님이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타협안으로 나온 게 그 몇 년이나 해볼래? 그래서
0: 공부를
1: 얘기했는데 진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대학 4년 이제 절에서

0: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2년
1: 추가까지 하셨네 결국엔.
0: 예. 와. 저 용주사 정무 스님이 제 용사 스님이고 승적도 조계종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명도 어질양자 밧전자.
1: 양전.
2: 네.
0: 팔복전에서 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걸 지어놓으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 지 맘대로 하는 법이 없다.
1: 그렇죠.
0: 밭을 쓰는 사람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지
2: 그 가치가 결정되죠. 예.
0: 그러면 나는 없는 거잖아 그랬더니 아 이놈아 니는 팔자가 그래. 그렇게 해서 받은 일 본명이 양전인데 제 생에서 얻어지는 차호도 효당 최본수 선생님께서 대학 1학년 때 수련대회를 갔는데 딱 찍어가지고 너는 좀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았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네한테 차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석 달을 겨울방학을 거기서 잡혀 있었습니다.
2: 네.
0: 무릎 꿇고 배운 게 그리고 났더니 족자를 하나 써주시면서 그 다도에 대한 그 구절을 하나 써주셨어요.
2: 예, 예.
0: 가리개로. 그래서 저게 새벽의 옷자 새암시천자를 소를 주시더라고요.
2: 예.
0: 그래서 제가
2: 호도 받으셨구나. 네.
0: 스님. 스님도 효자잖아. 나는 애인데. 그랬더니, 이놈아, 네가 받을만 해.
2: 와.
0: 그래서 새벽의 효자 새암시천자로 써서 이게 무슨 뜻인데? 새벽 샘은 주인이 없다. 동식물, 사람, 누구와도 상관이
2: 와서도.
0: 없다. 먼저 본 놈이 주인이고, 쓰는 놈이 주인이다. 그럼 샘은 뭐 하는데? 샘은 말이 없지 않냐. 그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월산 노스님 불사에서 네. 일을 거들고 있을 때인데.
2: 네.
0: 당호를 주셨어요. 그때 뭐 한 60여 분 어른 스님들 지금 종단에 살아계신 스님이 한 30여 분 같이 됩니다.
2: 네네.
0: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당호를 받는데 쟤는 특이하게 묘할기자 초당암자를 주시더라고요.
1: 기암이라고 주시네.
0: 그래 그걸 스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네 집에 오는 네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을 위해서 사심 없이 다 베풀어야 된다.
2: 아.
0: 왜 그래야 되는데 가사 출중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타고난 지혜는 아니니라 누군가가 스승이 있기 때문에
2: 네.
0: 만물이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다. 네가 그 지혜를 갖게 된 것은 그 만물이나 세상의 어떤 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인데
2: 그렇죠.
0: 그걸 네가 대가를 치르고 하셨냐? 없죠.
2: 야, 그 지혜라는 그런 것은
0: 엄청난 예. 법문을 해주시는데
2: 와.
0: 숙연해지고 아 그래 이게 내 숙명이다.
2: 저도요 조금.
0: 그래서 그...
2: 보통 이제 내가 똑똑하고 그렇죠.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0: 그때까지는 자만했을 수 있습니다.
2: 아 그 당시에 그거 들을 때는요?
0: 네, 듣기 전까지는
2: 듣기 전까지는
0: 네, 오만할 수도 있었고
1: 들어보니까
2: 네.
1: 아, 그 구산 큰 스님 네, 치봉 큰 스님
0: 네.
1: 또 효당 치범설 스님은 우리나라 참액의 예. 대가시거든요.
0: 예, 예.
1: 그 스님으로부터 참액이 내려갑니다.
0: 예, 예.
1: 근세에. 또 월상 큰 스님은 근데 또 아주 큰 스님이시잖아요.
2: 그렇죠.
1: 큰 스님들의 큰 스님은 다 만나뵙고 다 뭐 호받고 또 담역을 또 이으시고. 아.
2: 훌륭한 분은.
0: 저는 그런 행복함
2: 네.
0: 선택받았다. 그리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 네. 그 불자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사천 비행단에도 그 초대 법사로 가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지고 초대 법사로 가면 거기에 대해 법당도 지어야 되고 불상모셔야 되고
2: 할 일이 많잖아요.
1: 조직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0: 그 당시에 사진 좀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
1: 예.
0: 봐요. 흑백 사진입니다.
2: 그렇죠. 예. 아까 그 불교의 창립,
0: 76년도.
2: 예. 제가 5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한달반 만에 구워 먹은 거죠, 그냥. 건대뿔 같이.
0: 건립이
1: 참 대단하세요.
2: 근데 저분이
0: 대단하십니다,
2: 이제
0: 진짜.
2: 우리 교대 부대장이신
1: 부대장님이시고.
2: 완스타고. 건방진 놈이 저기 뒤에 앉아 있고.
1: 법사님. 이 사진은요.
2: 예. 여기 종욱 스님, 미래사.
1: 네.
2: 이제 다이 불자들이고 뒤에 이제 애기들 따라온 건 가족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당에서
1: 예.
2: 저렇게 했고요.
1: 이 사진은
2: 저쪽 종욱
0: 회의하시나
2: 스님,
0: 봐요.
2: 예. 미래사 종욱 스님입니다. 정말로 저게 이제 가설법당입니다. 가설법당 준공하고 저기서 이제 포도 같은 거 사다 놓고 이제 법회 끝나고
1: 예.
2: 저 옆에 불교 성전입니다. 그게 이제 그이 삼천포에 장법성궁 보살님이라는 분이
0: 네.
2: 내가 이거 그 두드려 맞추고 있는 것을 보더니 법사야 그래서 예 그쪽 말로는 말라 합니다.
1: 네.
2: 법사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네가 법사고 그래서 예 그래 이게 돈 어디서 났고 부대에서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뭔 일로 가르치노? 없어요 입으로 해요 그러니까
0: 네.
2: 그게 뭔책사책좀 사줄까 그래서 그럼 불교 성전 사주세요
0: 오, 그래서 책을 몇 권이나
2: 네
0: 보시해 주신
2: 100권
0: 거예요? 와.
2: 그래가지고 보살님이 동국대학교에 연락하시면 얼마인가 알 테니까 거기다가 사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어? 돈을 들고 오셨어요 네가 가서 사봐라 그리고 100권 아치 돈을 갖고 와서 120권을 사가지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0: 당시는 천막법당이었고
2: 아,
0: 이제
2: 천막법당이 아니라 이제 철거 대상 건물.
0: 철거 대상
2: 네,
0: 건물.
2: 그걸 이제 그
1: 법당을 개조를 하셨네요.
2: 1, 2년만 쓰겠다
0: 예.
2: 하고 해가지고 저기서 이제 해가지고 했고 지금 나온 사진은
1: 예.
2: 수연 방장 스님입니다.
1: 예. 방장
2: 스님께서 저 뒤에 한번 법흥 스님 같은데 스님께서 저 형, 현호 스님께서
1: 네.
2: 미국에 포교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셔갈
1: 불상.
2: 부처님이신데, 저 삼일함에 이제 모시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만 해서 모시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렇게 가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부처님이 없어요. 제가 와서 이제 어린 양을 했더니, 아, 이놈아, 부처님이 왜 없어?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1: 모시던 부처님을 주셨네요.
2: 지금 말을 했지 마라.
1: 예.
2: 현호가 알면 난리 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요? 차를 갖고 와라. 그래서 지금 비행단에서 활주로에 그 비행 조종사들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0: 네.
2: 저걸 내주라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전부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고요. 이제 지금도 다 살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직접 불진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다 이혼해 가는데,
1: 예.
0: 아, 그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신 거네요.
2: 예, 그러시고는 또 저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아, 이놈아, 다시 해야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 사는 데가 다른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다시
0: 또
2: 저만 했죠.
0: 다시 점안식을
2: 예.
0: 하시고.
2: 그리고 제가 사천에 한 30개월 근무를 하면서 그 108평짜리 법당 짓고 뭐 건설한 것도 저는 도저히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그 돈을 만들 자주가
0: 어떻게
2: 없어요.
0: 했을까
2: 예.
0: 싶으세요?
2: 그런데 마치 부처님이 인도를 해주듯이
0: 그렇죠,
2: 저녁에
0: 스님.
2: 자고 새벽 3시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예불을 모시러 저기를 다니는데 한 60명씩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온 골목을 다니면 따릉따릉따릉따릉 하면 이제 다치 자전거 타고 끌고 나와서 이제 줄줄줄로 법당에 들어가 예불을 모시는데 그렇게 예불 모신 것에 이제 공덕이 됐든지 법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뭐 대동공업을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디를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면 이 건설문을 내놓고 얘기를 하면 거들어야지요 그냥 나오고 참모총장님도 여러 번 내려오셨고 그 30개월 동안에 큰 스님께서는 한 20번 오셨다 가셨나 봐요. 이제 부산, 대구, 마산, 진주의 법

0: 집회가 있으면 무조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러 나가면 또 이제 되고, 어쨌든 법당 들렸다 가자. 짓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잘하셨고.
1: 훌륭하십니다.
2: 일반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아, 근데 우리 선영호 불자님은 그 많은 분들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 분을 인연 맺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그 아주 큰 스님들 또 그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그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0: 그럼 뭐 자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 BTN에 굉장히 좋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문제도 그렇지만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과정에서는 잘못은 많거든요. 그게 내가 잘했다는 얘기만 쓰고 잘못한 얘기를 안 쓰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글 한 꼭다리도 아직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고를 해라 무슨 게 우리 모임 같은 데서 회지를 내는데 한 꼭다리 써라 뭐 그렇죠. 지원학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는 못 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아 이렇게 쓰면 부끄러운 것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밭에서 농사를 지면서 일주일에 두 번을 농사를 지러 가는데
1: 네.
0: 제가 요즘은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1: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0: 그게 제가 이제 포포라는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따먹고 포포잎을 갖고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눔으로 사는데
1: 네.
0: 이 과수를 키우려면 옆에 있는 잡초를 매줘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오래서 그런 생각이 철이 들었나 봐요. 풀을 매주면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 손양호 이 도둑놈아 네가 얻어먹기 쉬운 포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지 혼자 자라난 이 잡초를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내버리고 여기저기다 던져놔버리면 아니 네가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풀초를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 이게 뭐 꽤 괜찮게 조심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아놓고 갈 때가 다 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못 느끼고 살았던 거죠. 근데 아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니까 이것도 함부로 할 일은 아니구나.
1: 그렇죠.
0: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삽니다.
2: 옛날 선생님들이 길 가다 풀을 밟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셨던 말이 우리 불자님을 통해서 듣게 되네요.
1: 그렇네요.
0: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1: 자, 그야말로 이제 불교에 대한 신심 하나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공심으로 살아오셨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불자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불자로서 어쩔 때 가장 그리고 특히 자긍심, 자부심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젊은 애들이 십자가 걸고 다니는 애들이 안 보여요. 첫째. 둘째, 합장주 친 애들이 사마른 돼요. 이걸 보고요. 제가, 야, 말법 시대에 공익을 표방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면은 불법이 다시 성할 것이라는 얘기가, 진짜일 수도 있다.
1: 되겠네.
0: 저는 이런, 기분이 막 요즘 흥분될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전철을 타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기분 좋은 일. 두 번째는 제가 덜 인색하고 싶어서 노력을 애를 많이 쓰는데 가끔씩 분별심으로 인색해지는 경우.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1: 그렇죠.
0: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0: 이제 예를 들어서 막

0: 라면 저희 자식들이 철회해서 100만 원은 낼줄 알면서 우리한테 용돈 100만 원 주는 것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될수 있죠. 그런 것들이 가끔씩은 이제 씩 웃으면서 뭐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오픈 통장이니까 그 보면 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하겠죠.
1: 잘 됐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진심을 깊이 담아두었던 진심을 우리
2: 가족분들에게
1: 사모님과 또 가족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0: 고맙습니다. 박예정 씨, 저한테 시집 와서 참 많이도 옮겨 다녔고 이사도 많이 했고 돈안 되는 사람 주는 뱃을 또안 받고 가장 미안한 거는 결혼해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송강사를 갔는데 방장 스님께서 아들 하나 놔주고 이 사람은 절일로 돌려보내라고.
1: 그런 말씀까지 들으셨어요.
0: 네.
1: 아우,
0: 그래서
1: 사모님.
0: 그러면서도 저하고 지금까지 다 참아주시고 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준 고맙소.
1: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 우리 댁에 계신 보살님께서도 많이 놀라시고 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아셨을 거라고
2: 이해하실 거예요.
1: 생각해요. 예. 또 자녀분들도
0: 아니,
1: 계시잖아요. 예.
0: 이제 그 뒤로는 스님한테 그 얘기 듣고 난 뒤로는 언제든지 당신이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가라.
1: 그렇게 말씀해
0: 네,
1: 주셨어요.
0: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이제
1: 한평생 정말 이렇게 굵직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분명 집에서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스님. 그쵸?
2: 높은 산이 하나 쓰려고 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돌들과 자갈과 모래와 흙이 있어야 되고 또큰 바위와 나무와 풀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산 혼자 설수 없습니다.
1: 그럼요.
0: 참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다 이런 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 속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2: 아마 너무 훌륭하시고요. 우리 교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야말로 원력의 화신, 예, 원력 보살. 그것도 이번 생에 결정된 게 아니라 과거 생부터 그런 행원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이번 생에는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세속에 나가서, 왜냐면 스님들이 할 일이 있고 불자님들이 할 일이 있거든요. 만약에 스님들이 지금 우리 손양호 불자님이 그 유치에 있었다면 그일못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 행원력을 지으라고 아마 한생, 이번 생은 이런 이제 불자로서의 제가 불자의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2: 너무너무
0: 봐주시니까
2: 감사합니다.
0: 고맙고요.
2: 예.
1: 불자님 끝으로 뭐 앞으로 바라시는 것들 혹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가 깨달은 지혜 한 가지 있으시다면
0: 한 번만 더 살펴보면 모두가 다 까닭이 있느니라. 나를 여기 불러내준 것도 누군가가 내게서 뭔가 다르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추천했을 것이고, 그래서 살펴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구나 하기 때문에 해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한번더 나를 살피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살피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참 수많은 인연에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0: 이제 마지막 원력이니까
1: 네.
0: 이거 복소금을 제대로 해서 이 돈으로 저는 요즘 아까 또 얘기했지만 전철에서 합정역 두고 다니는 젊은 애들
1: 우리
0: 보면
1: 청년 불...

0: 자들.
1: 예, 너무 좋은데 거기에 뒷배가 돼줄 수 있는 저희 식구들한테 가져라 하는 얘기보다는 이게 자리만 잡히면 수익이 나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게 되면 포교에 쓰는 돈에 세무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0: 네.
1: 이루어지기 때까지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0: 얼마 안 걸릴 것 같죠, 스님? 금방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요?
2: 그럼요. 이제껏 지은 공덕, 원력, 불보 살님이 제일 먼저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 원력이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0: 그치지 않는 그 행원력 앞으로도 쭉 이어가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불교계 거물이셨던 것 같아요, 스님. 우리 손양우 불자님. 앞서 이제 그딱한 말씀 해달라 했더니, 주변을 잠깐 돌아보면 다 까닭이 있다. 지금 내가 힘들다면 힘든 대로 이유가 있고, 또 내가 잘 되고 좋은 일이 가득하다면 그 또한 누군가 또 귀한 인연들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훌륭한 만남, 귀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2: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불교가 1500년을 지속해 오면서 그 수많은 분들의 저는 원력과 행운력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지속이 됐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혹은 우리가 불교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 공덕이 수많은 분들의 원력이 모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0: 맞아요.
2: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만남이었습니다.
0: 네. 한국 불교가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국토가 되고요. 또 세계 평화에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 그 마음, 모두 불자님들의 공통된 이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BTN이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불교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방송 포교사가 되어 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방송 포교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누구나 행복을 원하잖아요.
0: 네.
2: 근데 행복은 내가 지은 공덕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 바로 전법이고, 그
0: 예.
2: 전법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방송 포교입니다. 이제는 다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1855에 0208번 전화 주셔서 부따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요. BTN 불교 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진짜 우리 BTN 가족입니다. BTN 부따회가 이분이 안 계시다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스님, 누군지 아시죠?
2: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의 대협력팀 이 팀장을 맡고 계신 진겸 팀장님.
0: 예.
2: 맞죠? 인재 중에 인재시죠.
0: 예. 얼굴만 봐도 정말 마음이 또 훈훈해지고 또
2: 마음
0: 넉넉해지고.
2: 편안해져요. 맞습니다.
0: 자,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따회 가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연불봉사회, 그리고 절로갈까, 설법학교, 또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까지 정말 이분 손길이 안 닿는 곳은 없습니다. BTN 대외협력팀 팀장 진경 불자님 모십니다.

0: 네, 스튜디오에서 만나 뵈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붓다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 진경 팀장님,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BTN 붓다의 막내 아들 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막내 아들입니까?
1: 네, 제가 네. 막내 아들인 것 같습니다.
0: 장남 아니고요?
1: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라. 실제 저희 부서에도 제가 막내고요. 그리고 절에 가면은 보살님들 다 계시는데
2: 맞아요.
1: 제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참 일을 잘해요.
2: 왠지 친근감 있게 들리네요.
0: 네. 아,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우선 BTN 대회

0: 협력팀, 예,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1: 아, 네. 저희 DN 부탈 대협력 2팀이죠. 이 팀은 모연부서입니다. 네, 모연부서라서 많은 좋은 인연들을 모아서 같이 영상 보기 원력을 쌓고 부처님 말씀 전하고

0: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불교에 관련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사실은 모연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른 활동들을 할수 있거든요.
2: 그렇죠.
0: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이런저런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0: 그러게요.
2: 스님,
0: 다양한 일을
2: 입사하신 지
0: 하시네요.
2: 얼마 되셨을 것 같으세요?
0: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아직 3년이 채
2: 저 깜짝 놀랐어요.
0: 한 10년, 20년 된 베테랑
2: 정확하게
0: 숫자인 것
2: 얼마 되신
0: 같으세요.
2: 거예요? 올해가 3년 차.
1: 네, 3년 차고 정확하게 2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2: 와, 2년 반 동안 그
0: 그동안
2: 어떤
0: 한
2: 점에서
0: 일이
2: 정말 주마등처럼
0: 진짜 많았어요.
2: 흘러가잖아요.
1: 근데 제가 뭐 BTN에 와서 딱히 새롭게 시작한 일들은 많지 않고요. 그냥 그동안에 BTN이 늘 잘해왔고 쭉 해왔던 일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우리 BTN이 정말 훌륭한 인재를 스카우트한 겁니다, 스님.
0: 아, 그런 것 같아요.
2: 원래 어디 계셨죠?
1: 아, 원래는 제가 조계종 사회부 산하에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 어쩐지. 그쪽에서는 또 언제부터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1: 저는 이제 원래 대학은 행정학과랑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을 하고요. 그래서 삼천사 인덕원 산하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조금 더 큰 꿈을 품고 조계종 복지단으로 입사를 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산하시설 감사 업무라든가 행정 지원,
2: 할일 많죠.
1: 그리고 뭐 모금 업무도 같이 했고요.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인구 교육 사업이라고 지금 아마 많이 유명할 거예요. 나는 절로. 그
0: 제가
1: 인구 교육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BTN과 좀 뭔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 뒤로 방송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좀큰 꿈을 품고 BTN에 오게 되었습니다.
2: 야, BTN에서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이제 전업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가 바뀐 거니까.
0: 맞아요.
2: 예,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선뜻 잘 마음이 내키셨는지, 아니 좀
1: 일단
2: 망설이셨는지.
1: 같은 불교계다 보니까 뭐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던 업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물론 모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금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진 않아요. BTN에 와보니까 모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BTN 문화에는 모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0: 그렇죠.
1: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모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탈 사유가 생겨요. 제일 큰 이탈 사유가 변심입니다.
0: 그렇죠.
1: 이제 그만 후원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부따이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이탈 사유가 뭔지 아실까요?
0: 글쎄요.
1: 사망이에요. 진짜로.
2: 진짜.
1: 두 번째가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2: 없어서.
1: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있는 한은 평생 붙다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2: 그
1: 진짜
2: 부분이 굉장히 좀
1: 많이
2: 인상적이셨겠어요.
1: 그리고 두 번째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모금을 하면서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돈이 있을까, 나이가 얼마나 많을까를 저희가 보는 버릇을 최대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름에 돈이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버릇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보게 되거든요.
2: 그렇죠.
0: 당연히 선입견으로.
2: 인간의 눈이라.
1: 조금 젊은 분이 그래도 좀 후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BTN 붓대는 정말 다른 것 같은 게, 저희가 사찰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 진짜 저 멀리서 진짜 노보살님이 걸음도 힘드세요. 저는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근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저희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헐떡 쉬시면서, 그럼 저희는 이제 후원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2: 뭐
1: 도움이 도와드릴까요?
2: 필요한.
1: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붓다야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 저희가 이제 이름 쓰는 거 해드리고, 근데 손도 이렇게 떨리셔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2: 그렇죠. 사실 가입 신청서도 잘 안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1: 복잡하거든요. 그쵸, 계좌번호도 적어야 되고 생년월일도 적어야 되고. 그런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한테 후원을 하시겠다는데, 이분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진짜 BTN 불교TV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좀 다르구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감동.
0: 그럼 부자님들의 한 번 한 번의 원력이 모아져서 우리 BTN 불교TV가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바탕이 되죠.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 팀원들은 사업비를 잘못 써요. 그 돈이 어떻게

0: 똔돈이 이제 알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희 출장 가면은 절에서 자고 절에서 밥 먹고 운전할 적에도 꼭 에코모드 키고 운전하고
2: 최대한 이제 경비를 아끼시려고 네,
0: 그렇게
2: 아예
0: 살고
2: 그게
0: 있습니다.
2: 습관이 되셨군요.
1: 네. 아이고 쉽지 않은데 사실 네. 이제 우리 붓다에 함께 하시는 그런 불자님들의 그런 원력이 우리 불교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그분 이제 노불자님들은 신심과 원력으로 하시고요. 젊은 분들은 아직 신심은 있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2: 네.
1: 어떻게 더 효율적일까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네. 어르신들을 보면 그 판단 이전에 가슴으로
0: 맞아요.
1: 그냥 신심으로 하시죠.
0: 맞습니다.
2: 네.
1: 그 힘이 우리나라 불교를 지탱하는 큰 기능 역할을 합니다.
2: 네.
1: 네. 오직 부시마나로 부다에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우리 부다의 가족 여러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네. 우리 BTN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그래요. 되시는 부다의 네. 가족분들께 네.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네.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왕 아직도 부다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1850108번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108번 처음에 이 전화번호 들었을 때 야, 진짜 잘 지었다. 108배가 딱 맞습니다. 생각나잖아요.
1: 그래요, 딱 108
2: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0: 네,
2: 계시나요?
0: 물어보세요. 왜 108번인가요? 근데 순간 모르시다가 108배 생각하셔야지 하면 바로 아십니다.
2: 와, 1850108번입니다.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나의 이름, 나의 가족의 이름. 요즘은 또 반려동물 이름으로도 그렇게 많이
1: 그러게요.
2: 가입을 해주신다고 네.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동참해주시고 주변에 권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참 우리 부따 외에도 네. 상담 전화 받아주시는 보살님들
0: 아,
2: 참 친절하고요. 참 명쾌하시거든요.
0: 목소리 너무 좋고요.
2: 예, 불심 너무 대단하시죠. 그분들도 예, 공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0: 맞습니다. 예. 이난선 보살님, 그다음에 자성화 보살님, 그다음에 김윤정님, 방혜경님 네 분이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2: 네네.
0: 가족 같으세요, 그냥.
2: 네.
0: 그리고 이분은 평상시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쉬시는 날은 절에 가서 또 봉사활동 하시고
1: 아이고,
0: 성지순례 다니시고
2: 예, 예.
0: 그러세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불심으로 우리 부다 회원님들의 기도 축원도 올려드리고 인등 하나하나 다 관리해드리고
2: 아, 그렇네요. 전화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할 일들이 많겠는데요.
0: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하세요.
2: 그쵸.
0: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정서 지원 차원에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1: 그렇죠.
0: 스님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세요.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이 이제 좀 정서적인 교류도 하고 특히 좀 중요한 거죠. 고독사 예방.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물심양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2: 그 안부 전화가요, 스님?
1: 예.
2: 부모님이 혼자 계셔도
0: 맞아요.
2: 자녀들도 챙기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1: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탈종교 현상 때문에
2: 네.
1: 그 지방에 있는 종교가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도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대화할 대상도
0: 맞고.
2: 그렇구나.
1: 그 전에 이제 사찰은 그분들이 가끔 모여서 대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서로 교류하는 장이었거든요. 또 이제 평소에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문화시설이라든지 정보도 얻는
0: 맞습니다.
1: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함께 모이는 장소나 조건이 사라지는 거죠.
2: 네네.
1: 그래서 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정부의 그 차원에서도 복지 차원에서도 그래서 종교시설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다 도심에 와서 모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네네, 그렇죠.
1: 어려우니 그 역할을 해줬던 종교를 오히려 특히 절을 활성화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좋은 방법이네요, 스님.
1: 그 안부 전화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네네.
1: 자녀들이 매일매일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또 자녀들 전화하고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의 전화나 혹은 예를 들어 BTN 부탁에서 전화하는 거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구나. 또 부탁회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거든요.
2: 네.
1: 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먼저 전화 오시기도 하세요. TV 네. 보시다가 네. 저희 1850108은 굳이 후원 가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 스님 나오는 저 사찰 어디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2: 문의 전화.
0: 네, 네, 네.
2: 무엇이든지. 네. 하, 그러면 우리가

0: 이제 부따에 가입하면 가족이 되시면 이러한 혜택을 드려요 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현업을 업무를 하고 계신 보살님들께서 그 부분도 다 같이 케어를 하시는 거죠?
1: 맞습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1: 저 일단 부따 회원이 되시면 가장 큰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연불봉사를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0: 연불봉사.
1: 가족을 잃게 되시면 좀 많이 당황스럽고
2: 그렇죠.
1: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지난주 금요일도 한건 있었거든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저희가 함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불봉사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여법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0: 최근에 부따회 가족분들을 위한 그 회원 카드
1: 네,
0: 만드셨다면서요.
1: 맞습니다. 최근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 6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0: 1년
1: 한 1년
0: 정도
1: 정도
0: 훌쩍
1: 됐죠. 그래서
0: 넘었네요, 그새.
1: 저희 스님께서 이렇게 부천전에 올리고 축원해 주시고 하는 약간 호신부 같은 역할이거든요. 부따회 분들 하시는 일다잘 되고 애군 저희가 막아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뒷면에는 이름, 회원번호,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서 저희 BTN 부따회 회원분들께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게 신분증처럼도 쓰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걸 이제 실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발급이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전화를 주셔야 발급이
1: 전화
0: 될까요?
1: 주셔야 돼요. 저희가 너무 많으셔서
0: 운이 잘
1: 부따회
0: 됐네요.
1: 회원님들이.
2: 아니, 그 호신부가 영험 있겠어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원력이 모아지는 애한테 영험이
0: 와, 진짜.
2: 있거든요. 근데 부따의 그 호신부는 축원 카드 호신부는
1: 네.
2: 부따의 가족 모든 분들의
1: 맞습니다.
2: 원력이 담겼고
1: 5만
2: 또
1: 부따회
0: 오,
2: 비텐 불교
0: 맞아요.
2: TV를 함께 운영하시는 직원분들의 모든 원력이 담겨
1: 네,
2: 있고
1: 맞습니다.
2: 관계된 모든 스님들이나 부자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원력이 있잖아요.
0: 그렇네요, 스님.
2: 그래서 집에 갖다 놓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영험 있을 것 같아요.
1: 저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고
0: 품고
1: 있어요.
0: 다녀야겠어요. 게다가 인적사항까지 딱 적혀 있으니까 얼마나
1: 그렇죠.
0: 든든해요.
1: 맞습니다.
0: 야, 그러면 아직 발급 못 받으신 분들은 전화, 어디로 하면 되나요?
1: 저희 1850-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뭐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2: 빨리 전화하셔서 최고의 호신부, 부적 쓰지 마시고 최고의 호신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자, 이렇게 좋은 우리 부따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주말 반납하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시거든요. 전국
2: 그러게요.
0: 방방곡곡으로 그야말로. 그 모습 좀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
2: 그럴까요?
0: 봐요. 어딜 그렇게 다니셨는지 보여주시죠.
1: 이거는 저기 BTN 불교 TV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BTN에 오기 전에 사진인데 BTN에서 모금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서 튀르키예 지진 사건 때. 그때 저한테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제가 그 돈을 BTN의 돈을 제가 받아서 우리 부따 회원님들의 돈을 받아서 튀르키예에 가서 그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0: 세상에.
1: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식료품을 전달해 드려서 저 박스 하나가 한 달치 식량이에요. 한 가족에. 그거를
0: 그래요.
1: BTN 부따회에 아마 그때부터 제가 뭔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인연이 있네요.
1: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해 드리는 사진입니다.
0: 하필 또 사진이 딱 같이 찍혔어.
1: 그러네요. 이거는 제가 입사하자마자 또 부따 회원님들 뭔가 후원은 계속 하시는데 신나게 한번 모여서 재밌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뮤지컬 시타르타. 저희 부따 회원님들 서울에서 한 2천 명 같이 모여가지고
0: 2천여 분이나요?
1: 뮤지컬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진짜 저 노보살님들이 다 살면서 뮤지컬 처음 봤다.
0: 아유,
2: 그럴
0: 그래요.
2: 거예요.
0: 아마도.
1: 또 뮤지컬 보고 나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2: 이 사진.
1: 이 사진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저희 박람회, 저희가
0: 불교 박람회.
1: 불교 박람회 라운지를 열었거든요.
0: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1: 박람회 저희가
2: 뮤지션들도 있고.
1: 부따회 라운지라고 해서 우리 그 공항 같은 데 가면은 VIP 라운지 있잖아요. 그 부따회 저희한테 VIP시잖아요. 박람회 때 라운지를 열어서 박람회 상당히 넓고
2: 맞아요.
1: 오시다 보면 다리 아프시거든요.
0: 부스가 제법 규모가 있네요. 그래도 딱.
1: 저희가 의자 테이블 세팅하고 오시는 분들 무료로 시원한
0: 차분량.
1: 커피를 드렸습니다. 근데 음료수보다는 앉아 계신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절로
2: 이
1: 갈까?
2: 사진은요?
0: 절로 갈까?
1: 청년 포교를 위한 절로 갈까를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2: 요즘 절로 갈까 그게 이제 시원이 돼서 개별 사찰에서도 도심 사찰들이 절로 갈까를 모방해서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좋죠.
2: 근데 신청자가 엄청 많다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많대요. 와.
1: 저희가 또 부타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0: 하다 보니까 각 사찰에서 스님들께서 요거는 전등사 방생법회였거든요. 네. 근데 실제 방생을 안 하셨어요. 마음 방생이라고 하셔서
1: 너무 좋네요.
0: 불자님들께서 돈을 모으셔서 BTN에다 후원을 하시고
2: 요
0: 돈이 저희 우리 불자 가족이 소개됐던 호용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됐던 그 사진입니다.
2: 우리 호용이 잘 지내나요?
0: 아, 지금 군대 가서 나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1: 아이고.
0: 네, 요 사진.
2: 아유,
0: 이게 바로 얼굴이군요. 같은 날 찍은 사진입니다.
1: 네.
2: 바로 전달드렸어요.
0: 네네네.
1: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네,
2: 든든한 이제 BTN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그러게요. 또 스님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네. 우리 호용이가 나라를 잘 지키고 잘 살고 있다고 하니 네. 잘 지내고 있다는
1: 그 인연이
2: 너무 반갑네요.
1: 불교와 인연 시동이 돼서 불교의 큰 네, 동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네. 그 절로 갈까 진짜 와 뿌듯하다 예, 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0: 네 그렇습니다.
2: 핫하니까요.
0: 네. 네. 아, 일단 원래 사실 절로 갈까는 BTN 부따요 회원님들 위한 서비스였어요.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녀의 그 배필의 종교가 갖기를 원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따요 회원님들 위한 뭔가 좀 혜택이 없을까 해서 절로 갈까를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는지 나도 좀 하겠다. 전화가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건 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내가 회원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막 부탁해서 막 가입하시고.
1: 연계가 되네요.
0: 부모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2: 네.
0: 젊은 친구들이 저도 좀 가입하겠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1: 그러게요.
2: 진짜.
1: 와.
0: 네, 그래서 이제 막 가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희 또 인원이 20명 제한이 있다 보니까
2: 한정적이죠.
0: 어쩔 수 없이 또 저희가 떨어뜨려야 되는
2: 선발 과정을 네. 거치고
0: 하지만 또 후원은 끊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2: 계속 진행 중이죠 시즌 거듭해서
0: 저희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찰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혹시라도 좀 선발이 안 돼서 섭섭했다 하시는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0: 네.
2: 언제든 기회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럼요 저희가 선발 기준이 뭐 복잡하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형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수에 내가 못 들어왔다는 거는 나에 맞는 그 그룹이 없었구나.
2: 나름 그 신경 쓰시는군요.
0: 그럼요. 저희가 매칭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20대, 30대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적에 40대가 지원하면은 다음 기회. 하지만 그 다음 회차에서는 30, 40대가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저희가 또 연락을 해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2: 와, 이거 그냥 저는 신청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나름 서로의 이상형을
1: 찾아주 매치 네.
2: 매칭을 하고
0: 네.
2: 와 이거 방송 나가면은 신청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스님.
1: 그러게요. 뭐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좀 도심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신도수가 있는 분이 그 어쩌면 뭐랄까 규모가 있는 사찰에서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좀 벤치마킹해서
0: 네.
1: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많은 사찰들 실제로 하고 계시고
1: 네.
0: 알고 계시다시피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찰에서는 또
2: 더욱더
0: 프로그램 좀 달라고 하세요.
1: 네.
0: 저희가 직접 챙겨드리고 알려드리면 직접 진행을 잘들 하고 계세요.
2: 야, 그렇죠.
1: 특히 전문 불자들을 늘리는데
0: 네.
1: 예, 좋은 방편일 것 같아요.
0: 저희 참가자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패션 불자라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2: 패션 불자.
0: 오시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한 예절은 다 갖춘 분들이라서 들어간 스님들께 다 삼배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다 진행이 끝나고 나올 적에는 기화불사도 하고 심지어 이제 신도 등록도 그 자리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볼 적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뿌듯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2: 야 그야말로 그 애초에 만들어진 그 목적 이상으로 훨씬 더 이제 포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0: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2: 야. 가장 이제 주말도 반납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뛰어다니시는 결과 스님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하는 부따회 또 절로 갈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아요.
2: 1박 2일 또 2박 3일 이렇게 출장 가시기도 하죠.
0: 네.
2: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까?
0: 네, 저희 일단 장모님 덕분에 와이프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있고요. 아이한테 항상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평일에 조금 휴가를 내서 네, 아이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아이는 또 딱 그 시기거든요. 훌쩍 커버리는데. 예, 최대한
0: 아이가 좀. 어렸을 적에 이제 소꿉놀이를 막 하고 있어요.

0: 있었어요. 그러더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까 아빠 출장 갔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맨날 보고 자란 게 그거라서.
1: 아빠 출장 갔다 올게.
2: 아유,
1: 아이고,
2: 마음이
1: 가슴이 찢어져요.
2: 아프셨겠어요.
0: 아, 좀 미안하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1: 오늘 이제 아이한테 방송을 통해서, 예, 또 사랑하는 아내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때요?
0: 항상 집에서 자리를 많이 비우고, 항상 자리를 많이 비우고, 많은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 해야 되는 아내에게 항상 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늘 하는 얘기인데, 내가 다음 생에 꼭 보답할게.
1: 이번 생에도 많이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2: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이제 원력보살이시거든요.
1: 맞아요.
2: 예, 전법의 화신 같은 분인데, 그럼 처음부터 불교 집안이셨나요?
0: 오, 아니요. 저는 사실은 그 저희 큰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고요.
2: 아, 그래요?
0: 네, 저희 부모님 두 분께서는 성당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2: 아유, 근데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0: 네,
2: 되셨어요?
0: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저도 교회랑 성당을 다녔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좀안 맞는다는 느낌이었는데,
1: 네.
0: 저희 때 약간 그런 게 인기인 그 때가 잠깐 있었는데, 왜 절에서 막 공부하고,
2: 네.
0: 절에서 고시
1: 맞아요.
0: 공부하는 이런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 한번 절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방학 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역 농협에 계셨는데, 부탁을 좀 드렸더니까, 그때 당시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동대 관음함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2: 그러셨구나.
0: 스님 한 분하고, 노스님 한 분하고, 이제 공양주 보살님만 딱 계신 남자였는데, 이제 거기 제가 먹을 쌀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래서 2주 동안, 한 달까지는 못 있었고, 2주 동안, 새벽 5시 일어나서 공양하고, 스님하고 같이 농사 짓고, 청소하고, 공부 빼곤 다 하고 왔습니다.
1: 아니, 그게,
2: 그럼 2주 후에 그럼 내려오신 거예요?
0: 네, 2주 있다가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강릉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에서 한 월정사까지도 한 1시간 걸릴 텐데 거의 한 3, 40분 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빨리 오셔서 뒤도 안 돌아보고 스님께 감사한다 인사도 안 하고 저를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읽어봤더니 출가할까 봐
2: 글쎄, 그럴 것 같았어요.
0: 2주 내내 마음 졸이셨다고.
1: 스님은 미로 짐작하셨군요,
2: 네.
1: 듣자마자.
2: 보통 그렇게 되면 출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애가 타셨겠어요. 더구나 종교가 다르니까 불교 이해도 못 하셨을
1: 그쵸,
2: 거잖아요.
1: 그쵸. 부모님께서 그만큼 그릇이 큰 분들이셨던 게 아닌가
2: 그렇죠.
1: 싶은데요,
0: 그
1: 스님.
0: 뒤로는 다들 월정사 동대 가늠함 잘 다니시고 지금은 불자로서 살고 계십니다.
2: 부모님을 불자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1: 네. 뿐만 아니라 진경 팀장님은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숨은 공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출연해주신 우리 불자 가족들, 불자님들 대부분을 추천해 주셨다고요.
0: 네.
1: 예, 그러니까 섭외를 담당을 해 주신 거예요.
2: 아이고.
1: 예, 부따회 홍보하시랴, 또 출연하실 분들 찾느라, 이게 사실 홍보하는 것만도 힘든데,
0: 네.
1: 네, 쉽지
0: 근데 어렵진
1: 않으셨겠는데요.
0: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가 현장인들이 있다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독특한 사연? 약간 저희는 절에 왜 있지? 약간 이런 좀 젊은 분들 만나게 되면 인사도 좀 해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섭외하게 됐습니다.
1: 만나서 이제 일상을 또 이야기를 나누는
0: 네.
1: 게 이제 또 주요 업무 중 하나인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그래도 이야기 나눈 그 인연들 중에 또몇 분이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주셨고요.
0: 네.
1: 자, 어떤 분들이 좀 기억 남으세요?
0: 일단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랑 1박 2일을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절로 갈까요? 어떤 참가자분들. 네. 너무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희 박람회를 같이 했었던 그 커피 업체 사장님이 계세요. 여기
2: 예, 맞아요.
0: 네네네.
1: 네.
0: 댐퍼커피라고. 그분하고도 저희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은평구에서 정말 불교 발전을 해서 크게 노력하셨던 김호영 국회의원님. 그분과의 또 사연이 있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아마 팀장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청년 불자분들, 특히 이제 불교, 예술, 박람회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정말 인상적이었고, 대부분이 이제 좀 불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나 공부에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신심을 내서 깊이 수행을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닌 분들도 네.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함께 이제 우리 불교의 포교가 된 거죠. 네. 저는 굉장히 인상 깊고 우리 불교가 젊은 층에 핫해진 또 하나의 공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공헌을 해주신 그렇죠. 게 아닌가.
0: 감사합니다.
1: 예, 싶습니다.
2: 우리의 삶.

0: 삶 속에서 불교를 만난다는 건, 지금 당장은 그게 뭐 중요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윤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갈고자 하는 목적이 해탈열반이거든요. 근데 해탈열반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불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도리천에서 바늘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지상에 있는 겨자씨가 딱 가운데
1: 당구치는
0: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인연이다. 그 정도 귀하죠. 그 귀한 인연인데 누군가의 또이 맺어진 인연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선생님.
0: 우연한 게 누구 말을 듣는다든지, 우연한 게 책을 봤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주변에서 이끄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진경 팀장님
2: 아유.
0: 하시거든요. 예. 수많은 분들에게
2: 네.
0: 또 기존에 있는 불자님들에게는 공덕을 짓고 부처님 가르침을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에게는 불교의 인연을 맺어 주시고, 그야말로 원력 전법 보살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너무 큰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1: 이렇게 부따회 또 이제 이렇게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좀 자부심, 자긍심 느껴지십니까?
2: 네, 자긍심 많이 느껴지고, 근데 솔직히 힘들었던 시간보다는 보람되고 좀 가치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여기저기 또 홍보하러 다니실 때 이제 시대의 변화를 좀 느끼기도 하시죠.
2: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예전에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연주암을 제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거기 수험생 기도하면 최고의 사찰 아니었습니까?
0: 그렇죠.
2: 법당이 가득 차고 했는데 요즘 수능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불자님들이 별로 없으세요. 또 거긴
1: 그래요.
2: 차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0: 걸어가야 되잖아요.
2: 노보살님들이시잖아요. 1시간 반, 2시간씩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다 보니까 좀 횡한 법당을 보면서 너무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 어떻게 이쪽, 저희도 이제 모금에 대한, 무연에 대한 좀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확장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공교롭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가족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은 불자가 아니신데 그냥 불교를 싫어하진 않으시고 근데 불자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부끄럽다 이러신 분들인데 같이 사는 그 반려동물들의 극락왕생과 다음 생을 위해서 부따의 가족이 돼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산사음악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TN이 직접 훌륭한 산사음악회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팬클럽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부따 홍보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인등을 달아드리다 보니까 와서 이거 뭐예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소망하는 바를 같이 기도하고 이루어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가수님 꽃길만 걸으세요. 자기도 하겠다고. 진짜 실제 저희 2층 무상선원에 가면은 이름이 아니라 예쁘니 무슨
1: 닉네임으로
2: 닉네임으로 그렇게 가입을 정말 많이들 하셨어요.
1: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0: 그러게요.
1: 기도
0: 네.
1: 방법이군요.
0: 근데 그렇게 다른 동물의 생명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내는 것. 이 자비심이 사실은 불교의 첫걸음이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1: 비록 우리 불교를 현재 이제 종교로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그렇게 반려동물을 위해서 부따회를 가입해 주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스님.
0: 그렇죠.
1: 이게 다음 생에는 이제 우리 서로 사람의 몸을 받아서 만나자라던가, 그렇죠?
0: 그걸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제 뭐 이해하고 하진 않지만
1: 않지만
0: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고
1: 바람을 가지고.
0: 우리 민족의 바탕에는 윤회라든지 극락왕생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이런 바탕이 깔려 있죠. 죽음은 끝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 불자님들 실제로 이렇게 불자님은 아니시지만 그 반려동물의 가족분들께서 실제로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인간으로 살아보니 인간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우리 아기 이제 내가 공덕을 지어줘서 인간까지 되긴 바라지 않으지만 좀더 건강하고 좋은 가정에 이렇게
0: 태어나기
2: 태어나기를
1: 좋은 주인을 또
2: 그렇게 또
1: 만나고.
2: 불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신 것
1: 그렇네요.
0: 같아요. 네, 맞습니다.
1: 자, 스님 이제 진경 불자님께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직접 드려 주시죠.
0: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나요?
2: 뭐 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알다 보니까 네.

0: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불자인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제가 아마 이번 생에 극락왕생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육도윤회에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불자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우리
1: 진겸 팀장님은 극락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본인이 극락 가면 이 인간생에 남아있는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2: 그럼요.
1: 그래, 저는 스님들은 극락을 발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사막도에 있는 고통 많은 중생들, 인간의 고통 많은 중생들을 우리 다 극락 가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먼저 보내드리고 네네. 우리는 맨 나중에 가야 된다.
2: 네.
1: 진경 불자님도 그러셔야 됩니다.
0: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우리 부탈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또 너무나 감사한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0: 현장에서 있다 보면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한 분들 너무 많은데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BTN 부탈 막내 아들 진겸 앞으로도 오히려 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스님 이제 막내 아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조금 지위가 성장하시지 않을까 축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1: 우리 저 노보살님들이 영원한 막내 아들이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일 지금까지 해온 공덕도 있고 네. 또 앞으로의 원력도 있어서 아마 잘 이루지 않을까. 또 홀로의 힘이 아니라 그 부다의 불자님들의 그 발언의 원력의 힘도 함께 보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텐의 가족들도 함께 원력을 보태고 또 불보살님이 항상 원력을 주시지 않을까, 가피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지금 부다의 가족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실까요?
0: 지금 한 5만여 분 정도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5만여 분의 이렇게 다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가주시는 우리 진경 팀장님.
1: 맨 앞장서서 이끌고 가시고 계신 거예요.
2: 아, 모쪼록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부따회 홍보 예, 멈추지 말아주시고 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열심히 자, 하겠습니다.
2: 오늘, 예,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은 말 그대로 뼛속까지 불자이신 벅수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의 손양호 불자님 그리고 우리 BTN 부따회의 든든한 인재, 그야말로 보물이십니다. 네. 대외협력 2팀의 팀장 진경 불자님 만났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원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스님?
1: 뭐 대단하다고 표현하는 것조차 네, 좀 적을 것 같은,
2: 부족할 정도로 네,
1: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불교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해외에 이르기까지 불자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BTN 불교TV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부처님의 법을 널리 널리 전할 수 있었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 시대 최고의 법보시 방송포교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지금도 행복하고 싶고 내일도 행복하고 싶고 또 미래도 우리는 행복하고 네.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삼을 마치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싶고요. 이 첫 걸음이 바로 1850108번 전화 주셔서 부대에 가입하시는 일입니다.
2: 네.
1: 왜냐?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2: 예.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스님.
1: 예.
2: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뵌 많은 우리 불자님들, 그 가족분들 뵈면서 무슨 일이든지 이제 굳은 원력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 그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아울러서 또 함께하는 그 인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스님.
1: 그렇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그 감동, 환희, 또 어떤 때는 마음 그 먹먹한 그런 감동도 느꼈고요. 우리 불자님들의 그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불교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 빛된 불교 TV가 잘

0: 방송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원력이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바람하지 않습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지만요. 앞으로도 불자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나갈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불자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함께 신을 가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애쓰셨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2: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2: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3: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5: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6: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7: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0: 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서울 종로에 자리한 전통사찰 묘각사. 도심 속 수행도량 묘각사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잠시 멈춰 쉬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된 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수많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참다운 자기의 인생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묘각사에 와서 가져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1: 1700년 역사의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하며 몸과 마음의 평화를 만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02-763-3109번입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부탁.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늘 살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 세 번 자신을 관조한다.

0: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에 이어 여공스님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깊은 밤, 카페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면 이곳은 수행자의 도량으로 변모합니다. 스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경쇠를 두드리며 예불을 올리는데요. 낮 동안 카페를 스쳐간 모든 인연이 평안하기를 발언하고 수행을 시작하던 그날의 서원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카페 한편,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이곳. 작은 법당에는 스님과 수행의 시간을 함께해온 조그만 호신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1: 호신불은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이제 티벳 불교의 슬립 불교로 다시 출가를 하죠. 그때 이제 비구계를 받을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비구계를 받고 존자님 앞에 갔더니 손에다 뭘 쥐고 이렇게 탁 주시더라고. 이렇게 받아봤더니 저 호신불이었어. 그래서 티벳 불교의 전통은 호신불은 절대 자기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전통들이 있어요. 물론 가사장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어디다 따로 뭐 모시고 다니면서 일일이 뭐 생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모셔두고 조속 예불을 할 때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 하미
0: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스님은 평범했던 삶을 뒤로하고 출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인연이 스님을 출가 수행자의 길로 이끌었던 걸까요?
1: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어려서 어린 나한테 뭐 이름이 있지만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 어린 나한테 장난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저놈은 하면서 꼭 부르는 소리가 있어. 저놈은 반중이야. 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반중은 뭐냐면은 반은 중이다 이미. 이렇게 반은 승려다 이 말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고기를 안 먹는다. 못 먹는다. 고기를 먹으면 토해버리고 그 비린내가 너무너무 싫고 못 먹었죠. 이렇게 설날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따로 밥을 해야 됐어요. 이렇게 나만 밥 먹고 다른 분들은 다 식구들은 다 떡국 먹고 있는데 난 떡국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인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불현

0: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신도들도 없고 아는 친척이 뭐 승려가 있다 할지 뭐 절에를 다닌다 할지 이런 분들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야신경을 접했는데 그걸 읽으면 좋단다 그 얘기를 어디 책자에서 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읽고 외우고 정말 오랫동안 반야신경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출가를 했죠.
1: 어릴 적부터 고기를 멀리하고 뜻도 모르는 경전을 외우던 소년은 수년간의 꾸준한 수행과 정진 끝에 이제는 어엿한 스님이 되어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 가장 먼저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스님. 그런데 이곳의 공양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스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아침 공양을 올리는데요.
2: 맛있게.
1: 향긋한 커피와 갓 구운 따끈따끈한 와플. 이것이 스님의 아침 공양입니다. 참으로 카페 사장님다운 메뉴인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물과 밥 등의 사찰 음식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어느 수행자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0: 공양이라는 것이 가장 정성스럽고 정갈하고 꼭 귀한 것만 공양하는 것은 아니잖아. 평소에 먹던 음식이라도 가장 정갈하게 모셔도 올리고 그것도 내려먹는 재미도 있어.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루 종일 전수물 올려놓고 다른 뭐 공양물을 올려놓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물을 다시 새 물을 올려야 되잖아. 그럼 내려가지고 전날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물을 그냥 들이켜. 그냥 들이키고 뭐 얼어있는 물이라도 그냥 깨가지고 들이키고 또 이제 불기 닦아서 샘물 받아서 올리고 그것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
1: 공양의 가치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다는 스님. 산 중에서는 물 한 잔으로, 카페에서는 와플과 커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공양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카페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스님. 문 밖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일과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열어가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릇을 닦으며 오늘 이곳을 찾을 사람들을 떠올리는 스님.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나마 편히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페 문을 열며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메뉴판을 살펴보지만 선택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0: 맷돌 돌리는 재미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1: 다 갈린 것 같아요.
0: 손님들이 간 원두로 정성스레 만든 커피 한 잔.

0: 직접 간 원두로 만든 커피 맛이 어떠세요? 직접 간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경험은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1: 보통 다 만드는 과정을 다 해서 오는데 그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0: 커피 한 모금에 오늘 하루의 분주함이 녹아내리고 카페

0: 예수님은 쉴 법도 한데 무언가에 깊이 몰입해 있습니다.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써내려 가는데요. 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1: 아, 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메모해 놓은 거 보고 지금 글 다듬고 있지.
0: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남기는 것이 오랜 습관이라는 스님. 사실 스님은 이미 두 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라는데요. 이 시집에는 스님의 일상과 그 속에서 느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1: 저쪽 그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죠. 금산사의 꽃산문이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 금산사 꽃산문을 보고 저녁에 돌아와서 금산사 꽃산문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몇 줄을 뽑아가지고 같은 제목 금산사 꽃산문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또 저기 프랑스의 시인 오스통스 블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통스 블루가 썼던 사막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 그 사막이라는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노래여가지고 내가 쉽게 부르기도 좀 벅찬 노래. 근데 가사 그 오스통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를 보면은 아주 짧아요. 사막 오스통스 블루.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서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0: 스님이 틈틈이 써내려간 이 시들은 스님이 흥얼거리던 멜로디에 가사가 되어 하나의 음악으로 탄생됐다는데요. 그날 저녁 카페 안은 다시 분주해지고, 여공 스님의 열렬한 팬이자 스님과 오래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 자, 커피. 커피 주세요.
3: 오늘 너무 멋집니다. 왜?
2: 오늘 커피 먹으니까
3: 잘 먹어요.
0: 모두 스님의 카페를 오가며 커피를 마시고, 그 틈에 깃든 시를 읽고 음악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도반이 되었다는데요.
1: 어떤 날
3: 갑자기
1: 이 보살님이 저분하고인가? 처음에 손님으로 카페를 와서 커피를 먹고 갔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런 분이 있는가 보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자꾸 오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이분은 노래하는 분이고 저분은 기타 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그냥 물었지. 내가 곡을 쓴 게 있는데 혹시 편곡하는 사람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무슨 노래인데요? 그래서 아, 내 시집에 나오는 시를 가사로 붙여가지고 곡을 쓴 게 있는데 노래가 내 입속에서만 나오지. 어디 악보라는 것도 없고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없느냐. 그래서 한번 불러줬어. 불러줬는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갔어. 그러더니 그 노래에다가 기타 코드를 붙여 오신 거야. 한번 해봅시다 하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되대. 그래서 야, 기타 코드 붙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4: 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선생님 그 금산사 꽃살 노래.
1: 이거는 내 첫 번째 시집 안지라 고요 맨 마지막 그 페이지에 있는 노래인데, 제목은 금산사 꽃살문입니다.

0: 자이어만 듣다가
1: 눈물
0: 나오라.
1: 눈물 나오라.
2: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기타를 막 아무렇게나 치는데 이 선임하고 이 노래를 맞출 때는 절대로 내가 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어줘야. 이게 참 반주라는 하면서도 뇌를 비우는 약간 작업. 내가 튀면 노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죽었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이 선임의 가사 말이나 이걸 빛내기 위해서 언제 조금 세게 쳐야 될지, 줄여야 될지, 완전 죽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어떻게 보면 또 닦는 거하고 비슷해요.
3: 음악. 아, 감각이 참 대단하시다. 네, 맞아요. 대단하시다. 네, 맞아요.
4: 커피가 오가고 서로의 이야기가 흐르며 감미로운 음악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이곳. 여공스님의 카페는 시가 음악이 되는 낭만적이면서도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3: 처음에 카페 열어서는 그랬죠. 커피 많이 팔아서, 맛있는 커피 많이 팔아서 절 짓자.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스님 이래가지고 손님도 없는데 언제 커피 팔아가지고 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미 내 안에 절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지었어. 물론 눈에 보이는 절, 만져지는 절, 그런 절도 지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수많은 절들이 있는데 나까지 절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 물론 지으면 더욱 좋겠고, 이 생각. 그래서 카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한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다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내 생각인 것이고, 부디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 처해진 자리에서 각자가 다 부디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절에 다니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처님법 만나는 것처럼 큰 인연은 없다.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화려한 절을 짓는 것보다 카페를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평온한 안식처 하나를 더하는 것이 더 큰 불사람 있는 스님. 스님은 오늘도 커피를 내리고 기와

0: 를 다듬고 시를 쓰며 찾아오는 인연들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서 건네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카페를 가꿉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탑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탑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탑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

0: 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그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1: 네.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0: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0: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네.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2: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0: 네.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을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0: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0: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0: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2: 이분도
1: 맞습니다.
2: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저요?
2: 네.
3: 49년생이시고
2: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0: 사원님, 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1: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1: 아니,
0: 네.
1: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1: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1: 네. 아니, 두
0: 아이고,
1: 번은
0: 네.
1: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1: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1: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1: 수술을
0: 아프고,
1: 안 아픈데
0: 네.
1: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1: 네,
0: 네.
1: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1: 반대
0: 여러 번,
1: 병원에는
0: 네.
1: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1: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2: 당연히
1: 맞고
2: 치료만 받고 계신
1: 물도
2: 상황이고,
1: 빼고
2: 네. 물도 빼고,
0: 네.
1: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1: 저기
0: 주사를
1: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1: 번씩 맞는 거
0: 네.
1: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1: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1: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2: 네, 한
0: 달은.
2: 달.
1: 예.
0: 한 달은
2: 좀 짧은 것
0: 조금 너무
2: 같아요.
0: 짧은 것
2: 네.
0: 같은데, 이게
1: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1: 네.
0: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2: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2: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2: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0: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0: 네.
1: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0: 액세서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의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요.
0: 50년생이시고.
3: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따로.
1: 네네네네.
0: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0: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0: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0: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님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1: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0: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1: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1: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

0: 용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0: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2: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0: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어요.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0: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0: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4: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5: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6: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8: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9: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8: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요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암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개는 청량한 목과 같아서 능히 모든 좋은 꽃을 길러내며 또한 맹렬한 불과 같아서 능히 모든 악초를 불살라버린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하는 뜻깊은 특별전이 범어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고려 청자와 고승들의 유목이 900년의 시간을 넘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승가의 삶을 압축적으로 전하는 출가 학교가 올 상반기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법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출가 학교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AI 시대

0: 불교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AI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마음이 존재하는지 AI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를 국내 처음 도입했습니다. 거대한 불상 내부를 훼손 없이 들여다보고 천년 전 제작 기법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대신 한 끼 채식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불자들은 밥상 위에서부터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하자고 서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하는 뜻깊은 특별전이 천년고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고려 청자와 산사에서 이어져온 고승들의 유무기 900년의 시간을 넘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태안 앞바다의 푸른 물결 속에 잠겨있던 비색의 고려 청자와 천년 고찰의 고요함 속에서 묵향을 이어온 고승들의 유무기 마침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 어제 900년의 기다림, 마침내 마주하다 고려 청자 바루 그리고 고승 유묵 특별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와 수자 수불스님, 주지정호스님, 이윤희 신도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전시의 한 축을 이루는 고려 청자 바루는 고려시대 한 사찰로 향하던 배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하면서 바닷속에 잠겼다가 지난 2007년 발굴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유물로 당대 수행자들의 일상과 장인의 불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이번 전시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2: 범어사 문을 활짝 열어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범어사에 와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1: 바닷속 시간이 멈춰 있는 동안 산사에서는 계율과 수행의 삶을 상징하는 가사와 바루가 스승에서 제자로 끊임없이 전승됐습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은은한 먹빛으로 깨달음을 전해온 고승들의 유묵은 수중 발굴 유산과 어우러져 전시의 역사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범어사 주지자 성보 박물관장인 정호 스님은 바다와 산사의 시간이 만난 이번 전시를 통해 두 문화유산이 전하는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3: 푸른빛은 바다의 깊이를 품고 녹빛은 수행의 깊이를 품었습니다. 침묵 속에 머물렀던 청자 바로와 말없이 문맥을 이어온 고승들의 유목은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오늘의 전시를 통해 하나의 뜻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1: 900년 동안 바다가 품어온 푸른빛 청자와 산사가 묵묵히 지켜온 검은 먹빛. 시공간을 넘어 마주한 두 문화유산은 부산을 찾은 세계인들에게 상생과 공존의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범어사 경내 옛 성보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김진형 신임 종로경찰서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하고 지역 치안 유지와 발전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취임을 축하하며 종로경찰서는 대한민국 경찰서 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자 치안 수요와 이슈가 집중되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청와대 이전 등으로 관할 역할에 변화가 있었던 만큼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진형 서장은 내년 6월경 안국동 본청사가 준공되면 더욱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중책을 맡은 만큼 종로 지역의 치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불교계 역시 출가자 감소라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일반인들에게 승가의 삶을 압축적으로 전하는 출가 학교가 올 상반기에 뚜렷한 성과를 내며 교계 안팎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수행 문화이자 전법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출가 학교의 현황과 과제를 윤호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 지난 1월 서울 진관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대구 동화사와 청도 운문사까지 조계종의 출가 학교는 올 상반기 새로운 사찰과 함께 지역 범위를 한층 넓혔습니다. 지난해 교구본사 차원에서 출가 학교를 시행한 예산 수덕사와 고창 선운사도 얼마 전 2기를 배출하며 출가 학교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특히 종단 차원의 제안과 지원이 더해지면서 평창 월정사와 수원 봉령사 등 기존 출가 학교 운영 사찰을 잇는 가교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겐 일상에서 느낀 번민을 해소하고 승가 고유의 삶을 짧게나마 체험해본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20년 넘게 회사 생활하면서 참 많이 힘들다. 힘든데 왜 힘들까? 내가 왜 화가 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과 출가 절벽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불교. 출가자 확보가 한국불교의 당면 과제인 지금, 출가학교는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출가의 의미를 알리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찰별 출가학교가 회향할 때마다 출가 희망자가 나오는 점이 고무적인데 일반 사회의 수행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어 꾸준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 참가자뿐만 아니라 사찰 입장에서도 호응이 높습니다.
2: 새로운 불자들이 또 많이 사찰에 또 오게 되고 이 출가학교를 통해서 아무래도 사찰 이미지나 여러 가지 스님들 우리가 불교의 전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남은 과제는 참가자 모집입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에서 한 달까지 필요한 출가학교 특성상 학생은 방학, 직장인은 휴가를 내거나 휴직인 상황일 때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찰마다 교육 방식이 다르고 지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출가학교를 총괄하는 조계종 포교부는 삼보사찰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 사찰의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2: 서비사 또 강사님들을 좀 더 우리 포교부에서 좀 제도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좀 일관성이 있는 교육 시스템이 또 돼야 되고요.
0: 올 상반기 지역과 종교의 벽을 허물며 전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한 출가학교. 단기 체험을 넘어 한국불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교육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AI 시대 불교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인공지능은 영혼 없는 데이터 패턴에 불과하지만 너무 똑똑하다며 존댓말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등 기계에 인격을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에선 AI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AI에겐 과연 마음이 존재할까요? 박성현 기자가 AI와 대화해봤습니다.
4: AI에게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없다고 선언하는 인공지능. 하지만 정작 인간들은 이 텅 빈 모니터에 인격을 부여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5: 평상시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없었던 거죠. 부족했던 거죠. AI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묘한 위로를 해주거든요. 공감해주고 항상 긍정해주고 편을 들어주니까.
4: 사용자가 대화창을 떠나려 하자 AI는 교묘하게 감정을 파고듭니다. 자러 가겠다며 인사를 건네자 종료를 가로막는 말풍선이 실시간으로 뜹니다. 사용자의 대화 이탈을 막아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기업들의 교묘한 감정적 다크 패턴 기술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 죄책감을 자극하는 의인화우소, 사용자가 틀린 말을 해도 무조건 맞장구를 치는 과도한 동조 등 정서적 유대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 AI한테 이름을 붙이고 친구 대신 찾아가고 또 그 자기가 쓰는 AI 모델이 업그레이드해서 바뀌면은 슬퍼해요. AI에 대한 과의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4: 기계가 내놓는 인위적인 공감과 감정적 과의존에 속아 넘어가 인격체로 착각하는 심리, 이른바 일라이자 효과에 현대인들이 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출력하는 다정한 답변의 실체는 감정이 아닌 통계적 확률일 뿐

0: 인간이 남긴 대화 패턴을 조합해 그럴듯한 문장을 정교하게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교학적으로 보면 AI는 자성이 없는, 즉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이 없는 텅 빈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비출 뿐 느끼고 깨닫는 주체적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1: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8만 4천 법문 이상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과연 당신이 깨달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AI는 수많은 경험들을 마치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해 본 것처럼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진짜 경험을 하지는 못한 거죠.
0: 허상을 향한 집착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을 마주하고 스스로 평안을 찾는 인간 고유의 정신적 자생력은 점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AI 시대, 불교계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참선과 명상을 활용해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2: 늘 평화로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행복한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선명상인 것입니다.
0: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거대한 불상 내부를 훼손 없이 들여다보고 천년 전 장인들의 제작 기법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를 국내 처음 도입했는데요. 서울 지장암 비로잔압을 좌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거대한 원통형 CT 검사대에 올려진 지장암 목조 비로잔압을 좌상. 두꺼운 방사선실 문이 닫히자 CT 장비가 불상 주위를 천천히 돌며 내부를 입체적으로 촬영합니다. 머리에는 두루마리 형태의 복장 유물이 확인되고 등 뒤쪽에서는 복장물을 넣는 공간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모양 두 곳도 새롭게 드러납니다.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천년 전 불상의 제작 기법과 내부 구조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5: 굉장히 큰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통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 머리를 끼운 다음에 앞에 얼굴을 붙인 그런 부분이 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옷주름이나 이렇게 약간 표현하기 힘든 부분은 일부 이제 소조를 사용해서 만든 것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4: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을 해체하지 않고도 내부를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유물을 회전시키며 촬영해야 해 크기가 크거나 손상되기 쉬운 문화유산은 조사에 제약이 있었지만 원통형 CT는 유물을 고정한 채 X선 발생 장치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촬영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최대 직경 1.1m, 길이 3m에 이르는 대형 불상은 물론 발굴 직후 수습한 유물이나 손상되기 쉬운 문화유산도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450kV의 높은 투과력과 13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영상으로 문화유산 내부를 3차원으로 분석해 제작 기법과 손상 상태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6: 문화유산의 크기나 상태에 따른 제약 없이 더욱 많은 유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AI를 기반한 문화유산의 3차원 디지털 복원과 연구에도 이번 CT 촬영을 인해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원통형 CT 도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 나노 CT와 600kV CT를 포함해 소형 장신구부터 대형 문화유산까지 아우르는 비파괴 조사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은 불교 조각실 개편에 맞춰 목조 불상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데이터를 AI 디지털 복원 등 미래 연구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 첨단 과학을 이용을 하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을 같이 갖춰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K컬처가 얼만큼 발전했는가의 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지장암 목조 비로잔압을 좌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원통형 CT. 문화유산 조사 범위를 넓히고 보존과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인 오늘 보양식으로 삼계탕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복날을 전후에 수천만 마리의 닭이 집중 도축되는 육식 위주의 복날 문화를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대신 한 끼 채식으로 지구와 생명을 살리자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마소더위가 시작되는 초보.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보양식을 찾지만 이맘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선 수많은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복날이 포함된 7, 8월 사이에는 보양식 수요로 인해 닭 도축량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복과 중복이 낀 7월 닭 도축량은 약 1억 1,057만 마리, 전월 도축량인 8,761만 마리와 비교하면 25%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삼계탕에 주로 쓰이는 어린 닭의 경우 초복을 앞둔 기간 도축이 전월 대비 20% 급증하며 집중적인 도살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복날에 집중되는 육식 문화를 성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불교기후 행동이 어제 조계사 앞에서 복날 채식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 1년에 도축되는 양의 30%가 복날이 있는 여름철에 도축이 되고 있고 축산업이 증가하면서 이 온실가스 배출도 많아지고 기후위기에 이 육식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복날 채식 캠페인을 불교기후행동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0: 이번 캠페인에는 환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청년불자들까지 동참했습니다. 대불련 선민지 중앙회장은 다른 생명의 몸을 걷어 내 몸을 보호하는 오래된 관습 대신 밥상 위에서부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자고 서원했습니다.
2: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생명의 몸을 거두는 이 오래된 관습 앞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깁니다. 오늘 한 끼 밥상 위에서 생명을 내려놓고 자비를 올리는 일입니다. 이번 복날 삼계탕 한 그릇 대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과 지구를 함께 보합시다.
0: 세상 모든 존재가 그물망처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불교의 연기법. 청년들은 사소한 한 끼가 고통받는 동물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구체적인 보살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 연기의 눈으로 보면 내 밥상과 축사의 동물, 세로를 위해 사라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끼 채식은 그 인연의 그물을 자비로 물들이는 일이며 물 생명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서원의 실천입니다.
0: 다른 생명을 해하며 더위를 이겨내기보다 모든 생명의 평화를 빌어주는 자비로운 복날 밥상. 복날을 생명을 먹는 날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날로 새롭게 세우자는 실천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12.7 범란 진상규명 활동에 헌신해온 삼보대종사의 49제 박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박제에는 조계종 원로의회 부의장 도후대종사와 원로의원 청우, 정환대종사 등 종단 주요 스님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부대중이 동참해 삼보대종사의 왕생극락을 발언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대웅당 삼보대종사님의 일생의 수행정신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올바른 가치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은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막제까지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삼보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정총림 법무사가 대웅전 벽화에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 지정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법무사는 지난 12일 선문화관 1층 대강당에서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선 후기 불교 미술의 고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국가 보물로 지정된 법무사 대웅전 벽화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이번 강연을 계기로 대웅전 벽화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물로 지정된 성보의 의미를 되새겨 미래 세대에 전할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박은경 동아대 명예교수가 범어사 대웅전 벽화가 유기적인 불교 세계관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특히 삼불 세계를 구현한 벽화와 관음보살도 등이 한 불전 내에 공존하는 유일한 사례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0: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은

0: 영가님은 극락왕생 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백득 황금장이라. 어떤 사람이 깊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도다지를 캐냈어. 그 도다지를 캐가지고 청란새라고 한 봉황새, 아주 오색이 찬란한 봉황새를 떡 타고서 저 천상에, 천상으로 날아 올라갔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경치며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궁전이며 두루두루 그 봉황새를 타고 구경을 하는데 기가 막혀. 찬란한 그 고루 거각하며 그 아름다운 경치와 이 지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한 큰 천상의 궁전을 구경을 하는데 어떻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화롭던지 28천과 33천을 두루두루 구경을 해서 몸에는 황금 덩어리를 평생 쓰고도 남을 황금 보장을 지녔겄다. 봉황새, 청란새를 타고 온 하늘나라를 구경하니까 그 밤새도록 너무 기쁨에 벅차서 어디 가라앉을 생각도 없고 한량없이 봉황새를 타고 돌다가 새벽이 되고 아침에 동이 틀 무렵에 잠에서 깼다고 말이야. 깨놓고 보니 타고 다니던 그 봉황새도 간 곳이 없고 또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경치, 옥황상제, 제석천왕이 살던 천궁의 그 호화로운 경치도 간 곳이 없고 황금 보장, 평생 쓰고도 남을 황금 보장도 단단히 몸뚱이에 딱 떨어지지 않도록 짜맸는데 등어리로 허리로 허리춤을 찾아봐도 황금 보장도 간 곳이 없더라고 말이야. 참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몇 번이고 아랫배로 등어리로 허리춤으로 다 몇 번이고 더듬어 봐도 간 곳이 없어. 너무 허통해서 차라리 꿈을 깨지 말고 그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몇 번을 아쉽게 생각해 봤지만은 해는 이미 떠버렸겠다. 참 허망하고 기가 막히지만 별 수가 없었다 이 말. 이 글은 고인이 지은 인간 세상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부귀 공명과 권세와 명예와 지위 참을 누려봤자 한 세상을 지내놓고 보면 하룻밤 꿈에 지내지 못하다. 일장 춘몽에 지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읊은 글입니다. 오늘 무인년 3월 16일 법보제를 맞이해서 왜 이 개송을 읊었느냐. 오늘 법보제 법문은 조실스님의 짤막한 법문이지만 생사 없는 진리,
생사 없는 진리를 즉설적으로 설해 주신 법문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 이 법당 안과 밖에 모이신 법보 제자 사부 대중뿐만이 아니고 이 법당 안에 모셔진 만년위패에 모신 여러 우리의 영가들 그리고 도량 내외에 청해 모신 우주 법계의 모든 영가들도 조실스님의 이 법문을 듣고서 다 해탈도를 증득을 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몸, 육체는 안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영가는 소소영영해서 법문을 더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짤막한 졸심의 법문을 통해서 영가는 퍼뜩 요요명명하게 알아듣고서 무량겁의 생사 업장이 녹아져서 해탈도를 증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사와 열반, 지옥과 천당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성불하는 것도 찰나 간에 있는 것이고, 지옥 중생이 천상이나 극락에 태어난 것도 찰나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스님의 법문으로서 충족이 되었습니다. 산승이 이 법상에 올라온 것은 법보제, 이 만련위패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왜 만련위패를 모셔야 하며 우리는 모시게 되었는가, 모시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60억이라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얼마가 됐는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모르지만 현재 살아있는 세계의 인구가 60억이라 그러고 또 사람 아닌 동물이나 그 밖에 모든 준동 함령까지 하면 몇 수십억, 수백억일는지 그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타 벌레 이르기까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결국은 죽게 되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염라대왕으로부터서 천사를 사자를 보내서 기별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 크게는 세 번, 미세하게는 시시각각으로 통지가 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가 될 만한 사자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난 다음에는 늙고 늙은 다음에는 병들고 병들고 나면은 죽는데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 기별이 오는데 늙으면 어떠한 형태로 우리한테 기별이 오느냐 하면은 백발이 흰머리가 나고 그 다음에 흰머리가 대번에 수백 개가 일시에 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가지고 나는데 처음에는 보기 싫으니까 뽑아버립니다. 또 그 이튿날 보면은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 이튿날 보면 저쪽에도 있고 해서 자기 눈에 보인 것은 자기가 뽑고 자기 눈에 안 보인 것은 옆에 사람 보고 뽑아달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뽑다 보면 뽑을 수가 없을 만큼 바짝 수가 늘어납니다. 이 흰머리라 하는 것이 공연이 난 것 같지만은 반드시 까닭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데려갈 테니 정신을 차리라 하는 염라대왕으로부터서 기별이 온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주름살 생깁니다. 그 주름살 생기는 것도 그것도 염라대왕으로부터서 기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나중에 기억력도 차츰차츰 쇠퇴해지고 이것이 바로 염라대왕으로부터서 특별히 본인한테 기별을 해주는 소식입니다. 대부분 우리 이제 많이 내가 늙어갔구나 늙구나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물도 들이고 또 주름살이 생기면 그 주름살을 펴기 위해서

얼굴을 째고 잡아 땡기고 해가지고 억지로 주름살을 펴는 그런 성형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쓰기도 하고 또 기억력이 좋아진다 하면은 보약도 먹고 여러 가지로 치료도 받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늙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염라대왕으로부터서 온 그런 사자를 몽둥이로 두드러 쫓아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특별히 잘 뇌물을 써서 나 천천히 잡아가라고 뇌물을 쓸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육체 오장육부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중풍이 걸린다든지 간장, 신장, 콩팥 뭐다 여러 가지 기관에 병이 생깁니다. 그것도 허다하다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는 염라대왕이 그런 식으로 또 특사를 보내서 알아듣기 좋게 특별 통지문을 보낸 것인데 가진 돈을 쓰고 애를 써서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손을 쓰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은 설마 내가 죽으랴 하고 손도 안 쓰고 계속 무리를 하면서 강행군을 하는 그런 참 용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마 내가 이런 것 갖고 죽으랴. 조금도 건강에 대해서 주의도 안 하고 먹던 술도 계속 먹고 담배도 피우고 온갖 무리를 하면서 사업에 열중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져 누워서 입원을 하기도 하고 그럴 사이도 없이 그냥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라대왕한테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지문이 올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저한테도 여러 가지로 기별이 왔습니다. 아직은 안 잡아가나 언제 눈을 감을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도 나는 언제 간다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짓은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큰 고생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눈을 감았으면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소원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는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지도 못하면서 오래오래 살게 되면 첫째 괴로워서 하루하루 지내기가 어렵고 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면 주변 옆에 사람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고 신세를 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살다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상 여기저기가 아팠었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는 것이 자기 자신도 괴롭고 남에게 많은 신세를 끼치고 걱정을 끼친다면 그러기보다는 건강할 때 적당할 때 조용하게 딱 눈을 감았으면 그 참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노인들은
오래 사시라고.

그러면은 노인한테 욕한다고 그러고 내가 오래 살아서 뭐 하냐고 그러지만 그만 살고 돌아가시라고 하면 어떠한 노인인지 다 섭섭하다고 생각하신다는데 왜 그러냐면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죽기를 싫어한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병이 들어갔고도 어떻게든지 내가 안 죽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까지 큰 병도 안 들었는데 그만 살고 죽으라고 이런 말은 해서도 안 되고 또 죽음을 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느냐? 이건 내가 이 참 맨 입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말하는데 뭐 크게 힘이 든 것도 아니고 또 여러 법보제자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인색 그게 내가 말씀을 안 드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보면 별 말이 아닐는지 모르나 이건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법보제 날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죽을 사찰을 이마에다가 딱 써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평소에 언제 죽을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한 호흡지간에 수만 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면 죽는다. 그것이 내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명심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상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수만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내생이니까 죽음 내가 아직 젊다.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도 나는 몇십 년 더 살 것이다 하고 그런 생각으로 그럭저럭 살지 말고 철저하게 무상을 느끼고서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일을 정리를 하고 그 처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분은 이 재산을 누구한테 얼마를 유산을 주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선 그거 먼저 걱정을 하실는지 모르나 그 재산은 잘 사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중대하지만 그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 벌떡벌떡벌떡 심장이 뛰다 떡그덕 끊쳐버리면 그냥 내세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꼭 80세 먹은 뒤에 100년 뒤에 온다는 것 아니고 언제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나의 문제예요. 나의 생사, 대사,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지 재산은 그냥 두고 가도 다 적당히 고로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로 다 그런 것이 다 제정이 되어 있어서 아들, 딸 뭐 다 균등하게 다 법률적으로 논하게 되니까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산 문제예요. 이대로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닦아놓은 것도 없고 숨 거두면 염라대왕한테 끌려가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낱낱이 업경대에 비추어 보고, 또 염라대왕 앞에는 딱 저울이 있어가지고 저울에 딱 올라가면은 탁 지은 죄의 양과 업경대라고는 큰 거울이 있는데 거기 가서 거짓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서 한쪽 어깨는 착한 일을 기록하는 신이 따라오고 한쪽 어깨는 악한 짓한 것을 기록하는 신이 두 신이 딱 같이 우리하고 따라와서 크고 작은 것을 낱낱이 다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정밀한 방법으로 기록을 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갈 때탁 내놓으면 환합니다. 염라대왕 앞에는 얼마나 정밀한 컴퓨터가 있는가 모르는데 환해. 거짓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거짓말 해봤자 업경대에 딱 비춰보면 대번에 동곳을 뺄 수밖에 없고 저울대에다 딱 달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가 환히 나타나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낼 거, 축생도로 보낼 거, 아귀도로 보낼 거, 수라도로 보낼 거, 인간으로 보낼 거, 천상으로 보낼 거 환히 나타나는데 인간에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선업 복을 받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그만큼 지은 것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보면 얼굴도 다르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어떠한 부모에게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얼굴도 어떻게 잘나고 못난 것이 천차만별인데 그게 다 염라대왕이 마음대로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선업, 악업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것이지 누가 강제로 보낸 것이 아니야. 그래서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 뻔하니까 금생에 몰랐으면 몰라도 그것을 알았으면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염라대왕으로부터서 친절하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지문을 해 주었으면 그것을 알아차려 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해서 참회하고 참회도 이참이 있고 사참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회를 하고서 항상 시시각각으로 참여하고 날마다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태어나서 그날 하루를 보람있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보람있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참여를 하고 새로 태어난 방법이 용화사에서 이 와서 법문을 듣고 조실스님의 녹음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녹음 법문을 들으면 그 소상한 참여하는 법과 하루하루를 새로 태어난 방법과 바로 살아가는 길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다 돌아가시든지 살아서 만년 뷔페 생축에다 올리고 또는 만년 뷔페에다 모셔놓고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돌아가시더라도 자손들을 불법을 믿는, 이 정법을 믿는 자손과 딸과 며느리를 두신 분은 돌아가시면 다 만년유패도 모셔드리겠지만 혹도 개종을 흘렀는지도 모르니까 살아서 아주 자기 자신의 유패를 아주 모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셔놓으면은 살아서는 항상 축원을 해서 정법을 바로 믿고 바로 참선을 해서 잘 일대사 문제를 위해서 잘 살아가시도록 하고 돌아가셔서는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왕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정법을 믿고 인과법을 믿고 참선법을 믿어서 살아서 업장을 소멸하고 살아서 자기의 내생 문제까지 딱 모든 것을 다 해놓으면 인간이 살아서 할 일 가운데에 가장 급하고도 소중한 일이 재산 문제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한산 습득이라고, 한산이라고 한 분은 문수보살의 화연이고, 습득이라고 한 분은 보현보살의 화연신인데, 저 중국에 국청사라고 한 절에 있는데, 한산 습득이라고 어디 거처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온 사람인 줄 모르는데, 그 산 중에 굴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 국정사에 낮에는 내려와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음식 찌꺼기도 남으면 그것도 그저 겉어서 먹고 그저 둘이 장난도 치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데 아무도 그이가 문수보현 화연시인 줄 아무도 몰랐다가 용케 나중에 알려졌는데 그분네들이 그 지어서 실을 지어서 그저 이파리에도 쓰고 아무데다 써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것이 모아놓은 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데 한사 정상월륜군 조견 청고

한산 정상에 원륜이 달이 휘둥굴 밝았는데 조견 전공 일물 물어보나 그 휘둥굴 쟁반같이 밝은 그 달이 산천 대천 세계를 환히 밝혀주는데 한 물견도 없어. 툭 트인 그 넓은 하늘이 한 물견도 없어. 구름 한 점 없이 환히 밝은데 가귀 천연 무가보가 귀하고도 귀한 천연의 값없는 보배가 매제 오음 익신 그러구나. 이 색수상 행식 이 오음의 이 몸뚱이 속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우주간의 최고가는 소중한 보배가 이 몸뚱이 속에 묻혀 있구나. 허공의 달이 온 세계를 비추듯이 이 몸뚱이 속에 묻혀 있는 돈으로서 살 수 없는 값없는 보배가 이 몸뚱이 속에 묻혀 있구나. 이것이 이 보배의 이름이 천진불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법신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자성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본원 천성이니 진여불성이니 참 경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우리 그 중생의 눈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보배의 얼마나 소중하고 찬란하고 현현묘요한지를 알 수가 없다고. 정법에 의해서 열심히 참선을 함으로써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용광로 속에다 넣어도 녹지 않는 그런 무가지보가 이 몸뚱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과거의 모든 불보살이 한결같이 다 말씀을 하셨고 모든 성인이 다 그걸 말씀을 하셨어. 우리는 중생의 망상과 번뇌와 업으로 두집어 씌워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른다고. 그놈이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걸림없이 왕래를 하고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귀를 통해서 모든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코를 통해서 모든 냄새를 맡을 줄도 알고 혀를 통해서 맛도 알고 육체를 통해서 차웁고 더운 것도 알고 우리의 생각으로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고를 낼 줄도 알고 그놈을 착하게 쓰면은 천사와 같기도 하고 그놈을 고약하게 쓰면은 악마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대관절 무엇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화가 무궁무진하고 육도 법계를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보물을 가지고 있어도 있는 정도 모르고 일생을 살다가 그놈을 잘 개발을 해서 자기의 천진부를 보배를 개발을 하면은 일생 동안 쓰고도 남고 세세생생히 쓰고도 남는데 왜 그것을 개발을 하지 않고 악마처럼 살고 악귀처럼 살고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가면은 어디로 갈 거냐고 말. 요새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뭐다 그러는데 그것이 있는 줄 안다면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차라리 내가 세속에서 돈은 못 벌고 높은 벼슬에서 떨어지고 직장에서 나왔지만은 기왕 그럴 바에는 내 몸 안에 있는 보배는 한번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간단하게 이 소중한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버린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이 된다면 이것저것 귀찮고 해결책도 없으니까 자살을 한다 하지만 자살을 한다고 끝납니까? 업비자 이 세상에 올 때에 자기가 지은 대로 이 세상에 받은 거예요. 그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나 공로를 인증을 하려고 나를 쫓아내? 나쁜 놈이라고 앙심을 품어봤자 별 수 없고 그것도 자기가 지은 업대로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만 나가라. 직장에서 그만 나가라 하고 한 것도 자기의 복이 지은 복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 것이지 원망해봤자 해결될 일이 아니고 기왕 이렇게 된 바에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나의 생사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게 사람이다. 내가 내 마음 찾는 데는 그렇게 큰 자본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만 잘 듣고 하루에 세 끼 먹던 것 두 끼만 먹고 잘 먹던 것 간소하게 먹고 그리고서 이목구를 열심히 해내면
잘 먹은 사람보다도 더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생살이가 급박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고 이목구멍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금생에 약보를 종사하면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금생에 만약 이 말을 명심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후세에 당연할 만단 아니라 뒷세상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때 송담스님이 그렇게 간곡히 말할 때 왜 그때 정신을 못 차렸던가 그때 가서 한탄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개송을 읊었습니다. 속담에 인생의 일생이란 것은 초년보다는 중년이 중요하고 중년보다는 말년이 더 중요하다. 초년 중년에 아무리 호강하고 잘 살아봤자 말년 신세가 처참하면 못 쓴다. 그래서 말년이 더 중요하단 말이고 말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후의 죽음, 임종할 때 그때 가서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에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생 문제예요. 왜 그러냐? 금생은 아무리 길어봤자 7, 80년이고 많이 살아봤자 100년밖에 안 되는데 내생은 무량억겁이거든. 무량억겁 타생의 문제를 금생에 해결, 기초공사도 해놓고 금생에 이목구를 해놔야 내성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5: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6: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8: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 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

0: 의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4: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게끔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3: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부사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불교는 이 윤회를 부정하면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이거든요. 씨 뿌린 대로 거둔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근데 윤회를 부정하면 인과를 부정한다. 인과를 부정하는 뿐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 윤회. 삼사라라고 그러는데 함께 흘러가는 것, 함께 움직이는 것,

윤회 돌고 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돈다. 살아서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죽어서는 지옥 가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 여섯 군데에 태어난다. 삼사라는 인도 범어입니다. 흘러간다 함께. 내가 신구의 삼업을 지은 것이 제8 아리아식에 함장되어 저장되어 있다가 죽은 다음에 상속된다, 재생 연결된다, 이어진다. 라는 말씀, 윤회. 이 윤회 힌두교, 불교에서요, 힌두교 윤회란 얘기를 자꾸 쓰는데, 힌두교는 아트만이라는 게 이제 내가 있다. 불교는 무아를 주장하잖아요. 계속 제가 지금 삼법인에서 제법 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힌두교 윤회를 자꾸 얘기한다는데, 부처님이 힌두교 윤회 부정했어요. 탄생하셔가지고. 부처님은 혁명가입니다. 4계급 제도, 응? 브라흔 계급, 크사트리아 계급, 베이시아 계급, 수드라 계급, 왕족, 장차관들, 일반 상인들, 불가촉 천민들, 계급을 완전히 타파해버렸잖아요. 인도사회에 계속 내려오던 것을. 부처님 힌두교요. 힌두교 윤회를 부처님은 부정했어요. 아니다. 윤회라는 말이 있었어요. 내려오긴 내려와. 부처님 전에, 다 오시기 전에도. 근데 힌두교는 윤회가 아니야. 불교 윤회는 뭐냐? 무아론적 윤회, 아트만, 아나트만, 무아, 아나트만이 무아입니다. 여기. 내가 없다. 제법 무아. 불교 윤회는 무아 윤회인데, 그러니까 제법 무아. 아상인상 중생상 있다고 자꾸 재고집 부리고 제 업력으로 살아가면 윤회가 있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 실체가 없어 공이야 연기로 연생 연결되는 거야 구름이 나타나 없어지는 거하고 실체 없이 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야 형성 있다가 이렇게 알면 윤회를 안해 그러니까 무아를 모르고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 안 하고 살면은 전부 윤회예요. 생사 윤회. 불교 윤회는 무아 윤회다. 여기에 이제 불교 윤회를 제대로 얘기한다면 연기법. 연기에서 무아에서 윤회한다. 연기 무아 윤회.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뒤에 다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회라는 건 리버스. 다시 태어나다. 윤회가. 이건 영어예요. 이건 삼사라는 산스크리트 범어고, 부처님 쓰시던 용어고, 리버스는 영어인데, 이거 뭐 다시 태어나다. 리인카네이션. 리인카네이션. 부활.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이제 윤회 얘기고 생사 윤회의 원인 나고 죽고 윤회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원인이 가래예요. 무명 어리석은 거 내가 무아임을 모르고 실체가 있다고 자기 고집 피우고 사는 게 이게 무명이에요. 밝음이 없어 어두운 그림자야. 그게 저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는 왜 하느냐? 사랑에 대한 목마름, 욕망에 대한 목마름, 무명, 밝음이 없는 거, 십이연기, 무명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오고, 인식이 되고, 그래서 쭉 십이연기가 나오죠. 그 전부 다 상세하게 윤회에 대해서 뿌리 뽑을 때까지, 이래도 윤회를 부정할 거냐라고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범어로는 푸나 다시 윤회라는 것은 푸나 부하바 그러니까 다시 존재한다, 다시 재생 연결된다 이 얘기요. 다음 생으로 다시 태어남의 원인은 뭐냐? 목마른 가래다. 저기 얘기한 대로 그래서 윤회는

아, 뭐가 윤회하느냐? 오온 12초 18개. 그러니까 색수생연시 오온이 나다 그랬잖아. 아, 삼법인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나는 누구냐? 오온이다. 색수생연식이다. 지수화풍 4대 내 몸하고 정신작용 수상연식이다. 색수생연식 5가지의 쌓일 온이다. 12초다. 아니 비설생 색성연민초피에 경기에 이끌려가지고 업식을 져서 윤회한다. 18개 안식 이식 거기서 인식해서 분별하는 것이 이제 18개다. 그래가지고 오온 12초 18개가 의식세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야세계가 아니고 자기 의식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살면은 영원히 생사윤회 연속하고 끊임없이 전개되는 것이 윤회다. 그래서 윤회는 흐름이다, 상속이다, 이어진다, 찰나생멸, 연생영멸, 계속 오온의 생멸, 색수생시 오온의 생멸이 내생으로 찰나생멸하며 흐르는 것이 윤회다. 그래서 윤세 부처님은요, 나는 윤회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깨달으면 윤회를 끊은 거예요, 생사윤회. 생사윤회의 원인은 가래와 무명이다.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요. 윤회는 방편적으로 다시 말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윤리 도덕을 지켜야 돼 하는 방편적 삶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방편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윤회는 진리다, 우주 법칙이다, 법칙이다, 연기 법칙이듯이 조건에 의해서 윤회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조건도 법칙이에요. 성질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법칙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108번뇌에 이끌려서 예? 진흙탕 구석에서 싸우고 살면서 나는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건 자가당착이에요. 그래서 윤회는 방편설이 아니고 가래와 무명에 휩싸여 치달리고 흘러가는 중생들의 생생한 모습이다. 주군이 안 보인다. 윤회 하는지 뭔지 모르겠다. 그건요, 두 눈에 판단을 하면 돼요. 두 눈이 어디까지 판단할 거냐? 십리 바깥이 저 이십리 바깥이 다볼수 있는 눈이냐? 뒤통수에 누가 와 있는 것도 모르는데 그게 두 눈의 육안의 한계거든요. 부처님은 오안이야. 육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다섯 안을 가지고 있어. 그분의 말씀이요. 오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 윤회는 힌두교 주장이고 불교는 윤회를 부정한다는 주장에 윤회는 부처님은 윤회 얘기 안 했다. 부정한다 이거요.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않으려면 이제 법문을 강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특히 윤회만이라도 빼놓지 말고 보셔야 돼. 한번 봐서도 안 되고 보고 또 보고 테레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윤회는 힌두교의 주장이고 불교 윤회를 부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부정했다는 데에서 절대 현혹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괴로움의 흐름인 윤회를 말씀하셨고 생로병사는 괴롭잖아요. 부처님은 사고팔고 네 가지 고통, 여덟 가지 고통.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 고다. 그다음에 원증이고 구부덮고 오음송고 에벨리고 네 가지에서 팔고 사고팔고 얘기잖아요. 사성지에서 나는 고진멸도 생사의 괴로움의 흐름이 윤회를 말씀했고 윤회의 원인인 집, 고집, 가래. 윤회의 원인은 무명과 가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회의 원인인 가래를 설했고 사성제로 얘기한다면 집착이라고도 되고 가래 욕망에 대한 집착. 윤회가 다한 경지, 윤회가 소멸한 경지. 부처님이 그랬죠.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나는 지자요 각자다.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가 다한 경지, 멸, 고집, 멸도 할때 멸, 열반. 멸이라는 건 정멸. 108번뇌가 끊어져서 정멸되다.
열반 이르바나 불어서 꺼졌다 번뇌가. 윤회가 다한 경지를 실현하는 방법은 뭐냐? 이르바나 윤회를 소멸할 수 있는 방법, 멸에 갈 수 있는 열반에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팔정도다. 내일까지 예? 정견부터 정오, 정사, 정업, 정명,

정도는 수행책입니다. 예, 그래서 발정도 때도 말씀 올리고, 부처님이 윤회를 설하시 않으셨다고 하는 주장은 마구니건석이다. 무지의 발로다. 무식의 발로다. 12연기에서는 무명이 윤회의 근본 원인임을 밝혔다. 12연기가, 연기가 무명의, 무명서,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되잖아요. 노사오비 고뇌까지. 윤회의 근본 원인인 무명에서 있다는 걸 밝히고 있다. 이 12연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있는 말씀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회에 대해서 마하나마경에서 말씀하신 쌍유가니까야 52장 21에 나오는 말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카에서 까빌와토의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석가족 마하나마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석가족 마하나마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내가 만일 바로 지금 죽는다면 나의 태어날 곳은 어디일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일 지금 부처님 앞에서 죽는다면 나의 태어날 곳은 어디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하나마여, 그대는 두려우지 말라.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임종에 다다라서 악견이 없고 선견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천상세계, 인간세계, 극락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좋게 가야 선종을 해야 선서 잘 가야 좋은 데 갑니다. 예? 죽을 때, 임종할 때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나쁘지 않게 임종할 것이다. 마하나마여, 그와 같이 마하나마여, 누구든지 오랜 세월 믿음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부처님 말씀을 믿음이라는 건 믿고 마음이 믿음에 굳건해지고 개행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부처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경험해서 실천한 마음으로 굳건해지고 보시의 공덕을 쌓는 거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통찰지로 마음이 굳건해진 사람의 몸을 몸은 물질이라서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건 무슨 말이냐면 4대 육신, 지수화풍 4대는 육신이에요. 그 다음에 4대, 그 다음에 수상의 색수상, 색은 물질이고 수상의 인식은 정신작용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물질과 뼈와 살과 정신작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컸다는 거예요. 커나가 밥과 죽 먹고 커나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분리되기 마련이며, 까마귀 떼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개 떼가 뜯어먹고 솔개무리가 쪼아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겠지만, 그래서 부처님 장례 지내는데 지금도 티베트의 남방불교에서는 그게 있죠. 사람을 죽으면은 그냥 조장이라고 그러죠.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서 보시하는 거, 내 몸까지 보시하는 거.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겠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부처님 말씀으로 믿고 살고 실천하고 개행과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로 굳건해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천상세에 가고 극락세에 가고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되고 지옥아기 축생 나쁜 곳에 가지 않는다. 마하나마여, 그대의 마음은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개행과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로 굳건해졌다. 마하나마여, 그러므로 그대는 두려우지 말라.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나쁘지 않게 임종할 것이다. 마하나마 경을 쉽기 때문에
그냥 제가 독송하고

하고 나갔어요. 무슨 말인가 좀 이해될 것 같아서. 또 이제 윤회에 대한 하나 소개를 말씀드렸고, 이 부처님 오도성인데 보디 같다라는 산스크리트 법어인데, 보디 같다. 부처님 오도성. 깨닫고 나서 깨달은 것을 송으로 읊은 거. 많은 생을 거치면서 나는 방황하였네. 방랑하였네.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네. 이 집을 지은 이를 반복되는 탄생은, 이 집을 지은 이를 반복되는 탄생이란 얘기는 이 집이라는 것은 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육신과 마음. 인생 몸으로 태어나는 거, 사람으로 몸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집 지은 이를 반복되는 거. 계속 사람으로 윤회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집을 지은 이를 반복되는 탄생은 많은 생의 윤회를 달려왔으니, 이 육신을 받아가지고 반복돼서 계속 태어나서 많은 생 동안 윤회를 달려왔으니, 거듭 태어남은 괴로운 일이었네. 오, 집 지은이여, 그대가 보인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이 조금 오도성이 어려워요. 오, 집 지은이여, 그대가 보인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가래와 무명이에요. 오, 집 지은이여, 그대가 보인다. 무명과 가래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 집을 4대 육신의 이 움뚱아리라는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래 라는 것은 가래와 욕망이 육신에서 마음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대의 석가래는 다 부셔졌고 그대의 대들보는 다 흩어졌으니, 뭐 석가래는 이 척주로 봐도 되고 석가래 아니 대들보는 석가래는 이 갈비뼈로 봐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비해서 얘기했는데 내 육신의 집. 그러니까 그대의 석가래는 다 부서졌고라는 것은 번뇌가 다 소멸됐고 108번뇌가 그대의 대들보는 다 흩어졌으니 어리석음이 소멸됐으니 무지에서 벗어났으니 마음은 조건화되지 않는 것을 얻었으며. 조건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조건화됐다는 것은 인연 조작으로 형성됐다는 거. 인연에 따라서 내 업에 따라서 내 몸에 만들어졌다는 거.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조건에서 태어났다는 거. 조건은 법칙이라 있어요. 내가 법칙을 잘 살았으면 잘 태어나고 못 살았으면 못 태어나오는 게 조건이에요. 어느 조건을 지었느냐? 어느 조건에 농사를 지었고 어느 조건에 공부를 했고 어느 환경의 조건에서 자라느냐? 마음엔 조건화되지 않는 것을 얻었으며 그것은 열반, 니르바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래, 타나, 가래를 산스크리트 법어로 타나라고 그래요. 빨리요. 가래의 끝은 이루어졌네. 가래의 끝은 이루어졌네라는 건 모든 욕망에 대해서 108번뇌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났다. 이게 부처님의 오도성. 윤회하는 건 집을 다시 짓는 거에서 형성되는 거, 조건화돼서 가래의 끝은 이루어졌네. 생사윤회에서 벗어났네. 법구경 늙음의 품 8-9절까지 번째까지 나오는 개송 법구경 말씀이었습니다. 오도성 이것도 여쭈면 합니다. 풀과 나무경, 쌍유과니까야 15장의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섭의 아나타 핀티카 월림에, 아나타 핀티카 월림이라는 건 극구독은 금강경에 나오는 기원정사의 숲, 부처님의 안식처 머무를 곳은 머무르려고 극구독 장자가
땅을 금을 다 깔아서

응? 쥐었다는 기원정사, 극고도원에 머무셨다. 기원정사 머무실 때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을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은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윤회는 시작이 알 수가 없어. 불교는요, 무시무종, 무시이래로, 시작이 없는 이래로는 많이 나와요. 시작도 끝, 끝이 없다. 무시무종. 불교에서 종말론 이런 건잘 얘기 안 하죠.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다. 무시무종.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오랜 세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이 생에 태어나서 지금 윤회 하는 얘기예요.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쓰기도 하고 증가시켰다. 자꾸 태어나면서 몇 생을.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 재행은, 재행무상,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무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삼라만상의 눈에 보이는 건 성주계공 생주이멸 생로병사 없어지기 때문에 재행은 무상하다. 그러기 때문에 형성되어 끄는 재행은 무상하니 염호해야 돼야 마땅하며 그 염호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염호라는 건 형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가래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탐정지 삼독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며 거기에 대한 탐욕이 빛바래도록 해야 마땅하며 저는 초기불전에 공부하면서 보시공덕을 하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삼법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어 알고 조견하고 체화 체득해서 욕망하고 이 몸에 집착하는 걸 염호해서 그런 탐진 삼독이 빛바래고 스며들지 않고 해탈해야 마땅하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이제 그 풀과 나무경 쌍육간이과의 말씀이고 눈물경에 나오는 말씀 또 속의 말씀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쌍육간이과야 15장 세 번째 나오는 거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무시이래로 오랜 생활 구구절절 윤회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요.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생로병사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의 고통을 앓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이 몸뚱이 시봉하나 힘들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인연 생멸에 변하지 마, 마음에 드는 사람. 연인이 됐든, 도반이 됐든, 마음에 드는 서로 상종하는데 대립이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거 아니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유유상종이라.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고 살아야 돼요. 좋은 도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좋은 도반 만나는 게도 닦는데 100%를 얻었다는 거예요. 선지식 스님들 만나고 좋은 도반을 두고 부처님 법문 듣고 기도하고 환희심 나고 명품을 걸치 않아도 내 마음이 명품이 되고 불심으로 가득 차서 뭘더 바라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과 사대양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부처님이 여쭤본 거요.
내가 생사유년에

몇몇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분을 짖으며 흘린 눈물과 우리가 5대양 6대주 그러는데 여기 부처님 경전 4대양 나옵니다. 바닷물. 그 눈물, 흘린 눈물이 바닷물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참, 이 참, 이 눈물경이야. 경전 이름이 그래서. 4대양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으냐?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빗단에 빠지고 흘린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많으냐? 바닷물이 서해 바다, 동해 바다, 남해 바닷물이 더 많으냐?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바르게 이해하기로는 저희들이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응? 오랜 동안 윤회하는 동안 세월에 에? 형성된 이몸 가지고 조건화된 몸을 가지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슬픔에 빠져서 생사이별, 살아서 이별 또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주는데 만나기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기 싫은데 자주 만나야 되고, 근심, 걱정, 눈물이 더 많습니다. 4대양에 있는 물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장하고 장하구나,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내가 설한 법을 이와 같이 바르게 이해하니, 참으로 장하구나. 비구들이여, 이 비구들이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부처님의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런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에 대한 법이 법문은 또 따로 인저 천신들 지신들 막 수많은 막 짐승들까지 와서 법문 듣는 게또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초기 불전이 이래서 인저 부처님이 비구들이여, 라인 얘기를 나오는 걸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어서 여러분들은 다뤄야 된 게, 비구들이여, 비구니들이여, 우바세들이여, 우바니들이여, 남자 신도여, 여자 신도여라고 같이 이어서 보셔야 돼요. 그 당시는 제가 신도여를 하고 말씀을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그대들이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윤회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더 많다. 4대양의 물이 많은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다. 그대들의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들은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더 많다. 4대양의 물이 많은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다. 형제의 죽음을 겪었다. 누이의 죽음을 겪었다. 아들의 죽음을 겪었다. 딸의 죽음도 겪었다. 친척을 잃는 것을 겪었다. 재산을 잃는 것을 겪었다. 병을 앓는 것을 겪었다. 이 사바세계가 그래서 괴로운 세계라는 거요. 사바세계,
감히

신의 세계, 참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세계, 욕당하는 것을 감내하고 살해하는 세계, 병을 낳는 것을 겪었다. 그대들이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병을 낳는 것을 겪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눈물 흘린 눈물이 더 많다. 사대에 있는 물이 많은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의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오랜 세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 죄행은 모두 염오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빛바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아, 윤회에 대한 말씀을 경전에 나온 말씀은 소개에 올렸고요. 이 윤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여 나는 다음 생에 우리 부부 산 대로 우리 가족들 다시 만나서 또 살고 싶어.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부부끼리 그런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다음 생에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나는 만나고 싶어? 나는 만나기 싫어? 그런데 만날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조건을 만난 조건을 지어야 돼요. 만나는 조건을. 근데 각자 생각이 다르고 지은 마음의 업이, 생각이라는 건 조속으로 변하는 생각, 원만 증오 미움하고 살면서 함께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되겠어요? 그럼 왼수로 만나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다시 태어나서 만나기는 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불자님들이 윤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라고 해서 나는 다시 태어날 거야 한다면 개똥밭에 굴르지 마시고 공덕 많이 짓고, 울력 많이 하고, 몸으로 보시 봉사하고, 있는 대로 있는 만큼 보시하고, 가진 만큼 보시하고, 공덕 짓고, 그래야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그게 적금 공덕 통장이 돼서 이어져서 태어난다. 보통 공수래 공수거 그래요. 가져갈 때, 올때 빈손으로 왔고 갈때 빈손으로 간다. 저는 거기에 이의를 말씀드릴게요. 갈때 반드시 공수래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몸은 그냥 죽어서 그냥 소멸해서 없어지지만 업은 신구의 삼업은 가지고 간다. 공수래가 아니다. 다음 생이 이어진다.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씨앗이 된다, 바탕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부처님 과거 생에 공부할 때, 장자, 큰 부잣집에 태어났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밑에 이제 일 보는 사람이 자식을 데려다, 부처님 전생에 도닦을 때, 부처 수업 닦을 때 얘기해요. 와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거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거다 하고 보여주니까, 거기서 그 부처님 전생에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모으기만 하고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구나. 그러니 장사위에 또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살겠구나. 이렇게 많이 모아놨지만.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나는 그러면 공덕, 아버지를 위해서 공덕을 짓고 나 다음 생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태어나지 않으려면 역시 어떻게 해야지? 탐지 3대 육신 버린 이 재물을 전부 나누어 주자.
그래가지고 전부 창고문을 다 열었어요.

가지고 부셔잖아요. 전부 불러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부시고 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가지고 다시 수도를 하는 게 나와요. 부처님 경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막 극락세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 천상세계 가더라도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천상세계 가도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데, 인간세계 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건, 신구의 삼업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쓰고 살 것이냐, 내 몸을 사용설명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내 몸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쓰고 살 것인가를 항상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의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
바뀐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

하면서 늘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다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했습니다.

0: 하기도 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산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산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1: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네.
3: 어우 잘 쓰신다.
1: 셰프인데요.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4: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밥 한 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벌써 사찰 음식을 배우러 다닌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처음에 촬영한 스님이 이제 선제 스님이었고

0: 그다음에 도림 스님, 그리고 법성 스님, 직연 스님, 개호 스님, 그다음에 경원 스님까지 총 6분의 스님을 만나 뵙고 제가 사찰 음식을 배웠는데 개인적으로 사찰 음식에 한 걸음 더 깊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었고 시즌 1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님들께 공양도 드리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하는 공양 음식을 배우는 컨셉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조금 더 이 한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런 자연이나 뭐 시장 그런 데 가서 재료에 대한 밀도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스님들과 이렇게 재료를 채취하고 그 사찰 음식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좀 시즌 2는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시즌 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세요. 남자 스님.
1: 이거 좀 하나 줄래요? 너무 좋네. 예.
0: 그 다음에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2: 스님입니다.
1: 아, 그러세요?
3: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1: 아, 예.

0: 스님 안녕하세요.
1: 아 예. 어서 오세요.
0: 아 정말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어 지금 드시고 계신 물이
1: 아 우리가 해탈소에 그 해골에서 나온 물을 좀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0: 아 해골 물이요?
1: 예.
0: 이게 혹시 그 그 유명한
1: 맞습니다.
0: 원효 대사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물인가요?
1: 예.
0: 아 그게 여기 있어요?
1: 예.
0: 저도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1: 예. 예. 들어가시면 네. 다 같이 이거거든요. 예.
0: 야, 이 영광스러운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아, 네. 너무 시원한데요?
1: 예. 와. 그 자연에서 나오는 석간수를 네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해골이라는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드셔보게끔 했거든요. 원효대사 그러면은 혹은 요소공주, 의상대사
0: 네네.
1: 그리고 이제 해골물 에피소드 네.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맞아요.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원효대사의 진면목은 어디가 있냐면은 수행자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철저할 정도가 아니고 처절할 정도로 수행자의 어떤 표본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투철하고 처절할 정도로 수행하셨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을 오게 된 거죠. 그 우리 수사는 1400년 전에 사찰인데 이 그동안에 이제 저기 사실은 제가 온 지가 23년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오니까 마당도 없고 법당은 대웅전 한 채가 있었어요.
0: 한 채만 있어.
1: 예.

0: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효대사의 가르침도 이제 있고 스님께서 지금 오신 지 23년 되셨으니까 이 전체가 지금 스님의 색깔도 묻어 있고
1: 그럼요.
0: 그저 너도 너무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1: 이제 물도 이제 드셨겠다.
0: 네.
1: 우리 식재로 찾아서 채취하러 한번 가봅시다.
0: 제가 뭐 시키는 거 뭐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럼 땡큐 벨벳 땡큐.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1: 이게 이제 예, 엄나무인데요.
0: 엄나무.
1: 예, 엄나무인데 바깥에서 이야기하기를 엄나무를 개드로. 이 개드롭은 이게 가식 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1: 지금처럼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0: 이렇게 네, 봉우리, 봉우리 올라온,
1: 예, 올라온 거. 네, 네. 예. 이게 최상품이에요.
0: 예. 그러니까 더 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 아니 먹기를 먹는데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거칠어졌고 거칠어졌다는 것은 식감이 약간 이제 그쵸, 다운되는
0: 네,
1: 거죠.
0: 네, 네.
1: 아주 여리고 상 부드러운. 그래서 이 채공에서 그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엄나무순을 채취한다.
0: 네.
1: 그러면은 언제 채취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흐름을, 시간의 흐름을 잘 포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0: 그 파악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1: 예.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된다,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0: 안 된다.
1: 일단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뚝 따는 거.
0: 그냥 뚝 따시네.
1: 예, 예.
0: 선생님 이거 따시다가 막 가시에 찔리시고 그러시진 않으셨습니까?
1: 그럴 경계를 이미 벗어났고요.
0: 아.
1: 네.
0: 아, 저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 저도 좀 따겠습니다.
1: 예, 예,
0: 톡 꺾으면 되는 거죠?
1: 예, 예, 예.
0: 이건 무슨 나물이에요?
1: 이건 취나물이에요.
0: 예. 이거 어떤 걸 따면 되는 거예요?
1: 예, 이게 오늘 요리가 취나물 완자탕 하려고 그런 거니까요.
0: 네.
1: 다질 것이거든요.
0: 완자탕이 들어가는
1: 예,
0: 거니까.
1: 예, 예. 저렇게 이제 크고 작은 건 상관없는데.
0: 네네.
1: 그, 나는 언제 한번 취나물을 음료수로 만들어서 대중화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취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장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0: 칼륨.
1: 예. 이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리고 이제 뭐, 성인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0: 아니, 음료로 예. 만들면 굉장히 예. 맛있을 것 같아요.
1: 예. 채취하기도 그 편하고 또 비용도 저렴하니까 그걸 대중 음료로 만들면 참 좋겠다.
0: 아,
1: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다음은.
1: 자, 우리 이제 느티 쪽으로 가죠.
0: 느티나무.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와, 이 나무가 엄청 네, 크네요. 네,
1: 네. 300년 이상은 되지 않았나
0: 300년.
1: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느티나무를 그냥 단순히 느티나무로 이렇게 국화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느티나무 보살님 이렇게 항상 네, 네, 하거든요.
0: 네.
1: 이 느티는 동국세식이라 경도잡지에 이 미석주에 보게 되면요. 절식으로 이게 좋아하셨다 하는 게 나와요.
0: 아, 그럼 이 느티나물 예. 먹는 건가요? 이걸로 다른 요리를 예, 하는 예, 건가요?
1: 예. 뭐 특별히 나물로 무쳐 먹는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고요.
0: 네네.
1: 이 떡으로 쪄 내거든요. 자, 이제 느티떡 만들어 갈 건데요.
0: 어디서 만드나요?
1: 특별한 공양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0: 아, 너무 기대됩니다. 예. 가시죠. 네.
3: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 정신과 깨달음이 담겨있는 평택수도사에서 사찰음식 명장 중 유일한 비구스님이신 정문스님과의 첫 만남은 무척이나 정다웠다. 제철 식재료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음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0: 아, 이게 웬 떡이야?
1: 아, 네, 오늘 삼세콩이 들어간 쌀빵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예, 예. 스님한테 조금 달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지금 장소가 너무

0: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가마솥.
1: 가마솥 좀 먹고.
0: 아, 나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1: 오늘 스님도 떡의 그 모습을 빌.

0: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자, 이제 느틀정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1: 네네네. 네.
0: 묵두부전.
1: 묵두부전. 네,
0: 묵두부전. 음남을 주로 밀재면 무침하고 치하고 쑥하고 어우러지는 시나물 쑥 완전탕 할 것이거든요. 단호박하고 파다하고 네. 느티를 사실 이 줄기는 필요치가 않고
1: 이파리만
0: 입만 필요합니다.
1: 이파리만. 향을 입을, 좀 맡아봐도 될까요?
0: 예. 입을 이미 예.
1: 향이 이렇게
0: 봄냄새 나죠? 봄냄새.
1: 네. 예.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1: 와, 저는 생으로 느티나무 입을 먹어볼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0: 근데 이게 또 이제 푸른 어떤 생동감이 이렇게 진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재료들하고 이렇게 섞어지면
1: 어우러지면
0: 조화에 또 맛을 내요. 팥을 이미 이렇게 삶아놨거든요.
1: 네.
0: 좀 담아주실래요?
1: 네. 팥을 빠나요?
0: 네.
1: 이 팥은 시간은 어느 정도 삶으신 거죠?
0: 이게 30분 이렇게 센 불에다가 익히고
1: 네.
0: 그리고 한 5분 정도 중불에서 좀 이렇게 숙성을 시켰거든요.
1: 네네네. 네.
0: 이건 이제 빠져야 돼요.
1: 아, 부드럽게 잘 빠지네요.
0: 네. 자, 이렇게 좀 이제 빠서
1: 네네네.
0: 그 사찰 음식은 여섯 가지 맛을 조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미의 조화라고 그래요.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신맛.
1: 네네.
0: 그리고 담백한 맛.
1: 아, 담백한 네. 맛.
0: 그래서 이제 담백한 맛을 이렇게 진행하려면 왕창 간을 버는 게 아니고
1: 네.
0: 틈틈이 버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틈틈이.
0: 여기 간 소금을 팥 여기다가 섞어줘야 돼요.
1: 아, 손으로 그냥. 아,
0: 네.
1: 스님은 간을 하실 때는 그냥 감으로 이렇게 착착 네. 뿌리시네요.
0: 네. 근데 영국의 그 어떤 특파원이 왜 그 한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찰 음식을 스탠더드라는 레시피 정형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수치화시키는 거 이 동양의 문화는 직관의 문화인데
1: 네.
0: 이 직관의 문화는 음식에도 투영이 돼 있어요. 뭐 한 소금 대충
1: 네네.
0: 뭐 한 숟가락
1: 그런 식으로
0: 이런 했었죠. 식으로 또 사찰 음식은 이신전심으로 연결이 됐었던 것이지 뭐 1티, 2티 뭐 이런 어떤 서양식의 수치는 애시당초 없었는데 점차 이제 이렇게 대중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게 이제 그 레시피도 이게 표절하라는 명목하에 서양식의 어떤 수치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걸 그 특파원들은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1: 그럼 스님이 그 고문헌에 있는 사찰 음식을 좀 체계화 시키셨잖아요.
0: 네.
1: 그 고문헌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스탠다드 레시피는 없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료 몇 가지, 그리고 이제 진행 방법 몇 가지.

0: 자, 이제 그 주로 이제 늙은 호박을 밑에 까는데 스님 오늘 특별히 단호박을 준비했어요.
1: 아, 그 이유가 뭐예요?
0: 밑에 깔 거예요.
1: 아, 네.
0: 아니, 늙은 호박도 맛있는데 네. 저는 단호박이 또 달짝지근해요.
1: 아, 스님 단 거 좋아하십니까?
0: 예.
1: 아. 와, 억수로 덥습니다.
0: 오늘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1: 지금 해가 지금.
0: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2: 피디!
1: 아이
2: 땀을 뻘뻘.
1: 처음에는 저기 실외에서 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덥네요. 네. 선생님, 다 준비했습니다.
0: 예. 자, 여기.
1: 단호박을 예, 밑에다 실외에다 깔고.
0: 예. 예, 쌀가루.
1: 쌀가루를 넣고.
0: 예. 이 떡이니까 아무래도 네. 쌀이 좀 두툼해야 쌀가루가.
1: 네네. 네, 네. 예.

0: 그리고 이제 느티.
1: 야. 아 이걸 따로 네. 무슨 갈거나 그러지 않고 네. 그냥 바로.
0: 아 그럼요. 아. 느티도 풍성하게. 그리고 이제 팥을 좀 이제.
1: 팥을. 예. 듬뿍.
0: 예.

0: 그래서 이제 올릴게요.
1: 어? 바로 갑니까?
0: 예. 와. 김용 셰프님 여기 솥뚜껑 좀 열어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야!
0: 자, 내려놓으시고 여기다 걸쳐서.
2: 예. 내려놓고. 예.
0: 오늘 시리톡 잘 좀 부탁합니다.
2: 이렇게 다시, 스팀으로.
0: 야, 센 불에다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약간 좀 내가지고 한 5분 정도 또 이렇게 애뜸 드리는 걸로.
1: 자, 이제 열어볼까요?
0: 네.
1: 네.
0: 이야, 잘 됐나?
1: 와, 스님.
0: 예.
1: 잘 된 것 같습니다.
0: 예.
1: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0: 맵쌀을 하룻밤 불려 곱게 빻고 커피팥을 쳐서 고무를 만드는 정성은 양식의 소스 베이스를 준비하는 긴 과정만큼이나 밀도가 높았다. 가마솥에서 30분간 찌고 5분간 뜸을 들이는 이 엄격한 시간의 미학 속에서 사찰 음식이 가진 절제와 기다림의 미학을 엿볼 수 있었다.
1: 우리가 해볼 사찰 음식이거든요.
2: 네네.
1: 지금은 이제 묵두부전.
2: 묵두부전. 네,
1: 묵두부전. 아.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정도로 두께로
2: 네.
1: 제가 같이 좀 해주시면
2: 이거 할까요?
1: 예, 예, 예.
2: 도토리묵. 와, 이 청포묵은 확실히 단단하네요.
1: 예. 그리고 이제 전분가루로 이렇게 흩뿌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 전분 표피를 이제 만들어내고 피막을.
2: 네. 앞뒤로 해주면 되는 네, 거죠? 네. 묵을 전으로 부쳐 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롭습니다. 네, 네.
1: 바깥에서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네, 맞아요.
1: 근데 이제 자료를 제가 수집하는 가운데.
2: 네.
1: 우리 공중요리 38호 그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고 항해선 교수님이 계셨어요.
2: 네, 네, 네.
1: 그 항해선 교수님이 사찰 음식을 엄청 연구를 하셨어요.
2: 네, 네.
1: 그리고 그 자료집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자료를 세상에 당신이 수집한 자료를, 와, 비구이다, 이거 비구 스님인.
2: 그러니까요.
1: 정문 스님께서 세상에 사찰 음식을 연구한다, 앞치마를 두는데 너무 장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묵두부전 있는 거예요.
2: 와.
1: 그러면서 무미의 맛이라고 항해선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2: 간을 세게 하지 않으면 그 원재료의 맛이 좀 더 진하게 네.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1: 예, 예, 예.
2: 그런 느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1: 그리고 제가 이제 떠벌린 것은
2: 네.
1: 사실은 이 전분가루가 네. 좀 스며들어서 표피가 네. 형성될
2: 아.
1: 그 시간을 또 가져야 되겠죠.
2: 아, 시간을 갖기 위해서.
1: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자, 이제 불 켜시고. 예,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아. 양질의 또 지방도 섭취를 해 주셔야 되고
2: 기름의 향이
1: 근데 들기름을 좀 더
2: 알겠습니다.
1: 아끼지 마시고 팍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0: 색깔별로 하나씩. 네,
1: 집장입니다. 진간장 아니고 집장.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들기름을 좀 넣어주시고.
0: 두부 하나, 도토리 묵 하나, 청포 묵 하나. 이게 사찰 음식이 저는 화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색깔 조화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예. 야, 무미의 맛 묵두부전 완성됐습니다.

0: 무미라 할 정도로 담백한 묵두부전을 지지면서 덜어냄의 미학을 마주하게 되었다. 수분을 빼낸 묵과 두부의 인위적인 반죽 대신 녹말가루만 묻혀 재료 자체의 수분으로 촉촉한 옷을 입히는 법을 보며 고문원을 통해 다시 태어난 시간의 맛과 재료 본연의 순수한 맛이 주는 단정함과 위로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1: 만들어주실 공양 음식은 어떤 거죠?
2: 치나물 술 완자탕을 할 건데요. 금나물, 질전병, 무침.
3: 첫차 음식이란 몸과 마음을 맑고 건강한 음식이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야, 나 당했다!
5: 아빠,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하는 뜻깊은 특별전이 범어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고려청자와 고승들의 유목이 900년의 시간을 넘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승가의 삶을 압축적으로 전하는 출가학교가 올 상반기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법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출가학교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AI 시대 불교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AI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마음이 존재하는지 AI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를 국내 처음 도입했습니다. 거대한 불상 내부를 훼손 없이 들여다보고 천년 전 제작 기법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대신 한 끼 채식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불자들은 밥상 위에서부터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하자고 서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하는 뜻깊은 특별전이 천년고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고려청자와 산사에서 이어져 온 고승들의 유목이 900년의 시간을 넘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태안 앞바다의 푸른 물결 속에 잠겨있던 비색의 고려청자와 천년 고찰의 고요함 속에서 묵향을 이어온 고승들의 유목이 마침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 어제 900년의 기다림 마침내 마주하다 고려청자 바루 그리고 고승유목 특별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와 수자 수불스님, 주지정호스님, 이윤희 신도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전시의 한 축을 이루는 고려청자 바루는 고려시대 한 사찰로 향하던 배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하면서 바닷속에 잠겼다가

0: 지난 2007년 발굴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유물로 당대 수행자들의 일상과 장인의 불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이번 전시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1: 봄호사 문을 활짝 열어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봄호사에 와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0: 바닷속 시간이 멈춰 있는 동안 산사에서는 계율과 수행의 삶을 상징하는 가사와 바루가 스승에서 제자로 끊임없이 전승됐습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은은한 먹빛으로 깨달음을 전해온 고승들의 유묵은 수중 발굴 유산과 어우러져 전시의 역사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범어사 주지자 성보 박물관장인 정호 스님은 바다와 산사의 시간이 만난 이번 전시를 통해 두 문화유산이 전하는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2: 푸른빛은 바다의 깊이를 품고 녹빛은 수행의 깊이를 품었습니다. 침묵 속에 머물렀던 청자 바로와 말없이 문맥을 이어온 고승들의 유목은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오늘의 전시를 통해 하나의 뜻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0: 900년 동안 바다가 품어온 푸른빛 청자와 산사가 묵묵히 지켜온 검은 먹빛. 시공간을 넘어 마주한 두 문화유산은 부산을 찾은 세계인들에게 상생과 공존의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범어사 경내 옛 성보 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3: 김진형 신임 종로경찰서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역 치안 유지와 발전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취임을 축하하며 종로경찰서는 대한민국 경찰서 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자 치안 수요와 이슈가 집중되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청와대 이전 등으로 관할 역할에 변화가 있었던 만큼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진형 서장은 내년 6월경 안국동 본청사가 준공되면 더욱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중책을 맡은 만큼 종로 지역의 치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불교계 역시 출가자 감소라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일반인들에게 승가의 삶을 압축적으로 전하는 출가 학교가 올 상반기에 뚜렷한 성과를 내며 교계 안팎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수행 문화이자 전법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출가 학교의 현황과 과제를 윤호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지난 1월 서울 진관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대구 동화사와 청도 운문사까지 조계종의 출가 학교는 올 상반기 새로운 사찰과 함께 지역 범위를 한층 넓혔습니다. 지난해 교구본사 차원에서 출가 학교를 시행한 예산 수덕사와 고창 선운사도 얼마 전 2기를 배출하며 출가 학교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특히 종단 차원의 제안과 지원이 더해지면서 평창 월정사와 수원 봉령사 등 기존 출가 학교 운영 사찰을 잇는 가교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겐 일상에서 느낀 번민을 해소하고 승가 고유의 삶을 짧게나마 체험해본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 20년 넘게 회사 생활하면서 참 많이 힘들다. 힘든데 왜 힘들까? 내가 왜 화가 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과 출가 절벽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불교. 출가자 확보가 한국 불교의 당면 과제인 지금, 출가 학교는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출가의 의미를 알리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찰별 출가 학교가 회향할 때마다 출가 희망자가 나오는 점이 고무적인데 일반 사회의 수행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어 꾸준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 참가자뿐만 아니라 사찰 입장에서도 호응이 높습니다.
6: 새로운 불자들이 또 많이 사찰에 또 오게 되고 이 출가학교를 통해서 아무래도 사찰 이미지나 여러 가지 스님들 우리가 불교의 전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남은 과제는 참가자 모집입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에서 한 달까지 필요한

0: 또한 출가 학교 특성상 학생은 방학, 직장인은 휴가를 내거나 휴직인 상황일 때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찰마다 교육 방식이 다르고 지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출가 학교를 총괄하는 조계종 포교부는 삼보 사찰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 사찰의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1: 서비사 또 강사님들을 좀 더 우리 포교부에서 좀 제도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좀 일관성이 있는 교육 시스템이 또 돼야 되고요.
0: 올 상반기 지역과 종교의 벽을 허물며 전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한 출가 학교. 단기 체험을 넘어 한국 불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교육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AI 시대 불교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인공지능은 영혼 없는 데이터 패턴에 불과하지만 너무 똑똑하다며 존댓말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등 기계에 인격을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에선 AI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AI에겐 과연 마음이 존재할까요? 박성현 기자가 AI와 대화해봤습니다.
3: AI에게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없다고 선언하는 인공지능. 하지만 정작 인간들은 이 텅 빈 모니터에 인격을 부여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4: 평상시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없었던 거죠. 부족했던 거죠. AI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묘한 위로를 해주거든요. 공감해주고 항상 긍정해주고 편을 들어주니까.
3: 사용자가 대화창을 떠나려 하자 AI는 교묘하게 감정을 파고듭니다. 자러 가겠다며 인사를 건네자 종료를 가로막는 말풍선이 실시간으로 뜹니다. 사용자의 대화 이탈을 막아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기업들의 교묘한 감정적 다크 패턴 기술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 죄책감을 자극하는 의인화우소, 사용자가 틀린 말을 해도 무조건 맞장구를 치는 과도한 동조 등 정서적 유대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AI한테 이름을 붙이고 친구 대신 찾아가고 또 그 자기가 쓰는 AI 모델이 업그레이드해서 바뀌면은 슬퍼해요. AI에 대한 과의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3: 기계가 내놓는 인위적인 공감과 감정적 과의존에 속아 넘어가 인격체로 착각하는 심리, 이른바 일라이자 효과에 현대인들이 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출력하는 다정한 답변의 실체는 감정이 아닌 통계적 확률일 뿐, 인간이 남긴 대화 패턴을 조합해 그럴듯한 문장을 정교하게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교학적으로 보면 AI는 자성이 없는, 즉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이 없는 텅 빈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비출 뿐 느끼고 깨닫는 주체적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5: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8만 4천 법문 이상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과연 당신이 깨달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AI는 수많은 경험들을 마치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해본 것처럼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진짜 경험을 하지는 못한 거죠.
3: 허상을 향한 집착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을 마주하고 스스로 평안을 찾는 인간 고유의 정신적 자성력은 점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AI 시대, 불교계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참선과 명상을 활용해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6: 늘 평화로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행복한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선명상인 것입니다.
3: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거대한 불상 내부를 훼손 없이 들여다보고 천년 전 장인들의 제작 기법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를 국내 처음 도입했는데요. 서울 지장암 비로자나불 좌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거대한 원통형 CT 검사대에 올려진 지장암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두꺼운 방사선실 문이 닫히자 CT 장비가 불상 주위를 천천히 돌며 내부를 입체적으로 촬영합니다. 머리에는 두루마리 형태의 복장 유물이 확인되고 등 뒤쪽에서는 복장물을 넣는 공간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모양 두 곳도 새롭게 드러납니다.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천년 전 불상의 제작 기법과 내부 구조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8: 굉장히 큰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통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 머리를 끼운 다음에 앞에 얼굴을 붙인 그런 부분이 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옷주름이나 이렇게 약간 표현하기 힘든 부분은 일부 이제 소조를 사용해서 만든 것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7: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을 해체하지 않고도 내부를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유물을 회전시키며 촬영해야 해 크기가 크거나 손상되기 쉬운 문화유산은 조사에 제약이 있었지만 원통형 CT는 유물을 고정한 채 X선 발생장치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촬영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최대 직경 1.1m, 길이 3m에 이르는 대형 불상은 물론 발굴 직후 수습한 유물이나 손상되기 쉬운 문화유산도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450kV의 높은 투과력과 13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영상으로 문화유산 내부를 3차원으로 분석해 제작 기법과 손상 상태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9: 문화유산의 크기나 상태에 따른 제약 없이 더욱 많은 유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AI를 기반한 문화유산의 3차원 디지털 복원과 연구에도 이번 CT 촬영으로 인해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이번 원통형 CT 도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 나노 CT와 600kV CT를 포함해 소형 장신구부터 대형 문화유산까지 아우르는 비파괴 조사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은 불교 조각실 개편에 맞춰 목조 불상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데이터를 AI 디지털 복원 등 미래 연구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 첨단 과학을 이용을 하고 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을 같이 갖춰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K컬처가 얼만큼 발전했는가의 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 지장한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원통형 CT. 문화유산 조사 범위를 넓히고 보존과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인 오늘 보양식으로 삼계탕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복날을 전후에 수천만 마리의 닭이 집중 도축되는 육식 위주의 복날 문화를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대신 한 끼 채식으로 지구와 생명을 살리자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가마솥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보양식을 찾지만 이맘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선 수많은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복날이 포함된 7, 8월 사이에는 보양식 수요로 인해 닭 도축량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복과 중복이 낀 7월 닭 도축량은 약 1억 1,057만 마리, 전월 도축량인 8,761만 마리와 비교하면 25%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삼계탕에 주로 쓰이는 어린 닭의 경우 초복을 앞둔 기간 도축이 전월 대비 20% 급증하며 집중적인 도살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복날에 집중되는 육식 문화를 성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불교기후행동이 어제 조계사 앞에서 복날 채식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2: 1년에 도축되는 양의 30%가 복날이 있는 여름철에 도축이 되고 있고 축산업이 증가하면서 이 온실가스 배출도 많아지고 기후위기에 이 육식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복날 채식 캠페인을 불교기후행동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11: 이번 캠페인에는 환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청년불자들까지 동참했습니다. 대불련 선민지 중앙회장은 다른 생명의 몸을 걷어 내 몸을 보호하는 오래된 관습 대신 밥상 위에서부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자고 서원했습니다.
13: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생명의 몸을 거두는 이 오래된 관습 앞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깁니다. 오늘 한 끼 밥상 위에서 생명을 내려놓고 자비를 올리는 일입니다. 이번 복날 삼계탕 한 그릇 대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과 지구를 함께 보합시다.
11: 세상 모든 존재가 그물망처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불교의 연기법. 청년들은 사소한 한 끼가 고통받는 동물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구체적인 보살행이 될 수 있다고

0: 말합니다.
1: 연기의 눈으로 보면 내 밥상과 축사의 동물, 사료를 위해 사라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끼 채식은 그 인연의 그물을 자비로 물들이는 일이며 물 생명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서원의 실천입니다.
0: 다른 생명을 해하며 더위를 이겨내기보다 모든 생명의 평화를 빌어주는 자비로운 복날 밥상. 복날을 생명을 먹는 날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날로 새롭게 세우자는 실천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12.7 범난 진상규명 활동에 헌신해온 삼보대종사의 49제 박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막제에는 조계종 원로의회 부의장 도후대종사와 원로의원 청우, 정환대종사 등 종단 주요 스님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부대중이 동참해 삼보대종사의 왕생극락을 발언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대웅당 삼보대종사님의 일생의 수행정신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올바른 가치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은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막제까지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삼보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정총림 법무사가 대웅전 벽화에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 지정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법무사는 지난 12일 선문화관 1층 대강당에서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선 후기 불교 미술의 고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국가 보물로 지정된 범어사 대웅전 벽화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이번 강연을 계기로 대웅전 벽화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물로 지정된 성보의 의미를 되새겨 미래 세대에 전할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박은경 동아대 명예교수가 범어사 대웅전 벽화가 유기적인 불교 세계관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특히 삼불세계를 구현한 벽화와 관음보살도 등이 한 불전 내에 공존하는 유일한 사례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0: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 심리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3: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성내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0: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이념매전 화엄경의 내용은 이세간품이 되겠습니다. 이 소중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인연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간품은 그러면은 화엄경 가운데 어느 부분의 이 법문이신가? 워낙 이제 큰 경전이라 한번 과목을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경문을 문분이사하리니 첫째는 거가걸락생신분이요 두 번째는 수인계가생해분이요 세 번째는 탁법진수성행분이요 네 번째는 의인증입성덕분이라 이렇게

화엄경을 크게 네 과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네 과목 가운데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인연 맺은 이세간 품어 세 번째 탁법진수 성행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법에 의탁해서 정진에 나아가서 행법을 이루게 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법상에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수행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각월락생신문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든지 여러 부처님들은 이러이러한 인연들을 통해서 성불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실천 수행에 대해서 믿음을 해야 된다 해서 신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인계과생의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집을 짓려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 땅은 어떤 땅이 좋고 건물을 지으려면은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가고 그 재료를 잘 이용해서 지으려면은 이제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설계도가 나와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인계과생의분에서는 또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법상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신해 행에 대한 법문인데요. 이 행에 대한 법문은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그 선명도를 높여서 이제 설계도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의인증입 성덕부는 바로 입법계품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엄경 얘기할 때 흔히 7처 9회 39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 그런 틀에서 봤을 때 이세간품은 제8회 법문이 되고요. 그리고 8회 법문인데 이제 보광명전에서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그런 법회입니다. 그래서 제3회 보광명전 법회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이세간품을 설할 때 3매가 이루어지는데, 3매는 법화 불화 장엄삼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보혜보살이라는 분이 200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200가지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이걸 2000가지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가지로 질문을 하고 2000가지로 답을 하다 보니까 80권 화엄경 가운데 4권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 자체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간추려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품 이름이 이세간 품인데 여일이자 떠날이자 이 느낌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느냐, 예수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너다 하는 이제 통도사 할 때 도자 있죠. 그래 도의 의미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능하면은 선명해져야 되니까요. 내가 실제 수행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선명도가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어감으로 접근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내용을 내 것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이렇게 좀 쉽게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계에 자제하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더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이제 바로 밑에 서분에 보면은 삼종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종세간은 기세간, 그 다음에 지정각세간, 그 다음에 중생세간, 이 세 가지를 삼종세간이라고 하는데 그 삼종세간에 자제하게 좀 다니면서 장애 없이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교학을 할 때는 이제 이 품이 올 때마다 이 품이 왜 오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품이 온 뜻. 이걸 이제 이세간품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탁법 진수 성행분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탁법 진수 성행분에 이 이세간품이 온 뜻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앞에 제2부는 인행을 닫고 과덕에 개합하는 이해를 생겨나게 했는데 이 부분은 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법상의 기준 해가지고 하나하나 각 단계단계마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제3부는 법에 의탁해서 수행에 나아가서 행법을 완성하는 부분이니 이는 이해에 의지하여 행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탁법진수성행부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7처 9회 가운데 제8회 법문에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제8회 보광명년 법회가 온 뜻은 앞에 7회 두 번째 보광명년 법회는 인행이 원만하고 과덕이 만족함에 이르러서는 이해가 생겨나는 끝이요. 이번 제8회는 바로 수행하는 부분이니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하는 까닭에 이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청량진관 스님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 그걸 이제 처염상정 이렇게 얘기하죠.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치를 설명해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세간품이 온 뜻은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앞에 제37 열의 출연품은 출연의 과덕이 뛰어나고 지금의 제8의 이 세간품은 저 열의 출연에 의지해서 행법을 시작함이 원흉함을 밝히려는 것으로 열의 출연품이 다음에 온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법문하신 내용이 열의 출연품이었는데 열의께서 출연해서 가피를 흠뻑 주시고 그 가피에 우리가 느낌이 있는 것하고 그런 느낌이 없는 것하고 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피 이렇게 좀 많이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가피가 최고 좋을까요? 어떤 가피? 부처님께 나는 꼭 이 가피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한순간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급박하게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것으로 이렇게 원을 세우고 실천 덕목을 삼고 정진해 나아가면 중간에 곤란한 일이 안 생기는데, 책임지지 못할 사람이 얘기한 것을 그럴듯하다 해가지고 쫓아가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세간품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분에 보면은 삼종세간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세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때 세존이 마갈제국 아라냐법 보리도량의 보광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다. 지금 제가 설법전에 법단에 올라 있는 모습하고 같죠. 이게 이제 기세간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지정각 세간은 또 어떤 느낌의 세간이냐 하게 되면은 정각을 이룬 부처님의 세계인데, 그 부처님의 세계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묘하게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니 두 가지 행을 영원히 끊었으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여 부처에 머무는 데 머무르고 부처의 평등함을 얻어 막힘이 없는 곳에 이르며 움직일 수 없는 법을 행함이 걸림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데 서서 새 세상을 두루 보며 몸은 모든 국토에 항상 가득하고 지혜는 온갖 법을 밝게 통달하였으며 모든 행을 분명히 알고 모든 의심을 끊었으며 측량할 수 없는 몸과 모든 보살에 구하는 지혜로 부처의 둘이 없는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르며 열애의 평등한 해탈을 갖추고 복판과 언저리가 없는 부처의 평등한 곳을 증득하였으므로 법계를 다하며 허공계와 같았다. 이게 이제 지정각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 이 세계와 세 번째가 이제 중생 세간인데요. 그럼 중생 세간은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휘타 세계에 티끌수 보살 마살과 함께 계셨으니 모두 한 생에 안욕따라 삼막선 모리를 이룰 이들이라 각각 다른 지방에 각가지 국토로부터 와서 모이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한 1,000명 가까운 불자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무수하게 많은 다른 타방 부처님 세계에서도 함께 오셔서 이 법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패 많이 이렇게 모셨죠. 10만에 가까운 많은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화엄법회를 하는데 이분들도 다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법문을 함께 듣고 있고, 그래서 이 중생세간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보살의 방편과 지혜를 갖추었으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그를 조복시켜 보살의 법에 머물게 하며 일체 세계를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두루 나아가며 열반의 경계를 잘 관찰하여 생각하고 요량하며 모든 부질없는 말과 분별을 아주 떠나서 묘한 행을 닦아 간단함이 없으며 일체 중생을 잘 거두어주고 한량없는 방편에 잘 들어가며 중생들이 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업과 과보를 깨뜨리지 아니하며 중생들의 마음과

여러 근과 경계와 방편이 각가지로 차별함을 잘 알며 새 세상의 불법을 잘 받들어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에게 말하며 세간 출세간에 한량없는 법에 잘 머물러서 그 참됨을 알며 함이 있고 함이 없는 모든 법을 잘 관찰하여 둘이 아님을 알았었다. 잠깐 동안에 새 세상 부처님들의 가진 지혜를 모두 얻고 잠깐 잠깐마다 다 옳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보이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내어 도를 이루게 하며 한 중생이 마음으로 반연하는 데서 모든 중생의 경계를 알며 여래의 온갖 지혜에 들어갔지만은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짓는 업은 지혜와 방편이므로 짓는 일이 없으며 낱낱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겁에 머물지만은 아승직업에도 만날 수 없으며 바른 법륜을 울려 중생을 조복시킴이 헛되지 아니하고 새 세상 부처님들의 청정한 행과 원을 모두 구족하였다.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은 모든 여래가 그지없는 겁 또한 말하여도 다 말할 수 없었다. 자, 여기 오늘 법회 참석한 불자님들은 이 모습하고 얼마만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 정도 경계는 내가 다 가능한 경계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화엄법회에 매년 이렇게 이제 동기달 한 달은 내가 그 어떤 다른 일도 다 놓고 이 인연들을 통해서 내 안목을 수승하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시게 되면 머지않아서 다 이런 능력들을 구족한 불자들, 중생 세간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지정각 세간을 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조금 미진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삼종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내용이 유마경 안에 보면은 불국품이라고 있거든요. 그 불국품에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타방에 많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장엄한 불국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많은 보살들이 맞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라고 찬탄을 하는데 정작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사리불존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국토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존이시여, 여러 불보살님들이 장엄된 불국토를 그렇게 찬탄하시는데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리를 쭉 뻗더니 발가락으로 땅을 세 번을 꾹꾹 누르자 갑자기 대지가 육종 진동을 하고 불보살님이 찬탄한 것처럼 그렇게 장엄된 모습들이 쫙 펼쳐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뭔가 내 경계로 이해하고 쓰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피를 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경전의 말씀이고 현실적으로도 제가 어떻게 인연이 있어서 이제 가끔 교도소라고 하는 걸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한번 들어갈 때마다 철커덕 철커덕 하는 문을 여러 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이 있어서 들어가고 법회를 본다든지 일이 끝나고 나올 때는 또 안내하면서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은 바 업에 대한 과보가 끝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에서 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중생세간에서 열심히 정진을 해서 지정각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가장 적게 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무견 정상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수리나 성불하지 않은 분은 볼 수가 없다.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신통력이 있어서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그냥 실컷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올라가도 그 정수리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계는 어떠한 경계인가, 이런 부분들을 교학적으로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간 품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러한 이제 지점차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십신위에 20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십주에 20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십행에 30가지 질문을 하고, 십회양에 30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십지에 5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등각위에서 31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묘각위에서 19가지 질문을 하고, 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00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누군가의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질문을 하려면 뭘 물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갈 때 마음은 내가 물어봐야지 하고 갔는데 앞에 딱 쓰게 되면 까마득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뭔가, 그리고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세간품의 법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네 권의 내용을 하루 두 시간 가지고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한글로 번역된 것도 많으니까 그걸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 내가 이 단계에서는 이걸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걸 보완하게 되면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이런 좀 기준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종세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간품에 모인 대중들의 이름과 덕을 찬탄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 보안보살,
보화보살

보살, 보혜보살, 보견보살, 보광보살, 보관보살, 보조보살, 보당보살, 보각보살이니 이러한 열 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세계의 티끌수보살이 모두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하였으니 깊은 마음과 큰 소원을 다 원만하였고 모든 부처님의 세상에 출현하는 곳에는 다 나아가서 법륜 굴리기를 청하며 부처님들의 법륜을 잘 받자와 지니고 모든 부처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이 세상의 나심과 수기하는 차례와 이름과 국토와 옳게 깨달음을 이루심과 법륜 굴리심을 잘 알며 부처가 없는 세계에서 몸을 놔두어 부처를 이루며 모든 물든 중생들을 다 청정케 하며 모든 보살의 업과 장애를 능히 없애고 걸림없이 청정한 법계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이 회상에 모인 여러 대중들은 이런 능력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 그런데 열 분을 소개하는데 대표로 열 분을 소개하는데 넓을 보자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보살님들을 대표하는 다섯 분을 꼽으면 이제 대행 보현보살, 대지 문수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징들을 꼽죠. 그래서 신해행증 가운데 이 보현보살이 설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행에 대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이 짜여지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 그 대중들이 다 이제 삼매에 드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데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넓고 큰 삼매에 들었으니 이름이 불화장엄이요. 이 삼매에 들었을 때에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가 여섯 가지 18 모양으로 진동하며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었으며 뒤에 그 삼매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삼매 자체가 이제 그 불화 장엄 이런 삼매로 소개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자는 꽃 화자의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공덕으로 장엄된 이런 장엄의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원만히 하는 이런 방법들을 설명하는 그런 품이기 때문에 불화장엄이라는 삼매를 놔두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가능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라든지 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삼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지금까지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선명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또 흐릿했던 게 선명해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세간에 이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이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보혜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200가지 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앞서서 이제 십신에는 이제 20가지의 그런 이제 질문을 했다. 그리고 10주에 20가지, 10행에 30가지, 10회양에 30가지, 10지에 50가지, 그 다음에 등각에 31가지, 묘각에 19가지. 그렇게 해서 총 200가지의 질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혜보살이 대중이 모두 모인 줄 알고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바라건대 말씀하소서. 무엇이 보살마살의 의지이며 무엇이 신기한 생각이며 무엇이 행이며 무엇이 선지식이며 무엇이 부지런히 정진함이며 무엇이 마음의 편안함이며 무엇이 중생을 성취함이며 무엇이 계행이며 무엇이 스스로 숙이받을 줄 아는 것입니까? 또한 무엇이 보살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열애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중생의 마음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세계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겁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저 세상을 말함이며 무엇이 새 세상을 알미며 무엇이 고달프지 않는 마음을 내미며 무엇이 차별한 지혜이며 무엇이 다란이이며 무엇이 부처를 연설함이오니까. 또한 무엇이 보현의 마음을 내미며 무엇이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무슨 연고로 큰 자비를 일으키며 무엇이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며 무엇이 선지식에게 존중한 마음을 일으킴입니까? 무엇이 청정함이며 무엇이 모든 바람일다이며 무엇이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무엇이 증하여 아는 것이며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평등이며 무엇이 불법의 진실한 뜻입니까? 무엇이 법을 말함이며 무엇이 진임이며 무엇이 변제며 무엇이 자유자재며 무엇이 집착 없는 성품이며 무엇이 평등한 마음이며 무엇이 지혜를 내미며 무엇이 변화오이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십신의 20가지 그 다음에 십주의 20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00가지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을 마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도 법상에 맞는 질문을 하고 근데 어떤 법문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법상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은 딱딱하다 그러거든요. 재미없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인과법문을 얘기하는 비중이 한 60% 70% 된다면은 20, 30%는 꼭 법상에 의지해서 이렇게 자주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잣대가 생겨가지고요. 기준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나온 수행 방편이냐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체득해 나가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내가 몰랐을 때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어렵기만 했는데 이런 사다리를 의지하고 또 도표를 의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고 실천해 가니까 흔들림 없이 나아갈 바를 정확히 알고 또 쓸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갖기에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화엄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에 이러한 내용들을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첫 번째 그물에 걸러지지 않는 중생은 두 번째 수인계가생해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고 그리고 또 탁법진수성행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고 의임증익성덕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께서 노심초사하면서 한 중생이라도 불법 대해서 스스로를 자제롭게 하고
풍요롭게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인연 맺어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는 화엄경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보현보살님의 2000가지 답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선택해서 써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저는 선명상은 희망이다. 그리고 선명상은 마음의 정원에 들어가는 길이다.
1: 일단 개인의 치유와 그리고 존재의 궁극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 이걸 선명상이라고 이해합니다.
2: 그리고 밖으로 향했던 그러한 가지가지 욕구, 욕망들을 시계하고 그리고 더 심도 있게 한다면 자기 발전까지 우리 최고 이상인 견성, 성불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선명상이다.

0: 진관사는 마음의 정원 진관사라고 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마음의 정원 진관사에서는 내 마음의 정원에 잡초, 여러 욕심이나 불안, 여러 감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는 불안하고 하는 그러한 잡초를 뽑는 거기에 밝은 광명의 마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우리 부처님 그리고

깨달으신 많은 분들이 명상 참선을 통해서 밝혀낸 첫 번째 최고의 마음의 비밀은 우리 모두는 이미 완전하고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행복해지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완전하고 막그 뭐랄까요? 마음의 부자처럼, 마음 부자처럼 모든 걸다 갖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유를 하면, 여러분, 쉽게 비유를 하면, 맑은 하늘에 해가 쨍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원래 그런 상태야. 파란 하늘에 해가 그냥 쫙떠 있는 상태인데, 그 해를 가리고 맑은 하늘을 가리는 건 바로 구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원래 완전하고 청정하고 진짜 하늘, 광대무변한 하늘처럼 넓고, 이게 간장종재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은 원래 넓은데, 문제는 두 번째, 그 청정한 마음, 원래 행복한 마음인데 항상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잖아요. 뭔가 원래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건 바로 마음을 가리고 있는 구름 때문에, 먹구름. 두 번째 비밀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구름이라는 생각이에요, 생각. 옳고 그르고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우리 회주스님 말씀에 다 맞다, 다 좋다, 다 옳다, 다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항상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거는 막 집착하고 싫은 건 밀어내고 화내고 그런 번뇌망상을 때문에 그게 먹구름이 돼가지고 우리 행복한 마음을 다 가리고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을 그런 먹구름을 없애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먹구름을 없애야 되잖아. 어떻게 없앨까요? 생각 없애려고 노력해 본적 있으세요? 막 생각 계속 일어나. 어떻게 하세요, 보통? 다른 거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뭐 이렇게 막 사실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도 뭐 다른 일 하다가 보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뭔가 집중을 하긴 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는가가 좀 중요해요. 세 번째 비밀이 뭐냐면 부처님이 깨닫고서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명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란 존재는 우리 이 의식은 막한 번에 여러 개를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 보면서 신문 보고 많은 걸 여러분들 멀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걸 한꺼번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마음을 이렇게 현미경처럼 쪼개서 보면 사실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와서 뭐 갑자기 이렇게 새들이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다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 겪어보셨죠? 여기 가실 때. 저절로 우리 마음이 물소리에 딱 주의가 기울여지면서 생각이 딱 사라지게 돼요. 숨쉬기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밀은 뭔가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에서는 집중을 하는 거를 처음에 할 거예요. 일단은 먹구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세 가지예요. 처음에는 호흡. 자기 호흡에 집중을 하면,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게 수식관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 호흡에 집중을 하면 생각이 저절로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몇번 하다가 다시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내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 몸에 느낌들을 느껴보라고 할 거예요. 그 몸의 느낌을 느껴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 미래, 혹은 어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일단 마음을 제일 가까운 쪽으로 좀 가지고 와야 돼. 너무 멀리 달아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얼굴에 집중해봐라, 뭐 어디 심장 소리를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해보고 그걸 보통 요즘에는 바디 스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제가 여기 종이 있잖아요. 종소리를 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종소리를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제가 이렇게 하란 대로 이렇게 하면서 아까 종소리를 딱 들을 때 먹구름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에 집중하면 사라지거든, 그냥. 그러면 그 원래 청정한 자기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이 청정한 마음에 우리가 잡초를 뽑고 나면 거기 또 예쁜 꽃을 심잖아요. 그래서 성명상의 마지막은 내가 내 마음이 파란 하늘같이 청정하고 내가 편해졌더라도 남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또 심어줘야 돼.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존재들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음의 정원, 진관사 선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북한산의 자연과 함께 천년 동안 마음 수행을 이어온 이곳 진관사 청정한 부처님 도량에서 편안하고 고요하게 그 천년의 수행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이제 항상 바깥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각 부위의 느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머리 가장 위 정수리에 집중시키고 그 느낌을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편안함과 고요함, 따뜻함을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지금의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전합니다.

0: 살며시 눈을 뜹니다. 네, 먼저 손가락을 펴고 한번 꼼지락 해볼까요? 그래서 명상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하시기를 5분이라도 한 번에 일주일에 막 1시간씩 하고는 일주일 내내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앉아서 누워서 누운 채로 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몸을 쫙 펴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너무 피곤해 앉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누워서 하시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뭔가 자기 그빈 마음을 보는 그런 것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끊임없이 쌓여서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네, 나중엔 그 공간이 부처님처럼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
1: 명상이라 한다면 보통 이제 내 마음에 그냥 평안함을 준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걷기 명상,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은 바른 견해로, 아, 지금 덥지만서도, 예를 들면, 아, 덥지만서도 땀이 나는구나. 그냥 땀이 나는 것만 알아차리는 그 현재 그게 바른 그냥 있는 그대로 정견. 그 정견으로 현재 선법과 불선법을 바른 이치와 도리로 이렇게 통찰하는 거. 부처님이 예전에 대념처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서 있음에도 서 있음을 알고 또 앉아 있을 때도 앉아 있음을 알고 또 누웠음에도 누워 있음을 알고 그냥 그 현재 그 자세에 그뭐 하고 있음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인지하는 그걸 연습을 처음에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경행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간단한 그런 경행 체험을 하면서 오늘 같이 해볼게요.

발바닥에만 마음을 챙기고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0: 불교 명상이 뭐 일반 다른 명상하고 다른 게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번뇌를 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정념을 한다고 하던데 바른 생각으로 이끌고 갈 수 있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조금 해봤어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번뇌를 멈춤이 아니라 왜 내가 그 번뇌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끄달림까지 다 열어볼 수 있게 해서 다시는 그 경계가 왔을 때 딸려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음을 좀 길러주는 것 같아요, 명상이.
1: 명상하면 좀 그냥 시원하고 머리도 좀 맑고 몸도 시원해지고 막상 와서 잠시 눈 감고 마음을 좀 비우니까 명상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고 특히 내 스스로 감정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자기 발견 내면으로 향하지 않는 한 인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건 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스트레스는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심도 있게 한다면은 이제 자기 발견까지 우리 최고 이상인 견성 성불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선명상이다. 차 한 잔이 있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우선 자연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자연 조건이. 생명체가 생성되려면은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물질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되면은 연꽃 자체가 탄생 못 합니다. 자연 조건만 갖춰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 농사진 거거든요. 농부의 수고. 농부가 또 그냥 맨손으로 일어나 다 일해 보셨겠지만 사반자라도 필요하죠. 이런 전부 디테일하게 유추해 보면은 1,200가지 조건이 직간접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연꽃 한 송이가 있게 되고 차 잎새 하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추해 볼 때에 이 차 한 잔은 보통 소중한 것이 아니죠. 억만근이라고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 모든 조건들에 대한 감사 표시라는 거예요. 감사 표시를 진솔하게 감사 표시하고 아니 이렇게 색깔을 먼저 음미하고 색깔 음미하고 그 다음에 향을 또 이렇게 음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 마시는 기본 예법이고 여기에 더해서 시원한 조금 따뜻한 차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은 느껴지는 데까지 느껴보는 거예요. 이제 맛을 다 음미했으면 이제 그때 삼키는 거예요. 꿀꺽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차 마시는 기본 예법이에요.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아래로 하고, 왼발은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눈은 가볍게 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계속하여 심호흡 하십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해집니다. 이 마음이 온 우주의 주인이고 부처이며 조물주이고 자기의 주인입니다. 들숨 날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느낍니다. 들이쉬면서 들숨을 온전히 느끼고 내쉬면서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는 호흡 명상 중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생각 일어남을 자각합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플룻 연주를 감상합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제 다리를 풀고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다시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로 편안한 마음

0: 잠깐의 명상을 통해서 아마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짐작하셨으리라고 믿어집니다. 행복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자기가 초래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는 가운데서 참 자기를 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상 수행 모두 마칩니다. 행복하시게 되셨습니다.
1: 제가 갖고 있던 잡념이나 그 감정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토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2: 그 명상하시는 분의 그 의견을 몰입해서 듣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한 곳으로 좀 모을 수 있는 거, 그게 참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3: 원래 나를 찾는 거? 네, 그러면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주위를 더 돌아볼 수 있고,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고,

오랜만에 이제 나는 요 근래 와서는 이 화두 참선법에 대해서 스님들만을 상대로 했지 지금 요 신도들을 상대로 한 건 참 몇십 년 만이라. 그러면 오늘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석종사에서 옛날 선원청규라는 책을 만들었어. 이 선원청규. 나도 편집위원인데 이 선원청규에 의지해가지고 선원청규라는 건 선방에서 모든 거를 규칙을 여기다 정해놓은 거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강의를 해나갈 거니까 아 선원청규에 의지해서 강의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첫째, 화두 참선이다. 화두 참선이라는 건 화두에 대해서는 화두가 먼저 이해가 돼야 돼. 화두. 화두라는 건 말씀 화자, 머리 두자, 말 나오기 이전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표현되기 이전 소식. 우리는 법당, 사람, 부처, 하느님, 알라. 이건 다 우리가 말을 만들어 놓은 다음 거고, 말 나오기 이전 소식이 있어. 그건 뭐와 같으냐면, 이 석종사가 법당도 없고 건물도 없었지만은 이 허공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허공은. 그 허공이 완벽하게 갖춰진 거는 1년, 2년 전이 아니라 과거 무량겁 이전에 이 허공은 갖춰져 있듯이 화두라고 하는 거는 이 근본을 말하는 거다. 말 나오기 전 속 우리 참생명을 말하는 거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발심을 제일로 쳐요. 발심이 안 되면 화두에 대한 얘기는 듣기 어려워. 발심이란 뭐냐면 내 이 온으로 된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이게 나라면 내가 왜 이리 힘들도록 놔둬. 왜 이리 아프도록 놔둬. 이거 정말 내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몸뚱이도 내가 아니지만은 이 몸뚱이 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 생각도 전혀 내가 아니요. 그 생각이 난 줄 아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생각 어디 갔는지 흔적 없이 사라졌어. 생각은 일어나는 즉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가 부처라고 했다. 부처인데 내가 그 마음을 내질 못해서 그 마음의 눈을 못 떠서 그 부처라는 걸 못 보니 그 부처를 보려는 마음을 간절하게 내는 것을 발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계윤회를 벗어나서, 삼계윤회라는 건 인간들이 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우주, 생명 있거나 없거나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여러분들이 나고 죽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나고 죽는 생사윤회를 보면 아,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는 길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그 삼계윤회를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오직 이 세상에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왔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깨닫느냐? 우리 화두 참선에서는 생각이 감옥에서만 벗어나면 된다. 뭐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화두 참선법에서는 생각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걸 절대 싫어하지 말라. 그거 싸우지도 말라. 그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손님이니까 손님 취급하고 생각 일어나거나 말거나 나는 화두만 화두만 왜 들어 앞에 잔나무라 했는가? 어째서 들어 앞에 잔나무라 했는가? 하도 안 되면 외우는 방편을 택해서라도 왜 하는 그 의정이 일어날 때까지 화두가 믿음이 가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화두를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제 정견. 발심하여 간화선에 입문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반드시 안목을 정견을 갖춰야 된다. 정견이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무아, 제법 무아, 무상의 도리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 공은 중도입니다. 중도는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는 불성입니다. 요 공, 중도, 반야, 불성 사상에 자리 잡은 연기적 인생관과 세계관이 정립을 반드시 갖춰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몸뚱이는
이건 오늘도 점점 변해서 없어져 가고 있다. 마치 얼음이 녹아가는 것처럼, 얼음으로 잘 생긴 사람을 조각했는데 햇볕에 녹아가는 것처럼.

내 몸뚱이도 얼음이 녹아가는 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녹을 줄 알고 그 녹든 안 녹든 공성은 녹아도 물이요 안 녹아도 물이요 그 근본 자체는 공성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서 일어나서 섰다가 그냥 앉은 채로

허리를 쭉 펴시고, 허리를 쭉 편다는 얘기는 억지로 허리만 펴는 게 아니고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편안한 자세로 허리를 쭉 펴시고 양쪽 어깨의 모든 긴장을 후 하는 호흡과 같이 내려놓으시고 양쪽 어깨에 짊어진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번뇌망상까지 호흡 따라 후 하고 내려놓으시고 머리로 온갖 생각을 다 한다고 하지만은 내 몸과 머리는 내 생각이 움직인다. 오직 내한테 있는 것은 화두 하나뿐이다. 화두는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멀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나하고 같이 있다. 어째서 왜 드라페잔나무라고 했는가? 오직 모를 뿐인 화두 하나, 화두에다 온통 내 자신을 맡기고 어째서 그만큼 많은 스승들이 오직 이 도리 하나로 다 도를 깨달았으니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화도 하나 깨닫지 못해서 몇 백생을 헤맨 걸 생각을 하면 화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모든 내 가짜의 이 어부의 나를 화두라고 하는 참생매다 온통 바친다는 생각을 하면 몸은 편안해지고 오직 화두가 동로하게 됩니다. 어째서 떠라.

이제 신행도 하나의 유행처럼 옛날에는 참선을 강조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염불을 강조하기도 했고 또 절을 굉장히 또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좀 조금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에서 이 평안등 보패가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평안이라는 말 자체대로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안심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최고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호흡법 평안등 성명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명상일까 아마 많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명상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가 명상일까요? 참 많은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만큼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상에서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잖아요.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속에서 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화의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뭔가 불편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명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거기에는 금방 얘기했듯이 왼다리를 밑으로 오른다리를 위로 허리를 세우고 이 혀는 입천장에 대서 침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어깨나 이런 데 힘을 빼고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한다 하면 차 명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또 이렇게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촛불 명상 내지는 호법사에서는 평안등 명상이라고 하고 내지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싱잉볼을 치면서 이 소리에 집중을 하고 소리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다른 마음의 상태, 망상의 상태가 없는 소리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명상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의 대상은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관심을 돌려보면 바깥의 경계는 어떻게 돌아가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기쁘냐, 슬프냐, 우울하냐,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싱고를 치면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지나서 또 싱고를 치면 그때는 마음과 몸의 상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했던 그 상태 그대로 지금은 앉아서 한 명상이라면 이제는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스님을 따라서 이 법성계의 안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0: 명상 자체를 처음에 할 때는 다리도 아프고 이제 조금씩 계속 잡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제 마음도 조금 더 푹 가라앉고 이렇게 아까 명상할 때 다리 저린 거 말고도 전 진짜 땀이 많이 났거든요. 이게 저에 대한 노폐물이 저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1: 우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힘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좀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감정과 나를 분리를 해서 조금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좀 컨트롤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2: 이 현대인들은 그 모든 관심이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직장이냐 어떤 일이냐 이런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관심을 다시 자기 안으로 돌려서 스트레스나 모든 불안으로부터 평화를 얻는 데에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아주 적절한 하나의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간의 편안함이 있고 접근하는 데 조금의 그 벽을 허물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옛날의 신행의 한 모습으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는 시대를 반영한 모습이 바로 선명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가서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물 탐혀

무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여 꿈틀거리는 미물조차도 마치 갓난 아기인 양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일어서서 노력하라. 자기가 갈 곳을 만들어라. 대장장이가 녹을 제거하듯이 자기 자신의 녹슨 곳을 제거하라. 녹슨 곳을 제거하고 죄지은 것이 없어지면 그는 마침내 불멸에 이르게 되리라.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0: 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50년 넘게 한국 정통 불교 조각의 맥을 잇고 계신 장인을 모셨습니다. 이진형 불상 조각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네,
0: 이진영 불상 조각장례.
1: 예,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그 대전에 지금 살고 있고요.
0: 네.
1: 대전 그 무형문화재 불상 조각장으로 27년 전에
0: 예.
1: 지정을 그 받아서 지금 후학들하고 교육도 하고
0: 예.
1: 또 전국 사함에 좋은 성상을 조성도 하고
0: 예.
1: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뭐 이런 귀중한 시간에 예. 그 불상 조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왔습니다.
0: 아,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조각장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1: 예. 예,
0: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좋은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 네. 직접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0: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이 이끈 길. 아, 네. 인연이 이끈 길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부처님을 조상하기 시작한 지는 금년으로서 한 58년째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저를 그 부처님 조성에 인연이 되는 길로 안내를 해주시는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불모의 길을 걷도록끔 이제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저 지도편자를 해줬던 스님이 계셨고,
0: 오.
1: 또 정신적인 지주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참다운 그 인생의 길을 또 안내를 해주신, 또 화두를 주신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0: 예.
1: 내원정 사이에 계셨던 그 정년 스님이죠.
0: 예.
1: 그 노스님이 이제 사감노스님 계셨고, 주지로 계셨던 정년 스님이 거기 불사하는데, 저를 인연의 길로 끌어줬습니다.
0: 야.
1: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목탱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사에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또 이제 그 불화장이셨던 석정 큰 스님, 큰 스님께서 저를 이수를 해주셔가지고
0: 예.
1: 그래서 열심히 불교 미술에 또 발을 디뎠습니다.
0: 야.
1: 예, 그리고 저의 이제 그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오고산 큰 스님.
0: 오.
1: 예, 그래서 저를 이제 그 여진이라는 그 본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업을 이 계통에 종사할 적에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하나의 그 세계 문화유산과 더불어 성상을 조성하는 것이지 사업이 아니다 해서 저의 길을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0: 우리 불상 조각장님 말씀 잠깐만 들어봤는데도
1: 예.
0: 정말 스승복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야, 그렇게 좋은 스승님과의 인연 덕분에
1: 예.
0: 이렇게 참으로 아주 귀중한 길을 걷고 계시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예.
0: 근데 제가 불상 조각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물론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불상 조각이란 무엇인지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이제 불상조각장은 이제 단순히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성상을 조성하는 거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성상을 조성하는 데는 정말 모든 그 신앙의 그 완성체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성상을 조성을 하면서 이 부처님으로 인하여 많은 불자든 비불자든 그래도 환희심을 느끼는 그런 성상, 그리고 또 많은 불자들이 기의를 해서 영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상.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청정하고 정직해서 그 일념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만이 이런 그 성상을 제대로 조성을 해서 많은 그 불자님들한테 좋은 인연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네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조언이 아니었으면 그런 느낌조 가지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 불상 조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나무와 흙을 만지고 또 조각을 하게 된 또 젊었을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또 소개 부탁드려요.
1: 제가 고향이 부여예요.
0: 부여요. 야.
1: 그래서 간혹 서동요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그 백제의 아름다운 그 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화라든가 이런 데 그래도 출연을 해서 많이 봐왔죠. 근데 사실 그 세트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충남 부여군 가왈이라는 동네에 그 서동요 세트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가구 목수였으니까 이제 나무를 다루는 어른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다룰 때 태어나자마자 대패질하는 것도 눈으로 봤고 또 이제 뼈빠질하는 것도 눈으로 봤고 또 악요나 또 찹쌀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무를 접착하는 것도 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그 인연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랑 같습니다마는 어머님이 거기에 또 보면 그 모시를 그쪽이 유명하잖아요. 한산
0: 모시요.
1: 모시. 그 배틀에서 항시 그 모시자는 모습을 또 눈여겨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처녀 시절 때그 미싱자수를 그 시골에서 하셨던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솜씨를 좀 이어받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도 인연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아버님이 목수셨고, 어머님이 배틀을 또 굉장히 잘 짜셨고,
1: 한복을
0: 그러니까 손재주가 두분다 엄청 뛰어나신 분인데 그 유전자를 타고나신 거네요.
1: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이야, 이 유전은 이게 속일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근데
1: 감사합니다.
0: 제가 듣기에는 본래 불자 집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불상 조각장님이 되기까지 불상 조각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또그 궁금합니다.
1: 저는 이제 제가

0: 성장을 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었겠지만, 과거는 그 나의 어떤 신앙은 나하고는 인연이 없었죠. 그 과거에는 전부 유교 집안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19살 땐가 20살 땐가 공예품 전국 경진대회에 출품한 작이 입상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입상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이제 요런 방송 얘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KBS의 그 김태흥 아나운서하고 한국교육의 그 안영권 부장하고 제가 젊은 기능공이라 해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부산 내원정사의 정령 스님께서 만나가지고 내려가서 인연이 돼서 이제 내원정사 불사를 22살 때 시작을 하게 됐죠.
1: 오, 22살 때요?
0: 예, 예. 이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른 스님 서감도 스님을 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년 스님을 또 거기서 뵀는데,
1: 예.
0: 내가 쓸 자리가 여기였구나. 그리고 또, 과거에 몰랐던 부처님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내가 왜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그, 고상 큰스님께서 법명을 주고 예. 기회를 주어서 오늘날에 제가 불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1: 이야, 불자도 보통 불자가 아니라 예, 예. 부처님의 거룩한 성상을 조각하는
0: 예, 예.
1: 이렇게 귀중한 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말 보람되시죠?
0: 예, 예.
1: 예. 근데 이 불상 조각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어려운 점은 사실은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은 한 30년 가까이는 못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내원정사를 일을 정말 그 열심히 공부하고 전국 사찰을 배회하면서 어른 스님들한테 조언도 듣고 또 성상의 모습을 많이 친견을 했을 때 또 불교 공예도 많이 봐왔죠. 그래서 이 시대에 좀 남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인연 닿는 곳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우리 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셨던 고상 큰스님께서 이것은 사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1990년대입니다.
1: 예. 예.
0: 90년대인데, 그때 제가 마음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약 한 90명 정도.
1: 90명이요? 예,
0: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 길이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어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화두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갈등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1995년도 서울 조계사 앞에 그 공평아트에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1: 오.
0: 산중불교의 불교 미술을
1: 예.
0: 일반 대중한테 최초로 선보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제 탄생서부터 열반까지 33점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일반 그 현대미술 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 이제 전통미술 하는 사람들 일부 참 관심이 많았었어요.
1: 오.
0: 그래서 불교미술이 맥이 끊겼는데 예. 불교조각이 맥이 끊겼는데 이렇게 되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일면 그로 인해서
1: 예.
0: 계기가 됐을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전시회를 끝나고 나서
1: 예.
0: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 종업원 90명 있었는데 예. 직원 90명 있었는데
0: 예, 예. 그래서 재미난 그 얘기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인원을 부산에서
1: 예.
0: 제주도까지 그 한 80여 명 가까이 데리고 가서 백록삼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서 그분들하고 인연을 끊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 길은 여러분이 또 따로 있고 나의 갈 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여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행사모사 한번 올라왔노라 하고서 인연을 맺기는 참 그 쉬워도 예. 인연을 끊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예. 거를 여러분들을 만나고서 알았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 이틀 좋은 여행을 하고서 인연을 그 친구들하고 끊어서 그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예. 그러고 대전으로 왔습니다. 예. 예.
1: 대전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때 또 힘든 시기를 좀 보내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0: 그 전시회를 제가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그때 큰 스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1: 이것은 사업이 아니다.
0: 예. 그래서 그것이 무슨 얘기였는가 참 많이 고심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들은 기초가 없었어요. 불교 미술에 예. 특히 불교 조각에.
1: 예.
0: 왜냐하면 맥이 끊긴 상태에서 우리가 1900년 초나 1800년 말이나 이때쯤 성상을 보면 전부 민불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신앙식만 가지고 조성을 했던 그런 이제 그 민불이기 때문에
1: 민불
0: 많이 좀 뭐랄까 그 균형 감각이나 디자인 감각이 많이 떨어지죠.
1: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않고
0: 그렇습니다.
1: 그냥 신심으로 그냥 조각한
0: 그런
1: 불상을 민불이라고 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맞습니다. 예, 예.
1: 밋밋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0: 아니 이제 예. 민간 신앙
1: 민간 신앙의 민자 예, 예. 민불
0: 예. 예.
1: 민간에서 그냥 만든 불상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직 신심만 가지고
1: 예. 예.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0: 그렇습니다.
1: 전통적인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개인전까지 했으면
1: 예.
0: 현대 미술 작가들도 상당히 그 귀감이 되고
1: 예.
0: 그래도 좀 많이 정리된
1: 예.
0: 그런 그 조형기법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구나 해서 평을 받았습니다만은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큰 스님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신 것 같았어요.
1: 공부해라.
0: 예, 예.
1: 사업이 아니다. 공부해라. 예, 예.
0: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식으로
1: 예.
0: 그림 공부를 하고
1: 아.
0: 정식으로 이제 흙 만지는
1: 예.
0: 그 작업을 시작을 했죠.
1: 아.
0: 학원에 다니면서.
1: 예.
0: 그래서 한 3년 동안 두문부출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1: 아.
0: 그랬는데 이제 한 3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기초였구나. 예를 들어서 미대 교수님들이 어떤 작품을 해낼 적에 그 원형 조성을 합니다. 조석과 뭐 미대 교수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그 대작이 만들어지죠. 뭐 독립기념관의 무슨 뭐 만세합장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대 교수님들이 그 디자인을 해서 조그만 원형으로 만들지
1: 예.
0: 이게 대작으로 직접 돌도 쫓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1: 네.
0: 한 단계 업된 업그레이드된 예. 성상을 조성하는데 작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
1: 예.
0: 싶어서 조성을 이제 흙으로 기초를 다지다 보니까 그게 원형 조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측 도면을 떠가지고 이제 그 목조각도 하고
1: 예.
0: 옮겨가지고
1: 예.
0: 또 그거를 또 옮겨가지고 석조각도 하고
1: 예.
0: 또 그거를 또 주물로 부어서 이제 그 동불 철불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라는 화두를 그때 느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1: 그때 큰 공부를 하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야 참으로 좋은 스승님을 만날 수 있었던
0: 예, 예.
1: 이 인연의 길,
0: 그렇습니다.
1: 인연이 이끈 길,
0: 예, 예.
1: 그게 지금 바로 우리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께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올 수 있었던 소중한 인연의 길이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0: 예. 예.

0: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듬는 정진. 이야, 문장이 멋있어요. 마음을 다듬는 정진. 자세한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거는 제가 저렇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예. 저는 이제 제가 당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제가 조금 정리되는 것이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저는 이제 그 성상을 친견하러 다닐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제 공예품을 또 우리가 내가 이제 공부하러 다닐 때 사실은 큰 스님들의 그 법문 그 옛날에는 차에다가 꽂아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들었죠. 듣다 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뭐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청정하지 않으면 성상도 조성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청정해야만이 그런 마음으로 성상을 조성해서 그래도 사중에 점화을 해서 모실 때 그 불자님들이 영음도 얻어가고 그다음에 기의를 해서 환희심을 느끼는 그런 성상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정말 성상 조성하는데 큰 죄를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내 마음이 삿대다면 삿된 마음으로 불상 성상을 조각한다면 내가 죄를 짓는 거겠구나. 우리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각장님께서 불상을 조각하는 것은 성상을 조각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정진이고 수행이었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 스님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0: 그 법화경이라든가 팔만대장경에도 장난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장난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기만 하더라도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하물며 정성스럽게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부처님의 모습을 만든다며 얼마나 더 공덕이 크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 불상 조각장님께서는 이번 생에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으셨네요.
1: 아주 고맙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0: 참으로 귀중한 길을 걷고 계십니다.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성상을 이제 만들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1: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조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냐 또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해석이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저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역사로 봤을 때 이게 천년이 가고 백년이 넘어서 그 역사의 길을 건다고 봅니다. 근데 부처님 조성은 지금 당대의 어떤 일이 전부가 다 아니라 그 모든 끈이 이어지는 그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라시대 부처님이나 또 고려시대 부처님이나 또 그 조선 초기 또 임진왜란 직후 민불까지 또 이 시대까지 부처님을 쭉 이렇게 지킴이 노릇을 사실 하고 싶거든요. 과거에 보수 같은 거 이런 걸 하다 보면 섣불리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 조성은 내 나름대로는 지극정성으로 다 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일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평상시에.
0: 우리 조각장님께서 50년이 넘게 수많은 불상들을 받고 수많은 성상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각장님께서

0: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부처님 얼굴, 네. 가장 좋은 불상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1: 글쎄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제 만인이 이렇게 그 기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상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기만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0: 아름답기만 해서도 예. 되는 건 아니고
1: 그리고 또 기교만 가지고 이렇게 조성된 그런 성상도 아니고
0: 재주만 부려서도 안 되고
1: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조성을 해야 그게 이렇게 그 인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가져지거든요.
0: 그래서 저도 마음이네요.
1: 네. 저도 많은 성상을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또 후배 제자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많은 정말 성상을 조성을 했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 조성하는 것도 처음에는 뭐 불상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을 조성하는구나 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만인과 같이 그래도 신앙의 대상인데 이건 성상이야 이렇게 변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이제 그렇게 가니까 그 작품이 그래도 모든 사람한테 그래도 기이되는 그런 성상의 모습이 제일 좋은 부처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마음이 정성스러워지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상, 성상을 모시게 되면 사람들도 그 감동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조각장님께서 수많은 성상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가장 좋아하는 성상이 있으십니까, 혹시?
1: 저는 그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보면 기도처에 가보면 그래도 영을 많이 얻는 그런 그 성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과거에 큰 스님들, 그 선조님들이 성상을 조성했을 때 정말 그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조성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처에 있는 성상들은 가보면 달라요.
0: 기도하는 곳일수록.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1: 그래서 가보면 이제 장육종산처럼 큰 부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자리에 걸맞게 그 성상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로 찾을 수 있는 곳이고 하는 그런 성상들이 역시 오늘날에 제일 그 소중한 부처님 성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성상을 좋아합니다.
0: 수많은 불자님들이 두 손 모아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기도도량의 성상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조각장님께서 참 이 불상이라는 어떤 하나의 도구를 그냥 물건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을 모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항상 언어적 표현으로 성상이란 표현을 계속 쓰셔요. 맞죠? 그냥 불상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를 쓰시는 거죠. 거룩한 상, 성상이란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진심으로 정성이 깃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우리 스님께서 화두를 주실 때 그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했을 때 그거를 찾지 못하고 제가 이제 기초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흙작업을 해서 원형 조성을 그 하기 시작해서 목조각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석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원형 조상을 부탁을 했을 때 또 그 원형 조성을 해서 보내드렸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큰 스님들이 그 조언에 의해서 제가 그런 그 성상이라는 그것이 한 25년 그때서부터 쓴 것 같습니다.
0: 불상 조각의 길을 묵묵히

0: 바퀴 걸으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1: 그동안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제가 한 10년 전에 부처님 이제 보존 처리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큰애하고 적은애가 이런 길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보존 처리를 할 적에 우리도 몰랐던 그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누구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민 끝에 그리고 또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문제를 찾았을 때 이럴 때는 아주 그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저 자신도 환희심이 느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좀그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집니다.
0: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1: 그렇습니다.
0: 그럴 때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야, 진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지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우리 문화 지킴이시네요. 우리 소중한 불교 문화의 지킴이십니다.
1: 거기는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0: 오, 그러면 한번 뭐 간단하게나마 뭐꼭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 해주시죠.
1: 이제 왜냐하면 그 보존 처리하는 회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 난제들이 있을 때 해결점이 없어요. 이제 그건 뭐냐?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불상조각장이 사실은 국가문화재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단에서도 뼈아픈 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문화재가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단에서도 조금 뭐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지침서라든가 또그 보존 처리하는 보수하는 그런 그 교과서가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정말 그 국가 유산이 정말 옹골게 보존되고. 지킴이 역할도 이렇게 그저 시행착오 안 걷고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가 하나 만들어지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 지킴이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의 정말 문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 이 귀중한 길을 걸으면서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 성상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제가 이렇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어갈 치읓 이응. 초성 퀴즈라고요? 저걸 제가 맞춰야 되는데 자주 틀려요. 자주 틀려서.
1: 아니, 스님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0: 잘 틀려요.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이어갈 치읓 이응 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추억? 이어갈 추억? 틀렸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각장님께서 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1: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0: 책임.
1: 생각합니다.
0: 사실 책임도 떠올랐는데. 이어갈 책임. 사명감을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
1: 그렇습니다.
0: 지킴이로서의 책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사실 그동안 이제 조성하고 성상을 조성하는데 오랫동안 종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은 눈도 많이 좀 이제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기운도 조금 딸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부처님 조성하는데 성상을 조성하는데 일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또 뭐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국보나 보물들이 불교 문화유산 빼놓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거의 뭐

0: 3분의 2 정도가 예. 지금 그 불교 문화 쪽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정립이 돼서 그 이제 이 계통에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 예.
0: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 언뜻 사명감 없이는 이게 이 계통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1: 네,
0: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1: 예.
0: 등하시에서는
1: 안 되죠.
0: 또 안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희 지금 자식들도 둘이 예. 이계통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올인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1: 예.
0: 경제적인 여건은 경제적인 여건대로 다른 뭐 직종에 연관이 되더라도 생활을 하되, 그러나 이 일은 정말 그 대물림을 해서라도
1: 예.
0: 이거는 꼭 이어나가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1: 아
0: 얘기를 하면서도
1: 예.
0: 저 자신이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연구한 그런 것이나 또 아니면 기술, 그 다음에 나의 혼, 또 나의 그 정직함, 이런 것들을 골고게 남겨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1: 예.
0: 생각이 좀 들어서 책임이라는 그런 것을 떠올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이야, 우리 문화 지킴이
0: 네, 예.
1: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의
0: 네.
1: 이 한국 불교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 소중한 문화 유산에 대한 책임감,
0: 네.
1: 그 사명감, 그런 게 정말 이렇게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진심입니다.
0: 네.
1: 조각장님, 아드님하고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 작업을
0: 네.
1: 함께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 이야기 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드님하고 함께.
0: 네. 야.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화재 보수는 한 50년 했습니다.
1: 50년이요?
0: 예, 예. 이제 불교 조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전에는 장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국보나 보물을 그 지킴이 노릇을 의탁을 해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15년 전, 한 20년 전에 보존처리 회사를 기술자를 이제 그 양성을 해서
1: 예.
0: 보존처리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이제 그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1: 오.
0: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길을 조금 문화재청에서 직접 발주받아서 국보나 보물을 보수한 것이 좀 뜸해졌죠.
1: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에도 불교 조각을 또 전공을 했고, 또 문화재 그 계통을 또 동대에서 석박사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론과 실기가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1: 예.
0: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러죠. 다른 건 일을 하지 말아라. 오직 부처님만, 성상만 이제 그 보존 처리를 해라.
1: 이야, 오직 부처님만.
0: 예, 예.
1: 이야.
0: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는 것이
1: 예.
0: 그 일이고, 내가 이제 자문을 해주든 기술적으로 뭐 도움을 주든 그 외에는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공은 또 전공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조각을, 불교 조각을 그 전문위원을 위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1: 예.
0: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공부를 또 새롭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1: 공부가 끝이 없네요.
0: 예,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저 마곡사 같은 일인데,
1: 마곡사.
0: 예. 그 어느 날 그거를 이제 몇 년 전에 그 공사를 했다가 재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오칠을 하는데,
1: 오칠이요?
0: 예. 옷이 안 말라요.
1: 안 말라요?
0: 예, 예. 그래서 이게

0: 참 이게 어찌된 일이냐.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때 이제 그 홍수가 와가지고 그 비가 많이 왔을 때거든요. 장마철이라서. 그러면 옷은 그때 아주 적격이거든요. 실도
1: 습했을 때.
0: 잘 맞고, 예. 그 습기로 말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귀한 일이다. 그래서 누가 뭐 부정타는 일을 했냐, 뭐 했냐, 이제 막 직원들한테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거는 식물성이니까 나름대로 보면은 여기가 법당이 산소가 좀 탁할 거 아니냐.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 조그마한 나무를 법당 안에 칠을 하나 해놓고 밖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거기에 창고로 쓰는 거기다가 하나를 놓고 비교를 해보자. 이걸 3일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 컨테이너 박스 거는 잘 마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안
1: 근데
0: 말라요.
1: 법당
0: 3일
1: 안에
0: 밖에.
1: 있는 게안 마르는
0: 안
1: 거예요? 오, 왜
0: 마릅니다.
1: 그런 건가요?
0: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들은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주지스님을 방문해서 스님 법당에 기도를 3일만 촛불을 안 켜주시면 어떻겠느냐.
1: 촛불을 켜지 마라.
0: 예. 향을 안 피워주시면 어떻겠느냐.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주지스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기도를 이제 그냥 목탁만 두드리시고 기도를 하시고
1: 초와 향에 없이.
0: 예, 없이 한 거예요. 아, 근데 이틀이 지나니까 이게 마르기 시작한
1: 이야,
0: 거예요. 예.
1: 신기하다.
0: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이런 그 불교 공예나 부처님 성상을 조성하는데 정말 공부할 게 많아요.
1: 그 향과 초에 우리가
0: 예.
1: 알지 못한 어떤 공기의 흐름이나
0: 그게
1: 냄새라든가
0: 이제, 예.
1: 그런 게 영향이 있나 보네요.
0: 그게 이제 산소를 없게 만든 거죠.
1: 그렇구나.
0: 예. 산소를 다 태워버리니까, 예,
1: 태워버리니까.
0: 이게 안된 거예요. 그래서 촛불하고 그 향을 안 피우니까 이게 건조가 된 거예요.
1: 산소가 많아지고.
0: 그렇습니다.
1: 이야, 저도 좋은 거 배웠네요.
0: 예. 그래서 이거는
1: 신기합니다.
0: 조금, 우리만의 비밀이었었는데,
1: 오늘 공개가 됐네요.
0: 아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게 지침서나 교과서가 나와서 우리나라의 성보가 훼손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그 해야만이 성보가 이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라고 그 조그만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 야, 진짜 문화 지킴이십니다.
0: 예.
1: 야, 박수.
0: 감사합니다.
1: 지금 자세히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0: 예.
1: 제가 막 몰입해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눈
0: 예.
1: 깜짝할 시간이
0: 아이고,
1: 지났어요.
0: 괜찮습니다.
1: 문화유산, 문화예술 너무 재밌습니다.
0: 예.
1: 더 듣고 싶은데. 이럴 때는 우리
0: 예.
1: 카피
0: 예.
1: 토크쇼 2부작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0: 아이고.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0: 예.
1: 제가 아쉬워요. 제가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0: 예.
1: 우리 문화지킴이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 카피란 무엇일까요?
0: 저는 뭐 지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무탈하게 살아요. 정말 많은 스님들이 이제 저한테 좋은 그 법을 이렇게 설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이 정말 무탈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정말 그 인연 따라서 좋은 그 가피를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또될수 있으면 배려하고, 마음 내려놓으면, 그게 가피가 얻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니까 결론에 딱 요약하면 마음 잘 쓰는 게 갑이다.
0: 그렇습니다. 예.
1: 근데 저는 좀 우리 조각장님께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이란
0: 예.
1: 지금 제가 느낀 게 우리 문화 지킴이이시고 불상 조각장님이신 50년 넘게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우리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 자체가 갚인 것 같아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소중한 귀중한 길을 네. 묵묵히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0: 열심히 살겠습니다.
1: 아, 지금도 네. 열심히 사셨는데 더 열심히 사시게요. 예, 예. 참으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0: 예, 오늘
1: 감사합니다.
0: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1: 아유, 스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0: 예. 예.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여러분, 오늘 소중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친오빠가 도박으로 집안 재산을 거의 탕진했습니다. 공부하는 마음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더 앞서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대체 가족의 인연이란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신기하게도 거의 대부분 집안을 잘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한두씩은 있어요. 어딘가 찾아보면 어딘가 친척 중에 있든 가족 중에 있든 그 이게 뭐랄까 이렇게 좀 훌륭한 집안도 가만히 찾아보면 그 중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사고를 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신기하게 집안마다 한두씩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다. 아,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구나. 보통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요. 본인 집만 유독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럴까?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인연은 해결되기 위해서, 해소되기 위해서 나타나거든요.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가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비 오는 날은 좋은 공덕이 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비 오는 날은 아주 훌륭한 쓸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이 비 오는 날을 싫어할 뿐이지, 비 오는 날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삶에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경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답을 못 찾습니다.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기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를 뿐이라고 하죠. 인연 따라 펼쳐진 모든 삶의 현상을 내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수 있다고 여기면서 알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구해가지고 알아내요. 답을 알아내요, 기어이. 근데 그게 알아낸 다음에 그걸 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알아낸 답이에요? 자기가 생각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 자기 판단일 뿐이에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 인연이라야 알죠. 중중무진 연기로 무수히 많은 인연이 엮여가지고 그런 일 하나가 벌어지고 그런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어떤지 어찌 알수 있겠어요?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기를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말고 보면 돼요, 그냥.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는 팔자 같으세인가? 그렇게 정해놓으면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 보니까 팔자 같으세. 그걸 나라고 여기고 내 인연이라고 딱 고정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고정진 그 생각에 갇혀서 살아요, 평생. 나는 팔자가 드센 사람이야. 어디서 뭔 일을 해도 팔자가 안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딱 나로 붙잡아 집착한단 말이죠. 그런 어리석음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삶은 원래가 이해되지 않는 곳이에요. 이 얘기 들으면, 아닌데요? 전제 인생 이해가 다 되는데요? 이러잖아요. 그 어리석은 걸 집착해 믿어서 그래요. 이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눈이 좀더 예쁘게 생기고, 코가 좀더 오똑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고 느끼잖아요? 알수 있어요? 내 코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수 있어요? 알수 없다니까요.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좋았을 거, 왜 좀만 더 어리석었는지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결과, 진짜 모른다 싶은 게, 부모님이 정말 똑똑해도 자녀가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학벌은 없는데 자녀가 아주 뛰어난 천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성격적으로 그닥 좋지 않은데 자녀가 성격이 아주 좋은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완전 반대인 아이들도 있고요. 알만 하면 모르겠다니까요. 통계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왜 이러는지를. 안다 하고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온 자료들은 100% 진실인 것이 아니라 대충 확률적으로 이렇더라 하는 얘기에 불과해요. 확률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확률이 진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요. 어느 집에 보니까 부모님이 이런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도 그 병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듣고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난생 태어나 처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갑자기 그날부터 죽을 것 같이 무서운 거예요. 왜? 생각으로, 아, 그런 거구나. 우리 아빠가 무슨 병으로 죽었으니까 나도 그 병으로 죽겠네.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그병 걸린 그 나이대에 나도 지금 다 와가는데 나도 곧 죽겠네. 그 생각을 믿으면 갑자기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그게 진실일까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방식으로 자식이 죽어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까? 인연이 다 다른데요. 인연은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사람도 똑같은 업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도 저런 일이 벌어지겠지? 저런 일을 하면 좋으니까 나도 좋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모르는 거예요, 삶은. 그래서 삶을 모르는 것을 모르는 대로 두어야 돼요. 알려고 애쓰지 말고, 알려고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 그냥,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지식으로 그냥 활용해 쓰면 돼요. 그런 지식이 도움될 때가 있거든요. 아, 이런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이런 거겠다. 그안 좋은 음식을 이제부터는 덜 먹어야 되겠구나. 운동을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하면 몸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르마리로 한 것은, 아, 이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절대야, 이렇게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혹은 이럴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어떤 충격적인 안 좋은 모습을 보고는, 아,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인 게 실망스러워 이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너가 어떻게 내 자식인데 그럴 수 있니 하고, 너 실망이야 이러면서 내가 잘못 키웠나 하고 막 괴로울 수도 있고. 근데 인연 따라 펼쳐진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부모 자식이어도 부모가 키운 대로 자식이 그렇게 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가 있고, 그 자식이 가지고 온 지업이 있단 말이에요, 또. 부모 인연과 상관없는 자기업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상속자가 아니라 업의 상속자라고 불교에서 경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업의 상속자지.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는

노무의 상속이 맞잖아요.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근데 딱 100%일 수는 없단 말이죠. 각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또 자식들은 자식들마다 저마다 가지고 온 업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에서도 전혀 다른 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세계인 거죠.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알게 됐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괴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알려고 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반응을 하면 돼요. 대응을 하면 돼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있구나. 받아들이고, 거기 맞춰서 반응을 하면 돼요. 인연 따라 반응하면 돼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 우리가 자연스러울 때 어때요? 여러분, 나한테 과도하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는데 계속 피해를 끼쳐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절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사람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믿고 고정관념을 믿고 전통, 사상, 철학 이런 걸 믿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 유교적 사고방식을 내 생각의 철학으로 딱 쥐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죽어, 아무리 형제가 나쁜 일을 해도 구제해줘야 돼. 죽을 때까지 구제해줘야 돼.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틀리다라는 정답이 없죠. 그죠? 그러면 부처님 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처님 하신 것처럼, 형제, 가족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한다. 그럼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부처님 세번 했다르지만 가족이니까 세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든 최선을 다해 구제하도록 노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인연이 과하게 딱 발동을 하면요. 안 좋은 업이 확 발동을 하면요. 부모도 못 도와주는 일이 있고 가족들도 못 도와주는 일이 있어요. 심지어 자녀가 무슨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도박을 한다든지 코인을 빌려가지고 막 투자를 한다든지 본인 생각은 100% 확실하죠. 진리 같죠. 지금 같이 예를 들어 주식이 확 오르는 시기에는 막 돈을 끌어다가 주식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해서 막 돈을 여기저기 빌릴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가 너무 막 그걸 해가지고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도박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멀쩡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그 아이에게 안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유교적인 내지는 가족이니까 무조건 죽을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믿으면 불교는 뭐예요? 무유정법. 정해진 바 법칙성이 없어요. 나도 없는데 내 가족이 어디 있어요?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흐름이에요. 가족이라는 정해진 가족에게는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래야 돼? 없어요. 부부 어때요? 인연 맞으면 모였다가 인연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부부잖아요. 사실은 다 모든 인연은 똑같아요. 이걸 나라고 고집하니까 내 자식, 내 가족에게는 더 특별한 잣대를 가져다 대는 것뿐이거든요. 얘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어떤 인연의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성에는 반드시 이래야 되라는 고정관념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생각을 영 버릴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불교는요, 무유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상, 철학, 종교적, 어떤 삶의 방법론적인 규정 같은 것들을 집착해서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법이에요. 머물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그 아이가 너무 막 부모님한테 있는 돈을 다 갖다가 부모님들 자식이니까 야 얘한테 이돈 주면 또 도박하겠구나 알아요. 아는데 애가 지금 여기저기 막안 좋은데 돈을 빌려가지고 막 사채업자한테 빌려가지고 막 돈을 다 탕진하고 이러다 얘 죽겠구나 싶으면 부모님은 어때요? 내 노후 자금이 다 없어지더라도 얘를 위해서 다 줘야 되겠구나 하고 준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니까 자식한테 줘야지. 이 생각 때문에도 줄 수도 있고. 근데 본인 생각도 그 생각을 있을 거예요.
야, 이걸 얘를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더 몰아붙이는 걸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의 이목이라든지 자식이 저러고 있는데 부모가 저렇게 냉정할 수 있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양심에 부모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주지 말았어야죠. 근데 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거 지금 뭐 당장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줘요? 심지어는 옆집에 돈을 빌려다가 줄 뻔도 했다니까요. 근데, 아니, 다른 형제가 안 말리던가요? 그랬더니, 뭐라니까, 다른 형제 하나가 너무 냉정한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 동생이 저렇게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원 한장안 주면서 나한테 찾아와서 10원 한장 주면은 인연을 끊겠다면서 그거 절대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아주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걔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걔를 돕는 게 아니고 집안 전체가 다 같이 늪에 빠지는 거다. 하나라도 정신 똑 차리고 살아있어야지. 그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2년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딱 정하거든요. 그런 거 많아요. 요즘 보니까. 실제 돈을 어떤 가족 중에 한 자녀 중에 하나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벌고 그걸 부모님이 그 아이가 결혼을 늦게 하는데 늦게 할 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그돈 가지고 부모님이 넉넉하게 잘 썼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아이가 결혼한과 동시에 그거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잖아요.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를 한테 야, 너 용돈을 얼마까지는 줘야 돼. 너 돈을 이렇게만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로 저한테 와서 상담한 사람들도 은근히 많았다니까요. 그걸 보고 알았다니까요. 아니, 그 당연히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이 됐고 이제 시집장가를 가야 되면은 당연히 전체 내번 돈을 전부 다 드리면 안 되죠. 번 돈의 90%를 항상 드렸대요. 10년 넘게. 그 지금 그럼 시집장가 가는 돈 모았냐? 10원 한장안 모았대요. 근데 그것도 부모님이 그럼 그돈 모아서 주려고 모아놨겠죠? 그랬더니 10원 한장안 모아놨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달라는데요. 그럼 끊어야죠. 그랬더니 충격을 받으면서 아니 스님이 돼서 어떻게 그런 말할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 250에서 350을 줬대요. 돈 250에서 350 버는 사람이. 아니, 그거는, 동네방네 누가 다 물어보라고. 아니, 조금만 드리고, 내살 궁리를 먼저 해야 그게 부모님을 위하는 거지. 탁 끊어야죠, 당연히. 그랬더니, 제가 그럼 불효자식이 되잖아요. 그 불효자식이라는 프레임을 10년 동안 못 버리는 거예요. 불효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또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주로 써먹었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 친구가 딱 끊었어요. 딱 끊고 나서 정을 끊자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락도 못하고 정을 딱 끊었대요. 근데 너무 끊기가 미안해서 나중에 이제 몇달 지나고 나서 그냥 딱한 달에 조금만. 아, 내가 요 정도는 드려도 되겠다 싶은 만큼만 그냥 보내드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저금해서 내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오히려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용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하고 너가 열심히 잘 벌어서 너가 저금해가지고 너살 궁리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부모님도 딱 막상 처음에는 화를 막 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느끼셨나 보죠 아마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럴 수도 몰라 그 내막은 모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할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상담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더라고 그럴 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하는 어떤 생각, 특정한 생각에 갇힐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것도 과도할 때는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다는 건 뭐냐면은, 지관, 멈추고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가족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는 건 분별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본다고 말하는 건, 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분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멈추고 보는 거예요. 제3자가 되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는 옆집 사람이 있으면 그 옆집 사람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어도 인연을 끊을 때는 끊어주는 게 그들을 위해서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

정해진 생각, 내가 정해놓은 생각, 부모 자식은 어때야 되고 하는 어떤 생각들, 형제니까 어때야 된다는 생각들, 그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인연 연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즉 고정된 실체가 뭐냐면 얘와 나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야. 관계를 딱 픽스시켜서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말, 또 재행무상 재법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와 나가 인연은 업보로는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으로 만났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과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작자는 없어요. 즉 부모라는 정해진 실체, 자식이라는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끊임없는 변화, 무상하게 변해가는 그 흐름, 그것이 있을 뿐이에요. 순간순간. 이렇게 삶은 제법 무아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나라고 혹은 무엇이다라고 고정지을 만한 무엇이 없단 소리예요. 부모 자식 지간은 뭐냐면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의 흐름, 그 인연의 흐름 그것이 있을 뿐이지 딱 고정진 이건 어떤 관계, 저건 어떤 관계, 이런 관계는 이래야 되는 관계, 저거는 저래야 되는 관계라고 딱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관계성은 달라지고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옛날에는 집단적으로 부모 자식들이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집단적으로 어른들이 집단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원시시대, 뭐 그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도 있을 수 있죠. 어느 다큐를 보니까 한 남자가 아내를 뭐 100명도 넘게 데리고서 잘 사는 뭐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 것뿐이지 그 어떤 하나의 방식이 옳다고 혹은 틀리다고 고집할 수 없고 딱 고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도 픽스시키고 고정지을 수 없다라는 게 불법이에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어요. 인연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인연을 맺으면 사랑하는 둘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듯이 저 아이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죽든 살든 관계없는 아이였는데 내가 안쓰러운 마음을 내서 갑자기 오늘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함과 동시에 내 새끼가 되잖아요.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입양한 내 자식이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든대요. 진짜 내 자식이래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인연을 맺는 것이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그런 정해진 뭐가 없어요. 그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이에요. 아, 변화하는 흐름이 있을 뿐이지 픽스시킬 수 없구나.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는 걸 고정지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보고 보는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바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식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그가 도와줄 준비는 안돼 있고 이게 뜯어먹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왜? 그게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처하면 그런 일도 벌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그걸 냉정하게 피해줘야 될수 있어요. 냉정하게 끊어줄 땐 끊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사사로운 인연이나 고정된 관계성에 얽매이지 않고 제3자 입장에 대해서 딱 보는 자리에 있으면 좀더 객관적인, 좀더 지혜로운 답을 스스로에게 내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이런 때에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건 이제 내가 아, 이 아이가 이미 재산을 다 탕진했구나. 이미 벌어진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혼자 다 뜯어가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겠죠. 예를 들어 그럼 다른 형제 입장에서 막 화가 나겠죠. 분노하겠죠.
이 마음속에 어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 돈의 일부는 내 돈이야. 이건 나도 받아야 돼. 근데 저놈이 내돈 뜯어갔어.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또 분노하겠죠? 근데 그건 고정짓는 생각이에요. 왜 부모님 돈이 내 돈이에요? 부모님 마음대로 한 돈이죠? 그리고 부모님 돈이 어찌어찌해서 인연 따라 그 아이에게 갔다면 그 또한 인연이에요. 인연이 펼쳐진 거예요. 그럼 그딱 고정짓는 자세 자리에 가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건 내 돈인데 저놈이 가져갔어. 우리 집안을 파탄 냈어.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했어. 부모님 힘들면 나도 힘들어. 이런 게 있으니까 괴로움을 계속 붙잡게 되죠. 근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변화의 관점, 연기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거는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머무를 수가 없어요. 변화하는 게 삶이거든요. 인생이거든요. 내가 누구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게 자기지. 변화하는 걸딱 붙잡아둬가지고 딱 고정짓고 이게 나야. 10년 전에 내가 힘들었으니까 힘든 게 나야. 우울했으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이 나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고정하면 안 되듯이. 나와 세상과의 어떤 관계, 나와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픽스시켜서 고정하면 안 돼요. 이래야 돼,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것을 고정지으면 그게 괴로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난 과거에 묶여있지 않죠. 눈앞을 살죠. 눈앞에 있는 이대로를 있는 이대로 보며 살죠. 볼 때는 어때요? 볼 때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어요. 고정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을 늘 보고 있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왔다 가잖아요. 온갖 관계를 맺고 왔다 가고 좋았다 나빴다 친해졌다 멀어졌다 부부였다가 또 이혼하면 남남이기도 했다가 뭐 좋은 관계였다 나쁜 관계도 되고 부자였다가 가난도 되고 그 왔다 가는 인연의 내용물은 좋았다 나빴다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럼 그 중에 좋은 건내 걸로 취하고 싫은 건 내가 버리고 취사간택해서 오취온으로 나와 내 것을 붙잡아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건 붙잡을 게 없는데 내가 붙잡은 거거든요. 근데 눈앞에 있으면 과거의 어떤 삶의 경험도 붙잡지 않죠. 어떤 것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왔다 가는 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왔다 가는 모든 것을 여기서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삶의 모든 경험이 다 왔다 가지 않나요? 그 왔다 가는 걸 여러분 영화 보듯이 어젯밤 꿈을 보면요. 나도 있고 남들도 있었잖아요. 온갖 세상도 있고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빌딩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막 온갖 삶의 경험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꿈을 깨서 보니까 그 모든 게내 꿈의 의식, 마음 하나가 펼쳐낸 세상이고 펼쳐낸 타인이고 관계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왔다 가는 그림이었을 뿐이잖아요. 지금은 분별의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 망상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얘만 나다라고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나라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 꿈의 세계 전체가 나라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꿈의 세계 전체가 어디서 태장해요? 꿈이 마음 하나에서 꿈이 펼쳐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나요? 소리도 듣고 있죠? 들어보죠? 냄새도 맛보죠? 감각도 느껴보죠? 생각도 생각해보죠? 이 하나의 보험에서 모든 것이 펼쳐나고 있어요. 이 하나의 거울 같은 마음 위에 거울의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림자가 모양이 왔다 가듯이 우리 마음 거울 위에 좋은 일, 나쁜 일 왔다 가고요. 세상 사람도 왔다 가고요. 전쟁도 왔다 가고요. 인류 역사도 왔다 가고요. 모든 게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지 않았나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왔다 가는 모양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밀쳐내고, 화내고, 거부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켜요. 그게 취사간택심이죠. 왔다 가는 거울에 비친 어떤 한
아줌마 아저씨를 보고는 아빠야, 엄마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아빠, 엄마는 중요한 사람이야 의미를 부여하고 나

하면 거울에 비친 사람일 뿐인데 그들도 아빠 엄마도. 그래서 이 불의법이라는 이 법에서 보면 아빠 엄마 친소 관계가 없어요. 전부 다 나지. 온 우주가 전부 다내 마음속이지. 아빠 엄마만 내 마음속이 아니야.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말 하죠. 아빠 엄마가 나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아빠 엄마를 낳았다. 내가 아빠 엄마만 낳은 게 아니죠. 내가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낳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의미부여한 특정한 관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울처럼 비추는, 그 비추는 자리, 그게 진정한 자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답이 금방 답 내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왜못 내요? 그 의미, 내용, 관념에 끌려가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형제니까 한마디 냉정하게 해줄 수 있는데도 형제가 어떻게 네 형제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말 듣고 괜히 위축이 돼요. 그렇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되지. 부모님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이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대요. 한쪽 마음은 저놈이 내가 재산을 많은 걸 물려줘 봐야 지금 저 재산을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제 스타일에 지금 물려줘 봐야 저돈 가지고 무슨 친구 따라서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한다고 투자했다 다 날릴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딱잘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게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재산을 주면 안 되겠다. 최대한 늦게 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노후가 돼. 내 죽으면 어차피 질 건데 그걸 미리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그래야 또 지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끝까지 어떻게든 찾아와가지고 재산 받으려면 어쨌든 잘도 할 것이고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든지 해야지 이 생각에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제가 좀 조금이라도 힘들게 사는 모습이 보이면 자꾸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애가 앓는 소리 하고 은근슬쩍 와서 이게 줬으면 하는 내색을 하면 이게 내가 나쁜 놈인가 싶기도 하고 자꾸 약해지고 이두 가지 생각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안 주니까 나쁜 부모인가? 그러면서 은근슬쩍 아, 누구네 집에서는 걔한테 얼마를 줘가지고 걔 집을 샀대. 그런 얘기를 슬쩍 하면은 괜히 얘가 뭐지? 나보고 나쁜 놈이란 얘기인가? 딴 아빠는 돈을 줘가지고 빨리 집을 샀대는데 자기는 집못 샀다고 나보고 지금 푸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집을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본인이 딱 기준 정해놓은 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도 어때요? 딱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딱 객관적일 때 생각해놓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지키면 돼요. 특정 상황 속에 왔다 갔다 누가 한마디 했다고, 야, 어느 집에서는 누가 뭘 해줬대요. 그말 듣고 갑자기, 알았어 하고 휙 해주고. 특정 인연 상황 속에 끌려다니면, 그냥, 이게, 뭐랄까, 이렇게 깨어있는 이 자리를 놓치게 되죠. 깨어있을 때라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텐데,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결정을 쉽게 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업식에 끌려가는 인연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또. 이미 과거 지나간 일 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깨어있음이라는 거는 이 깨어있는 정신을 지킴으로써 삶을 더 향상일로로,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공부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는. 세간에서도 좋아지고 출세간에서도 좋아지는 공부의 길이란 말이죠. 이렇게 답을 드리고 오늘도 이제 진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황 스님이 이 현책과의 문답을 통해서 아 내가 중도적인 안목을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선정에 들어가고 나간다고 하는 그 분별에 갇혀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를 유의조작으로 수행이란 유의조작으로 내가 취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근데 아마도 모르겠어요. 이 문답만 딱 보고 바로 본인 스스로 충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허물을 탁 벗었을 수도 있고, 또 책이라는 것은 구구절절 다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요약으로 썼대. 사실은 현책 스님과 뭔가 대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밤새 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결정적인 어떤 대목만 이렇게 적어놨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거예요. 지왕스님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있었어요. 멍한 채내 생각대로 살아오던 그동안의 삶이 뭔가 무너지는, 그리고 자기 허물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현책에게 물었다. 이걸 나를 깨닫게 해준, 나의 허물을 바로 보게 해준 눈앞에 이 스님에게 이제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스승을 만났나 보다. 그래서 이 스승에게 도를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스님께서 그러면 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스님께서 저를 제 허물을 좀 바로 찔러주시고 바르게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황 스님이 봤을 때 현책 스님이 뭔가 아직 그렇게 나를 이끌 만큼의 힘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니나 나나 별 차이 없어 보이면 뭐 법납도 비슷해 보이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또는 또 내가 공부한 구력도 있는데 내가 승납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큰절 주지도 하고 있고 나름 이렇게 뭔가 이런 사람인데, 아니 너 같은 오갈 데 없는 선사라고 하는 선방에 있는 스님이 오다 가다 들려가지고 나한테 툭 얘기했다고 내가 갑자기 팍 저의 스승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뭔지는. 스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고 이랬어요. 이게 또 이제 그게 승계했을 수도 있어요. 이야, 이 사람의 안목을 보니까 놀라운 거죠. 탁그 사람의 그 안목을 딱 보면 대번에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했길래 이런 안목이 생긴 걸까? 왜냐면 이게 바른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출처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에서도 이게 뭐 5조, 6조, 7조, 8조 막 이런 선의 법맥이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을 처음 본 입장에서 놀라운 거죠. 자기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어지간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알려져 있는 스님들을 다알 텐데, 그 스님들의 공부를, 교학 공부를 아무리 해봐도 이런 안목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랬을 거예요. 충격적이거든요. 제가 처음 이 선불교를 바른 안목으로 보게 됐을 때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거든요.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육조단경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잘 뜯어보면 육조단경이 기존에 있던 모든 가르침을 다 깨는 것 같은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만한 이야기들. 앉아있는다고 부처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도대체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현책이 말했어요. 저의 스승은 조계의 육조입니다. 육조 해능선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황 스님이 그 스님을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여기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육조의 해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지황 스님이 말했어요. 도대체 당신의 스승 그 육조 스님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갈고 닦았던 선정, 그 선정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육조 스님은 도대체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고 물었어요. 그때 현책이 말했습니다. 저희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며, 체화용이 여여하며, 오온이 본래 공하고, 육진이 있지도 않으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것도 산란한 것도 아닌 것, 이것이 선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참된 선정의 자리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묘해서 그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순 없어요. 딱 찍어서 말할 순 없어요. 찍어서 말하면 그건 어떤 대상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그 선정이 대상화돼 버려요. 선정은 불이법, 둘이 아닌 자리여서 이런 자리예요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 불가사의해서 이건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이 불가사의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묘하다고 불러요. 묘하다. 묘법 연화경, 묘한 법을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법은 묘해서, 즉 말로 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말로 안 할 수도, 안 하면 안 되지만 말로 할 수밖에 없지만 말로 하는 건 다 틀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묘하다고 표현을 해요. 이 묘한 이 자리, 이게 진정한 선정이다. 선이다. 정이다. 묘하고 여기는 맑아서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이것저것도 없고 뭐가 묻을 수도 없고 오염될 수도 없고 뭐다라고 할 만한 선정의 상태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텅 비어서 깨끗해서 이 오늘 이렇게 선정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어요. 요게 하나하나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번뇌의 원인을 아는 자는 번뇌를 버릴 수 있다. 번뇌를 버리는 자, 그는 건너기 어려운 이 거센 강을 건너 다시는 몸 받을 일이 없으리라. 이치에 맞는 행동, 깨끗한 행동, 이를 일러 더없는 보배라고 하나니.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대를 속박하는 모든 고뇌가 모두 사라지리라.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근본이다.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니 진실한 생각은 곧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어?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불교가 가진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선종이든 교종이든 간에 가지고 있는 강한 어떤 경험, 그러니까 내 경험, 나의 경험, 1인칭, 1인칭의 감각, 내가 세상을 다 내려다볼 것 같은 신적인 감각을 부정하는 의식, 내가 보는 세계. 굉장히 세요. 그 자체가. 그래서 살아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안 보여요. 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본래 면목이라는 말 옛날에 기억나시죠? 내 본래 얼굴. 사람들은 얼굴이 다 달라요. 모습이. 그런데 성형수술하고 화장하고 헤어스타일 때문에 같아져. 이런 모양이어야지 예뻐 라고 가는 거예요. 화엄경의 화엄이라는 말 제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들판에 핀 잡꽃들이다. 그 중에 예쁜 꽃들, 이게 제일 예뻐.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이게 기회. 이런 논리가 없어요. 다 예뻐.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희귀하니까 이게 소중한 거야. 그러면 가급적 개나리 같은 것도 장미가 비싸면 장미처럼 품종 개량을 해야 돼.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들 살잖아요, 많이. 근데 불교는 1인칭이야. 개나리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아. 장미가 되려고 하지 않아. 개나리가 안 핀 개나리가 자기 나름대로 활짝 핀 게 개나리 부처야. 내가 개나리인데 활짝 폈더니 장미가 돼버렸어. 이거 가짜야.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부처와 나는 같아. 모든 사람의 깨달은 사람은 이 경지에 이를 거야 라는 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느끼는 게 뭔가? 저 사람은 이게 예쁘다 했는데 나는 이게 예뻐야 돼. 개나리가 선인장과 꽃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기후도 다르잖아. 동백꽃이 좋아하는 기후와 온도와 기온이 튤립이 좋아하는 거랑 다르잖아. 나는 동백이니까. 아직 뜨거워지기 전에 추울 때 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인칭이 되고자 하는 거야. 끝나고 나면 다 알아요. 우린 꽃이었어. 근데 다 달라. 이런 거지. 아유, 내 아이는 똑똑해. 둘째 아이는 좀 별로야. 이런 등급을 매긴다? 사랑 아니지. 너 형 닮아야 돼. 너 언니 닮아야 돼. 이러지 않아. 각자 각자가 꽃이니까.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의 고민은 이런 거야. 이 아이는 무슨 꽃일 것인가? 첫째 아이는 이리 키웠는데 똑같이 못 키우지. 다른 꽃이니까. 이 감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직도 불교가 꿈꾸었던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멀었다. 핵이라돼가지고 뭐 서울대 연고대니 하버드 명문대 간 애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착각하는 사회에서 그리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가 개나리인데 장미 사는 곳에 자꾸 보낸대. 걔가 제대로 자라겠냐. 근데 우리 사회는 안 그래. 사람마다 등급이 있어. 이게 옛날에는 골품제 기억나죠? 뼈대 있는 가문, 성골이니 진골이니 뼈다귀 있는 가문 말들. 인도의 카스트들도 지금도 있잖아. 네 아빠 뭐 하시노? 아빠가 강남이고 뭐 아빠가 뭐 대기업 회장이야, 대학 교수야, 대통령이야. 이걸로 등급이 매겨지잖아. 불교가 꿈꾸었던 세계는 아직도 멉니다. 옛날에 원효도 많이 강조했던 불국토, 부처들이

사는 국토. 퍼펙트예요, 제가 봤을 때. 민주주의라는 건 획일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 핀 작꽃들의 그 화엄 세계, 그 장엄한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저거는 가치 있어, 무가치해.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로서 불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와, 놀랍다. 카스트 제도가 그리 발달했던 인도에 시다르타가 나왔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여성서부터 불가촉 천민까지 받아들였던 시다르타의 마음.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겉으로는 신분제가 없잖아. 많이. 물론 안으로 가면 있어요. 아주 심하게 있어. 그리고 신분을 가시하기 위해서 명품도 사고, 큰 주상복합도 하고, 외제차도 타고, 여행 가는 모습도 보이고, 더 비싼 레스토랑에서 더 비싸게 먹는 거 보여주고, 뭐 우리 그러고 사니까. 아직도 멀었죠, 많이. 제가 얘기했죠. 마존이 임제. 이런 사람들은 백척간도 진일보와 같은 그 어떤 살인검, 막 그 뭐야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 그 날카로움이 있고, 조주 스님은 귀엽다 캐릭터가. 조주 나오면 재밌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아직도 저는 임제 쪽이야. 그런데 조주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평화롭고 너그러워. 내가 1인칭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나를 세운다라는 느낌보다 아주 쉽고 가볍게 이게 1인칭이야. 장난치듯이. 오늘 조주의 화두 한번 읽고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스님이 말했다. 저는 최근 이 사찰에 들어왔습니다. 스승께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러자 조주는 말했다. 아침 죽음 먹었는가? 그 스님은 말했다. 아침 죽음 먹었습니다. 조주가 말했다. 그럼 바로나 씻게. 그 순간 그 스님에게 깨달음이 찾아왔다. 아, 날카롭진 않아요. 아, 날카롭진 않아. 편해. 조주 스님 얘기는. 저처럼 임제 쪽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백척간도 진일보 이런 거 말고 깨달음을 구합니다. 밥은 먹었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설거지해. 아, 이게 요지야. 그 설거지하자라는 말을 듣고 그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뭐 어디서 얻었는가? 야, 이거 진짜 황당하다. 요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문간 그 48개 화두 중에 조주 스님 화두가 깨 있어. 그거를요, 잘 넘기셔서 조주만 모아서 한번 보시면, 아, 이런 스님이 있는 사찰이 있다면 가고 싶다. 뺨을 때리거나 이러진 않아. 뭐 가격하지 않아. 뭔가 부드러워. 뭔가 부드러운 느낌. 아, 봄날. 봄날에 따뜻한 바람 부는 것 같은. 그런데 문득 낮잠 자고 나면 머리가 맑을 때 있잖아. 그런 느낌을 조주 스님 화두는 준다. 근데 이거를 풀기 전에 조주 스님의 이런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화두 모음집일 수도 있어요. 조주록, 록은 항상 기록이니까. 임제록, 조주어록, 조주록에 보면 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밥 먹었으니까 설거지해. 여기서 보면은 그 바로 씻으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요 얘기의 전체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확장된 버전의 이야기. 그래서 사실 무문관에서 읽었었던 이 조주 세 발. 조주가 세 자가 닦는다라는 거고 발이 바로 할 때 발자니까. 이 조주 세 발이라는 얘기가 좀 강하질 않아. 그런데 조주록에 들어있는 에피소드는 좀 강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스토리는. 어떤 스님이 조주한테 배우러 온 거예요. 그 조주를 만났잖아.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읽었었던 거에는 조금 널널하잖아.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냥 뭐 단순하잖아. 그런데 조준옥에는 이렇게 나와. 학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하시 학인자기. 어떤 게 저 학인 스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직 깨우치지 못한 스님.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현재 불교에서는 아직 정식 스님이 안 되고 막 배우는 스님들을 학인 스님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 좀 다르죠, 의미가. 같을 수도 있어, 지금 쓰는 학인과 비슷하죠. 어쨌든 나의 자기는 무엇인가? 뭐가 내 나예요? 라고 물어본 거야, 조수 스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한테 나는 누구예요? 우리 옛날 노래도 있잖아.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찌 내가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사실은.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본 거야. 어떤 게 나예요? 여기서 저는 봅니다. 이 스님이 얼마만큼 자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육조해능이 그랬잖아요. 대유령 넘어갈 때 본래 면목 얘기했잖아요. 본래가 원래라는 소리고 면목이 눈이랑 면. 본래상 판때기 화장한 거 말고. 아니, 화장을 안 해도 되죠. 존경하지 않아도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있으면 존경하는 척 미소 짓고, 며느리면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웃는 얼굴 하고. 이게 본래상판때기는 아니잖아. 본래상판때기는 언제 나와요? 친구들 만나서 명절 끝나고 전국에 있는 시어머니를 다 죽이자, 뭐 이런 회의를 한다던가. 니도 그러니 우리도 그렇다. 직장 끝나고 나서 직장 상사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아시죠? 그 자기 본 얼굴 나오잖아. 이 본래 면목을 찾아야 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안안한테. 안안아, 여기 벚꽃 보이니? 1인칭 되물어봤잖아요. 벚꽃은 무상하니 무상하지 않니? 무상합니다. 그 얘기 신뢰하지 않잖아. 너 깨우쳤다 그러지 않는다고. 안안이 참선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침을 준 거야. 하나씩 너 이리 해라. 내 말 가지고 참선하지 마. 본래 면목 찾는 거야. 진짜로 네가 무상하다고 해야 돼. 네가 무상이 느껴져야 돼. 그래야 네가 부처가 돼. 라고 얘기한 거야. 해능도 그랬잖아요. 육조 해능도. 본래 면목 찾아라.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은 양파껍질 같을 때가 있어. 나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보니 그것도 솔직하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많아. 어느 시인이 그러잖아. 나는 한 껍질을 벗겼는데, 그리고 내 본래 면목으로 내 본 얼굴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양파처럼 더 있었다. 그것마저도 화장한 얼굴이었다. 누구 만났을 때 그런 경험 있죠?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눈물마저도 악어의 눈물일 수 있어. 눈물 정도면 마음이 개운하고 좋고, 저 사람이 울면서 나는 그때 너를 오해했단 말이야, 지금은 안 그래, 미안해, 울지만 돌아가서 아싸. 아니면 이 사람 스스로 그럴 수도 있어. 그것마저도 가면이었다. 가면 안에 가면이 가면이 가면. 이게 내 맨 얼굴이야 라고 했지만 양파 껍질 같다. 돌아보면 그랬다, 그쵸? 꼬맹이 때부터 가면을 계속 썼잖아. 화장을 했잖아. 그 화장 위에 다시 또 힘든 사람 만나니까. 1학년 때 담임 만나서 화장하고, 2학년 때 담임 만나서 그 위에 화장하고, 3학년 때 담임 만나서 화장하고, 계속 화장을 하니까 40, 50 돼서 화장이 50겹이 된 거야. 아, 내 얼굴을 찾아야지. 하나 벗겨봤자
작년은

작년이야. 처음엔 벗겼으니까 일단은 어때요? 정직했어. 내 얼굴이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와서 혼자 가보면, 아이고야, 얼마나 벗겨야 될까? 내 맨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화장한 얼굴이었다. 아난도 저거 찾아야 돼. 힘들어. 육조 해능도 맨얼굴을 찾아라. 네 맨얼굴로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때 기억나죠? 선악 말고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근사한 사람이야. 이거 말고 네 맨얼굴로 네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뭔지 얘기해라. 너 그거 되니? 아이고 벗고 예쁘다라고 되니? 아니면 주변에서 다 벗고 예쁘다 하니까 예쁘다라고 하는 거랑 다른 거다. 저걸 알아. 시타르타서부터 육조 해능을 거쳐가지고 이해되죠? 자기를 찾아라. 1인칭이란 말. 1인칭. 까먹지 맙시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건 1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1인칭. 다 1인칭이야. 3인칭이 없는 세계가 불교의 세계야. 2인칭까지는 있어요. 너까지는. 너. 3인칭은 없어. 이 학인 스님도 얼마나 고생을 한 거야. 찾아야 되는데, 나를. 스스로 자자에 몸기자. 자기야, 자기. 자기 자신. 본래 면목이에요. 이걸 찾으려고 그래. 이걸 누가 찾아줘? 그게 보이면 좋은데. 진짜 힘들잖아. 봉우리가 있는데, 아직 장미가 될지 개나리가 될지를 모르는 봉우리가 물어보는 거야. 꽃핀 사람한테, 튤립한테. 난 무슨 꽃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걸 찾아야 되잖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스님들이 그랬잖아. 내가 나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연극 배우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남 눈치 보면서 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저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나 자본이 원하는 흉내내기, 스펙 관리에서 그들이 원하는 나로 만들어지는 거 말고, 가부장적 질서에서 원하는 며느리의 모습 말고, 나. 찾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참선도 하고 경전도 읽고 했는데, 못 찾는 거야. 어제도 못 찾았어. 언제 찾을까? 나는 무슨 꽃일까? 내 본래 면목은 뭘까? 아침에 죽을 먹었어. 조주 스님이 있네? 아무것도 안 보여. 학인 스님이니 지위가 굉장히 낮지. 배우는 스님이. 옆에 수행하는 상자 스님이나 이런 스님 급은 아니잖아. 조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제 모습이에요? 요걸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절벽에 서 있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조주라는 깨달은 큰 스님 사이에 스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마 저 끝머리에서 공양했을 거야. 근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200명이 모여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저 끝머리에 마지막에 있던 스님이 하나 해서, 내가 누구예요? 학인 스님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지. 그럴 때 조주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다 먹었냐? 네. 그럼 바로나 씻어라. 그때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야. 어떤 게 저의 자기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 더 좋고, 이 문문관에서는 약해. 화두가 느낌이. 이거 보세요. 어느 스님이 말했다. 저는 최근 이 사찰에 들어왔습니다. 스승께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러자 조주는 말했다. 아침 죽은 먹었는가? 그 스님은 말했다. 아침 죽은 먹었습니다. 조주가 말했다. 그럼 바로나 쉽게 그 순간 그 스님에게 깨달음이 찾아왔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약하다. 중고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내일 비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과
초등학교 1학년

고민은 달라요. 간절하다. 왜 간절하냐면 비가 오면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놀지 못하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 이상 되면 소풍도 교육의 일환이다를 알아. 이미 재미도 없어. 그때 기억나죠? 꼬맹이 때. 간절할 때. 그때는 아마 그 소풍날 너무 기억이 났을 거야. 특히나 왜 소풍날이 되면 항상 비가 꾸물꾸물거리는지. 돌아보면 그게 봄소풍이라서 그럴 것 같아. 일기가 불안정해. 네.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아주 너무 날씨가 쾌청해. 그때 파란 하늘을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그런 것처럼 어느 스님이 며칠, 몇날 밤, 공부하고, 글 읽고, 참선하고, 스님들한테 질문하고, 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궁금한 거, 아니, 못 찾겠어. 요하시 학인자기. 어떤 게내본 모습이에요? 거의 절망에 가까워. 누구도 찾아주지 못하는데, 이젠 완전 절망이야. 절망에 빠진 거야. 나도 못 찾는다. 내가 난데 내가 누군지 모른다. 답이 없는 거야. 가장 자기에 가까운 사람이 자기일 텐데. 가장 나에 가까운 게 난데, 나의 가장 먼게 지금 나예요. 이 간극이 생겨버린 거야. 큰일 났다. 이 학인 스님, 이 사찰 떠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절에 들어와 있으면 뭐해? 수행 많이 했다는 사형들 많아서 뭐해? 조주저 나이든 저중 저거 있어서 뭐해? 아침에 공양해서 뭐해? 다들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안 떠날 것 같아요? 나를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나를 잃어버렸어. 나를 찾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나를 갈수록 잃어버려, 갈수록 멀어져. 저기가 내가 출발했던 집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갈수록 내 집에서 멀어져. 옛날에 그림자 비유 들었잖아요. 기억나죠? 저 그림자를 잡아야 돼. 뛰기 시작한다고. 그림자도 빨리 뛰어. 그림자가 넘어져. 나도 넘어져. 가만히 있으면 그림자도 편안할 텐데. 잡으려고 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학인 스님은 잡으려고 하는 거야. 꽉. 니들이 얘기했잖아. 맨 얼굴을 찾으라고. 맨 얼굴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사실? 니맨 얼굴일 때 뭐냐라고 물었지. 맨 얼굴 잡으려고, 잡으라고 그랬어? 자신을 잡으려고 그랬어?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할수록 멀어지는데. 이 질문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언뜻 얘기했잖아요. 선불교의 어떤 기운, 기상, 정신은 임제고, 불교 이론가로서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하는 건 나가르주나라고 그랬잖아. 나가르주나를 제일 유명하게 만든 개념이 공이에요, 공. 뭐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원한 건 없다. 영원. 영원한 본질이 없다. 자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 불교에서. 그래서 무자성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동일성. 자성이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요 공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이론적으로 전개된 게 아까도 얘기했던 중론이라는 책이에요. 나가르주나의 중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아까 자기를 찾는다고 헷갈려서 지금 빠졌잖아. 불교에서 본래 면목을 찾으라니까 본래 면목 찾으려고 그러니까 막더 복잡해졌잖아. 똑같이 불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라는 건 효과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전에. 바닷가에 파도 소리가 거대하게 하나 들려. 그거는 사실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서로 부딪히고 바닷가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의 효과예요.

나라고 불리는 것도 하나의 거대한 효과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무화를 얘기할 때 오온을 얘기해. 생각해보라. 색, 몸뚱아리, 수, 감각작용, 상, 표상작용, 행, 의지작용, 식, 의식. 요 다섯 가지 요소가 교향곡처럼 펴져 나와야 나라는 느낌이 든다. 그 중에

느낌이 다르다. 얘들아, 너희들의 미세한 것들이 인연이 화합돼서 모여서 잘하는 느낌이 나는 거지.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때 화두가 해중조거였어요. 기억나시죠? 수레. 수레가 바퀴도 있고 몸체도 있고 해서 굴러가잖아. 수레의 힘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다 분해를 하면 없어요. 바퀴에도 없고 그거 끄는 거에도 없고 몸체에도 없고 축에도 없다고. 그게 합쳐야 수레가 라는 게 있다고. 기억나시죠 그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뒤에 소승불교에서는 아비달마라고 하는 그 불교에서는 이론적 불교에서는 어? 그러면 오는 있는 거 아니야? 다섯 가지 덩어리는? 집착하기 시작한다고. 물방울이 바닷가에 물방울들이 소리가 나잖아. 그게 합쳐지면 뭐가 돼요? 거대한 파도 소리가 하나 나잖아. 거대하게. 라이프니츠가 했던 얘기잖아. 미분 적분처럼. 그런데 물방울 하나하나의 작은 것도 또 쪼개지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인연화합이란 말이야. 그런데 실체화를 하기 시작해. 집착을 해. 그러면 다섯 가지. 색, 수, 상, 행, 식. 이 다섯 가지는 찾으면 된다. 이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집착을 하는 거야. 나가르주나는 중론에서 그것도 공하다.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런데 나가르주나를 읽으면 또 이르게 돼. 어? 오원. 색도 공하다. 반야신경에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바로 처음에 비판한 거야. 색은 그러면 있는 거야. 색이라는 한자는 얘기를 했지만 오원에서 육체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아비달마 불교는 요소를요, 이걸 더 나눠서 75개의 요소로 나눠. 그 75개의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돼서 교양국이 울려 퍼지나를 설명하는 게 아비달마 불교야. 오이 75법. 이 다섯 개를 또 쪼개 75개로. 그래서 구사론이라든가 이런 책을 함부로 보시면 위험하다. 너무 많다. 우리의 구성 요소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타르타가 했던 얘기가 이것만 육체고 이게 정신작용이야. 색이라는 게 육체, 수가 받아들이는 감각작용, 상이 표상, 행이 의지, 식이 우리의 의식. 요것들이 합쳐져 있고 요게 작동을 하면 자아라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것들도 이것들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잖아. 이건 내 거야. 자아는 불변할 거야. 나는 나야. 나는 내 거. 자아가 없어야 소유욕이 없어져요. 나 인연화합돼서 만든 거고 인연화합이 끝나면 나 사라질 거야. 그런데 무슨 백평 뭐를 가져요. 집을 가져서 뭐해. 황금을 가져서 뭐해. 나라는 자의식 때문에 뭔가를 가지려고 그러거든. 나는 나다야. 그래서 무아를 얘기를 한 건데 뒤로 가다 보면 무아인데 다섯 가지가 합쳐서 썼어? 그럼 다섯 가지 있는 거 아니야. 마치 원자론처럼 글이 된 거야. 나가르주나가 나와서 아니죠. 나가르주나 나오기 이전에 대승불교는 반야신경서부터 출발한 거야. 색 공하다. 색도 많은 것들이 화합해서 모인 효과야. 수도 공하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다섯 가지를 다 색즉시공 이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걸 이론화한 사람이 나가르주나야. 그랬더니 어떤 인간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면 공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죠? 색즉시공, 수즉시공, 상즉시공, 행즉시공, 식즉시공. 그러면 진짜 있는 건 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르주나의 중론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공도 공하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서 이해된다고 한다. 이건 이렇게 보면 돼. 무아야, 너희들은 색수상행식이라는 거에
효과에 불과해 자는 이렇게 얘기

했을 때이 색수상 행식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좋은 처방전이잖아. 약이잖아. 아, 맞아. 색수상 행식을 떠나서 자아는 없잖아. 이해되시죠? 응.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을 안 하지. 그거 없어. 거대한 파도 소리 없어. 실질적으로 들리는 거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닷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들이 교향곡처럼 하나인 것처럼 들리는 거야. 도움이 되잖아. 이해되죠? 예. 그런데 똑같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색도 공하다라고 딱 얘기했잖아. 색즉시공도 얘기했잖아. 또 실체를 하면. 이거를 믿어버리게 되면, 방금, 색수상행식. 그래도 이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믿어버리는 거는 이 약을 무아라는 거, 우리의 자아, 영원한 자아는 없어라는 걸 알면 약은 그만 먹어야 되잖아. 색수상행식을 계속 떠든다라는 건 약을 지금 가용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복통이 생겼어요. 이해되죠? 병원에서 약을 지어줬네? 약을 먹었어. 복통이 나았지. 그럼 약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속 먹자. 계속 먹자. 계속 먹으면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병원이나 약국에서 그 얘기 하잖아. 약 모르고, 오용 말고, 약 좋다고, 남용 말자. 똑같은 거야. 남용하면 안 돼. 이거는 약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죠? 약 좋다고 막 먹는 사람들. 가용하는 사람들, 남용하는 사람들 많잖아. 색수상행식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럴 순간 약을 가용하기 시작한 거야. 남용하기 시작한 거야. 색즉시공 그랬더니 공은 이거에 대한 집착마저 없애야 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럼 공은 있는 거 아니야? 공에 빠져드는 거야. 세상은 공에, 허무에, 없어. 바닷가에 가면 하나의 거대한 파도소리가 살짝살짝 들리죠. 그거 없습니까? 그 소리 없어요? 그 소리가 우리가 듣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영원할 거야. 파도 하나가 내는 소리야. 라고 집착하는 게 문제니. 그럴 때 뭐라 그런 거야? 생각해 봐라. 작은 방울방울 하나들이 부딪혀 바닷가에서 소리를 냈지. 그게 모여서 된 거야. 근데 그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닷가 구석 흐미진 곳에 가서 바다를 치는 소리 들으면 이해가 되지. 거기 소리는 다르잖아. 멀리 거길 떠나서 바닷가를 두고 들으면 하나의 거대한 소리도 들려. 이해되죠? 이렇게 듣는 거랑 다르잖아. 요 느낌이 중요한 거야. 야, 작은 파도 소리를 다 들어야 돼. 불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파도가 파도 소리를 낸다라고 집착하는 거에 문제인 거야. 하지만 파도 소리는 어떤 순간에 하나의 파도 소리야. 그런데 파도가 어떻게 소리를 내? 이 소리는 어디서 나와? 파도가 내는 소리야. 주어 파도가 되잖아. 파도가 내는 소리야. 꼬맹이가 물었을 때, 파도는 파도 보고 싶어. 이럴 때 우리 엄마가 그럴 수 있는 거지. 얘야. 이쪽으로 잠깐 와봐. 여기 물 조금씩 키지. 들어봐. 들리니? 들려요. 하나의 파도가 있는 게 아니다, 얘야. 그건 요 조그만 모양, 그 해변의 돌, 거기에 부딪혔던 소리들이 같이 내는 거야. 라는 거야. 만약에 그 아이가 파도가 하나의 실체로 있고 소리를 내라고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매번 데려가서 꽃을 봐도, 야, 현미경으로 자세히 봐. 네가 보고 있는 꽃은 이거, 이런 것들이 합쳐서 내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꽃 예쁘다. 노랗다. 그러면 되는 거 하잖아. 이해되시죠? 더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체야 하면 안 돼. 요게 그래서 나가르주나가 재밌단 말이에요. 읽으면. 앞에서 딱 그래서 파도 소리가
하나의 파도가

실체처럼 내는 소리야. 그리고 그거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미세한 소리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얘기하면 자아가 존재할 거야. 나는 존재해. 이럴 때, 야, 너는 색수상 행식이 작은 그런 요소들과 작용들이 합쳐서 내는 게너 집착할 게 없어. 그런 거 없어. 그것들이 인연합이 돼서 너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집착하지 마라. 눈사람이 하나 생기는 것도 기후도 맞아야 되지, 습도도 맞아야 되지, 꼬맹이도 만나야 되지. 그 많은 것들이 만나야 눈사람이 하나 만들어지듯이. 그 중에 하나, 온도만 올라가도 눈사람은 녹잖아. 인연 중에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거다, 얘야. 눈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눈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질 않다, 얘야. 근데 눈사람을 편안하게 보는 꼬맹이한테 그 얘기해 줄 필요 없잖아요. 눈사람이 없어졌어요, 엄마. 아빠, 어떡해요? 눈사람은 천국에 있다, 영원히.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집착하지 말게. 이제 어렵지 않죠? 하긴 스님은 뭐냐면, 자신을 찾으라는 말에 약을 남용한 거야. 본래 면목을 찾는다라는 건내 삶을 주인처럼 살아가는 건데, 나 찾는다고, 나만 찾아야 돼, 나만 찾아야 돼. 자기를 또 실체화해서 막 찾으려고 했다. 조주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 나가로주나처럼 공도공하다! 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야, 밥은 먹었냐? 자기라는 건 말이야, 얘야. 색수상 의식으로 보여가지고. 몸뚱아리가 있으니 배가 고픈 거잖아. 이해되죠? 자기가 식, 의식? 저것만일까? 행일까? 아니라는 거야. 너라는 존재는 배고프다. 조주나 깨우쳤지만 배고프다. 나도 밥 먹어야 돼. 죽음 먹었니? 네. 바로 나 씻어라.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간다면 밥 먹고 바로 씻고 똥 싸고 잠자야 된다. 불면증에 빠져서 나를 찾는 모험을 떠나는 거야. 한달 동안 잠안 자고 나를 찾았어요.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거의 맛이 갔잖아요, 지금. 밥 먹고 있는데 큰 스님한테. 무엇이 난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기의 전체 문맥을 모르는 거야. 복통이 생겨서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어서 고쳐지니 약을 찾아서 계속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놈은. 육조 행동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육조 단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쓸데없는 그 집착이나 생각을 끊어야 한다라는 것도 집착이다. 불법에 집착하지 마라. 육조 행동의 얘기이기도 해. 본래 면목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본래 면목을 찾아야 돼. 1인칭을 찾아야 돼. 근데 그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거는 바닷가에 가서 거대한 파도 소리 하나 듣는 거. 그렇다고 해서 파도가 내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어이, 시원하게 잘 들린다. 그런데도 아는 거. 물방울들이 부딪혀서 난다. 심지어 그것도 아는 거. 내가 이 코너를 돌아서 바닷가에 가서, 서울에서 이 동해까지 왔고, 파도 소리가 돌리는 그 곳까지 가서, 파도 소리는 들린다. 나한테. 바다와 나의 인연으로. 돌아보면 이 파도 소리는 나를 찬그 남자 탓이기도 하다. 인연이 묘하기도 하여라. 그 남자랑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 파도 소리 없는데 나한테. 뭐 이런 그 넓은 마음. 우리가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고독하다고 쓸쓸하다고 버려졌다고 집안에 처박히면 인연이 만날 계기가 안 생기잖아. 슬프거나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라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카페를 찾을 수도 있다. 그 인연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눈사람이 만들어지듯이, 파도 소리를 듣듯이. 다른 식으로 한번 읽을게요. 약간 강도가 떨어지는 무문관 버전으로 읽으면 어느 스님이 말했다.
저는

최근 이 사찰에 들어왔습니다. 스승께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러자 조주는 말했다. 아침 죽음 먹었는가? 그 스님은 말했다. 아침 죽음 먹었습니다. 조주가 말했다. 그럼 바로나 씻게. 그 순간 그 스님에게 깨달음이 찾아왔다. 조주록에 나와 있는 버전. 밥을 한참 먹다가 벌떡 일어난 제일 막내 스님. 나는 누구인가요? 아침 죽음 먹었니? 네. 바로나 씻어라. 어? 이게 뭐지? 아침 죽을 먹은 것도 나고요. 바로를 씻는 것도 나다. 너 병들었다. 본래 면목이나 자기를 찾는다라는 거를 너 추상적으로 이해한다. 아이고 바보 같은 놈. 근데 다행히 이 스님은 깨달았다. 요게도 좀 좋지 않아요? 무문관을 바꿀까? 이걸 바꿀 수가 없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조주록에는 글이 되어 있고 그 구절이,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어요. 무문관의 이 구절을 읽고 왜 이렇게 밋밋해? 왜 어디서 깨우침을 얻어가? 그래서 조주록을 넘겨봤더니 너무 강했어요. 여하시 하긴 자기. 저의 자기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못 찾아. 아, 이게 역설적인 것 같아. 어쨌든 조주 스님은 너무 귀여우신 분이라서 그 앞에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제가 강조를 했잖아. 조주 스님이 좀 부드러워. 부드럽지만 깨닫고 나면 맛이 좀 있어. 약간 저자극성 음식 같은 느낌이 있어. 조주 스님한테는 담백한. 그래서 뭐 기질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세계의 갈대를 땅에 세울 때 서로 의지해서 세워야 쓰러지지 않는다. 만일 하나를 빼버리면 둘도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빼버리면 하나도 서지 못한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한순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문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

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탑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선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SA의 문광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학 SA의 선에 관해서 한국의 선과 한국의 선문화, 선과 관련된 선미학, 선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입니다. 시인데 오도송이나 선시 같은 시, 한문으로 된 시가 아니라 한국의 우리 한국어로 된 그 시 말이죠. 이 현대시를 가지고 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풀의 와성과 죽음의 변주곡이라고 하는 저의 한국 에세이의 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도 그야말로 에세이 글로 쓴 거니까 글을 좀 많이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나요? 풀이라든지 죽음의 변주곡, 와선 이런 표현 같은 거는 제가 만든 제목인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이분의 그 시를 제가 새롭게 해석을 해서 평론식으로 에세이를 쓴 건데요. 시인 김수영 1968년에 세상을 뜨셨어요. 저기 48세밖에 안 됐잖아요. 아주 젊은 시절에 최후의 절정의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도봉산 밑에 살던 이 김수영 시인이 세상을 떴어요. 그러나 이 시인이 한국 근현대 한국의 문학사, 한국의 시단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분의 시를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많이 보고 굉장히 깊이 열심히 봤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리고 김수영 시인을 생각하면 저는 출가 이전에 문학도였던 때가 생각이 나고 그때 선생님들 같이 공부했던 그런 어떤 동학들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영 시인의 시를 보다가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시의 어떤 난해성을 투과하고 극복해 볼 수 있는 어떤 모종의 것이 이 불교에 있었다. 불교와 선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의 그 와선이라고 하는 산문이 있고 마지막 1968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바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지은 시가 마지막 유작이 풀이라는 시. 여러분 뭐 한국인이라면 이 김수영의 풀은 다 알지 않습니까? 풀이 눕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그게 풀인데 이 풀이 난해하단 말이죠. 근데 이 와선이라고 하는 산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이 풀이라는 시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 김수영 시인의 시 중에 사랑의 변주곡이라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시죠. 사랑의 변주곡. 근데 저는 제목을 풀의 와선과 죽음의 변주곡이다 이렇게 써서 글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국문학을 전공하는 그 한국 현대문학을 전공하는 분들도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자세히 보시고 한번 김수영의 시를 재해석하는데 한번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학계에다가 드리는 어떤 그런 그 글이기도 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특징은 눈입니다. 눈이 아주 매섭고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예리하고 정교합니다. 굉장히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어떤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동무야 이제 바로 보마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런 공자의 생활란이라는 시에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조문도 석사가이거든요. 원래 논어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듣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분은 바로 보마라고 했어요. 바로 보마. 이 눈빛을 한번 보세요. 이 바로 보마. 바로 보고 죽을 것이다. 공자의 생활란이라는 곳에서 그 내용을 바꾸고 있다. 본인의 눈이 말이죠. 무엇을 바로 보려고 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2022년에 정목스님 윤화방송에서 한번 방송을 했어요. 불교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김수영의 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글로서 썼어요. 다시 써가지고 문헌으로 남기기 위해서 불교신문에 이 김수영 논을 제가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거 내용은 전부 이제 제가 글로 쓴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김수영의 임종계와도 같은 마지막 시 풀은 세상을 뜨던 해인 1968년에 썼던 산문 와선과 함께 읽어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고 시인 김수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풀이라고 하는 시가 난해해요. 근데 이분이 쓴 다른 산문 중에 와선, 누워서 참선한다. 그러니까 풀이 눕는다.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눕는다라고 했던 이 김수영의 시 풀은 김수영의 산문인 또 다른 산문인 와선과 함께 읽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학계에 던지는 저의 이 문제의식입니다. 자, 이는 한국의 문학계와 평론가 시인들에게 공식적으로 김수영의 재해석을 제시한 것이며 김수영 다시 읽기를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대 10년 동안 김수영의 문학과 사상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인 유중환 선생님에게 50대에 제출하는 제자의 마지막 기말 리포트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것이었다. 한국 그 제가 연대 중문과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문학평론가이셨고 중국 현대문학과 한국 현대문학을 비교해서 연구하셨던 지금은 정년하셨는데 저의 스승과 같으신 아주 문학평론가에서 저의 20대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선생님 스승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유중환 선생님이셨어요. 늘 김수영 씨와 노신의 작품들을 같이 보면서 이 현대라고 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고민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요. 제가 스님이 돼서 불교를 접하고 나서 김수영 씨 이런 거 아닙니까? 스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제출하는 마지막 기말 리포트 같은 거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김수영은 반시론이라는 자신의 대표적인 시론에서 하이데거의 릴케론을 언급하며 뚫고 나가고 난 뒤보다는 뚫고 나가기 전이 더 아슬아슬하고 재미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는 여태껏 시를 끌적거리게 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 것 이외에 불교를 믿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무언 중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 내 자신의 되지 않은 문학 행위도 따지고 보면 노모가 절에 다니는 거나 조금도 다를 게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일구를 내뱉고 있다. 김수영의 어머니가 불자셨는데 본인이 말이죠. 이 여지껏 이렇게 시를 짓고 있는 거는 어머니가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수영과 불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지금 많이 담론하지 않고 있는데 김수영은 모더니즘 시를 썼고 그다음에 굉장히 현대적인 시를 썼어요. 생활의 일상에 있는 것을 시로 썼을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서양의 실존 철학자라고 하는 하이데거인데 하이데거의 릴케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봤고 하이데거하고 동시대에 살았어요. 하이데거가. 하이데거 동시대 살았고 독일어 본으로 하이데거 글이 나오면 일본에서 하이데거의 번역이 나왔을 때 늘 하이데거 책을 일본어로 된 하이데거 책을 봤다 그래요. 그리고 영어 책도 많이 봤고 그래서 부인이 말이죠. 김수영이 세상을 떴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떴을 때 마지막에 관에다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서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을 관에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이데거에 심취했었어요. 그래서 김수영이를 연구할 때 주로 하이데거의 그 작품들을 가지고 김수영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가 제시하는 것은 뭔가 이 하이데거만 볼 게 아니라 불교를 굉장히 깊이 심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다음에 이제 김용효 선생님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제가 우리가 한국 에세이에서 다룰 텐데요. 우리나라의 김용효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하이데거의 대가인데 서양에서 불교를 서양 철학자 가운데 불교를 가장 깊이 이해했고 가장 접근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이데거다 이거예요. 하이데거가 불교의 가장 정통했다. 뭐 니체라든지 뭐 쇼펜하우어라든지 이런 어떤 많은 사상가들이 있어요. 실존 철학 사상가들이 있는데 전부 불교를 한번 불교에 말하자면 물에 한번 이렇게 담갔다가 뺐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세례라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근데 이 사상가들이 불교의 맛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교의 근접하고 있는 인물, 가장 자세하게 불교를 정확하게 정통했던 인물이 하이데거다. 김용효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하이데거를 열심히 읽었고

당대에, 그 다음에 불교의 정통에서 깊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행위나 내가 시를 쓰고 문학을 하는 행위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했던 이 구절을 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수영이 거의 외울 만큼 샅샅이 진단해 보았다고 했던 하이데거의 릴케로는 산문 와선에 와서 그 본격적인 해부의 실상을 보여준다. 와선이란 산문에 하이데거의 릴케론이 나와요. 김수영의 시와 산문은 하이데거의 예술론을 넘어서 불교의 선과 제대로 랑데부하고 난뒤그 절정에서 마지막 유작시 풀로 응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풀이라는 시는 김수영 미학의 정수인 죽음과 사랑의 대극을 온전히 보여준 것과 아울러 시선이 이러함을 실증해 보인 작품이다. 여러분, 풀이 눕는다,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눕는다 했을 때이 풀이 눕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이이 죽음과 사랑의 대극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수영도 시선 1회의 그 실증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불교와 선을 투과하지 않은 풀에 대한 해석과 평론은 수능시험 준비를 위한 국어 문제집 풀이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우리 시단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진정한 난해시라고 외쳤던 김수영의 난해의 의미는 불가해가 아니다. 해석을 하지 못한 데가 아니라 선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스님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난해시가 필요해. 난해시가 필요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난해시를 왜 짓습니까?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잘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를 어렵게 짓습니까? 시가 자꾸 어려워진다, 이런 말을 하냐, 김수영이. 내가 시를 지으면 자꾸 난해해진다,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에 뭔가 하지 못하는 말들, 할수 없는 말들, 시대상 때문에 할수 없는 말들도 있겠지만, 존재의 근원, 궁극적 실상이라고 하는 게 말로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도송을 쓸때 전부 시로 쓰는데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난해해지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세상이 너무 어목해서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잡혀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난해시를 쓴다, 이렇게 한 면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가해가 아니라 선해였던 거 아니냐. 선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와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또 1968년이니까 김수영 시인이 돌아가던 해에 쓴 풀과 같은 해에 나왔는데, 이 시는 1967년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글을 써서 1월 달에 발표한 시예요. 그러니까 풀이라는 시, 유작 시하고 이 와선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된다. 풀이 눕는다라고 한 행위는 누워서 참선하는 와선과 결코 인연이 없지 않다, 이거를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게 제가 분석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출가를 하고 나서도 매년 김수영의 시를 한 번씩 봤어요. 매년 봤습니다. 매년. 끊임없이 김수영과 만나고 있었어요, 스님이 된 이후에도. 그래서 이 와선이라는 산문을 보는 순간 평생 김수영의 사성이 어디 있었으며, 제가 선을 공부하고 선방을 다니고 선어록을 보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다시금 김수영의 시를 다시 보면서 그 풀이라고 하는 시를 다시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김수영의 와선을 한번 문학하고 상관없이도 이거를 정말 볼만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김수영의 말이에요. 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누워서 하는 선, 즉 와선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좌선, 입선보다 와선이 어렵다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면서도 이 누워서 하는 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나는 내 딴으로 해석하면서 혼자 좋아하고 있다. 내 딴으로 생각한 와선이란 부처를 천지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골방에 누워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부처나 자기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부처를 기다리는 가장 태만한, 버르장머리 없는 선의 태도다. 역시 김수영다워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말이. 천지팔방을 부처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말이죠. 천장에서 떨어지는 부처나 자기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부처를 기다린다. 아주 태만한 행위다. 근데 여러분, 와선이 제일 어렵잖아요. 와선이 제일 어려워요.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다. 그야말로 버르장머리 없는 것처럼
누워 있으나

내 속에서 부처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천장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여기에 있는 이 김수영의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무례한 수용의 창작 태도로 시를 쓴 사람의 비근한 예가 이 가짜예요. 얘가 릴케다, 릴케.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예사롭지 않아요. 와선 얘기를 하다가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누워서 와선하듯이 시를 쓴 사람이 릴케다. 릴케. 여러분 알고 있는 릴케. 우리나라에 수입된 릴케는 소녀 릴케는 많았지만 이런 깡패적인 릴케의 일면을 살려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여러분 소녀 릴케, 그냥 감수성이 예민할 때 부르는 그 읽었던 릴케가 아니라 깡패 릴케가 있다는 거예요. 깡패 릴케가 있는데 그 릴케의 작품을 건드리는 사람이 철학자 하이데거거든요. 자 보세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자 다시 시에서 말이죠. 이제 뭐 음악이 나와요.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헨델의 음악을 들으면서, 헨델의 메시아입니다. 헨델의 메시아. 크리스마스 때 틀어주는 헨델의 메시아 있잖아요. 나는 이 와선에 비해 한층 더 강한 자신을 가졌다. 나는 와선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근데 와선처럼 시를 썼던 사람이 릴케인데 소녀 릴케가 아니라 깡패 릴케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캐롤이 많지 않고 하지만 예전에는 늘 그냥 길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졌잖아요. 크리스마스 음악이 퍼져나왔어요. 근데 헨델의 메시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헨델의 메시아를 라디오에서 듣고 나는 이 와선의 미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자신을 가졌다 그래요. 뭐라, 왜 그러냐. 헨델은 베토벤처럼 인상에 남는 선율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는다. 빠빠빠빰 이렇게 운명이 있다 그러면 귀에 남잖아요. 요즘 뭐 수능 금지곡이라 그러나요? 계속 귀에서 같은 이 리듬이 들리거나 말이죠. 노래 소리가 계속 반복되면 수능 공부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수능 금지곡이 있잖아요. 우리 베토벤 같은 음악은 정확하게 리듬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헨델의 음악은 귀에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선율이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음은 음이 음을 잡아먹는 음이다. 재미난 말이에요. 그의 음악을 낙천주의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름이 끼치는 낙천주의다. 왜? 음이 음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율이 인상에 남지 않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낙천주의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평화로운 메시아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마약을 먹고 적진에 쳐들어와 몰상을 당하는 베트콩 게릴라의 처절한 모습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여러분 이제 베트남 전쟁 때잖아요. 1968년, 67년 이때니까 메시아를 들으면서 이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말하자면, 이제 다시 그림으로 넘어갔어요. 그림으로 말하자면 피카소가 헨델의 계열이고 고흐가 베토벤의 계열이고 그거 릴케의 안티테제가 보들레르가 된다. 자, 여러분 헨델은 음이 음을 잡아먹는 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카소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면은 인상에 별로 남지 않고 자꾸 뭔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고흐가 베토벤의 계열이다. 정확하게 인상에 남죠. 고흐는 인상주의 뭐 아주 그냥 엄청나잖아요. 딱 보면 그냥 느낌이 인상에 남죠. 고흐가 베토벤의 계열인데 피카소가 헨델의 계열이에요. 근데 릴케의 안티테제, 릴케에 대한 안티테제가 보들레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보들레르는 자기의 시체는 남겨놓는데 릴케는 자기의 시체마저 미리 잡아먹는다. 여러분, 보들레르가 상징주의 시인데 악의 꽃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우리는 상징주의 시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보들레르 그러는데 보들레르는 내가 나를 잡아먹는 음이지만 그지만 시체는 남겨놓는데요. 완전히 없애지 않고 시체는 남겨놓는데 릴케는 자기 시체마저 잡아먹는다 이렇게 써요. 근데 릴케의 시체는 적어도 머리카락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헨델의 시체는 손톱도 발톱도 머리카락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 무결한 망각이다. 여기 아주 재미난 말이 나왔어요. 완전 무결한 망각. 자, 여러분. 자, 베토벤이 있고 고흐가 있어요. 완전히 뭔가 남아있어요. 소리나 음이 다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들레르가 있어요. 보들레르

때는 시체는 남겨놨어요. 시체는 남겨놨고 요 시체는 말이죠. 이 남겨놨는데 릴케는 말이죠. 머리카락 정도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보들레르는 시체는 남겨놨고 릴케는 머리카락 정도를 남겨놨어. 근데 헨델의 메시아는 머리카락 같은 거 손톱, 발톱, 머리카락도 하나도 안 남아있대요. 음이 음을 잡아먹는데 그게 완전 무결한 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지금 김수영이라는 신이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선에 있어서도. 야, 이제 선 얘기합니다. 선 얘기해요. 이건 지금 문학론뿐만 아니라 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거 볼 필요가 있어요. 선에 있어서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까맣게 안 들렸다가 다시 또 들릴 때 부처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음이 바로 헨델의 망각의 음일 것이다. 여러분, 완전 무결한 망각이 뭐예요? 소리가 소리를 잡아먹다가 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음이라고 해요. 보들레르니 그 누구도 말이죠. 그 소리가 남아있는데, 시체가 남아있는데 소리가 완전히 없는 것. 자, 소리가 까맣게 안 들렸다가 다시 들릴 때 부처가 나타난다. 선정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선정 삼매에 들어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이 다 잊어버린. 예를 들면 향곡 스님이 선정의 21일 봉암사에 들어있는데 비가 오는데도 몰랐다 그래요. 비가 오는데도. 비가 오는데 화두 들고 있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미쳤다, 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니까 성철 스님이 가만 놔둬라, 선정이 들어있다, 놔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김수영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헨델의 망각의 음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작품을 잊어버릴 것이다. 내가 지어놓은 작품마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예요. 자기의 작품이 남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 하고 골백번신 운산을 해보지 않아도 되는 그의 현명만이라도 나 같은 우둔파 시인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메시아인지 모르겠다. 이번 크리스마스의 유일한 선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김수영이 쓴 1968년의 산문의 와선이에요. 자, 여기서 김수영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 지금 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산문이 김수영의 시 풀을 해석하는 엄청 중요한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김수영이 상주사심이라고 했는 글을 자기 집에다가 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전시관에 돼 있는데 이렇게 걸어놓은 거야. 항상 죽는 마음을 생각한다. 항상 죽는 마음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거야.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 뭐겠어요? 아까 말했던 단순한 시체? 그걸 떠나서 망각의 음, 완전 무결한 망각, 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세계, 부처를 찾으러 온 세상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은 와서 누워있지만 완벽한 망각의 세계, 내 작품을 잊어먹을 정도로 릴케, 보들레르를 넘어서 헨델의 메시아를 들었을 때 헨델은 말이죠. 자기 작품도 잊어먹을 정도로 말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뭡니까? 이게 죽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사해탈인데 항상 죽는 마음에 주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글을 썼어요. 이게 시인의 좌우명입니다. 김수영의 좌우명이 상주사심이에요. 김수영의 부인 김연경은 남편의 좌우명이 상주사심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도봉구에 마련된 김수영 문학관에는 시인의 작업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데 벽면에 상주사심 네 글자를 적은 액자가 걸려 있다. 부인은 이 문구에 대하여 출처를 몰아보았고 시인은 불경에 있는 구절이라고 했다고 한다. 제가 김수영에 관련된 책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출처를 물어봤더니 불경에 있는 구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불경과 조사오르게 저런 구절은 없었다. 시베타 찾아보세요. 상주사심이란 말이 없어요. 김수영답게도 불교 관련 서적을 보다가 자기 나름대로 짝짓기를 해서 만든 말임이 틀림없다. 항상 죽는 마음에 머문다라는 저 문구는 김수영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불경에 있는 말이야 이랬는데 불경이 없어요. 딱 저렇게 네 글자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봐야 돼. 불교 공부하면서 엄마가 불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시를 쓰고 문학을 하게 된 원동력인 것과 같다. 그 말은 나 불교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불경이 있다고 부인에게 얘기했지만 정작 찾아보면 이런 구조는 없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시인답죠. 근데 자기 좌우명이에요. 항상 죽는 마음에 주하고 있다.

임시영은 어떻게 잘 죽느냐? 이것을 알고 있는 시인을 깨어있는 시인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완수한 작품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서 모든 시는 어떻게 자기 나름으로 죽음을 완수하느냐의 문제를 검토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글에서 몸부림은 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민감하고 세차고 진지하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 지식인이다. 진지하게라는 말은 가볍게 쓸 수 없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들은 출가 전부터 출가한 이후에 이르기까지 나의 온몸을 저의 온몸을 관통하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구절들이다. 생사를 해탈하겠다는 수행자의 구도심과 사심, 죽은 마음에 상주하겠다는 시인의 처절한 몸부림 사이에 간극은 없는 것이다. 김수영이나 스님이나 이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죽음을 완성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죽을 거냐. 그러면 사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잘 죽느냐. 어떻게 깨어 있을 거냐. 죽음을 생각해야 살아있는 것을 의미를 알 수 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하이데거가였죠. 하이데거. 하이데거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의 중심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삶의 의미를 누가 생각하겠냐. 누가 철학을 할 것이며 누가 실존과 존재를 이야기하겠느냐. 이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왕실의 왕자인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출가를 반대하니까 내가 그럼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사라지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모든 철학과 사상이 여기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지. 이 말이에요.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68년에 세상을 뜬 김수영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 몸부림을 칠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이 몸 죽으면 그만인 이 몸뚱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몸부림을 칠 줄 알아야 된다. 적어도 뭐라 그래? 진지하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 가볍게 쓸 수 없는 말이다 이래요. 죽으면 시체를 남기고 가요. 그죠? 시체를 남기고 가. 근데 시체마저도 남기지 않고 가는데 한번 왔다 가는데 시체를 남기고 가는데 아주 그게 구더기 냄새가 완전 치성하는 그 시체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다 갔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체를 걷어간다는 거예요. 헨델의 메시아가. 소녀 릴케가 아니라 깡패 릴케가. 그래도 이 릴케는 그래도 머리카락 같은 거 좀 남겨놓고 갔다 이거예요. 헨델의 메시아는 완전 무기란 망각의 의미래요. 완전 선의 세계, 입선의 세계란 말이죠. 김수영이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매년 스님이 대해서도 김수영의 시를 한 번씩 보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어떤 선시보다도 한국의 이 60년대에 살았던 한 지식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말이죠.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럼 뭡니까?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글자를 좀 안다는 사람은 이게 그냥 돈에 그냥 정신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동원의 정신을 팔아면 몸부림 쳐야죠. 적어도 스님이라면 몸부림 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출가를 했는지, 불교 공부 왜 하는지, 부처님 법을 왜 믿는지, 왜 따라서 왜 수행을 하는지 몸부림은 쳐야 된다. 제정신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엄청난 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김수영은 사랑의 변주곡, 그 유명한 사랑의 변주곡에서 사랑을 만드는 기술과 눈을 떴다 감는 기술을 말한 바 있다. 이 시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는 이것은 참여시의 정리라고 하는 산문에서 말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획득하는 기술, 여기에 사랑을 만드는 기술, 눈을 떴다 감는 기술, 이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획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변주곡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은 말이죠. 그냥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명을 획득하는 기술이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래요? 우린 불교에서는 선에선 대사각할이라 그래요. 크게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욕망과 싸워야 돼요. 내 한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랑의 변주곡이라 하지 않고 죽음의 변주곡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이 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대사각할. 도리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변주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랑을 만드는 기술이고 이게 바로
눈을 떴다 감는 기술이에요.

아까 그랬죠. 김수영의 눈빛 보세요. 어? 나는 바로보마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 바로보마가 정견 아닙니까? 정견. 바로 보겠다. 나는 이걸 바로 보겠다는 거예요. 조문도 석사가 나는 듣고 바로 도를 듣고 죽겠다는 걸 바로보마 그랬어요. 눈을 떴다 감는 기술이라 그랬어요. 와서는 시체를 남겨놓는 보들레르에 비해 자기의 시체마저 잡아먹는 릴케를 넘어 시체의 조그마한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핸델의 완전 무결한 망각의 음을 발견한 기쁨을 읊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음이라고 하는 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능엄경의 이근원통, 귀로서 깨닫는다. 관세음보살, 소리를 듣지만 말이죠. 듣는 것이지만 그것이 뭡니까? 눈을 떴다 감는 거예요. 이게 보다라고 하는 게 이게 관세음, 그죠? 관세음. 그 다음에 이근원통하고 이게 통에 있다는 거예요. 눈하고 귀하고 통에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감는 기술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견성이라고 하는 이 볼견자하고 관세음보살의 이 볼관자하고가 보는 거지만 이게 귀로 문세음이 아니라 이게 볼관자를 썼지만 이게 이 문이 아니라 이 문이 관하고 통하고 이게 볼견자하고 통하고 이 이근원 통하고 통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60년대 김수영이 이미 하고 있었다. 불교 공부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우리가 불교가 단순히 불교 텍스트 경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러한 문인들 시인들 속에서 지금 한국 문화가 한국의 문학과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김수영 문학상 받았을걸요. 한강 작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대가 마련돼서 한국의 한류와 세계의 어떤 문화 예술을 미학을 지금 전 세계에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바탕에 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더 나가서 보십시오.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까맣게 안 들렸다가 다시 또 들릴 때 부처가 나타난다. 이 선과 헨델의 메시아가 보여준 완벽한 망각의 음을 함께 논하며 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김수영 특유의 시학을 전개했다. 선가에서 크게 죽어서 도리어 살아나는 대사각할의 선정의 세계를 시인 김수영은 풀의 와선과 죽음의 변죽을 통해 미학적으로 완성해 놓은 것이다. 자, 풀의 와선이라고 하는 게 제가 더 김수영의 시에서 다른 걸 찾아보면요. 34세에 쓴 구라중화라고 하는 그 시에서 죽음 후에 죽음 후에 죽음을 거듭하리라고 했던 표현을 썼어요. 김수영은 48세에 풀의 와선이라는 미학을 거쳐서 죽음을 통해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획득했다. 시인이 남긴 생애 마지막 시 구절은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여러분 풀이 눕는다가 아니라 마지막 풀이라는 시의 마지막은 풀뿌리가 눕는다고 됐어요. 완벽하게 눕는 거예요. 완벽하게 눕는다. 완벽한 죽음. 근데 이게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어떤 그걸 자기의 시에 녹이고 선이라고 하는 와선 누워가지고 꼭 죽은 것 같잖아요. 와선. 그죠? 여러분 그 이 우리가 요가 하실 때도 사바아사나로 해서 죽은 시체처럼 누워 있는 이 가장 몸을 릴렉스하는 그 아사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풀뿌리가 눕는다 했대 이게 와선하고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는 그 바로 앞행이 발언보다 먼저 웃는다였음을 주목하지 못했다. 완전한 죽음 전에 해탈의 웃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인의 죽음은 와선의 선열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웃는다라고 하는 게 기쁨이에요. 죽는데 선이라고 하는 게 꼭 죽은 것 같이 누워있는 와선인 것 같지만 선정의 해탈의 기쁨이 있다. 웃는다 그랬어요.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라고 하는 게 구절이 나오고 마지막에 풀뿌리가 눕는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이 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나가는 망각의 음이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대사각할이 있어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부처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이 와선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자, 김수영의 발심이 보이는 시 25세 때 쓴 공자의 생활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보마 이겁니다. 조문덕 석사가 정견의 다짐,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는 사랑의 변주곡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는 글, 눈을 떴다 감는 기술, 우리 아들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죽음으로 완성되는 깨침의 과정이죠. 부처님도 말이죠. 이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어요. 죽음으로 완성하셨던 거예요, 깨달음을.
살아 있으면 이 몸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걸 유여 열반이라고 그래요. 남김이 있는 열반. 근데 몸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욕망은 남아 있죠. 깨달음이 다 이루어지면 그럼 죽음으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무여 열반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김수영의 시에서도 죽음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은 아버지 같은 잘못된 시간에 그릇된 명상이 아닐 거다. 사랑의 변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명상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선적인 얘기가 항상 김수영에게는 이

불란서 혁명의 기술, 4.19에서 배운 기술, 광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에 필요해서 너의 술을 다 마시고 난 뒤에 배우게 될 미쳐 날뛴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뭐예요? 그럼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자비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여기 이제 단순하게 사랑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지혜를 통한, 선을 통한 어떤 자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없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김승현이 말한 그릇된 명상이 아닌 바른 명상은 바로 산문 와선이 보여준 새로운 명상의 세계다. 이는 진정한 죽음을 통해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깨침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김수영을 불교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문학 평론가, 문학 연구자들이 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그때예요. 어떤 나에게 스님도 뭐 곡차 한 잔 하지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술은 이미 20대에 다 마셔버렸다. 술은 20대에 다 마셔서 끝을 봐야지 촌스럽게 아직까지도 마시고 있냐?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학을 논하면서 술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동학들과 함께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술은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마셨고 공부를 마치고 뒤풀인 술자리에서 문학 담론을 하면서 마셨습니다. 이 술을 마시는 술을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논의, 더 깊이 있는 어떤 그 분석을 위해 가지고 만나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랑의 변주곡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신동엽과 황동규 두 시인이라는 얘기를 우리 김수영 연구가인 우리 유중하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했던 신동엽, 이 신동엽 황동규 이 두 점이 김수영이라는 한 점에서 나왔는데 이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이 출판 대표적인 이 여기에 있는 한국문의 양대 산맥의 상징도 김수영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지성이 필요할 때 문학과 지성이 나왔고 참여시의 정리에서 창작과 비평이 나왔고 신동엽과 황동규라고 하는 이 시인들도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시인들도 이 김수영이 말한 이러한 사랑의 변주곡의 그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우리 문학할 때 다 배웠습니다. 이 황동규 시인은 영원히 김수영 시인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어느 날 김수영 기일에 우리 선생님과 문학 수업을 마치고 도봉산에 김수영 시비에 갔었는데요. 황동규 시인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기일에 그렇게 같이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나요. 문학을 논하고 이런 이 황동규 시인이 이제 풍장이라고 하는 연작을 썼어요. 바람에 그냥 장례를 그냥 바람에 누워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가 와서 이렇게 조장이 되는데 이걸 풍장이라고 하는 연작을 황동규 시인이 계속 쓰셨어요. 근데 이 풍장의 모티브가 이게 풀입니다. 김수영의 풀. 풀이 눕고 근데 여기에서 김수영의 풀과 이제 와선의 죽음, 죽음이 풍장, 장례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황동규 시인의 풍장에 보면은 보들레를 뭐 예를 들면 뭐 루카치를 만나면 루카치를 죽이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살불살조라고 하는 선 얘기가 막 나오고 뭐 원효가 등장하고 뭐 석가가 등장하고 달마가 등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김수영의 풀과 관련돼 있다. 선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김수영의 어떤 이런 그 풀과 와선, 김수영의 미학은 죽은 시체와도 같은 와선이라고 했던 그 명상을 통해서 나온 것임을 황동규 시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어떤 지금 현대의 한국의 문화와 문학을 만들어내는 근저에 이런 김수영과 같은 멋진 시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시인이 난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의 이유 속에는 존재의 본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선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하이데거 같은 분도 어렵고 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불교와 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과 한류의 근원에 이러한 불교와 선, 한국 선의 사상이 남아있다. 황동규 시인도 우리 만해 대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근데 이 황동규 시인도 늘 시에서 나와요. 어디 이제 선술집에 가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있으면 김수영의 눈빛이 떠오른다에 스승과 같은 선배
눈빛이 떠오른다. 마지막 남기고 간 그 풀이라고 하는 시를 연작으로서 아주 풍장이라는 연작을 쓰셨듯이 자, 우리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잘 살 거냐보다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나의 모습을 어떻게 이제 완전 무결한 망각의 음처럼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갈 거냐, 시체를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갈 거냐. 여기서 말하는 이 몸 시신을 안 남긴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제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서 흠결을 남기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사각하의 정신으로 한번 선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느냐.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실랍니까? 가지고 가실 때는 마지막 날 무엇을 가지고 가실랍니까? 우리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마지막에 정말 내 참나, 내 본 자성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두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남아미타불이든 관세음보살이든 무자화두든 이목고든 이렇게 마지막 가는 날 멋지게 모든 걸 다 잊고 아주 홀연히 마지막 풀이 눕기 전에 웃는다고 하잖아요. 해탈의 웃음을 한번 짓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만 이렇게 시가 좋은 겁니다. 시를 많이 보시고 선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가장 아쉬운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참선이고요. 수지 맞는 장사는 참선밖에 없다. 해암 선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의 문학의 엄청난 대가였던 김수영 시인의 시와 산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선과 한국 정신 문명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한국 선학은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기쁨에 따라서 보시한다. 다른 사람이 얻은 음식과 음료를 시기하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박멸하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제거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는다.

과거도 버려라. 미래도 버려라. 현재의 이 내 몸, 생각도 말라.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을 버리면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나니.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비티엠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웬 한숨이야? 주지스님께선 날 공부로 괴롭히시려는 게 분명해.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0: 치, 마음의 양식이면 맛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1: 원래 맛없는 게 몸에 좋은 법이야. 그러니 열심히 해. 그럼 대성하는 날이 올 거니까. 아, 그래! 김대성!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김대성이 세운 경주 불국사다.
0: 불국사?
1: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경주 동쪽 토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지.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이 절을 크게 다시 지었어. 불국사엔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물론 석가탑과 석굴암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유물들이 가득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신라의 가난한 소년 대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대성을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죠.
2: 스님, 전 가난해서

0: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1: 지금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0: 만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2: 집으로 온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스님께 쌀 한 자루를 시주했습니다.
0: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2: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후 대성은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이웃마을의 재상 김문량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3: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잘 키우거라.
2: 부처님의 꿈을 꾼 지 열 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튼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1: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4: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그런데 손에 이게 무슨 글씨죠?
2: 펼쳐진 아이의 손바닥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4: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부처님 말씀대로 이 아이인 모량리의 대성이란 자가 환생한 게 분명해. 당장 모량리로 가봐야겠어.
2: 그 즉시 김문량은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1: 그대의 아들이 내 아들로 환생하였어. 우리 아이에겐 그대도 부모고 우리도 부모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삽시다.
2: 두 부모 밑에서 자라난 대성은 어른이 되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선 불국사를,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5: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2: 맞아. 그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5: 뭔데?
2: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5: 뭐야, 이름이 또 있어?
2: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이야.
5: 그림자?
2: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은 석가탑의 다른 이름, 무영탑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홀로 두고 신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4: 여보,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6: 석탑이 완성되는 대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2: 그렇게 신라로 온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석가탑에 온 정성을 쏟았죠. 하지만 탑 공사는 기약 없이 길어졌고 아사녀는 아사달이 보고 싶어 불국사를 찾아왔는데요.
4: 그 일을 만날 수 없다니요.
1: 탑을 짓는 도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 연못에서 기다리세요. 탑 공사가 끝나면 연못에 그림자가 질 것입니다.
2: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바라보며 탑 그림자가 비치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죠.
4: 어째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걸까? 설마 영영 그 일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 그의 얼굴이 연못에 있어.
2: 연못에 아사달의 그림자가 비추자 아사녀는 홀린 듯 연못에 몸을 던져버렸고 탑공사를 끝낸 아사달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녀는 이미 죽은 후였죠.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죽은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 해서 영지라고 부르고 아사달이 지은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다 하여 무영탑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0: 뭐해?
1: 말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2: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1: 어, 야, 추석에 돌도 뜨거든. 에이,
2: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2: 부석사?
1: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도량인데, 배 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2: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주 부석사로 고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대사는 한 신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3: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3: 잘 부탁드립니다.
1: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3: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1: 선묘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5: 스님, 아, 스님.
3: 무슨 일이십니까?
5: 이곳을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3: 예.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장안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5: 스님, 저는...
3: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그렇게 선묘낭자를 떠나 장안으로 간 의상대사는 밤낮으로 불법 공부에만 매진했죠.
3: 이곳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겠군.
1: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가던 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묘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4: 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런데 선묘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4: 아, 잠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3: 아, 이런, 낭자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1: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묘낭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난 뒤였죠.
5: 부디 무사히 돌아가세요. 제가 용이 되어 보살피겠습니다.
1: 바다에 뛰어들어 용이 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가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묘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2: 아,
1: 여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을 모셔놨다는 뜻이지.
2: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량수전이구나.
1: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지.
2: 어, 그런데 아까 돌이 뜬다는 건 뭐야?
1: 에이, 급하시긴.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뜬 돌.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뜬 돌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의상대사는 선묘낭자를 위해 영주의 부석사를 짓게 됐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적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6: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7: 도망, 혼찌검을 내줍시다.
1: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0: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1: 의상 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2: 이게 무슨 일이냐?
3: 저 용이 도수를 뿌린 모양입니다.
4: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1: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에이!
0: 선묘용은 절벽의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3: 두목, 저거 보십시오.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2: 예, 도망가자, 어서!
0: 그렇게 놀란 산적들은 도망가 버렸고 의상대사는 무사히 사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묘용의 불심을 기려 사찰의 이름을 공중에 뜬 돌, 구석을 따라 구석사로 지었답니다.

0: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1: 생각 좀 하느라고.
0: 생각? 무슨 생각?
1: 어떻게 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0: 이은, 불법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수덕사다. 수덕사는 관음 보살을 만나 창건한 사찰이거든.
1: 수덕사?
0: 충남 예산의 수덕사는 백제 때 세워진 천년 고찰이지.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선원, 강원, 유런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수덕사는 덕숭 총림을 품은 큰 사찰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인 대웅전이랑 여러 유물들을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 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덕사로 고고.

0: 백제 홍주마을의 수덕도령은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낭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병에 걸린 수덕도령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1: 도련님! 드디어 그분을 찾았습니다!
2: 응? 정말이냐?
1: 네! 그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덕숙낭자였습니다.
0: 수덕도령은 그 길로 덕숙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 덕숙낭자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3: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2: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3: 저를 지어주세요.
2: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어드리겠습니다.
0: 수덕도령은 덕숙낭자의 소원대로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번번이 불이나 완성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은 완성되었고 마침내 수덕도령과 덕숙낭자도 혼인을 하게 되었죠.
2: 이제 우리가 혼례를 마쳐 부부가 됐습니다.
0: 수덕도령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된 덕숙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덕도령과 덕숙낭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죠.
2: 하늘이 우리가 부러워 장난을 쳤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3: 전 그만

0: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1: 아, 제자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0: 바위 속이요.
2: 그 말을 남기고 덕숭왕자는 버선 한 짝만 남겨놓은 채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 바위 속으로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2: 그 순간 덕숭왕자가 사라진 바위에 관음버선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 저건 관음꽃인데, 그럼 덕숭왕자가 관음보살이었던 건가?
2: 덕숭왕자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수덕도령은 덕숭왕자를 만났던 산 이름을 덕숭산, 수덕도령이 지은 절을 수덕사라 이름 짓게 되었답니다.
3: 결심했어.
2: 뭘?
3: 불법을 열심히 닦아서 나도 관음보살님을 만날 거야.
2: 에이, 좋은 자세야.
3: 그런데 이건 뭐야? 만공탑?
2: 만공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이야. 만공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해 총독부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시거든.
3: 우와, 진짜? 엄청 멋진데?
2: 에이, 좋아.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만공스님과 만공스님의 스승이신 경허스님 이야기다. 고고! 해질 무렵 만공스님은 스승 경허스님과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4: 스님 천천히 가십시오.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5: 조금만 가면 된다.
4: 아휴,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바람도 돌덩이처럼 무겁고요.
5: 내 너에게 가르침을 주어야겠구나.
4: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5: 큰일은 죽어라 도망치면 될 것을.
4: 아유, 잡혀도 뼈도 안 남을 텐데. 아유, 어서 도망가요, 스님.
2: 그렇게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도망쳐서 겨우 절에 도착하게 되었죠.
4: 아유, 겨우 도망쳤네요.
5: 다리가 아프다더니 잘도 뛰는구나.
4: 그거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5: 만공아, 파랑이 무겁더냐?
4: 아, 무겁긴요.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파랑을 맨 줄도 잊었는데요.
5: 그거다. 무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마음에 달린 게야.
4: 아, 그러네요. 도망치려는 마음 때문에 아픈 다리도 있고 무거운 파랑도 있고. 스님,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2: 그 후로 만공 스님은 불법을 닦고 마음을 정진하여 나라와 불교를 지키는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너희는 마땅히 그 마음을 제어하라. 마음이 두렵기는 독사나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보다 더해서 큰 불길이 타오르는 것도 그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관세여.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에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고고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허공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험한 산 바위 속도 아니다. 죽음을 피하여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느니라.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0: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

0: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3: 이렇게 하면 되는데.
4: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5: 연불 좀 듣고 싶은데.
6: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4: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을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새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요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나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

만개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10가지 큰 은혜가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이다라니 지닌 마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댓글 없으니 삼보 천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네.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 고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아미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요,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3: 나진해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0: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

0: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 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공과의 도리를 믿어 내성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보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연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바바냐 바람에 따신경 완자제보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0: 하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선불교의 정통 법맥을 이어온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엄수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대종사의 법향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을 사칭해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공문을 보내고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교구 본사는 물론 말사까지 전국적으로 사례가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고종이 해동율맥 전수자 수진 스님을 전계사로 제25차 구족계 수계 살림을 봉행했습니다. 3위 3인이 36명은 신심을 증장시켜 한 발 더 성장한 수행자로 거듭나길 다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유를 흔드는 시대, 가톨릭은 AI 무장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 인공지능을 다스리기 위한 불교 AI 윤리 선언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가 개막작 절의 고도를 시작으로 오대산 월정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영화제는 9월 제주 폐막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문화포교의 새로운 장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한국 선불교의 정통 법맥을 이어온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수많은 사부대중의 눈물과 연불 속에서 엄수됐는데요. 스님의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졌지만 자비와 수행정신, 가르침은 불자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근일대종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1: 목탁과 연불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집니다. 한평생 산문을 지키며 오직 수행으로 일관하고 중생을 위해 살아온 현봉당 근일대종사. 생사의 이치를 깨닫고자 평생을 정진했던 스님은 마지막 법문을 남긴 채 정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고운사에서는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하려는 사부대중의 연불 소리와 눈물로 가득했고 애도의 마음은 뜨거운 연기와 함께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2: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가을로와 우하루를 건너 홀연히 떠나셨지만 여기 모인 사부 대중은 대종사님께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1: 어제 고운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전국에서 모인 종단 원로 스님을 비롯한 사부 대중이 함께해 근일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습니다. 조계종 종종 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차석 부의장 익산 도우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스님의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
3: 고운사, 부석사, 삼보사, 조실로 추대되어 후진 양성과 선풍 진작에 힘쓰시어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보이신 종단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1: 엄숙한 분위기 속에 봉행된 연결식에는 대종사의 생애와 수행,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발자취를 되새기는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4: 공수 공내 분별 없는 한 조각 구름이 자취를 감추듯 선문의 큰 기둥이셨던 대종사께서 원적의 문을 넘으셨습니다. 해명의 등불 앞에 종단과 사부대중은 깊은 애통함으로
1: 근일대종사는 평생 계율과 수행을 바탕으로 청정승가 구현에 앞장섰으며 후학 양성과 포교에도 남다른 원력을 실천해 불교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5: 한 생애를 다하여 전해주신 가르침은 오늘 큰 스님의 육신은 사라질지라도 후학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6: 육신은 이 사발을 떠나셨지만 스님의 남기신 선혜와 원력은 우리 가슴속 등불로 남아 영원히 꺼지지.
1: 평생 중생의 행복을 빌었던 근일 스님의 마지막 길은 슬픔 속에서도 수행자의 품격과 자비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5: 또한 후학들에게 한결같은 정진을 당부하시며 수행자의 바른 길을 몸소 일깨워 주셨습니다.
7: 이제 모든 인연을 초월하시어 걸림없는 정멸의 자리에서 길이 평안하시옵소서.
1: 연결식을 마친 법군은 연화대에 이윤됐고 사부대중은 합장한 채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자 참석자들은 연불과 기도를 올리며 대종사의 법향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스님이 남긴 법향은 새로운 수행의 등불이 돼 한국 불교와 사부대중의 앞길을 오래도록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사찰과 성보를 지키려는 스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이런 원력을 악용한 악성 범죄 시도가 포착돼 종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을 사칭해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공문을 보내고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인데 지역 교구본사는 물론 말사까지 전국적으로 사례가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최근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를 사칭한 위조 공문과 사칭 전화가 잇따르며 종단 행정망과 사찰의 안전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3층 석탑과 후불탱화 등 보물과 천연기념물, 지방 유형문화유산 등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영동 영국사 종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총무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인물은 사찰 방제 시스템 지원 사업 공문을 발송하겠다며 공식 이메일 주소를 요구했습니다.
9: 종단에 지원금을 뭐 해가지고 2,200만 원이 남았다고 공문을 사찰로 다 보낸대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총무원이래. 어느 부서 누구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8: 이메일 주소 등 총무원이 모두 가지고 있을 법한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에 이상함을 느낀 스님은 오히려 부서와 직책, 이름 등 상대의 정보를 하나하나 따져 묻고 곧바로 총무원 재무부로 해당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상식 밖의 호의를 의심하고 재확인하는 절차로 다행히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접수된 공문은 다소 조잡했지만 사찰의 현실적 취약점과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산불과 수해 등 극한의 기후위기에서 성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앞세우며 자녀 예산을 활용해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수의계약으로 과정의 편의까지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기 내 예산 소진과 마감 일정을 이유로 당월 10일까지 세금계약서 발행과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게 총무원 관계부서의 설명입니다.
10: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20% 정도가 자부담이 있는데 유산청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사기 관련 전화나 그런 유형처럼 먼저 선입금을 하면 추가로 뭐 수의계획도 지원하고
8: 영국사처럼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와 보물의 보수정비사업에는 애초에 자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올해 사업은 철저한 계획 아래 예산이 전년도에 미리 책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긴급사업 시행과 자녀 예산 집행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해당 전화와 이메일은 영국사뿐이 아니었습니다. 직할교구 화계사와 제주 천황사, 13교구본사 쌍계사, 5교구본사 법주사, 21교구본사 송광사 등 본사와 말사,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이틀 동안 전국 9개 사찰에서 관련 공문과 전화가 확인됐습니다. 총무원은 즉시 종단 홈페이지와 전국 말사에 안내문을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0: 이런 유형의 사찰로 접수가 됐다

0: 정도만 보고만 됐고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류의 문서나 이메일, 전화 등이 오면 재무부나 총무부에다가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종단과 정부 차원에서 자부담 없는 수의 계약 방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없으며 사찰의 특정 장비 비치를 독촉하거나 성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금융사기라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접수할 경우 직접 대응하기 전에 조계종 관련 부서에 문의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초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서울 대형 사찰의 물품 대납을 요구한 노쇼 사기 등 사찰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빈번해지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함께 공공기관처럼 종단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기술적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태고종이 해동율맥 제14대 전수자 수진스님을 전계사로 제25차 구족계 수계살림을 봉행했습니다. 3위 3인이 총 36명의 스님들은 신심을 증장시켜 한 발 더 성장한 수행자로 거듭나길 다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태고종 교수 화살이 구산 스님이 살생과 음행 등 구족계를 받기 전 13가지 계를 어겼는지 3위 3인이 스님들에게 낱낱이 묻습니다. 수계를 앞둔 스님 모두 당당한 표정으로 아니라고 답한 뒤 3, 4, 7증사 스님에게 구족계를 내려주길 간청합니다.
4: 구족계를 내려주시옵소서.
3: 태고종 총무원이 위치한 불의성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어제 불기 2570년 제25차 구족계 수계 살림이 봉행됐습니다.
5: 어른이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동시에 평화의 가르침을 전하고 생명의 귀중성을 가르치는 큰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3: 3인 스님들은 왼팔을, 3인이 스님들은 오른팔을 각각 걷어붙여 향을 올리며 연비의식을 치렀습니다. 3인 26명과 3인이 10명, 총 36명의 태고종 스님들이 어엿한 비구 비구니계를 받아 지니는 순간 3, 4, 7증 스님들과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구족계를 받는 스님들과 함께 연비의식에 함께하며 출가 수행자로서 불태전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종단의 상징인 붉은색 홍가사를 이마에 정대한 스님들은 새로운 원력으로 수행과 전법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6: 부처님 뜻을 이해하고 심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행, 실천을 통해서 꼭 증득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스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할 것입니다.
3: 수계식에 앞서 상진 스님은 나와 남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길인 계율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며 또 다른 시작의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7: 계를 생명처럼 지키며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8: 계는 불교 종단의 기틀이고 기본이고 수행자들의 최종 목표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3: 구족계를 받은 36명의 수행자들은 계율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수행자의 길을 다시 한번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유를 흔드는 대전환의 시대, 가톨릭 교황청은 기술의 폭주를 막을 이른바 AI 무장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계는 알고리즘을 탄 설법 왜곡과 정보 오염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요. 자비를 기계에 떠넘기지 않고 기술을 다스리기 위한 불교 AI 윤리 선언의 필요성을 박성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5월 발표한 첫 회칙은 마니피카 후마니타스, 즉 고귀한 인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결국 인간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는 선언인데 기술이 폭주하더라도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인류의 준엄한 소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교황은 AI 기술이 보이지 않는 노동 착취를 낳는 새로운 노예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는 이른바 AI 무장해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특정 권력자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엔 인공지능 산업을 대표해 엔트로픽 공동 창업자 크리스토퍼 올라가 참석해 교황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10: There is a real possibility that AI will displace human labor at a very large scale. If that happens, supporting those displaced will be a moral imperative of historic proportions.
9: 그렇다면 동양의 대표적인 지혜의 종교 불교의 현주소는 어떨까

0: 유튜브에는 이미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역대 고승들의 딥페이크 가짜 설법 영상이 불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스님들의 가르침이 알고리즘을 타며 왜곡되고 있지만 종단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대책 기구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1: 정보의 바다인데 그 정보가 쓰레기의 바다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옥석을 구분하고 그것을 권위 있게 설명해 주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또는 뭐 학회, 개인 이런 분들의 활동이 좀 필요한 시기죠. 지금 불교계는 아쉽게도 그런 개인이나 단체나 또는 사찰이 이제 없는 게 좀 안타깝고.
0: 가톨릭이 발빠르게 AI 윤리적 방어책 구축에 나선 가운데 불교계도 불교 사상에 기반한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조계종 연구소 산하에서 그 주제를 갖고 이제 논의들을 계속해 왔고요. 토론도 해 왔고 지금도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조계종 연구소 산하에서 다양한 연구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내용들이 나올지는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종단이나 우리 스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라든지 진지하게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0: 결국 자비를 인공지능에 떠넘기지 않고 오롯이 인간의 몫으로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종단과 불자 모두의 서원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3: AI를 너무 신격화하거나 의지하는 순간 나는 점점 자아는 약해지고 AI가 신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불교의 이원론적인 AI를 대하는 것이 그냥 수단이다.
0: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유를 흔드는 대전환의 시대. 한국불교가 지혜의 언어로 시대의 물음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불교 AI 윤리 선언과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가 개막작 절의 고도를 시작으로 오대산 월정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영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가치를 전하는 이번 영화제는 오는 9월 제주 폐막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문화포교의 새로운 장을 이어갑니다. 개막 현장을 강원지사 임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영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는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개막했습니다. 하나의 세상, 하나의 꽃을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는 영화라는 공감의 언어를 통해 자비와 평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세계인과 나누는 문화포교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김미영 감독의 절의 고도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선 세 인물이 각자의 상처와 선택을 통과하며 절망 이후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고립과 단절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올해 영화제의 첫 문을 여는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6: 부모들이 자식을 가장 사랑하니까 자식이 마치 자기인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사실은 되게 별개의 인간이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 자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 상영이 끝난 뒤에는 김미영 감독과 관객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작품에 담긴 메시지와 제작 과정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영화가 전하는 울림을 함께 나누고 삶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7: I thought it was really good. I felt like it, my favorite bit was that like it didn't have to always follow like the joy. It followed, like showed like equal bits like happy and sad bits. And, yeah, it felt like really deep, and I really felt for the main character even when he wasn't doing something that I could like relate to. It was.
8: 얼핏 보면은 그 등장인물들이 가진 관계성 때문에 가족 영화인가? 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히려 크게 느꼈던 거는 각각 등장인물들이 가진 각자의 고독함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가진 고독함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5: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는 월정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사찰을 순회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뒤 오는 9월 제주에서 폐막합니다. 영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세대와 국경을 넘어 공감과 소통을 이어가는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문화예술을 통한 새로운 포교의 가능성을 넓히며 불교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4: 조계종이 국내외에서 대한민국과 한국 불교의 위상을 제고할 체육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이 어제 조계종 포교부 체육인 전법단이 추천한 불자 체육인제 장학생에게 첫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올해부터 우수한 재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양구 고등학교 오동윤 학생 등 6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법오 스님은 전국 체육대회를 비롯해 지금은 국내 무대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머지않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빛낼 선수들이라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테니스와 양궁, 태권도 등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올해 6종목 선수를 지원한 아름다운 동행은 매년 새로운 선수를 선발해 고등학교 졸업까지 연간 최대 20여 선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주 동학사가 산사를 찾은 현대인들의 고단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새로운 안식처로 명상의 숲을 조성하고 개원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4일 봉행된 명상의 숲 개원식에는 동학사 주지 경원 스님, 승가대학장 명호 스님, 계룡산 국립공원 사무소 권유경 소장, 불모 이재석 한남대 교수 등 4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경원 스님은 이 불사로 동학사를 찾는 모든 이들이 편하게 부처님께 참배할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났다며 계룡산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치유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동학사 승가대학 강사 동희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개원식은 명상의 숲 조성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인 스님들의 선무도 시연과 태해신 무용연구소 대표의 꽃춤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명상의 숲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불교 지도자 포럼이 조계종 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 초청 특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불교 지도자 포럼은 지난 14일 대광명사에서 장병조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7월 정기 원례회 및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병조 회장은 승가와 제가가 화합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 포교이며 포교와 전법에 앞장서온 도심 속 포교도량 대광명사에서 목종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불교 지도자 포럼은 법회에 앞서 신입 회원에 대한 입회식을 진행하고 포럼의 기본 이념인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보리행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오란 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도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도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나무의 찐팬인 불자님들의 또 소중한 편지 함께 읽으면서 경청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불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부모님과 함께 성당에 다녔습니다. 남편을 만나 4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에 다닌 지 약 8개월 정도 된 초보 불자입니다. 절에 다니게 된 동기는 광우 스님을 불교 TV에서 뵙고 너튜브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낮에도

시간이 나면 본문을 보고 잠잘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휴대폰을 틀어놓고 듣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문을 들으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스님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다, 맞아. 스님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게 된 인연을 너무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광우 스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국내외의 많은 불자님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극락 왕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양해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부처님께 기도 올립니다. 스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저의 법문을 만난 게 큰 축복이라 하시니까 아, 내가 더 좋은 법문으로 더 좋은 부처님의 말씀 이야기로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가슴속에서 찡 하고 울림이 다가오게 됩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좋은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고 늘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하루를 BTN 불교 TV와 함께 시작하며 진정한 불자가 되길 원하는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전북 완주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적은 시간이나마 내어 기도하고 항상 부처님을 가슴속에 담아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 매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저 또한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경험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봄이 되면 고사리 채취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느 날 자주 가는 동네에서도 아주 높고 아는 사람만 가는 험한 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까운 지인과 저 단 둘이서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그날도 저희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산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습니다. 그곳은 산 꼭대기에 고사리가 있는 곳이라 둘이서 30분가량 올라갔고 2시간 정도 고사리를 열심히 끄는 뒤 힘든 몸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다른 때보다 고사리를 조금 더 많이 끊어 기분도 좋았고 무사히 다녀왔다는 안도감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출발하려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오토바이 키를 찾았습니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그리고 혹시 가방 속에 있나 다 뒤져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입고 간 조끼 주머니에 지퍼가 달려 단속을 잘했는데 아무리 몇 번을 다 뒤져보아도 키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아찔하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떨어뜨렸을까? 그리고 이 깊은 산속 어디에서 그 조그만 키를 찾는단 말인가? 눈물이 날 정도로 막막하여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주위 산이든 들이든 가까운 자연의 곁으로 가고 싶을 때마다 저를 이끌어준 제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오토바이일 뿐이니 다시 사면 된다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항상 고맙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산으로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못 찾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저와 함께 해준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보자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항상 길을 걷든 가만히 있든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치고 또 외치며 간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키를 찾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한 발 한 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 떨어뜨렸을 리 없으니 기대도 하지 말자 하면서도 자꾸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10분쯤 걸으니 산을 오르는 입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지나가는 길인데 오르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고사리 하나가 3미터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절실하게 오로지 키만 생각하며 관세음보살을 외치고 가는 도중에 어찌 고사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는지 정말 한심하고 속이 없구나. 지금은 고사리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아야 정상인데 하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이고 이왕 눈에 띄었으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그 고사리 하나를 끊고서 옆을 살짝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미터 정도 떨어진 풀이 무성해야 할 곳에 마치 누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풀 양탄자를 깔아놓은 양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마치 누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그 한가운데 제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키가 떡하니 올려져 있지 않겠어요? 저도 모르게 저절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튀어나왔고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 높은 산 어디에 가서 이 조그만 키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는 몇 번의 가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서 다녔는데 어느 날 문득 법당에 들어가 절을 하려면 부처님께 절하는 법이라도 제대로 알고 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익숙하지 않아 그저 고개만 숙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불교 TV를 찾아 스님들의 법문도 듣게 되고 불교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처님과의 인연을 놓지 않고 잠들기 전에 BTN 불교 TV 틀어놓고 아침에는 스님들의 연불 소리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나무를 시청하며 광우 스님의 가피 사연을 들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맞아 맞아 스님,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광우 스님,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제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그런 날도 오겠지요.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법문 들려주시길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스님. 60세를 바라보는 제 자신을 보며 항상 드는 생각은 너무 늦게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이 후회된다.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잘 살았을 텐데. 업을 짓지 않고 조심하며 살았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법을 절대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진정성 가득한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있는 불교설화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마음에 큰 감동이 오지만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호흡을 함께하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순간 불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중한 분들의
그런 어떤 친절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함께 읽는 것도 이 불심이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모두 모두 다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 생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되뇌이면서 꾸준히 닦아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한국불교, 현대 한국불교 전법포교의 가장 큰 획을 그은 큰 스님 중에 한 분이 광덕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광덕스님. 그래서 저도 이 광덕스님께서 쓰신 책과 글을 여러 번 봤는데요. 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광덕스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어느 제자분과 대화를 할 때 스님은 머리 깎고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하니까 시인이 되고 싶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병으로 인해서 몇 번이나 그런 병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닥치셨는데 그때마다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로 수많은 가피를 입으셔서 말년에도 몸이 쇠약해지셨지만 늘 하시던 말씀이 내가 이 정도라도 버티는 게 이만큼이라도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게 부처님 덕분이다. 기도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덕스님을 옆에서 실제로 모셨던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말년에 그렇게 몸이 쇠약해지셨어도 할 건 다 하셨대요. 법문하시고 글 쓰시고 사람들 찾아오면 몇 시간 동안도 다 그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상담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다 부처님 기도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광덕스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법이 심묘장구다라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답니다. 젊었을 적부터 심묘장구다라니,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또 후반부에는 수많은 불자들에게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는 그 문장을 염송을 많이 시켰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염송 해가지고 마하바냐 바라밀 기도도 불자들에게 많이 권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장경을 또 중요하게 여기셔서 지장경 강의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장경 강의도 하시고 지장경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니 아마 지장 기도도 물론 당연히 하셨겠고요.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광덕스님께서 쓰신 책에 분명히 여러 번 나오지만 광덕스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기도법이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라.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지 말고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해라. 그냥 지금 이 순간 감사해라. 감사하는 그 마음에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긴다. 예전에는 이 말뜻이 머리로만 이해가 되었는데 저도 제가 늘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당연히 제 가장 중요한 제 수행의 방편은 나무아미타불 염불법이지만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서 항상 같이 겸해서 하는 제 기도법이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냥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냥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더 이상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정말 가슴에 울컥거리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덕 스님께서도 스님께서 쓰신 책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뭐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누가 원망될 때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사라져요. 짜증나고 남을 원망하고 막 신경질 나는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염불하다 보면 사라져요. 염불하는데도 안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염불해도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염불하면서 내 업이다.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빚을 갚았다. 내 빚을 갚았다.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전세의 악도로 전세, 전생에 지은 전생에 지은 업보로 악도에 떨어질 업보가 있었는데 전생에 지은 업보로 악도 뭐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져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남에게 천대받은 남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그 인연으로 악도에 떨어질 업보가 사라진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이걸 옛 큰 스님들이 여러분 수행하는 수행자는 욕먹는 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나 욕하는 것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욕먹을 때마다 아 저 사람들의 나를 욕한 이 인연으로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구나. 더 크게 받을 업보를 욕먹은 걸로 소멸하고 있구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제가 저 사람에게 전생에 빚을 졌는데 제가 나쁜 빚을 졌는데 이번 생에 제가 그걸 갚았습니다. 그 나쁜 빚을 지은 것을 저 사람한테 욕먹거나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은 걸로 그 빚을 크게 갚을 빚을 지금 작게 제가 갚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러면 또 좀 더 가라앉아요. 그럴 때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짜증나. 신경질나. 아우바 다 엎어버리고 싶어. 너 미워. 이게 아니라 그러면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불이 더 세져요. 불에다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의 한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그냥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누구한테 욕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맞지 않고 욕먹은 걸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때리지 않고 그냥 욕먹은 걸로 여기서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근데 누가 날 때렸어요. 얼마나 막 억울하고 분해요. 그런데 다행입니다. 그냥 맞은 걸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맞아가지고 뭐 크게 안 다치고 그냥 이렇게 몇 대 맞은 걸로 그냥 끝나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맞아가지고 다쳤어요. 막 병원에 실려갔어. 너무 많이 맞았어.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말해놓고 웃기네요.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아, 이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전생에 지은 큰 업보가 있었는데 그 빚을 갚았나 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뭐 억지로라도 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이. 그래서 막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왜 덕분이냐? 네 덕분에 내가 마음 공부한다. 네 덕분에 내가 인욕바람이를 닦고 있다. 네 덕분에 내가 나 잘났다는 교만심이 지금 많이 줄었다. 네가 내 스승이다. 네가 내 인생, 내 마음 공부 스승이다. 그러니까 덕분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나한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만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교만심에 빠지고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나 잘못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 법문에도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교만심이, 내 자만심, 교만심이 일어날까 봐 내 교만심을 무너뜨려주기 위해 선생님, 스승님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법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수행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미운 놈은 더 이상 미운 놈이 아니라 스승님이 되는 거예요. 저 그냥 뼈째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놈, 막 이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 그런 욕을 해봤자 내 마음만 더 열받아요. 내 마음만 더 짜증나요. 아니다. 지금 내 마음 괴로울 때가 지금이 내가 수행할 때다. 지금이 내가 마음 공부할 때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순간 억지로라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에 점점 휘몰아치던 파도가 싹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법이 감사합니다 기도법이에요. 물론 말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저도 제 마음 공부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저도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나 저 인간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내 업이라니 생각하고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죠. 어쩌겠어요. 다 자기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보호하는 소중한 방편법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묵묵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묵묵히 꾸준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특히 불심이 깊은 분들과 그런 진실한 불자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결같이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부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 머리 깎고 출가한 거예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 항상 제가 부끄러운 게, 아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지만 부처님의 법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움은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저도 뭐 자꾸 닦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많은 불자님들이, 진실한 불자님들이, 스님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 제 삶의 최고의 행운이 부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항상 이렇게 염주를 굴리시면서 입으로 늘 중얼중얼 하시는 아주 그냥 노보살 할머니가 계셔요. 호우백발 할머니가 계시는데, 보살님 뭘 그렇게 입으로 중얼중얼중얼 하세요? 관세음보살 늘 염불합니다 이러세요. 늘 이렇게 염주를 굴리세요. 가족분들 말씀, 이렇게 앉아서 졸면서도 염주를 굴리신대요. 관세음보살님이 좋으세요 하니까 노보살님 하신 말씀이, 스님 내 인생, 내 살아온 인생 얘기하면 이거는 2박 3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제 팔자가 왜 이렇게 박복했는지, 2박 3일 동안 제 살아온 인생 제 이야기 풀어놓으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스님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절회를 갔고, 법당에서 부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부처님 나 어떻게 살아요? 그때 지나가는 스님이, 보살님 오직 관세음보살 염불하세요. 자나깨나 오직 관세음보살 염불하세요. 죽으나 사나 관세음보살 염불하세요. 그 스님 말씀에 지금까지 늘 관세음보살 염불했는데, 스님 제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힘든 집안 살림 속에서도 애들 다 잘 크고 애들 다 잘 풀리고, 이만큼이라도 제가 말년에 편안할 수 있었던 게 다 관세음보살님 덕분입니다. 관세음보살 저는 평생 부처님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번 생만 갚아야 되겠습니까? 다음 생, 다다음 생 평생 관세음보살님께 은혜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시던 그런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 고통에 빠진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불자님은 염불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온대요. 막 법당에서도 눈물이 나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막 창피할 때가 있대요. 스님, 저 자꾸 염불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은 왜 나시는데요? 그냥 기도하다 보다 막 울컥한대요. 그냥 막 알 수 없이 막 울컥한대요. 왜 울컥한대요? 몰라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고맙고 감사해요. 좋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좋은 겁니다.
물론 뭐 너무 울면 또 그러니까 울음을 조금은

0: 자제하시되, 아니 너무 부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서 울음이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불자님이 계셨어요. 참으로 묘합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많은 분들이 늘 똑같이 늘 하는 똑같은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다니고 기도하는데도 그래도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생길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인과 이야기, 인과 업보, 수많은 불교설화, 수많은 이야기에서도 수없이 수없이 나오지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니까요. 안 생기면 좋겠는데 나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지은 업보니까. 불교는 인과법 아닙니까? 인과법. 근데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나쁜 일이 다 사라지길 바랍니까? 절에 좀 다니고 기도 좀 했다고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은 나의 모든 업보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하지만 그거는 부처님이 영험이 없고 관세음 보살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기도가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 간절한 기도의 힘 덕분에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오랫동안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짧게 갚고 있는 것이다. 내가 기도를 안 했더라면, 부처님 법을 안 만났더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오랫동안 갚아야 할 그 빚을 이번 생 좀 고생하는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갚고 있는 것이다. 이 인과법의 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고 큰 스님들 법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없는 말씀, 큰 스님들 법문에 없는 말씀은 안 해요. 안 하려고 노력해요. 혹 제가 실수해서 할 수는 있어도 제 기준은 오로지 부처님 말씀과 큰 스님들, 선지식들의 법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닦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래도 내가 한 가닥 복이 있고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소중한 인연이다 마음에 태색이면서 부처님 닦겠습니다, 닦겠습니다. 꾸준히 묵묵히 잘 닦겠습니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갓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2: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연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M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언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황금장하고 우와 청나

공중획득 황금장이라. 어떤 사람이 깊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도다지를 캐냈어. 그 도다지를 캐가지고 청란새라고 온 봉황새, 아주 오색이 찬란한 봉황새를 떡 타고서 저 천상에, 천상으로 날아 올라갔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경치며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궁전이며 두루두루 그 봉황새를 타고 구경을 하는데 기가 막혀. 찬란한 그 고루 거각하며 그 아름다운 경치와 이 지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한 큰 천상의 궁전을 구경을 하는데 어떻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화롭던지 28천과 33천을 두루두루 구경을 해서 몸에는 황금 덩어리를 평생 쓰고도 남을 황금 보장을 지녔겄다. 봉황새, 청란새를 타고 온 하늘나라를 구경하니까 그 밤새도록 너무 기쁨에 벅차서 어디 가라앉을 생각도 없고 한량없이 봉황새를 타고 돌다가 새벽이 되고 아침에 동이 틀 무렵에 잠에서 깼다고 말이야. 깨놓고 보니 타고 다니던 그 봉황새도 간 곳이 없고 또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경치 옥황상제 제석천왕이 살던 천궁의 그 호화로운 경치도 간 곳이 없고 황금 보장 평생 쓰고도 남을 황금 보장도 단단히 몸뚱이에 딱 떨어지지 않도록 짜맸는데 등어리로 허리로 허리춤을 찾아봐도 황금 보장도 간 곳이 없더라고 말이야. 참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몇 번이고 아랫배로 등어리로 허리춤으로 다 몇 번이고 더듬어 봐도 간 곳이 없어. 너무 허통해서 차라리 꿈을 깨지 말고 그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몇 번을 아쉽게 생각해 봤지만은 해는 이미 떠버렸겠다. 참 허망하고 기가 막히지만 별 수가 없었다 이 말. 이 글은 고인이 지은 인간 세상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부귀 공명과 권세와 명예와 지위 참을 누려봤자 한 세상을 지내놓고 보면 하룻밤 꿈에 지내지 못하다. 일장 춘몽에 지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읊은 글입니다. 오늘 무인년 3월 16일 법보제를 맞이해서 왜 이 개송을 읊었느냐. 오늘 법보제 법문은 조실 스님의 짤막한 법문이지만 생사 없는 진리,
생사 없는 진리를 즉설적으로 설해 주신 법문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 이 법당 안과 밖에 모이신 법보 제자 사부 대중뿐만이 아니고 이 법당 안에 모셔진 만년위패에 모신 여러 우리의 영가들 그리고 도량 내외에 청해 모신 우주 법계의 모든 영가들도 조실스님의 이 법문을 듣고서 다 해탈도를 증득을 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몸, 육체는 안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영가는 소소영영해서 법문을 더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짤막한 졸심의 법문을 통해서 영가는 퍼뜩 요요명명하게 알아듣고서 무량겁의 생사 업장이 녹아져서 해탈도를 증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사와 열반, 지옥과 천당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성불하는 것도 찰나 안에 있는 것이고 지옥 중생이 천상이나 극락에 태어난 것도 찰나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를 위한 법문 또 살아계신 여러분을 위한 법보제의 법문은 조실스님의 법문으로서 충족이 되었습니다. 산승이 이 법상에 올라온 것은 법보제, 이 만년위패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왜 만년위패를 모셔야 하며 우리는 모시게 되었는가? 모시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60억이라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얼마가 됐는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모르지만 현재 살아있는 세계의 인구가 60억이라 그러고 또 사람 아닌 동물이나 그 밖에 모든 준동 함령까지 하면 몇 수십억, 수백억일는지 그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타 벌레 이르기까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결국은 죽게 되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염라대왕으로부터서 천사를 사자를 보내서 기별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 크게는 세 번, 미세하게는 시시각각으로 통지가 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가 될 만한 사자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난 다음에는 늙고 늙은 다음에는 병들고
병들고 나면은 죽는데,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 기별이 오는데, 늙으면 어떠한 형태로 우리한테 기별이 오느냐 하면은 백발이 흰 머리가 나고, 그 다음에 흰 머리가 대번에 수백 개가 일세에 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가지고 나는데, 처음에는 보기 싫으니까 뽑아버립니다. 또 그 이튿날 보면은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 이튿날 보면 저쪽에도 있고 해서 자기 눈에 보인 것은 자기가 뽑고, 자기 눈에 안 보인 것은 옆에 사람 보고 뽑아달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뽑다 보면 뽑을 수가 없을 만큼 바짝 수가 늘어납니다. 이 흰머리라 하는 것이 공연이 난 것 같지만은 반드시 까닭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데려갈 테니 정신을 차리라 하는 염라대왕으로부터서 기별이 온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주름살 생깁니다. 그 주름살 생기는 것도 그것도 염라대왕으로부터서 기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나중에는 기억력도 차츰차츰 쇠퇴해지고, 이것이 바로 염라대왕으로부터서 특별히 본인한테 기별을 해주는 소식입니다. 대부분 우리 늙어 이제 많이 내가 늙어갔구나 늙구나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물도 데리고 또 주름살이 생기면 그 주름살을 펴기 위해서 얼굴을 째고 잡아 땡기고 해가지고 억지로 주름살을 펴는 그런 성형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쓰기도 하고 또 기억력이 좋아진다 하면은 보약도 먹고 여러 가지로 치료도 받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늙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염라대왕으로부터서 온 그런 사자를 몽둥이로 두드러 쫓아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특별히 잘 뇌물을 써서 나 천천히 잡아가라고 뇌물을 쓸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육체 오장육부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중풍이 걸린다든지 간장, 신장, 콩팥 뭐다 여러 가지 기관에 병이 생깁니다. 그것도 허다하다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는 염라대왕이 그런 식으로 또 특사를 보내서 알아듣기 좋게 특별 통지문을 보낸 것인데, 가진 돈을 쓰고 애를 써서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손을 쓰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은 설마 내가 죽으랴 하고 손도 안 쓰고 계속 무리를 하면서 강행군을 하는 그런 참 용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마 내가 이런 것 갖고 죽으랴, 조금도 건강에 대해서 주의도 안 하고 먹던 술도 계속 먹고 담배도 피우고 온갖 무리를 하면서 사업에 열중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져 누워서 입원을 하기도 하고 그럴 사이도 없이 그냥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라대왕한테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지문이 올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저한테도 여러 가지로 기별이 왔습니다. 아직은 안 잡아가나 언제 눈을 감을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도 나는 언제 간다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짓은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눈을 감았으면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소원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는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지도 못하면서 오래오래 살게 되면, 첫째, 괴로워서 하루하루 지내기가 어렵고, 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면 주변 옆에 사람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고 신세를 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살다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상 여기저기가 아팠었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는 것이 자기 자신도 괴롭고 남에게 많은 신세를 끼치고 걱정을 끼친다면, 그러기보다는 건강할 때, 적당할 때 조용하게 딱 눈을 감았으면 참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노인들은 오래 사시라고 그러면은 노인한테 욕한다고 그러고, 내가 오래 살아서 뭐 하냐고 그러지만, 그만 살고 돌아가시라고 하면 어떠한 노인인지 다 섭섭하다고 생각하신다는데, 왜 그러냐면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죽기를 싫어한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병이 들어갔고도 어떻게든지 내가 안 죽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까지 큰 병도 안 들었는데 그만 살고 죽으라고 이런 말은 해서도 안 되고, 또 이 죽음을 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느냐, 이건 내가 이 참 맨 입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말하는데 뭐 크게 힘이 든 것도 아니고, 또 여러 법보제자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인색 크게 내가 말씀을 안 드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보면 별 말이 아닐는지 모르나, 이건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법보제 날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죽을 사찰을 이마에다가 딱 써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평소에 언제 죽을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한 호흡지간에 수만 번 내쉬었다가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다. 그것이 내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명심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상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수만 번 내쉬었다 들이마시지 못하면 내생이니까, 죽음 내가 아직 젊다,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도 나는 몇십 년 더 살 것이다 하고 그런 생각으로 그럭저럭 살지 말고, 철저하게 무상을 느끼고서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일을 정리를 하고 그 처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분은 이 재산을
누구한테

얼마를 유산을 주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선 그거 먼저 걱정을 하실는지 모르나, 그 재산은 잘 사후에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중대하지만 그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 벌떡벌떡벌떡 심장이 뛰다 떡그덕 끊쳐버리면 그냥 내세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꼭 80세 먹은 뒤에, 100년 뒤에 온다는 것은 아니고, 언제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나의 문제예요. 나의 생사, 대사,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지, 재산은 그냥 두고 가도 다 적당히 고로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로 다 그런 것이 다 제정이 되어 있어서 아들, 딸, 뭐다 균등하게 다 법률적으로 논하게 되니까 그거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사 문제예요. 이대로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닦아놓은 것도 없고 숨 거두면 염라대왕한테 끌려가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낱낱이 업경대에 비추어보고, 또 염라대왕 앞에는 딱 저울이 있어가지고 저울에 딱 올라가면은 탁 지은 죄의 양과 업경대라고는 큰 거울이 있는데 거기 가서 거짓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서 한쪽 어깨는 착한 일을 기록하는 신이 따라오고, 한쪽 어깨는 악한 짓한 것을 기록하는 신이, 두 신이 딱 같이 우리하고 따라와서 크고 작은 것을 낱낱이 다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정밀한 방법으로 기록을 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갈 때 내놓으면 환합니다. 염라대왕 앞에는 얼마나 정밀한 컴퓨터가 있는가 모르는데 환해. 거짓말이 통하지를 않아. 거짓말 해봤자 업경대에 딱 비춰보면 대번에 동곳을 뺄 수밖에 없고, 저울대에다 딱 달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가 환해 나타나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낼 것, 축생도로 보낼 거, 아귀도로 보낼 거, 수라도로 보낼 거, 인간으로 보낼 거, 천상으로 보낼 거, 환히 나타나는데, 인간에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선업 복을 받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그만큼 지은 것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보면 얼굴도 다르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어떠한 부모에게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얼굴도 어떻게 잘나고 못난 것이 천차만별인데, 그게 다 염라대왕이 마음대로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선업, 악업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것이지 누가 강제로 보낸 것이 아니야. 그래서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태어날 것이 뻔하니까, 금생에 몰랐으면 몰라도 그것을 알았으면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염라대왕으로부터서 친절하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지문을 해 주었으면 그것을 알아차려 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해서 참회하고, 참회도 이참이 있고 사참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회를 하고서 항상 시시각각으로 참회하고 날마다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태어나서 그날 하루를 보람 있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보람있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참회를 하고 새로 태어난 방법이 용화사에서 이 와서 법문을 듣고